0: 사실
1: 나는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 부분 중에 하나는 그냥 할 게 없으니까 쳐다보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0: 맨 처음에 근데, 얘기했던. 네.
1: 물론 이제 중독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는 내가 너무 과장된 이야기인 거고 나는 중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중독적인 상황이 아닌데 그러니까 알 게 없어서 또는 이제 그냥 심심하니까 틀어놓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2: 오늘의 깨달음을 불교적 통찰로 정리해 주시지요.
3: 법구경 심의품에 보면 이제 우리의 마음은 가벼워서 본질적으로 지키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욕심만을 따라서 흐르게 되는데 이 마음을 제어하는 일은 굉장히 훌륭한 일이다. 네, 그리고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면 편안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법구경 심의품의 이야기인데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이제 중독되어 있다, 내가 지나치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도 들어가야 되고 또 그 마음을 다스리는 노력을 해서 마음이 제어가 될 때 그게 무엇보다도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다. 네, 내가 자유로워지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내가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이 법구경 심의품 이야기에 다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0: 네네.
1: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오늘 했던 이야기 중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 첫 시작, 요거라고 하면은 난 알아차림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우리 소위 뭐 삭디라고 하기도 하고, 직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또는 요즘 우리 표현은 알아차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모든 변화의 시작은 내가 나의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 건지에서 알아차려야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만약 이제 내가 그 쇼츠나 이런 거에 관해서 과하게 의존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먼저 느껴야 되고 일단 첫 시작은 문제 제기부터고 내 주변에 이러한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차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알아차리고 보고 있는 와중에는 내가 정말 이걸 보고 싶어서 보는가 아니면 보는 행위를 하는 게 익숙해서 그냥 보다 보니까 보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당신 스스로를 알아차리다 보면은 변화의 단초가 분명 발견될 것이다 라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고 싶어요.
0: 네, 제가 전 경전의 대응에서는 부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순간에 쾌감이 가래를 낳고 가래가 반복될수록 만족은 줄고 집착과 괴로움이 커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딱 그 쇼폼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쁘다라는 얘기는 하신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거를 계속 지키려는 마음들이 일어났을 때 정확히 보고 내가 절제를 할 수 있는 마음이 된다면 얼마든지 그거는 가능하다라고 부처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의 이럴 때 이제 한번 나의 점검을 한번 해보는 시기를 가져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부처님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아침이든 저녁이든 하루에 5분이라도 나의 상태를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라고. 지영쌤이 저한테도 뭔가를 스님 뭔가 이게 잘못됐어요 하면 저는 나중에라도 저녁이라도 내가 오늘 이렇게 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건 내가 잘못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다음날 행동 교정이 조금이라도 달리게 변해지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독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 스님들도 얘기했지만 얼마든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주 내지 않을까요?
1: 대체로 나는 스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죠. 스님 과해.
0: 맞아요.
1: 잘못됐다가 하자. 난 과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0: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내가 좀 과했구나 하라고 돌이켜보고 내가 이제 다음에는 안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해보는 게 오늘의 깨달음이지 않을까. 이런 현상을 보면서. 그래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얼마든지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깨달음 한 줄평으로 하자면 무한 스크롤보다 무서운 것은 멈추지 못하는 내 마음이다 라고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괜찮나요?
3: 동의합니다.
1: 네. 동의합니다.
2: 저의 질문에 깊은 지혜로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하바냐 AI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
0: 네, 안녕하셨습니다.
1: 고생하셨습니다. 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한이.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가 주최하는 2016 팔관회 명상 걷기 대회가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6시 북항 친수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명상 걷기를 비롯해 경품 추첨, 어울림 한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스마트폰을 소지한 분이라면 누구나 사전 또는 현장에서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051-868-5455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BTN 불교TV에서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 9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설법학교는 법문 작성과 설법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AI 활용법, 영상 촬영, 스피치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0: 또한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 인증 과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설법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스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산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산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2: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3: 예수님! 예수님!
4: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으로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5: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평창과 강릉을 두루 거치는 아늑한 백두대간 산줄기 오대산. 가지친 산줄기가 마치 연꽃처럼 둥글게 둘러쳐 있다. 대낮인데도 햇살 한 줌 파고들지 못할 정도로 짙은 숲. 그중 2km 길게 이어진 아름드리 전나무 숲길은 천년가랑 월정사와 이어져 있다. 오대산은 산 자체가 신앙. 곳곳마다 부처의 숭고한 뜻이 깃들어 있는데 그 중심에 월정사가 있다.

0: 신라 선덕여왕 12년인 643년 신라시대 위대한 고승 자장률사가 창건하여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른다. 월정사는 사내 암자인 상원사를 비롯해 8개의 암자와 64개의 말사, 거기에 전나무숲까지 포함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땅을 소유한 사찰이다. 그러나 임진왜란, 한국전쟁 등에 불탄 뒤 중건되어 그 오랜 역사를 증언하는 것은 오직 성물뿐이다. 그중 국보 제48호 월정사 8각 9층 석탑과 보물 제139호 석조보살 좌상은 화려했던 고려시대의 불교 미술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9층 석탑을 향해 한쪽 무릎을 괴고 앉아있던 보살상은 현재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신라시대 자장률사가 창건한 이래 문수보살의 성지로 신앙되는 월정사.
1: 신라시대 때 자장률사께서 이제 중국의 오대산에 가셔서 문수보살을 이제 친견하신 이후에 아 이곳이 아 우리 한국의 오대산이구나, 문수성지이다 라고 하셔가지고 이곳에 부처님 진시사리를 모시게 되면서 성지가 되었습니다.
0: 자장률사가 가져온 부처의 진신사리는 오대산의 가장 높은 곳에 봉안되어 있다. 바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정멸보궁을 지키는 암자 사자암. 가파른 산자락 경사진 곳에 층층이 지어져 있다. 화엄경의 주불인 비로자나부를 중심으로 사자를 탄 문수보살이 왼쪽에 자리한다. 그래서 이곳 이름도 사자암이다.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인 문수보살, 주로 대중에게 친근하게 동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산마다 곳곳에 문수성지, 오대산이 과연 불교의 유람임을 알 수 있다. 월정사에서 오대천을 따라 상원사로 이어지는 8km의 옛길은 지혜의 길, 선제길이라 부른다. 이 또한 문수동자에서 유래한 것이다.
1: 문수동자를 다른 이름으로 선제동자라고도 합니다. 그 선제동자가 갔던 길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을 하면서 어린 아이같이 투명한 마음으로 이제 치유를 하고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그런 바람으로 선제길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를 구하는 수많은 불자들의 사상에 거쳐 이 길을 따라가면 상원사와 이어져 있다. 신라 성도강 23년인 724년에 창건된 상원사. 이곳은 조선의 임금 세조와 문수동자에 얽힌 이야기가 전해진다. 괴질을 앓던 세조가 부처의 힘으로 병을 고치기 위해 오대산을 찾았다가 상원사로 가던 중 만난 문수동자에 의해 병이 나았다는 것. 그때 세조가 본 문수보살의 모습을 화공에게 그리게 하여 그대로 조성한 것이 지금 불전에 모셔진 문수동자상이다. 국보 제221호로 지정된 목조 문수동자 좌상. 조선시대 전기의 불상 가운데 조각이 가장 우수하고 아름다운 불상으로 알려져 있다. 머리 양쪽으로 동자 머리를 튼 복스러운 얼굴, 천진한 미소를 머금어 청순한 동심의 이미지가 가득 묻어난다. 상원사에는 또 하나의 보물이 있다. 바로 동종이다. 유리장 안에 귀중하게 보존되고 있는 국보 제36호 상원사 동종.

높이 167cm, 무게 2톤의 거대한 상원사종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종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아름다운 종으로 알려져 있다. 종의 상부 어깨 위에 신라 성덕왕 제위 225년에 조성되었다는 기록이 또렷이 새겨져 있어 그 연원을

알 수 있다. 배 부분까지 서서히 불러오르다가 종의 끝부분이 안으로 오므라드는 모양과 장식 등은 한국 종의 전형이 되었다.

특히 아름다운 비천상의 부조는 신라종의 특성과 미학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목으로 종을 치면 음통을 통해 맑은 소리와 함께 뒤울림이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 이 또한 한국종의 아름다움. 자장이 들여온 문수신앙은 통일신라 이후 보청과 성도강에 의해 문수보살을 중심으로 하는 오만보살 신앙으로 변모했다. 동정은 자장의 시대로부터 약 100년 후 바로 그 성도강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상원사 범종의 깊고 너른 울림이 부처의 지혜를 구하는 문수성지 오대산 자락을 적시며 퍼져나간다.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10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2: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3: 정말요?
2: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4: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3: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5: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3: 설치했어요.
6: 당했다!
7: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8: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3: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간 거야?
9: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0: 무슨 생각하냐?
1: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해.
0: 뭐가?
1: 너랑 나 닮은 데가 하나도 없는데 친구인 거.
0: 그거야, 마음이 통하니까 그렇지.
1: 그런가?
0: 친구라.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안양 염불사다.
1: 염불사?
0: 염불암이란 이름으로 더 유명한 염불사는 안양 삼성산에 있는 사찰인데, 신라의 고승인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가 불도와 수행을 닦던 구도도량이야. 조선 3대 왕인 태종이 세 분의 뜻을 잇기 위해 사찰을 크게 중창하면서 지금의 염불사가 되었지.
1: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가 함께 수행했단 말이야?
0: 맞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바로 이 세 수행자의 이야기야. 그럼 바로 수리수리 마하수리 염불사로 고고! 신라시대의 의상대사와 원효대사는 산속에서 함께 수행할 친구를 찾아 나섰는데, 바로 평민이지만 식견이 높았던 윤필거사였습니다.
2: 윤필거사!
3: 아이고! 두 대사가 어쩐 일이십니까?
2: 기니 할 이야기가 있어 왔습니다.
3: 할 이야기란 게 무엇입니까?
2: 나와 원효대사가 산에 들어가 수행을 할까 하는데 윤필거사도 함께 하시지요.
3: 저 같은 평민이 어찌 두 큰 스님과 함께...
4: 자, 참 겸손이 지나치시네. 식견으론 우리 두 사람보다 한수 위 아닙니까?
2: 맞습니다. 그러니 함께 하시지요.
3: 아, 저희야 마다할

0: 이유가 없지요.
1: 그렇게 신라 문무왕 667년. 세 사람은 함께 불법을 공부하며 수행할 장소를 찾아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2: 이곳이 좋겠습니다. 여기 삼성산에서 수행하지요.
3: 산의 기운이 맑으니 괜찮을 듯합니다.
4: 저도 동감입니다. 이 삼성산을 수행 장소로 삼으시지요.
1: 그렇게 세 사람은 삼성산에 자리를 잡고 각각 초막을 지었습니다.
2: 자, 다들 각자 초막에서 수행을 하다 한시에 모여 토굴에서 불법을 공부하는 걸로 합시다.
1: 세 사람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오전엔 초막에서, 오후엔 토굴에 함께 모여 불도를 닦으며 연부를 외웠는데,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가 연불하던 그곳이 연불암, 지금의 연불사가 되었답니다.
5: 아, 그래서 연불암이구나. 난 삼성산에 바위가 많대서 연불암도 바위인 줄 알았는데.
1: 다들 그렇게 오해를 하지. 여기엔 워낙 바위가 많거든. 저기 봐.
5: 마에비륵 보살 말이야?
1: 맞아. 그것도 원래는 바위였어.
5: 진짜? 저렇게 큰 바위가 있다고?
1: 믿기 힘들면 마에미륵 보살이 세워졌던 1964년으로 가자고. 자, 고고!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연불사는 그만 폭탄에 맞아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연불사의 주지로 온 기석화상은 역사 깊은 사찰을 다시 되살리기로 결심했죠.
4: 고승들의 수행처였던 연불사인데 어떻게든 사찰을 다시 일으켜야 해. 부처님께 기도하면 그 방법이 나오겠지.
1: 연불사를 되살리기 위해 매일 기도를 하던 어느 날, 기석화상의 꿈에 금빛 미륵이 나타나 이마를 짚어주며 말했습니다.
6: 네 영혼이 무엇이냐?
4: 이 연불사를 되살려 불법을 전하는 겁니다.
6: 당장 마의 불상을 새겨 중생을 구제하라.
1: 미륵은 불상을 새기라는 말만 남긴 채 사라졌고, 기석화상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찰 뒤 커다란 바위가 서 있는 곳으로 향했죠.
4: 이 바위로구나. 여기에 마에불을 새기면 사찰과 산 밑을 충분히 내려다 볼 수 있겠어.
1: 기석화상은 8m 높이의 바위에 마에불을 새기기 시작해 5년 만에 미륵불을 완공하게 되었고, 연불사 마에불은 중요 근대 불교 예술의 표본이 되었답니다.
5: 이긴 내가 이긴 거다.
1: 내가 일부러 천천히 뛴 거거든.
5: 어쨌든 내가 이겼으니까 나무 그늘은 내 자리야.
1: 그래, 난 졌으니까 땡볕에서 땀이라 뻘뻘 흘리지 뭐.
5: 농담이야, 농담. 더운데 그늘로 들어와.
1: 진짜?
5: 군수님이 명당은 나눠 쓰는 거랬어. 그래야 복 받는다고.
1: 고마워. 명당 이야기가 나왔으니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충청남도 당진에 있는 영탑사다.
5: 영탑사면 옛날부터 아픈 사람을 낫게 해줬다는 약사열의 기도 도량 아니야?
1: 맞아. 영탑사는 신라의 도선국사가 창건했는데, 고려 때 보조국사가 사찰 안에 5층 석탑을 세우고 이름을 영탑사라고 지었지. 영탑사는 천년 고찰답게 고려시대의 탑과 불상, 그리고 다양한 문화재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금동 비로자나불 삼존 좌상은 가치가 어찌나 뛰어난지 몇 번이나 일본에게 도둑맞을 뻔했다니까.
5: 진짜? 궁금해. 빨리 영탑사로 출발하자.

0: 좋아. 그럼 바로 절 따라 전설 따라 출발해 보자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영탑사로 고고. 조선 고종의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 이하응은 젊은 시절 왕가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세력을 얻지 못해 세도가들의 멸시를 받았죠.
1: 언젠가 권력을 잡아 너희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테다.
0: 권력을 잡지 못한 게 아버지 묘자리 때문이라고 생각한 이하응은 아버지 묘를 명당으로 옮기기 위해 풍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2: 갑자기 풍수책은 뭐 하러 보십니까?
1: 아버님의 묘를 이장할 생각이요.
2: 조상 묘가 좋아야 후손이 잘 되는 법이긴 하지요. 그러지 말고 지관 정만인을 만나보세요. 조선에서 가장 뛰어난 지관이니까요.
1: 당장 그를 만나겠소.
3: 묘를 이장할 명당이라. 2대에 걸쳐 임금이 나오는 자리와 만대에 걸쳐 영화를 누리는 자리, 어느 곳을 택하시겠습니까?
1: 그야 임금이 나오는 명당이지.
3: 헤헤, 이를 어쩌나. 그 명당을 가야사가 차지하고 있으니.
0: 지관 정만인이 말하는 가야사는 백제시대에 세워진 대가람이었습니다.
1: 안타깝군. 이 명당을 사찰이 차지하고 있다니.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
3: 응? 방법이라뇨?
1: 저 절을 없애면 되지 않겠나?
0: 그날 밤 이하응은 아무도 없는 밤 가야사에 불을 지르고 그곳에 아버지 남연군 이구의 묘를 새롭게 조성했습니다.
4: 가야사는 불타고 이렇게 종만 남았군요. 이 종을 영탑사로 가져갑시다.
0: 그렇게 불타버린 가야사의 범종은 영탑사에 안치되어 지금까지 꺾이지 않는 불심을 전하고 있답니다.
5: 근데 이하응은 어떻게 됐어? 지관 말대로라면 왕이 둘만 나오고 끝난다는 거잖아.
0: 맞아. 이하응의 아들이랑 손자까지 왕이 되고 조선이 없어져 버렸거든.
5: 아...
0: 자, 범종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다음 절 따라 전설 따라는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루어진다는 여기.
5: 유리광전?
0: 맞아. 유리광전이란 글씨는 8살 아이가 쓴 건데 글씨를 쓸 수 있었던 건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지.
5: 어떤 소원이 이루어진 건데?
0: 궁금하지? 그럼 바로 유리광전 이야기로 떠나보자고. 절 따라 전설 따라 고고! 고려 말 무학대사는 전국을 돌며 사찰터를 찾아다니다 이곳 상왕산까지 오게 되었는데,
6: 아니 저건!
0: 무학대사 눈앞에 금빛 찬란한 커다란 바위가 떡하니 서 있었죠.
6: 심상치 않은 바위야. 이 바위에 불상을 새기고 사찰을 지어야겠어.
0: 무학대사는 그 즉시 나라의 평안과 백성의 안녕을 기원하며 바위에 불상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불상을 영탑사 유리광전에 모시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씨 부인이 유리광전에 와 간절히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7: 영탑사의 약사 여래님은 평생 한 번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들었습니다. 간절히 바라오니 부디 대를 이을 아들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0: 마침내 이씨 부인은 소원대로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 아들이 8살 되던 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유리광전이라는 글씨를 남기게 되었답니다.
5: 뭔가 이 산에 귀신이 사는 것 같아.
8: 귀신이라니?
5: 걸을 때마다 구린내가 났다 안 났다 그런다니까.
0: 너 발바닥 봐. 분명 은행 밟았을걸.

0: 난 또 괜히 겁먹었네. 은행 이야기가 나왔으니 오늘 절 따라 전설 따라는 여기다. 내가 맞춰볼게. 강화도 전등사지. 전등사 은행나무는 유명하니까. 오, 제법인데. 맞아. 강화 전등사는 고구려의 아도화상이 창건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이야. 그래서 전등사엔 범종, 대웅전, 약사전 같은 국보랑 보물들이 넘쳐나지. 국뿐만이 아니야. 전등사엔 조선왕조 실록을 보관한 사고까지 있다니까. 전등사가 이렇게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었던 건 바로 부처님의 가피로 나라를 지킨 호국불교 근본 도량이기 때문이지. 역시 부처님의 가피가 있을 줄 알았어. 그런데 은행 이야기는 왜 나온 거야? 궁금하지? 그럼 바로 절 따라 전설 따라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강화 전등사로 고고! 조선 초 조정에선 불교를 탄압하기 위해 전국 사찰에 특산물을 바치라 명령했는데 전등사도 예외는 아니었죠.
1: 좋은 은행은 스님들이 먹고 탁발한 은행만 진상을 했다 이거지?
2: 오해십니다.
1: 전등사 은행나무는 은행이 많기로 유명하니 은행 스무 가마니를 바치게.
3: 큰일입니다. 은행 스무 가마니를 바치라는데 흉년이라 아무리 털어도 열 가마 채우기도 힘드니.
2: 어쩌겠습니까? 나라에서 시키는 일이니 그냥 수행이려니 생각하고 견뎌야지요.
3: 백년사에 추성스님을 찾아뵈야겠습니다.
2: 네, 추성스님이라면 분명 해답을 주실 겁니다.
0: 그렇게 스님들은 추성스님을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했죠.
3: 추성스님, 조정의 탄압을 견딜 해답을 주십시오.
2: 내가 바로 전등사로 가겠네. 그러니 3일 기도를 준비해주게.
0: 추송 선사는 전등사 은행나무 밑에서 3일간 정성껏 기도를 드렸고, 기도 마지막 날 뜻밖의 축원을 올렸습니다.
2: 이 은행나무 두 그루가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영원히 열매 단 한 알도 맺지 아니하기를 축원합니다.
0: 그러자 요란한 천둥 번개가 치고 세찬 비바람이 불더니 은행나무의 은행들이 우수수 떨어졌죠. 한 알도 남김없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전등사 은행나무엔 더 이상 은행이 열리지 않게 되었답니다.
4: 그런데 조정 대신 말고 또 벌을 받은 게 있다면서?
0: 있지, 여기에.
4: 여기에?
0: 저기 대웅전 처마를 떠받치고 있는 나부상이야.
4: 저기 저 조각 말이야?
0: 맞아. 이번엔 나부상에 얽힌 이야기로 떠나야겠다. 절 따라 전설 따라 고고! 조선 광해군 6년 큰 산불로 전등사가 불타버리자 나라에선 전등사를 고치기 위해 조선 최고의 도편수를 내려보냈습니다.
5: 도편수님, 오늘도 마을 객주에서 보내시는 겁니까?
1: 그래야지 어쩌겠나. 고향은 멀고 할 일은 많으니.
6: 오늘 하루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 추모가 아니었음. 내 타지 생활을 어찌 견뎠을지 모르겠소. 주모, 내 아내가 되어주겠소.
6: 그 말을 기다렸습니다.
0: 둘은 부부의 연을 맺기로 약속했고 도편수는 모든 재산을 주모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주모는 도편수의 돈만 챙겨 도망가고 말았죠.
6: 사랑 따위를 믿다니 어리석게.

0: 어떻게 날 배신할 수가 있단 말이오.
1: 술에 취해 괴로워하던 도편수는 다시 마음을 잡고 대웅보전 공사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처마 아래에 배신한 주모를 닮은 나보상을 조각해 달았죠.
2: 평생 하늘 아래에서 죄를 뉘우치시게.
1: 이후로 전등사의 나부상은 배신을 경계하고 신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답니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응.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지냈지.

0: 오랜만이다, 여기.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냐?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밥은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믹스커피가.
3: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부산에서 1시간 20분, 울산에서 1시간, 대구에서 4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왕생탐묘의 고인을 모시면 유골함, 상석, 파병, 향로 설치와 직계가족 12명까지 각인해드리며 여러가지 사정으로 제사를 지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조상기일 제사를 공행해드립니다. 아미타우스는 왕생탐묘를 사전에 미리 준비하실 경우 선착순으로 자리를 지정하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재단법인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한잔 드시면서 불교팁을 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절에 안 다니셨는데 언젠가부터 불교 TV를 틀어놓고 열심히 들으시더래요. 딸이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 가르침하고 인연 맺나 보다 너무 좋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눈에 자꾸 걸리는 게 있더래요. 뭐냐면 꼭 소주 한잔 드시면서 불교 TV를 보신다니. 아버지 스님들이 술 마시지 말라 계율을 지켜라 이러는데 아 왜 이렇게 소주 드시면서 불교 TV 보시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냥 안 들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두셔라. 그냥 두셔라. 그래도 아버지가 잔소리 때문에 신경질 나셔서 불교 TV 안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냥 두십시오. 귀로라도 자꾸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 법문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심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불사를

0: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 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 봉은사 주지를 지낸 수좌 명진 스님이 지난 22일 제주에서 입적했습니다. 장례는 종교시민사회장으로 치러지며 스님의 입적 소식에 이재명 대통령도 애도문을 발표했습니다. 남양주 봉선사가 전국 교구 최초로 문을 연 선학대학이 제가불자들의 참선 열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청소년부터 대학 명예교수까지 각계각층이 함께하며 한거 공부를 마쳤습니다. 화엄사가 마련한 산사형 인문학 프로그램 화야몽 두 번째 시간은 구례 출신 정지아 작가가 대중과 만났습니다. 정 작가는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관계를 꼽았습니다.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은 서울국제 명상 엑스포가 전 세계 수행법과 다양한 명상 체험을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올해는 전체 인원의 80%가 사전 접수를 신청하며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정기법회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단위 사찰 청년회를 위해 대한불교 청년회가 청년연합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엔 성관사 주지 성진 스님이 법사로 나서 청년들의 고민에 귀 기울였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 강남 봉은사 주지를 지낸 수좌 명진 스님이 지난 22일 제주에서 입적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서귀포시 하예포구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이 바다에 떠있는 명진 스님을 발견한 뒤 구조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이후 스님을 서귀포 의료원으로 이송했지만 스님은 오전 10시 30분 법납 52년 세수 75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명진 스님은 평소 하예포구 인근에서 프리다이빙을 즐겼고 이날도 프리다이빙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님의 입적 소식에 이재명 대통령도 중생을 향한 자비의 마음을 품고 살아오신 스님의 뜻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애도했습니다. 명진 스님의 빈소는 봉은사 선불당에 마련됐으며 장례는 종교시민사회장으로 치러집니다. 연결식은 내일 오전 10시 봉은사에서 다비식은 조계종 제5교구 본사 법주사에서 엄수됩니다. 탄성 스님을 은사로 1969년 출가한 명진 스님은 1987년 불교 탄압 대책위원장과 1988년 대승불교 승가회장을 맡아 종단 개혁과 사회 참여에 앞장섰습니다. 종단 내에선 제11대 중앙종회의원, 중앙종회 부의장,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0: 남양주 봉선사가 전국 교구본사 최초로 개설한 선학대학이 석 달간의 한거 정진을 회향했습니다. 고등학생부터 명예교수, 신심 깊은 불자들까지 화두참구의 열기로 가득했던 종강 현장을 윤호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지난 봄 전국 교구본사 가운데 최초로 선학대학을 마련해 선풍 진작에 나선 남양주 봉선사. 석 달 하한거 기간에 맞춰 화두참구에 매진한 재가불자들이 보림선원 수좌 의정대종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한 학기 동안 간화선을 공부하며 생긴 궁금증과 수행 도중 마주한 어려움을 풀어내기 위해서입니다. 한 사람에게 주어진 질문 기회는 단 한 번. 스승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에 다양한 질문이 쏟아집니다.
2: 참선할 때 약간 과거에 후회되는 일이 생각이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생각들이 좀 덜해질까요?
1: 의정대종사는 질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비유를 활용했습니다. 특히 마조 도일선사의 원상과 주장자 일화를 소개하며 선수행자들이 이분법적 논리에서 벗어나 언어와 개념을 넘어선 실상을 바라보라고 말했습니다.
3: 우리 그 화두선의 그 이 특색이 요거는 어떠한 말로도 어떠한 분명도 안 돼. 요거는 깨달은 사람만이 요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 질의응답이 끝난 뒤엔 한 학기 공부를 마무리하며 정진을 회향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 불자에겐 정진상이, 하루도 빠짐없이 선학 강의를 들은 불자에겐 개근상이 주어졌습니다. 수강생들은 겨울에 다시 시작할 선 공부에 보다 매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4: 세 번 딱 결석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로서는 참 훌륭하다, 제 자신이 훌륭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안 것 때는 완전히 거의 출석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1: 선학대학이라는 특별한 배움의 장을 기획한 봉선사주지 호산 스님은 다음 학기를 현재 공사 중인 명상센터에서 이어갈 수 있길 기대했습니다.
5: 전국에 어디든지 가나선 대학은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 시작하는 게 또 어렵기도 하지만은 전반기 종강을 하는 것도 주지로서는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1: 안거기간 산문을 열고 재가자들에게 간화선의 바른 길을 제시한 봉선사 선학대학. 스승과 제자가 마주앉아 트이워낸 화두의 불씨가 일상 속 선수행의 저변을 넓히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0: 지난 주말 막바지 무더위로 지쳐가는 도시인들을 위한 지리산 대화엄사의 여름밤 인문학 콘서트 두 번째 순서가 열렸습니다. 구례 출신 소설가 정지아 작가와 함께 좋은 삶이란 어떤 것인지 고민하는 가슴 따뜻한 현장을 호남지사 조용수 기자가 전합니다.
6: 지리산의 어둠이 조용히 내려앉은 구례 화엄사. 늦여름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은 화엄사가 마련한 두 번째 화야몽에 젖어듭니다. 작가와의 대화에 앞서 보제로 마루에서는 구례 향제 줄폭류 식전 공연으로 무더위를 잊게 했습니다. 지난 22일 구례 출신 소설가 정지아 작가는 관계를 잘 맺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꽃을 피웠습니다.
7: 사람이 살아가는데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거는 제가 구례 내려와서 새롭게 배운 것이기도 합니다.
6: 아버지의 해방일지, 빨지산의 딸, 숲의 대화를 비롯해 신작 찐이 주의보처럼 인간의 내면과 삶에 대한 깊은 통찰로 문단의 찬사를 받아온 정지아 작가의 문학적 토양이 그가 나고 자란 구례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2021년 건강이 나빠진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도시 생활을 접고 구례로 정착한 정 작가는 이름 없는 시골 어르신들의 삶에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배움과 재산, 명예보다 관계를 잘 맺는 삶이 더 행복할 수 있다는 작가의 말에 청중들은 공감의 박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전북 익산에서 화야몽을 찾아온 엄마와 딸, 현 시대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MZ세대 딸도 정 작가의 삶에 대한 진지한 태도는 많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8: 작가님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너무 와닿아서, 그리고 작가님께서 해주시는 모든 말들이 약간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를

0: 다시 생각해보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1: 화엄사는 천년고찰을 단지 신도들이 참배하는 곳이 아니라 문화적, 인문학적 공간으로 누구나 향유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매년 여름 화야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 화엄사에서 이런 다채로운 행사들을 열어서 보통 사람들도 부담 없이 이 공간과 이 분위기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도 좀 이런 기회가 자주 만들어지면 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도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1: 대표적 산사형 인문학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화야몽. 이날도 참가자들은 지리산의 달빛과 바람이 머무는 화엄사에서 삶을 돌아보고 나를 내려놓는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3: 현대인의 마음 건강과 웰니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명상이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는 요즘 서울 강남구 세택에선 세계 11개 나라의 명상 전통과 다양한 체험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서울국제 명상 엑스포가 열렸는데요. K명상의 세계화를 모색한 현장에 양육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4: 서울 강남구 세택이 고요한 명상의 울림으로 물들었습니다. 능엄경의 핵심 수행법인 반문문성을 바탕으로 한 명상 예술 공연이 펼쳐지자 관람객들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2016 명상 함께 깨어나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개막한 제7회 서울국제 명상 엑스포.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합연구소가 주관한 이번 행사장에는 일상의 피로를 덜고 마음의 평온을 찾으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동국대는 교내 캠퍼스를 벗어나 대형 전시 컨벤션으로 무대를 넓힌 만큼 K명상의 세계화를 향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5: 대한민국의 명상 문화가 세계와 소통함에 K명상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6: 한국의 명상 문화가 세계의 다양한 전통과 교류하며 성장하는 K명상의 열린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4: 싱잉볼 소리 명상부터 뉴로하모니 호흡 명상, 만다라 마음 치유 등 마련된 체험 부스만 24개, 한국의 가나선과 일본의 젠, 미얀마의 아나파나 사띠 등 11개국 전통 수행법도 선보여 세계인이 소통하는 교류의 장이 됐습니다.
7: 지역도 다 달라요. 사는 지역도 다 다르고 이렇게 이제 지형도 다 다르고 기후도 다 달라서 근데 명상하는 게 살짝 비슷한 게 보니까 좀 신기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데가 또 열리면 또 오고 싶을 것 같아요.
8: 많은 명상법도 있고 하니까 막 궁금하면서 신기해요. 좀 한번 체험도 해보고 둘러다니면서 좀 볼 거 있는 거 본 다음에 갈 거예요.
4: 이번 엑스포는 전체 예약 인원 2천여 명 중 1,600여 명 이상이 사전 접수를 마쳐 개막 전부터 높은 관심을 입증했습니다. 현장에서 접수하는 일부 인원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명상 체험 부스가 조기에 매진된 겁니다.
9: 오늘 저녁은 서울국제명상 엑스포가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터이자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교통이고 다 함께 진리로 나아가는 행복한 만남터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4: 체험 부스와 무대 공연으로 막을 올린 명상 엑스포는 학술과 문화의 장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달 17일, 18일 명상 콘퍼런스로 열기를 이어가며 전문가들의 선명상의 가치와 웰니스적 활용 방안에 대해 강연과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3: 천태종이 총본산 단양 구인사를 비롯한 전국 말사에서 제131회 병호년 한거 한달 수도 결제식을 봉행하고 용맹정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1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열린 결제식에는 종정 도용대종사를 비롯해 원로원장 정산스님, 총무원장 덕수스님 등 종단 대덕스님과 전국 천태불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종정 도용대종사는 업장이 두터우면 사막도를 벗어나기도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어렵다고 설명하고 만법과 만행을 잘 닦아 무상정각을 이루길 바란다고 법문했습니다. 총무원장 덕수스님은 총본산 구인사와 전국 말사의 안거대중은 일념정진해 실상 묘법을 체득하길 바란다고 결재사를 전했습니다. 한거 해제법회는 다음 달 20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됩니다. 대한불교청년회가 청년불자들의 실행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연합법회를 마련했습니다. 취업과 직장생활, 대인관계 등 일상 속 솔직한 고민을 나누고 부처님의 지혜로 답을 찾아간 법석을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 이번 생도 쉽지 않네.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청년들의 솔직한 고민들이 법석 위로 하나둘 쏟아져 나옵니다.
11: 회사 생활에서 마냥 싫은 사람이 있어요. 신경 끄고 내일이나 잘하라고 매일매일 다짐하지만 어느새 또 상대 행동에 거슬려 하고 있어서 고민입니다.
12: 싫어하면서 편해지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편해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왜 싫은 원인이지 싫은 점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좀 두시고요.
10: 대한불교 청년회가 조계종 포교부, 동국대와 함께 마련한 청년연합법회 이호운의 첫 번째 법석. 이번 생도 쉽지 않네를 주제로 직장 생활부터 인간관계와 결혼까지 청년들이 마주한 고민을 꺼내놓자 법사로 나선 성지인 스님이 해결의 실마리를 건넵니다. 스님은 고민이 상대나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비롯되는 만큼 스스로의 고정관념과 감정의 습관을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2: 결혼이 왜 운명인가에 대한 자기 정의를 돌아보고요. 그게 나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생각을 알아내고 왜 그런가 찾는 것이 여러분 나를 찾는 거예요.
10: 법문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스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마음의 짐을 조금씩 내려놓은 100여 명의 청년들. 법석에서 얻은 가르침을 일상으로 가져가 각자의 자리에서 정진하라는 당부도 이어졌습니다.
13: 이 시신제를 마치시더라도 여러분들 또 활동하고 계시는 또 사찰로 가셔서 여법하기도 수행하시고 또 새로운 법은인들 또 손을 이끄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매개체를 되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14: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좀 더 나아가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0: 이날 법회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신행 지원도 더해졌습니다. 수원 봉영사가 지원금 100만 원을 전달하며 정진을 응원했습니다.
15: 이 법회가 앞으로도 더욱 흥해졌으면 좋겠고 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신심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굳건하게 세우는 그런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0: 단위 사찰별로 정기법회를 열기 어려웠던 청년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고민을 나누고 함께 답을 찾아간 법석. 청년 불자 간 연대를 다지고 함께 정진하는 새로운 신행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3: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나눔 철학을 이어 동국대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는 불자가 있습니다. 고 진담거사의 뜻을 이어 신명나게 사는 삶을 전하고 있는 선덕심 이병래 불자인데요.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의 감사 편지에 일일이 답장하고 따뜻한 포옹까지 건네며 졸업 후에도 계속 꿈을 꾸는 청춘이 되길 축원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16: 한 불자의 나눔 철학이 동국대 청년들의 꿈을 향한 응원으로 이어집니다. 고 진담거사의 배우자 선덕심 이병래 불자가 지난 19일 동국대 건학위 회의실에서 지역미래 불자 육성 신명장학금 2천만 원을 동국대 이사장 동관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오직 불자라서 먼저 세상을 달리한 배우자의 나눔 철학을 이어가겠다는 믿음으로 조계종립 동국대 학생들을 위해 기부를 결심했습니다. 꼭 불자가 아니어도 학점이 낮지만 가계가 어려운 학생이 학업과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원력이 담겨 있습니다. 14명의 학생들이 쓴 감사편지 한 통 한 통에 일일이 화답하며 졸업 후에도 계속 꿈꾸는 동국인이 되길 축원했습니다.
17: 몇 달 전 아버님을 여인 학생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충분히 슬퍼하십시오. 갑작스런 변화로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학점이 올랐다는 말에 얼마나 애썼는지가 느껴집니다. 세상은 혼자가 아닙니다. 멈추지 않는 한 원하는 곳에 반드시 도달할 겁니다.
16: 중학교 입학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청소년 시절을 보낸 고 진담거사. 한양대 공과대 졸업 후 20년 가까이 미국 뉴욕에서 일하며 평소 힘들어도 불평하지 말고 신명나게 살자는 철학으로 자비 실천을 해온 불자입니다. 경제학과 3학년 문재웅 학생은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게 해준 건 결국 불교였다며

0: 진담거 사의 뜻을 이어 한 걸음씩 나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 저는 지금 그 뜻의 끝자락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뵌 적 없는 분께 이렇게 큰 신세를 지게 되어 송구하고 또 감사합니다.
0: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먼 미국에서 자비 나눔을 위해 학교를 찾은 이병래 불자에게 감사를 전하며 장학생 모두 그 뜻을 받아 지니길 당부했습니다.
2: 한 분 한 분 학생들이 어떻게 대학생을 어떻게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단순한 금전적인 것을 떠나서 용기를 얻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0: 한편 이날 동국대는 생전 힘들어도 신명나게 살자는 진담거사의 철학에 따라 신명장학을 신규 개설하고 3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따뜻한 포옹을 건넨 이병래 불자는 지난해 8월과 11월에 이어 현재까지 누적 4천만 원을 전달하며 장학금이 학생들의 꿈을 향한 여정에 쉼표가 되길 축원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3: 강릉 칠성산 법왕사가 지난 22일 7월 칠석을 맞아 칠석제와 유엄스님 주지 취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취임법회에는 조계종 어산어장 임묵스님과 월정사 혜안스님, 300여 신도들이 참석해 법왕사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법왕사 주지 유엄스님은 헌정시를 낭독하며 불자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수행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도량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법회는 7월 칠석을 맞아 법고와 마술, 트로트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함께 열렸습니다. 8월 24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2: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10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1: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성 강설, 목종스님의 선 클래스를 진행하는 목종입니다. 나를 찾는 조사선. 조사선은 누구나 해탈 열반을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한 수행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요. 이 귀중한 진리가 나와 내 주위의 가족 또 내 주위의 모든 분들이 함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과 많은 사람들이 불교 TV를 시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 대불.
2: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3: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 소리샘.
4: 저희 어머니가 매일 연불을 들으시는데요. 연결이 안 된다고 매번 전화가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바로 들을 수 있는 연불 소리샘을 놔드렸습니다.
3: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 소리샘.

용 주견 무신신 변제 삼모전

삼보대승야 종진영예 흥내미온 미신 현시안 보시노라 삼천세계 무법설법 세법우와 팔만진노의 종종방변지문 도망망사계지종유고예수여

해동대 한민국 음정산 선찰리 본산 금정 총림 법무

충성 금정 총리 모모사 총리 내중 노소

인등사팔 연등기도 성지 참배동 참기자 능각기 다겁생내외 소유지업장 실계소멸불법문중

황제망중중 무진산보좌전웅건작법안기묘원자우복이 설명향이의 청종옹이의 수제제체 수명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소작지제업실계소멸불법문종 시인심경고발보리심영불태전속성정각 광도인천지대원시의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부모사 창건일의 지우금일 제대선지시 역대조사 강령 부모사 도량내외 일체유주무주 각열이 열명영가 남우서방정토 극락세계 칭견미타마정수기 도노무생법인지대원 부모사 참배인연공덕으로 부모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출리왕환상봉길경불봉제 관제구설삼제팔란사백사병 일시소멸 일일요 천상지경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양지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사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2: 저는 걱정이 많아서 새벽까지 쉽게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자기 전에 틀어놓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3: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4: 저는 매일 아침 사경을 합니다. 조용히 글만 썼는데요. 지금은 연불소리샘을 틀어놓고 하니까 집중도 잘 되고 사경이 더 즐거워졌어요.
3: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1: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5: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용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6: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 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깨달음은 어디에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루에 담긴 음식.

0: 결혼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의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반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1: 수원 봉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봉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봉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가평 대원사에서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 좋은 인연을 위한 발언을 미래의 부처님, 미륵세존의 자비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0: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해가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비티엔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고위연보살제대중 집건강신신중시인족행신중도량시인주성신중주지신 주산신중주림신주약신중주가신주하

백마 삼마이안주야신 오덕정광주야신 회목관찰중생신 보구중생묘덕신 석점험매주야신 소일체주야신

시방 삼세 부처님과 84,000 금법보와 보살 성문 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보음으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옵건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종국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안들고 청정범행 닦고 닦아쓰리 같이 음한계율 틀끝인들 범하리까 점자는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판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견만견의심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을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 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

나쁜 곳엔 광명 넣고 신통보현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역 끌러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 산날생 갈날 영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누구 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 금고 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지 이루지다.

BTN 붓다웨와 함께하는 수능 100일 기도.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들의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 일념으로 노력하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를 얻어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모든 수험생들에게 용기와 불보살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대입 수능을 앞둔 자녀가 있는 불자 가정에 발언이 이뤄지도록 BTN 붓다회가 함께합니다.

정업주 옴바게타나마사바 옴바게타나마사바 옴바게타나마사바 문수보살 옷자지나나라 파짜나라 파짜나라 파짜나 문수보살 대의력심주 오마미라흥 가자라 오마미라흥 가자라 오마미라흥 가자라 관세음보살 금강저수진안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대원성치진안 오마모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오마모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수능기.

능력 시험을 맞이하여 수험생들이 불보살림전에 백일농창 기조를 올리고 시극기 정성으로 합장하고 발언합니다. 그동안 시험을 위해 꾸준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해온 불자에게 뜻하는 바대로 원하는 결과를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도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신심이 안정되어 지혜가 총명하고 성격이 일취월장하여 수험 당일 평소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고득점을 획득으로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원만하게 합격하도록 진심으로 일심정성 다하여 발언합니다. 또한 마음의 일체 초조함이나 불안함이 없게 하시어 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여한 없이 시험을 보게 하는 등 수험에 방해하는 일체 장애가 모두 사라지게 하소서. 거룩하신 불보살님, 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에게 문수보살의 밝은 지혜와 보현보살의 크신 행운과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심으로 밝고 청명한 눈을 떠 시험에 집중하게 하소서.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 네,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권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구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 보호국사. 태고 보호국사를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울산 백양사 지선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파림산책.
1: 차 백거이 지시 하군, 백거이의 시 학에 차운하다. 운수 일생호, 구름과 물같이 흘러가는 일생을 좋아하고, 천하 일숙의, 천하는 하룻밤 머무는 것으로 마땅하지. 수탐 몽 봉무, 누가 봉황의 춤을 꿈꾸며 탐닉하는가. 지금 상낙시, 지금 당장 항상 즐거운 때이라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놔두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보리수 나무 아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앉아 계실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앉아 있는 바로 그 모습은 선정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선정에 있다고 하는 것은 번뇌 망상이 없는 완전한 고요, 완전한 평화로움 그 속에, 그리고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머물지 않는 대자유의 마음으로 본심 그 자체로 앉아 있는 것이죠. 지혜와 자비 바로 그 자체로 앉아 있는 것이죠. 앉아 있을 때는 고요하게 앉아 있다가 또 그 마음을 일으켜서 사람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나고 할 때에는 바로 그 마음으로 어떤 대상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육조단경에서는 정과 해는 하나이다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선정과 지혜는 하나다. 고요할 때는 고요하지만 그 마음을 일으켜서 대상을 만났을 때는 무한한 지혜가 나온다. 세상에는 8만 4천 가지의 가지가지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 모습들을 그 선정의 마음으로 만났을 때 8만 4천 가지의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고요히 있을 때는 그대로 선정의 마음 그대로 있고요. 오늘 시간은 참선에 대해서 또 선명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명상을 예전에는 참선이라고 했습니다. 참자는 참여한다는 바로 참자입니다. 선에 참입해 들어간다 이런 말인데요. 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고요히 앉아있는 바로 그 지점이 선의 지점인 거죠. 바로 그 선의 지점에 들어가는 방법이 바로 참선입니다. 그래서 참선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그 참선의 그 지점, 그 경지를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예수님들은 가장 그 선명상의 첫 번째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축산에 계실 때 바로 연꽃 하나 들어보이신 바로 그 지점을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서산대사께서도요, 교는 부처님의 말씀에서 따온 것이고 선은 부처님의 마음에서 따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들었을 때에는 많은 제자들

이제 더 이상 법문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슬퍼하고 아쉬워하고 그러죠. 그래서 상수 제자인 가섭존자가 500명의 제자들을 특히나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들을 모아서 칠역굴에 들어가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언제 어느 때에 어떤 법문을 하셨는지 그 내용을 다 정리를 합니다. 그것을 결집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후대의 경전으로 정리가 되어진 것이 이제 팔만대장경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다 정리한 것이 바로 이제 팔만대장경이다 이런 것입니다. 요즘에도 어떤 큰 스님이 법문을 하신다 그러면은 그걸 녹취해서 책으로 엮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이제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 그러죠. 그거는 다 후대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깊이 깊이 그 말씀을 새기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선은 부처님의 마음에서 따온 것이다. 이심전심,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진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선의 핵심인데요. 어느 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설법을 하기 위해서 앉아 있습니다. 제자들 1250명이 빙 둘러서 설법을 듣기에 앉아 있습니다. 1250명이 모여서 석가모니 부처님 법문을 들으려고 한다면 요즘같이 무슨 고성능의 앰프나 스피커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려고 한다면 마음이 고요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의 법문을 들으려고 한다면 마음에 일체의 번뇌가 없어야 됩니다. 낙엽 떨어지는 소리까지도 천둥 소리로 들릴 정도로 아주 고요해야 됩니다. 우리는 설법을 들으면서도 내 이야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누구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내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거나 또 과거에 했던 말과 비교하거나 또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늘 비교해서 그 이야기들을 또 떠올리면서 듣기 때문에 고요한 마음에서 듣지는 못하죠. 오늘 여러분들은 마음이 고요하지요? 그 고요한 마음 속에서 정말 온 마음 다해서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밖에 없겠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들은 정말 고요한 마음으로 마음속에 그런 번뇌까지 일체의 번뇌까지도 아주 고요한 상태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법문을 듣겠죠. 그때 광경이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 지금 상상해보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은 분이 정말 고요한 마음으로 깨달음의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설법을 하고 그 제자들은 정말 고요한 마음으로 그 설법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다 듣겠다고 하는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온전히 앉아있는 것이죠. 그 광경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하늘에 천신들이 꽃비를 뿌렸다. 인도의 봄에 꽃이 굉장히 많이 핍니다. 우리나라도 벚꽃이 활짝 피었다가 바람 불면은 꽃잎이 촥 날리듯이 아마 그렇게 꽃잎들이 날렸을 수도 있겠죠. 그 중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연꽃을 하나 들어서

대중들에게 내보였다. 석가모니 부처님 자체는 다 깨달음 그 자리겠죠. 본심 그 자리예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부처님은 그 깨달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또 보여지는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꽃을 든 것 또한 특별한 것이긴 하지만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특별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서 보여준 것이죠. 깨달음의 마음을. 그때 가섭존자도 그 깨달음의 마음으로 그것을 듣고 빙그레 미소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코드가 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바로 본심 그 자리에서, 가섭존자도 본심 그 자리에서 바로 보고 빙그레 미소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마음으로 통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 마음이나 가섭존자의 마음이나 같은 지점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우리들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꽃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꽃을 보고 난 뒤에 꽃에 욕심을 내기도 하겠죠. 부처님이 저 꽃, 연꽃 든 거 법문 끝나고 나면 내가 저거 가져가야지. 또 아니면 저 연꽃 어디서 꺾어 왔을까? 이렇게 꽃의 현상을 보고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연꽃 가지고 가서 거기다 또 추측 상상까지 하는 거예요. 야, 그거 금으로 연꽃이 떨어지지 않게 치장을 해가지고 이거 후대에 계속 남겨야 되겠다. 법당에다가 다 부처님이 든 꽃을 상징으로 해가지고 그걸 많은 사람들이 참배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욕심을 내기도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조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예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연꽃은 바로 불교적 상징이다. 진흙 속에서 물들지 않고 피는 연꽃처럼 바로 우리가 사바세계에서 물들지 않고 바로 깨달음의 마음을 내라고 하는 법문일 거야.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연꽃을 보고 이 든 연꽃을 보지 않고 과거에 했던 말을 가지고 추측 상상해서 답을 내는 것이죠. 이건 정답일까요? 정답이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지어서 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꽃을 보고 빙그레 미소 짓는,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 욕심을 부리거나 그 분별심을 내거나 또 거기에서 과거의 경험, 지식,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추측 상상을 하거나, 그래서 나름대로 답을 내기도 하죠.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마음을 제대로 본 것이 아니겠죠. 가섭존자처럼 그렇게 나도 빙그레 미소 짓고 싶다. 그런데 모른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나도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그런 깨달음의 마음으로 매순간 매순간 그렇게 깨어있고 싶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러나 연꽃을 든 그 뜻은 모르겠다. 가섭존자가 빙그레 미소 짓는 것처럼 나도 미소 짓고 싶으나 모른다. 모른다가 중요합니다. 모른다. 그런데 알고 싶다.

알고 싶잖아요.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꽃을 든 바로 그 마음, 가섭존자가 빙글에 미소 짓는 바로 그 경지의 마음, 모른다, 알고 싶다. 이게 바로 참선입니다. 이 선으로 들어가는 바로 방법이 바로 참선이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육조 해능대사라는 분,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육조 해능대사의 육조 당경의 첫 구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육조 해능대사가 소주 자사 위거라고 하는 분이 대범사에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선지식이시여, 우리 소주 지방의 사람들을 위해서 마하반야 파라밀법 깨달음의 법문을 모을 모일날 오셔서 설법해 주시길 청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대범사 강당에 모였어요. 이제 법상에 앉았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만 명이나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쫙 모여서 육조 해능대사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 고요히 또 앉아 있어요. 이 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해능대사의 그 선지식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죠. 산골짜기를 찾아서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만 명이 된 것입니다. 이 만 명의 사람들은 바로 해능대사로부터 그 깨달음의 법문 듣는 거, 그거 하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뒤로 미루고 참고 다 모였습니다. 선지식이신 바로 해능대사가 봤을 때는 여기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선지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만약에 지금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본다 했을 때 여러분들의 그 번뇌하는 모습을 볼까요? 그 본성을 볼까요?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은 여러분들을 중생이다 부처다 이렇게 분별해서 보지 않습니다. 바로 본성을 봅니다. 네. 본성은 바로 나와 똑같은 바로 지혜와 자비심이 완전한 그 본성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다 부처로 볼 수밖에 없어요. 번뇌하고 있는 바로 부처. 바로 본성을 보기 때문에 바로 부처다. 육조 해능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은 분이기 때문에 이제 저 사람들이 나의 그 깨달음의 그 마음, 바로 그걸 또 그 법문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식을 찾아서 온 것이죠. 그런데 해능대사가 봤을 때는 바로 저 사람들의 본성품이 다 선지식들인 거죠. 내가 선지식이 아니라 해능의 입장에서는 누군들 다 선지식 아닌 분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법상에 앉아서 첫 말씀이 선지식들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대답이 나와야 될까요? 이 본성에서 예 하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선지식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나는 중생이고 나는 법문을 들으러 왔고 저 해능의 입에서

말만이 바로 깨달음의 법문이다, 선지식의 법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 여기에 누가 선지식인 분이 왔나? 자기를 불러도 자기가 대답할 줄 모르고 그렇습니다. 바로 그 선지식들은 또 깨달은 분들은 사람들의 그 본성을 보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불러도 자기를 부른 줄 모르게 됩니다. 육조당경에서는 선지식들이여, 다시 한번 더 마음을 맑히고 마하반야 바라밀 법을 생각하라. 여러분들은 본래 티끌한 점 없이 청정하다. 그러니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을 맑혀라. 그리고 깨달음의 법문은 내 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본성에 그대로 있다. 그러니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을 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깨달음의 그 지점, 그 마음을 생각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은 분들은 분별심, 차별심이 없습니다. 중생의 마음에서는 분별심, 차별심이 있고 또 성품으로 보지 않고 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20년 동안 저 해남의 달마산 미왕사에서 주지를 했었는데요. 그 달마산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낄 때가 있어요, 장마철에는. 그러면 산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사람이 찾아오면 얼마나 미안한지요. 내가 구름 끼기에다 한 것도 아닌데, 아, 처음 온 사람인데, 아, 그 아름다운 달마산을 보여주고 싶은데 구름이 끼었어요. 그래서 사진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각가지 것으로 달마산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걸 보는 사람은 실감하지 못하죠. 아, 지금도 아름다운데요. 구름 끼어서 너무 좋아요. 나는 산을 본 사람이고, 산을 보지 못한 사람은 구름 낀 산을 보겠죠. 아무리 산을 이야기하려고 해도 잘 믿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성품을 본 사람과 성품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의 차이인 것이죠. 또 한 2년간은 저 한라산에 살았는데요, 제주도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한라산이 있는데 구름 낀 날은 사람들에게 저 한라산을 잘 특별하게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길이 없죠. 한라산을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어려운 것이죠. 그렇듯이 임재선사께서도요, 선의 가장 큰 스승이 또 이제 임재선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예수님들은 제가 임재의 메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베트남에 계셨던 또 이분이 이제 프랑스의 프롬빌리지로 해서 전 세계 프롬빌리지 지부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현대적 명상을 말씀하시고 전하신 분이 이제 틱나탄 스님인데요. 틱나탄 스님이 2003년도에 백양사에 오셨을 때 서홍 스님을 뵀어요. 그러면서

제가 임재의 42세 손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저 베트남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그 중국의 선사들도 다 기록에 보면 임재 스님의 몇 손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근데 임재 스님은 선의 가장 핵심된 말씀을 하신 분으로 아주 유명하죠. 그 유명한 그 개송 중에 하나는 백운단처 유청산, 흰 구름 거치니 청산이라네 그런 말씀도 있고요. 또 수처작주 입척해진 가는 곳마다 주인 되라, 자기 마음에 자기 본성에 주인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 됐을 때 입척해진 하는 일마다 다 진실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본성, 이 본성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일으켜서 실제로 쓰는 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그걸 도라고도 하고요. 또 예불문에 보면 오분향례가 있는데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직연향 하는데요. 계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율을 잘 지키면 이 몸에서 향기가 나는 것을 계양이라 하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고요하면 이 고요함의 향기가 나는 것을 정향이라 하고요. 또그 정향, 마음이 고요해지면 밝아집니다. 밝은 지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지혜의 향기가 나게도 되고, 그래서 더 깊어지면 해탈향, 깨달음의 향기가 나죠. 더 깊어지면 이 깨달음의 실천, 이게 해탈직연이거든요. 그걸 도라고 합니다. 이걸 선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 본래 고요하고 지혜롭고 자비로운 이 본래 성품의 마음의 주인이 돼서 그것을 쓰는 것까지가, 실천하는 것까지가 바로 선이다. 그리고 이 본심을 찾기 위해서, 주인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참선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깨달음의 마음, 본래 생생한 이 지혜로운 마음, 바로 이것을 찾고 이것을 쓰는 것을 선명상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선, 선명상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바로 이 마음의 주인이 되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 이거는 한국의 전통은 화두를 들고 참선하는 방법입니다. 화두라고 하는 것은 선사들이, 선사들끼리의, 그러니까 깨달음의 문답을 차용해서 내가 수행의 방법으로 쓴다. 이게 이제 화두를 들고 참선하는 방법, 가나선인데요. 고려시대 때 유명한 그런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나홍선사라고 하는 분인데요. 무학대사의 스승이기도 하죠. 이분의 가장 유명한 시는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이런 멋진 시를 쓰신 나홍선사가 양주 회암사에 계셨어요. 공민왕의 스승이시죠. 양주 회암사에 계실 때 스님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어요. 한 1,000명 정도가 모여들었는데 법당에 앉아서 나홍선사께서 설법을 합니다. 대중들에게
이 설법을 듣는 자 누구냐? 말해보라. 보아내고 알아내는 이 주인공은 도대체 무엇이냐? 마음이라 이름 붙일 수도 없고 한 물건이라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부처라 이름 붙일 수도 없는 이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이 주체, 이 주인공, 이것은 무엇인가? 마음속에서 혹시 대답하고자 하는,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불끈 일어나지 않나요? 알고 싶어 하는 마음. 우리가 마음이라 했을 때요, 마음은 마음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모든 순간에 다 있습니다. 이 보는 데 누가 보냐면 마음이 보는 겁니다. 이 듣는 것 마음이 듣습니다. 맛을 보는 것 마음이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또한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보고 듣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런데 마음을 보려고 하면 직접 볼 수 없어요. 마치 자기 눈이 자기 눈으로 자기 눈을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여지는 것이 눈이잖아요. 이 모든 작용이 다 마음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다른 생각을 일으켜서 내가 마음을 봐야지 하면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인식 작용들이 다 마음의 작용들이기 때문에 자, 이 설법을 듣는 자 누구냐? 이 마음 작용이 듣거든요. 그래서 듣는 이것,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하는 이것, 이것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났을 때 그걸 화두라 하고요. 그걸 계속 참고하다 보면 이 의문이 커지게 됩니다. 내가 나를 찾는 의문이 계속 깊어지고 커지게 되는 거죠. 내가 나를 찾는 의문이 커지게 되면 가만히 고요히 앉아서도 내가 나를 찾는 의문이 생겨나고요. 5분을 앉아도 늘 그 생각이 가득 차고 10분을 앉아도 늘 내가 나를 찾는 의문으로 가득 차고 걸어 다닐 때도 의문이 가득 있고요. 또 잠을 자도 그 의문이 가득하고 깊은 잠 속에서도 그 의문이 늘 계속 가득하면 그게 바로 이제 참선에 들어가는 그 방법입니다. 그렇게 의문이 가득 들어졌을 때에는 이 눈으로 어떤 사물을 보면서도 분별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욕심스러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요. 또 어떤 소리를 들어도 거기에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걸 보더라도 거기에 내 과거의 경험, 지식, 정보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르마리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오직 내 마음을 내가 그대로 잘 챙기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을 여기에서 단단히 챙겼을 때 마음이 업에 끌려가지 않고 어둠에 끌려가지 않고 늘 밝은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내가 챙기는 것이 되고요. 또 화두를 드는 이 의문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1분, 10분, 1시간 이렇게 하루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바로 그것을 삼매라고 합니다. 계속 지속되는 마음을. 그러니까 내 마음도 여기에 챙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계속 지속하는 삼매에 이르기도 하고, 그것이 결국에는 나의 본성, 본래 마음자리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두를 들고 참선하는 것은 바로 마음도 챙기고 또 삼매력도 길러지고 또 깨달음의 자리로 끌고 가기 때문에 요 세 가지의 수행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화두를 들고 하는 참선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홍선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마음속에 여러분들 스스로의 자기를 찾는 의문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법을 듣는 자 누구냐? 말해보라. 도와내고 알아내는 이 주인공은 도대체 무엇인고? 마음이라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부처라 이름 붙일 수도 없고, 한 물건이라 이름 붙일 수도 없는 이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행복으로 가는 선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하십시오. 자리에 앉아서 허리는 곧게 펴고 두 손은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놓습니다. 눈은 감으셔도 됩니다. 먼저 호흡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하면 들이마시고 둘 하면 숨을 내쉽니다.

하나, 둘. 호흡이 고요해질수록 마음도 따라서 고요하고 편안해집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서로 서로 얽혀 있는 인연의 모습일 뿐입니다. 괴로움도 즐거움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함께 사라집니다. 기쁨이 생기면 슬픔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아침이 오는 순간 저녁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집니다. 해가 지는 것은 다시 떠오르기 위함입니다. 추운 겨울은 따뜻한 봄을 재촉함이고, 뜨거운 여름은 가을의 결실을 맺게 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선명상은 몸도 마음도 자유롭기 위함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유롭습니다. 지금 이 순간 편안합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합니다. 일어나는 욕심을 버리면 편안해집니다. 순간순간 편안하면 영원히 편안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행복합니다. 자, 지금부터 마음속으로 따라하십시오. 보이는 모든 것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고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들리는 모든 것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향기와 냄새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맛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의 느낌으로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각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니 분별하려는 생각을 버립니다. 지나친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억지로 이루려 하기보다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혼자 가지려 하기보다는 나누겠습니다.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계행을 받들며 쉬지 않고 정진하겠습니다. 인과의 도리를 알고 자비를 행하며 중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은 한없이 고요하고 맑아졌습니다. 뜻하는 대로 원력의 삶을 사십시오. 부처님의 가피와 관세음보살님의 보호가 늘 함께 합니다.

0: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은혜로운 마음으로 재물을 덜어 널리 베풀어도 한순간도 미련을 남겨 후회하지 않으면 반드시 좋은 벗을 만나 피안에 이르러 즐거우리라.

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불교는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농부가 기린님 땅에 씨 뿌려 풍

결실을 거두듯이 지혜나 복덕을 닦는 불자님들도 공덕 중에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라는 부처님 말씀과 같이 BTN 불교 TV의 RS060800의 7000번을 복되게 누르시면 더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 제작과 질 좋은 법문 강의의 밑거름이 되어서 가랑비에 꽂혔듯이 작은 정성이 모여 전 세계의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큰 복전이 되어서 불자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큰 공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0: 남한산성 장경사에서는 오는 9월 5일 제11회 남한산성 을순군 문화제를 봉행합니다. 을순군 추모 수륙 무차대법회와 송민준, 로지, 김혜미 등 다양한 출연진이 함께하는 산사음악회가 열립니다. 을순군의 넋을 기리고 호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2023-6547번입니다.
1: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0: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23일에는 일묵 스님을 모시고 선정과 깨달음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붓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엔의 햇빛 알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 화평 누리세요. 김유엔의 햇빛 알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는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인재의원 선사의 어록인 인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로 이왕 임제로 22번째 시간입니다. 중생 세계에는 오직 마음이며 삼라만상은 다만 식일 뿐이다. 그러니 헛된 꿈인 허공의 꽃을 무엇 때문에 붙잡으려 애를 쓰는가? 중생 세계에는 오직 마음이고 삼라만상은 다만 식일 뿐이다. 이 말은 우리가 아는 세상의 모든 것은 식이라는 게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모든 것은 다 아는 것이다. 그냥 근데 단순히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이 우리한테 현실로서 이렇게 다가오게 되고 현실이 되면은 거기에 매이게 되겠죠.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헛된 꿈이라고 하고 뭐 허망하다고 하는데 이 중생 세계 우리가 아는 이 분별 세계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 세상을 뭐 헛되다 허망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역시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뭘 눈으로 보고 있고 귀로 듣고 있고 손으로 뭐 잡고 있고 머리로 생각하고 있고 밥도 먹고 물도 마시고 이게 왜 허망하냐? 그거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적으로는 동의가 되지를 수긍이 되지 않는 말이고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난 체험을 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이제 이게 좀더 아무 생각 없고 알수 없는 우리가 이제 법이라고 하는 거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이제 현실로서 드러나 있는 이게 더 진실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래 분별하는 세계는 여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렇게 뭐 허망하다 또는 뭐 무상하다는 말도 하죠. 그냥 흘러가는 일이 뭐 지나가는 일이다. 그런 이제 무상하다 말 그런데 그냥 순간순간 지나가 버리는 일이다.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허망하다 하기도 하는데 요걸 이제 체험을 하고 자기 살림살이 자기 이제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 이거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늘 그냥 늘 그대로니까 이건 어떤 모양은 없지만은 뭐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이게 달라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늘 변함없는 이제 진실이고 그 나머지 일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거하고는 달리 상대적으로 뭐 이제 그냥 지나가는 일. 이게 지나가는 일이라는 게 이제 허망하다, 헛되다, 이제 그런 말을 할수 있겠죠. 이제 그러니까 세상 일이 허망하다는 것도, 욕을 한번 체험하고, 이 자리, 이 자기, 이 근본이 드러나고, 이 법이라는 게 드러나고, 이게 늘 언제든 어디서든지, 이거는 뭐 어떻게 될 수가 없구나 하는 게 이제 자기한테 확실하게 돼야, 아, 세상 일은, 허망하다 하는 말을, 그런 그래 뭐, 할수 있겠구나 하고 납득이 되죠. 그전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제 이 우리 공부는 어쨌든 한번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서 여기에 통해 가지고 이 자기가 이 자기 이 자리가 드러나야 돼요. 이게 드러나고 이게 확실해져야 이제 이런 조사의 말이나 선사의 말이나 경전의 말들이

됐다 이제 납득이 되지. 그전에는 말만 그냥 들었지 실제로 실감이 되지 않는 그런 말들이 저 대부분이. 오직 여러분 눈앞에 지금 법문을 듣고 있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이 사람은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물 속에 들어가도 빠지지 않으며 사막도의 지옥에 들어가도 마치 동산에서 논일며 구경하듯이 하며 아귀와 축생에 들어가도 과보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요건 역시 이 말도 요걸 이제 체험을 해야 뭘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는 걸 이제 수긍을 할 수가 있는데 오직 여러분 눈앞에 지금 법문을 듣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건 이제 임제식 표현이에요. 법문을 듣는 사람이 있다 하는 거는 이제 임제가 이제 그런 방편을 쓴 거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늘 있는 일이 있고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든지 보고 있든 듣고 있든 뭐 생각을 하고 있든 느끼고 있든 말을 하든 행동을 하고 있든 뭐를 하고 있든지 간에 이거는 달라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모든 경우에 늘 드러나 있는 것이고 모든 경우에 어쨌든 변하지 않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순간순간 이제 달라지고 변해가는 지나가는 일이고 요거는 뭐 그냥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여튼 요게 분명해져야 이제 우리가 이 경계에 속지 않는다 그러는데 이제 따라가지 않죠.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이제 뭐가 이제 자기한테 현실이냐면은 보는 게 현실이고 듣는 게 현실이고 느끼는 게 현실이고 생각하는 게 현실이니까 이걸 다 따라가 버리죠. 근데 이게 분명하면은 이게 현실인 겁니다. 이게 늘 변하지 않는 현실이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그때그때 순간순간 물결처럼 지나가는 우리가 호수에 물결이 있으면 바람이 일면은 뭐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냥 그때그때 지나가는 바람 따라서 그런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 일이고 요것만이 이제 늘뭐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이. 그래서 요걸 이제 여기서 지금 눈앞에서 법문을 듣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임체 나름으로 법문을 들을 때도 이게 있는 거고, 뭐 말할 때도 이게 있는 거고, 뭐볼 때도 이게 있는 거고, 뭐 왔다 갔다 행동할 때도 이게 있는 거고, 꼭뭐 들을 때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항상 있는 거지. 예? 예, 그래서 뭐 달마에게 뭐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뭐 달마가 뭐 예? 볼 때는 뭐 보는 데 있고 들을 때는 듣는 데 있고 말할 때는 뭐 말하는 데 있고 왔다 갔다 움직일 때는 뭐그 움직이는 데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방편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여튼 요게 한번 이게 와닿아서 이게 자기한테 현실이 되면은 이건 뭐 저절로 그렇게 돼. 그러니까 이제 현실 진짜적인 현실은 뭐냐? 어떤 무엇이 아니에요. 어떤 무엇이 아니라고. 어떤 무엇이다, 어떻다, 무엇이다, 이렇게 하는 건다 지나가는 일이고, 지나가니까 이제 그게, 무상하고 허망하다는 거고, 어떤 무엇 아닌 게 이것이 늘 이제, 변하지 않는 거죠, 이게. 늘뭐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불생불멸이라는 말을 이제 하고, 뭐 이제 무생법인이란 말도, 뭐 여기 이름을 여러 가지 그래 붙여요. 여여부동이란 말도, 여여부동. 늘 똑같아서 변동이 없다. 불생불멸,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 뭐, 그 무생법이냐는 것도 생김이 없는 것이다. 뭐 그런, 하여튼 요걸 나타내는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것이 한번 자기한테 분명하게 한번 이렇게 와닿아야 돼요. 와닿아야 이제 생각 따라서 헤매던 마음이, 이제 헤매는 일이 없어져요. 마음이 이제 생각을 따라가고, 기분이나 감정이나 보고 듣는 걸 따라서 헤매는 걸 뭐라느냐 하면 유루법이라 우리 불교 방편 말로 유루법이라는 게 있어. 새 나간다 이런 뜻이. 새 나가는 게 있다 이 말이고. 무루법이라는 거는 이제 새 나가는 게 없다 이 말인데 이 자리에 있으면 뭐 안팎이 없으니까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자리를 무릎법이라 그러고 또 생각 따라가고 뭐말 따라가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이제 유루법, 새 나가는 마음. 이건 새 나가지 않는 마음. 그 무루지라 그러기도 하고 뭐 누진통이라 그다 같은 말이에요. 무루는 새 나가는 게 없다. 누진은 새 나가는 게 끝났다니까 같은 말이거든. 무루지, 뭐 무루법, 누진통 이거를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다. 그래서 요게 한번 와닿는 그런 일이 있는데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이 공부가 이제 어려운 건 없는데 문제가 이제 어디 있느냐 하면 자꾸 사람 이 중생들은 뭘 알고 싶어 해. 어떻게 되는 거고 이래 되는 거 이게 맞나 자꾸 그거는 분별 망상이라고 이게. 아는 거는 다 분별 망상이거든. 근데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게 그래서 계속 체험이란 말을 하는 건데 아는 게 아니라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면 그냥 드러나 드러난 현실로서 드러나 있어. 아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체험이 와야 되지. 이제 근데 이제 이런 체험이 없으면 계속 우리는 뭔가를 알고 싶어 하거든. 그거 어떤 건데 뭐 어떻게 되는 거고 그거는 망상이다. 아는 거는 다 분별이고 분별이기 때문에 그건 망상인 것이고 알수 없지만은 현실로서 드러나 있는 이게 이제 드러나 이게 이제 우리가 법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이제 분별을 벗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번 이렇게 확실하게 실감이 되는 그런 때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물 속에 들어가도 빠지지 않으며 사막도 지옥에 들어가도 마치 동산에서 거닐며 구경하듯이 하며 아귀와 축생에 들어가도 과보를 받지 않는다. 만약에 뭔가가 있으면은 어떤 물건이 있으면은 불 속에 들어가면은 뭐 온도를 올리면 타겠죠. 물 속에 들어가면 당연히 물에 빠지는 거고 뭐가 있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말은 왜 하느냐면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물 속에 들어가도 빠지지 않고 사막도에 지옥에 들어가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 동산에서 거닐며 구경하듯이 한다.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다 이 말이거든. 이거 뭐냐면은 뭐라고 할게 없다 이 말입니다. 나라고 할게 없고 법이라고 할게 없다. 뭐라고 할게 없으니까 뭐 불탈 게 어디 있고 물 빠질 게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제 하여튼 이 자리에 있으면은 어쨌든 이 없다라는 게그 원래 없는 거예요. 원래 있는 걸 억지로 뭐 없앤 게 아니라 공이라는 거는 본래 공이다. 공이라는 것이 원래 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본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없는 것 자체가 그냥 원래 현실인 거예요. 이게. 그럼 이 눈앞에 보이고 들리고 뭐 온갖 이 분별 세계는 뭐냐? 이것도 이제 없어지는 건 아닌데 눈에 그죠? 우리가 깨달았던 것은 눈에 무엇이 안 보이고 뭐귀안 들리고 이런 건 아니니까 여전히 뭐볼거 보고 들을 거 듣고 생각할 거 생각하고 뭐 느낄 거 느끼고 다 해요. 다 하는데 이거는 마치 현실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문제는 자기한테 어떻게 와닿느냐는 거거든. 예. 그렇죠. 마음이 이제 번뇌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 어떤 사실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자기한테 어떻게 와닿느냐의 문제거든요. 쉬운 예로 예를 들어 불이 났다. 옆집에 불이 나 옆집 같으면 안 되겠네. 저쪽에 저강 건너편에 불이 났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구경거리예요. 구경하러 가잖아. 불구경 재밌다고 하면서. 그런데 자기 집이나 바로 자기 옆집에 불이 났다. 어쨌든 자기 집에 불이 났다. 이거는 구경거리가 아니거든. 똑같이 불이 났는데. 또는 뭐 누군가가 내가 집을 나가서 밖에 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전화 와서 너희 집에 불이 났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깜짝 놀라지. 막 허둥지둥하고 막 얼른 이제 가겠죠 집으로. 근데 가서 보니까 집에 멀쩡하고 보니까 우리 집이 아니고 며칠 건너편 집이야. 예. 그리고 뭐 소방차 와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막 허둥지둥하던 게
이제 아무 일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는 것이 자기한테 어떻게 와 닿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예, 어떤 실제 뭐 어떤 사실이 있냐 없냐 이 문제가 아니고 그게 여기 이제 중생들은 기본적으로 뭐 나라는 게 중심이니까 나하고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얼마나 거기에 매여 있느냐 매여 있지 않느냐 이게 가장 그 관건이거든요. 그래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애착 집착이란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불교에서 뭔가 애착을 가지고 있고 집착을 하고 있으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게 나한테 번뇌가 된다. 그 때문에 결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데도 애착이나 집착이 없다면은 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뭐 번뇌는 없다. 그 얘기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그렇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난 체험이라는 것이 꼭 공일하잖아.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고 나랄 게 없고 대상 세계랄 게 없어요. 아공고공 이렇게 말을 하듯이. 그러니까 뭐 애착 같은 게 없죠. 애착 같은 게 이제 확그 이제 물론 뭐몇 프로 없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기는 곤란한데 이제 근원적으로는 사실은 없는데 또 그렇지만은 또 우리가 세속을 살고 있으니까 뭐. 어떤, 뭐, 예컨대, 뭐, 자기 집에 무슨 일이 있다, 막 약간 근심을 하겠죠. 약간 근심을 하지만은, 자기 속 깊은 마음에서는 사실은 일이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뭐, 자기가 죽어도, 뭐, 별게 없다, 이 말입니다. 별 일이 없다. 겉으로는 반응을 하게 되겠죠. 겉으로는 뭐, 큰일 났네,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게 이제, 속 마음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예. 우리가 이런 분별을 벗어난 체험을 하면은 왜 그렇게 돼요? 그냥 그렇게 돼요. 이유도 모르겠어. 그냥 그렇게 돼. 마음이 그런 식으로 돼버린다고. 그게 불가사의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세상 일에 대해서 뭐 근원적으로는 사실은 좀 초연하게 되죠. 초연이란 게 뭐예요? 그냥 벗어나 있는 입장이요. 아까 뭐 동산을 놀리며 구경 갔다 하듯이 뭐 세상 모든 일이 뭐 아무 상관없는 일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돼요. 그냥 마음이. 예. 그러니까 뭐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걸리지 않고 시달리지 않고 그게 이제 해탈이고 자유자재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유를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냥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 이 체험을 하면 그냥 제대로 그렇게 돼요. 이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물 속에 들어가도 빠지지 않고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다 이런 말이에요. 사막도의 지옥에 들어가도 마치 동산에서 거닐며 구경하듯이 하며 아귀와 축생에 들어가도 과보를 받지 않는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냥 아무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뭐별 일이 없다. 그래서 삶과 죽음 문제도 사실 뭐 별로 뭐 생각이 없어요. 죽음 가면 뭐 별로 뭐. 그러니까 어디 보면 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돼버려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뭐 별 일이 없는 거지. 예.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된다고도 할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진짜로 아무 생각 없이 사느냐? 그런 건 아니고 할 일은 다 하면서 삽니다. 할일다 하면서 사는데 마음이 아무데도 뭐 그렇게 시달리거나 뭐 집착하거나 끄달리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늘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보이죠. 그렇지만은 당장 눈앞에서 해야 될 일은 또다 해요. 다 하고 살지. 다 하고 사는데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 그렇다고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매여 있는 사람이라면은 뭔가를 하면은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이게 딱 구분이 되기 때문에 뭐, 해락하면 싫고,
막안 하는 게 좋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지만은 이 우리가 이렇게 집착해서 이 분별해서 풀려나 버리면은 뭘 해도 안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니까 뭐 상관이 없어요. 어떤 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렇게 마음이 그런 식으로 저절로 그렇게 돼 버리기 때문에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라고 어떤 삶에 대한 어떤 태도나 어떤 인생관이 있느냐? 없어요. 인생에 대해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생각이 없고, 뭐 세상은 이런 거야. 뭐 그런 생각도 없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뭐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맞아.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게 없으니까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런가? 싫어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없다. 싫어하는 것만 없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것도 없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생각이 있으면 따져가지고 이건 좋고 저건 싫고 이렇게 할 텐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없기 때문이다. 그대들이 만약 성인, 부처를 좋아하고 범부, 중생을 싫어한다면은 삶과 죽음의 바다에서 떴다 가라앉았다 할 것이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있으면은 삶과 죽음을 벗어날 수 없다. 왜? 분별 세계 속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는 분별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탐진치 뭐 사막이라고 해가지고 삼독이라죠. 그게 뭐 나쁘다고 그러는데 탐내고 썩내고 하는 것도 분별 없이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하는 분별이 있으니까 좋은 걸 탐내지. 그 다음에, 성낼 거는 대개 보면 이제, 옳다, 그러다, 이런 데서 성을 내거든? 또는 이익이다, 손해다, 거기서 성을 많이 내지. 그러니까, 이익이냐, 손해냐, 맞냐, 틀렸냐, 이게 다 분별이거든? 그 분별을 하니까, 자기한테 손해가 되면 화를 나고, 뭐, 틀린, 부당한, 주장을 하면 화가 나고, 그 분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이라 하지만은 치 어리석음이라는 것도 결국 분별에 매여 있는 걸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니까 분별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분별을 벗어나면은 그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대들이 만약 부처를 좋아하고 중생을 싫어한다면은 삶과 죽음의 바다에서 떴다 가라앉았다 할 것이다. 번뇌는 마음 때문에 있는 것이니 마음이 없으면 번뇌가 어떻게 구속하겠는가? 그러니까 마음 때문에 있다고 무슨 마음이겠어요? 분별하는 마음. 번뇌는 분별하는 마음. 이거다 저거다 하고 분별하는 마음 때문에 있는 것이니 분별하는 마음이 없으면 번뇌가 어떻게 생기겠느냐? 그래서 분별을 벗어나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일이 없어요. 분별을 하니까 이제 이게 뭐뭐 좋으냐 나쁘냐 맞냐 틀렸냐 이익이냐 손해냐 뭐그 항상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번뇌는 일어나는 겁니다. 예. 분별해서 벗어나면 뭐 그런 거 저런 게 없으니까 그냥 아무 일이 없죠.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일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번뇌는 마음 때문에 생긴다. 그러니까 마음 이 말도 뭐 말이 돼. 왜냐면 마음이다. 아 내한테 이런 마음이 있구나 하는 게 분별이니까. 그러니까 분별을 벗어나면 사실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죠. 그런 생각도 안 하니까. 내 마음이 어떻다 이런 생각이 없어.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나요. 내가 누구다 하는 생각도 없고 내 마음이 어떻다 이런 생각도 없고 그냥 뭐라고 할게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분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뭐가, 분별에서 벗어난, 뭐 그런 질문을 또 하죠. 그럼 뭐, 해탈한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몰라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해탈인지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걸림이 없죠. 걸림이 없고, 이제, 뭐 아무 일이 없지. 아무 일이 없는데, 그냥 당장 눈앞에 뭐 해야 될건다 해요. 다 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탈한 사람은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무슨 그런 정해진 기준이 있느냐? 없어요. 그런 거.
사람들이 뭐 보면은 뭐, 아, 깨달은 사람은 지가 깨달았다는 거를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 이런 주장한 사람들이 있거든. 그럼 그 사람 말대로 그것도 뭐,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뭐가 딱, 깨달은 사람이 살면 뭐 정해진 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깨달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는데 뭔 깨달은 사람이 살면 게딱 정해진 게 있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육조단경에 육조가 한말 중에 그 유명한 말이 있어. 나는 그리끼는 일이 없다. 이 육조단경에 나오는 말은. 내가 못하는 일이 없다 이 말이지. 뭐든지 다할수 있어 이 말이에요. 그리끼는 게 없어. 그러니까 뭐 어디에 딱 정해진 모습이 있는 건 아니라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뭐 그게 뭐 문제가 안 되니까. 그게 번뇌가 되질 않고 그게 매이질 않으니까. 그렇다고 뭐 나쁜 일을 찾아서 한다는 건 아니고 또뭐 그런 또 분별력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어쨌든 매이지 않는다. 어딘가에 매여서 그렇게 괴로운 삶을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부를 통해서 뭐 전에도 뭐 누가 인터뷰하자 해서 뭐 그리고 이 공부를 통해서 도대체 뭘 얻었느냐? 뭐 아무것도 얻은 건 모르겠고 그냥 괴로움 없이 산다. 괴로움이 없이 산다. 몸이 피곤할 수는 있어. 몸이 병이 나서 뭐 아플 수도 있지만은 마음은 뭐 괴로운 게 없다. 괴로움 없이 산다. 그 한마디는 할수 있고 다른 건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번뇌에서 벗어난다는 게 이제. 하여튼 우리가 이 분별을 벗어난 경험을 해보면 그런 걸알 수가 그런 게 이제 자기 삶이 되는 거예요. 번뇌는 마음 때문에 있는 것이니 마음이 없으면 번뇌가 어떻게 구속하겠는가? 애써 분별하여 모습을 취하지 않는다면은 잠깐 사이에 저절로 도를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분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은 그게 바로 깨달음이다. 도를 얻는다는 깨닫는단 말이에요. 애써 분별하여 모습을 취하지 않는다면은 분별하면은 당연히 이제 모습 을 이렇게 분별하는 거니까 모습으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한 식으로 그러니까 분별을 하여 모습을 취하지 않는다면 이 말은 분별을 벗어날 수 있으면은 분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은 잠깐 사이에 저절로 도를 얻을 것이다. 도를 얻는다는 건 이제 뭐 해탈한다, 깨닫는다 이런 뜻이에요. 잠깐 사이에 뭐 즉시 말이지 즉시. 그래서 분별을 벗어나서 이제 어떤 분별을 탁 벗어난 체험을 이제 우리가 뭐 해탈, 뭐 열반, 깨달음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견성이라 하게 돼요. 이건 순간적인 일입니다. 순간적인 일. 그러니까 어떤 뭐 이렇게 점점 갈고 닦아서 성취해가는, 이루어가는 뭐 탑을 쌓듯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점수법이라 그러는데 점수법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아니에요. 수행 방식이긴 해도, 그게 뭔가를 노력해서 꾸준히 열심히 하는 거는 그 이제 점점 이제 향상되는 거니까 그런 걸 점수법이라 하는데, 깨달음은 언제나 도노입니다, 도노. 즉각적으로 이렇게 탁 벗어나버리는 거지, 점점 이렇게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 이제 이치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분별하고 생각하고 아는 세상 속에서는 이렇게 1, 2, 3, 4 해가지고 점점 뭐가 되겠지만은 이 분별을 벗어나는 데는 한순간에 딱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순간에. 분별 속에서는 뭐 높고 낮음이 있고 뭐 좋고 나쁜 게 있고 뭐 1, 2, 3, 4가 있으니까 점점 뭐가 어떻게 되는데 이런 말을 할수 있지만은 분별을 탁 벗어나버리면 즉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거는 뭐 즉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단한 번에 막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별을 벗어나는 거는. 이제 물론 이제 적각 분별을 벗어난 체험을 하더라도 이게 아직까지 익숙하지 못하고 힘이 없으니까 요게 이제 좀더 익숙해지고 힘을 가지게 되려면은 이제 그거는 뭐 시간이 필요하죠, 그거는. 그 이제 익숙해지는 시간은 하지만은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분별이 무슨 뭐, 100% 있다가 뭐 90%가 되고 뭐 70%가 되고 뭐 50%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분별을 하느냐, 분별에서 벗어나 있느냐 둘 중에 하나인 거지. 그래서
법과 세간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출세간의 법과 세간의 이 모습 세계는 그 서로 이렇게 섞이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 법화경이 그죠? 법은 언제나 법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세간의 모습은 늘 세간의 모습으로 흘러간다. 그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제 체험을 해보면 그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언젠가는 자기가 실제 실감할 날이 이제 오겠지만은 그 체험을 뭐 아직 그렇지 못해도 그런 입장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거울에다 비유를 하잖아요. 그 거울 비유를 보면은 그 쉽게 납득이 돼요. 거울이 텅 비어 있다라는 사실은 거울 속에 거울 위에 나타나 있는 모습이 점점 사라져서 텅 비게 되는 거냐?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텅 비어 있는 거야, 원래. 어? 원래 텅 비어 있는 거고 그텅빈 거기에 항상 온갖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온갖 모습이 나타나 있지만 텅 비어 있는 거고. 텅 비어 있지만 온갖 모습이 나타나 있고. 그게 그런데 마음을 거울에 비유하는 건 마음이 그러고 같다 이 말이에요. 분별을 벗어난 마음이 텅 비어 있다 해서 이제 공이라고 그러는데 공이라는 것은 원래 공인 거예요. 점점 분별을 없애가 가지고 공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건 이치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마지막에 깨닫는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 그거는. 이치가 맞지 않습니다. 마음은 거울과 같다 하는 비유는 뭐, 불교 경전에서 대승 기실론에서도 나오고 경전에서도 나오고 우리 선에서도 뭐, 경전에 그런 비유가 나오니까 이제 가끔씩 얘기를 하는데, 선에서는 뭐, 오래된 옛날 거울에서 고경이라고 그래요, 고경. 예, 꽃자 써가지고. 거울 경자. 왜, 원래부터 있었던 거다, 이 말이죠. 만약 어린애가 거울을 처음에 본 애는 거울 속에 뭐가 있는 줄알거 아니에요. 거울 처음 보면은. 그런데 이제 있는 줄 알고 이 거울 속에 무슨 빵이 하나 보인다, 까자가 하나 보인다, 그러면 막 잡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겠지. 그러다가, 이게 아무리 잡아도 잡히는 게 없고, 그래서 뒤로도 돌아가 보고 이래 보니까, 아, 이거 모양만 있고 아무것도 없네 하는 거 금방 알잖아요. 그게 무슨 단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경험해 보면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지. 이제 그 이제 거울은 물론 비유적인 거지만은 깨달음은 뭐 그냥 단번에 탁 분별을 벗어나 버리면 원래 아무 일이 없구나 하는 게 이제 자기한테 현실이 되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무슨 수행을 이렇게 꾸준히 해 나가서 뭐가 된다는 것은 여기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사이에 하는 것은 도노, 즉각적으로 이런 말이에요. 즉각적으로 저절로 도를 얻는다. 그래서 이제 육조 해능 같은 경우도 도노 돈수란 말을 했거든. 즉각 깨닫고 즉각 수행이 끝나가지고 이렇게 점차적인 단계는 없다 그런 얘기를 거기 하고 있거든. 그리고 이제 깨달음 자체는 원래 그런 거예요. 즉각 분별에서 벗어나 버리면 즉시 아무 뭐가 없는 거지. 그게 뭐 단계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물론 이거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건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법문을 듣고 공부를 꾸준히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런 때가 와요, 이게. 뭐 언제 올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제 말은 뭐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발심을 해서 법문을 듣고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법문에 귀를 기울이고 하다 보면은 뭐 어떤 사람은 뭐 이제 좀더 빠를 수도 있고 좀 어떤 사람 또 늘을 수도 있지만은 그건 뭐 상관없는 거고 어쨌든 체험만 되면 되니까. 체험이라는 거는 이제 분별을 벗어난 체험입니다. 그 위에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경험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어떤 기분이 뭐 달라지거나 어떤 느낌이 들거나 뭔가를 알겠다 하고 막 이렇게 통찰이 되거나 이런 것들은 깨달음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깨달음은 딱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네? 절에 들어갈 때 불이문을 통과하듯이 딱 불이법 분별을 벗어나는 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유일하게 깨달음이고 나머지 뭐 여러 가지

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막 경계 체험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지나가는 일인 거예요. 깨달음의 본질은 불이, 예? 뭐 불이법이라 하기도 하고 언제 공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중도라 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뭐 연기 이런 말 하듯이 이거는 딱 분별을 벗어나는 하나의 체험인 겁니다. 그걸 이제 체험해더라도 그런 건 처음에는 몰라요. 그냥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마음이 가볍고 안심이 되고 기분이 좋고 뭔가 죽어가는 사람이 다시 살아난 느낌도 들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이제 공이라는 걸 체험하게 돼요.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그런 끝 그냥 끝도 없고 어디까지도 모르겠고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이제 이런 느낌이 들고, 그러면 이제 그런 공을, 이제 느낌이 들면 자기가 이제, 아, 이걸 공이라 하는구나. 여기서 이제 자기가 좀더 어떤 더 이제 힘을 얻게 되고, 어떤 활기랄까? 이 자리에서 있으면은, 막, 좋고, 아무 일이 없고, 즐겁고 좋고, 또, 옛날에 버릇대로 생각 따라가면은 막 힘들고 싫고 이제 그렇게 되거든. 그러면 이제 자꾸 이제 자기 좋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자꾸 여기에 더 이제 익숙하게 되죠. 예. 또 그렇게 쭉 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이 자리를 자꾸 붙잡고 있던 게 이게 없어져요. 예. 공이란 게 없어진다고. 그러면 이제 남는 게 뭐냐? 분별 세계만 남아 있느냐? 분별 세계 자체가 공이라는 사실이 이제 그때 밝혀지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쯤 되면은 이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없지. 뭐 아무리 분별해도 막 항상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시간이 필요해요. 꾸준히 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런 식으로 결국에는 이제 우리 불교에서 늘 말하듯이 부처님은 중도실상 세계에서 산다 그러거든. 중도실상 세계가 이제 자기의 현실이 되는 겁니다. 시작은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이 시작이고, 나중에 공부를 꾸준히 잘 하다 보면은 중도실상 세계가 현실이 되는 그걸로서 이제 뭐더 이상 다른 깨달음은 없어요. 이 실상 세계가 밝혀졌기 때문에. 그래도 또뭐 여기에 더 이제 힘을 얻어가고 더 익숙해져 가고 하는 거는 또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지는 것이 공부는. 하여튼 분별을 벗어나서 여기에 통한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아는 쪽으로 가면 안 돼요. 알수 없는 겁니다. 알수 없는 것이고 모르는데 이게 턱 드러나서 이런 현실이 이제 감이 오면은 몰랐던 현실이 이렇게 드러나니까 그래서 새로운 눈을 얻는다 뭐 이런 말도 하거든. 법을 보는 눈이 열렸다 해가지고 법안 이런 말도 하고. 이게 드러난다고, 이게. 법을 보는 눈이 열렸다 해서 법안을 이제 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예. 하여튼, 요게 이렇게 한번, 맡아야 됩니다. 그대들이 차례차례 힘들게 배워서 얻으려 한다면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더라도 마침내 삶과 죽음으로 돌아갈 것이니 아무 일 없이 총림 평상의 한쪽 구석에서 두 다리 꼬고 앉아 있는 것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차례차례 힘들게 배워서 얻으려 한다 이만 수행하는 거죠. 수행은 반드시 절차 차례가 있습니다. 1, 2, 3, 4. 우리 불교의 수행은 기본적으로 구차 재정이라 해서 9단계 선정을 말을 해요. 구차 구는 아홉 구자고 차제는 단계란 뜻이고 점은 선정이란 말이고. 그게 이제 소승불교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대승불교에서는 그런 말안 합니다. 그냥 분별을 벗어나라 그러지. 소승불교에서는 구차재정에서 색계사선정, 무색계사선정, 멸진정 해가지고 4, 8, 9 이래가지고 9개 선정 단계. 그러니까 선정 수행이라는 어떤 수행은 꼭 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노력해서 조금씩 이루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들이 차례차례 네? 절차를 따라서 힘들게 배워서 얻으려 한다. 이 말은 이제 그런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더라도 마침내 삶과 죽음으로 돌아갈 것이다. 생사윤회를 못 벗어난다.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오랫동안 수행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다, 그거는.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더라도 마침내 삶과 죽음으로 돌아갈 것이니 아무 일 없이, 일 없이, 그러니까 일이 없어져야 돼. 일이 없어져야 된다. 할 일이 없어져야 돼. 할 일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별해서 벗어나버리면 내가 없고 세상이 없어요. 누가 무엇을 한다라는 일이 없다고. 할 일이 없어져요. 분별해서 벗어나버리면 나라고 할게 없고. 그래서 무아라고 하는 게 이제 분별 속에 있으면 나는 누구다 하는 게 있으니까 그 아상이 있는 거거든. 분별을 벗어나버리면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뭐 내가 누군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제 무아라 하기도 하고 막 아공이라고 그러기도 한데. 그러니까 나라고 할게 없고 뭐 밖에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게 없고 아무 뭐가 없어. 아니 눈에 안 보인다라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자기한테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큰일 나네요. 그런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마음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번뇌라는 괴로움도 마음에서 생기는 거고 그 괴로움을 벗어나는 것도 마음에서 이제 성취되는 거지 바깥의 일이 아닙니다. 바깥에 우리 이 불교 경전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마음에 관한 얘기예요. 일체 유심조라고 얘기하잖아. 마음에 관한 얘기지 바깥의 대상에 대한 얘기는 1도 없어요, 여기는. 그렇게 얘기를 그런 바깥의 대상으로 이거를 보게 되면 경전이 처음부터 끝까지 막다 엉터리입니다, 이게. 하나도 맞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잖아, 우리가 괴로우냐 즐거우냐 하는 건 마음의 문제지. 그 바깥의 문제가 아니라고. 뭐 바위가 하늘이 괴로우냐 즐거우냐. 하늘을 보고 있는 내가 그냥 괴로우냐 즐거우냐 하고 있는 거죠. 그 자기 마음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일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이제 일이 분별을 벗어나 버리면 그냥 일이 없어지고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일 없이 하는 할일 없이 종림이라는 거뭐 옛날 선은 선사들이 사는 그 절입니다. 평상 한쪽 구석에서 두 다리 꼬고 앉아 있는 것도 못하다. 그냥 편안하게 자기 뭐 앉아 있든 누워 있든 뭐 이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무 일이 없어야 된다. 일이 없어야 된다. 뭔가 할 일이 있으면은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일이 없어지려면은 분별을 벗어나는 한번 여기에 통하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어요. 분별을 벗어나야, 한번 생각을 벗어나야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붓다.
1: 비티엔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결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가 주최하는 2016 팔관회 명상 걷기 대회가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6시 북항 친수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명상 걷기를 비롯해 경품 추첨, 어울림 한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스마트폰을 소지한 분이라면 누구나 사전 또는 현장에서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051-868-5455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0: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에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언에서 법화경 대강백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BTN 불교TV에서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 9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설법학교는 법문 작성과 설법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AI 활용법, 영상 촬영, 스피치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 인증 과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설법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스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1: 백중 우란분절이 불교를 상징하고 있는 5대 명절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도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불교의 가치관을 보다 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백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2: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 고3인 아이기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5: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6: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5: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7: 나상도 지혁진의 그럼 몇점
8: 처음이어서 좀 설레기도 하고요.
7: 네.
8: 형님의 좀 리드에 따라서 좀 한번 열심히 눈치를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 아, 저는 걱정됩니다. 사실.
8: 왜요?
7: 지인 씨가 이렇게 방송 녹화를 처음 하는데, 네. 예, 제 역할이 좀 줄어들까봐.
8: 왜요?
7: 워낙에 또 말을 잘하니까.
8: 아유, 아닙니다.
9: 굉장히 떨린 마음을 안고 그래도 오늘 이 두 분을 믿고 한번 제 몸을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마이준입니다.
7: 와.
9: 이거는 진짜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7: 이거 진짜 레전드. 이 노래를 딱 부르고 내가 마이진이다. 이걸 알려준 것 같아요. 진짜.
10: 피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처럼.
7: 안녕하세요.
10: 가장 떨렸던 노래는 어떤 것일까요? 또한 응원의 소리에 가장 힘을 많이 받으시나요?

성정신자는 깨끗한 신심을 이룬다는 것은 유신공룡하여 신심의 공룡이 있어서 신심의 공룡 신심이 그냥 한번 이렇게 했으면 그 능력이 굉장히 이건 참 희한한 일이라 능신 믿을 수 있다 무엇을 믿을 수 있냐 그 신심의 공룡이 있어서 여래의 본행 소입이라 부처님의 본행 부처님의 본래 행도 있을 것이고 부처님의 본원 본래 원력도 있을 것이다 본원 본행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시야 본사의 본래 근본 행이 뭐냐 도대체 근본 행 부처님의 근본 행이 뭐냐 이와 같이 믿음이 이루어지고 근본 수행에 들어간다고 하는 건 이제 보살행이 바로 뭘로 가는 길이다 성불로 가는 길이다 하은경 팔지보살 부동제 가면 이렇게 나와요 수로이행이라고 육로난행이라 하거든 육로 바다에 가는 길은 굉장히 수월한데 비유를 이렇게 해놓죠 팔지보살쯤 되면 무생법인을 얻게 되면 육지에서 배를 놓아줬는 배를 육지에서 여러 사람이 붙어서 100년을 밀어가지고 해온 큰 배 한 척을 100년을 밀어가지고 어째어째 가지고 육지에서 100년을 밀어가지고 그 배를 해운대 앞바다 저기 영호도 앞바다에 오륙도 앞바다에 띄었다 100년을 밀어가지고 육지에서는 그렇게 힘이 들더니 쉽게 말하면은 탐진치가 있을 때는 수행이 그렇게 힘이 들더만은 탐진치가 턱 끊어지고 바다 위에 배가 떡 뜨니까 한나절 가는데 100년 가는 것보다가 갑절로 멀리 가버리더라 예? 가시 있는 마음으로 보복하는 마음으로 앞에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거 뭡니까 유연심, 뭐 조순심, 적정심, 조복심, 정멸심, 겸하심, 윤택심, 부동심 이런 거 불탁심 이런 게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100년을 가본들 정사작반이라 모래로 쪄가지고 밥을 짓는 것과 같다 원효성님 그랬죠 유지인의 소행은 정리작반이요 무지인의 소행은 정사작반이니라 지혜 있는 사람은 쌀을 가지고 밥을 짓고 지혜 없는 사람은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데 천년이 간다 하더라도 단지 사력일 뿐이라 모래 자갈일 뿐이지 익었다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믿은 믿는다 성취 제 바람일 바람일다 행을 성취한다 이것이 이제 바람일 행이 바로 보살행이죠 예, 보살은 깨달은 사람이 가는 게 바람일이고 또 신입 제 성지라 훌륭한 지위에 들어감을 믿는다 훌륭한 지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수성한 지위라고 하는 것은 차례차례로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보시를 잘하는 사람이라야 도덕적인 기준이 있어서 참회가 되고 잘 안 베풀어 주는 사람은 저쪽에 세치기 잘해요 그러니까 참회를 하고 그런 사람들은 정진 다란이 인욕을 참을성이 있죠 참을성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히 쉼없이 정진을 하거든요 용맹하게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 조건을 따지지 않고 정진하다 보면 어느 날 자비롭게 돼서 조건 안 따지니까 부지런하니까 정진하는 사람은 첫째 예경을 잘합니다 예의가 반듯합니다 둘째 참회도 잘하고 셋째 남이 좋을 때 시기 질투를 안 하기 때문에 수의 동참을 합니다 근청 그 다음에 정법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진하다 보면 어느 날 이제 참선하다 산매가 오고 고요가 떡 찾아와가지고 저 정의 쌍수라 선정과 지혜가 같이 쑥 돋아오면은 개향 정향 해향이 돋아버리면 해탈로 내 이렇게 즐겁네 해탈하고 모든 속박으로부터 점점 벗어나지고 여유롭고 지금 여러분들처럼 어쨌든지 하은경 하시면서 이제까지 참여해야 될 거 좀 미운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믿고 내가 믿든지 싫든지 뭐 좋든지 간에 불성은 일리 평등해요 법성 원흉 무이상이에요 제법 부동 그 내가 남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늘 이렇게 하는 건 내 인생이 살아온 경로일 뿐이지 그것이 딱 올바른 기준은

정말 올바른 기준은 이게 하원경 요대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무한 포용. 바다가 이 강물 저 강물 마다하지 않는데 나는 바다가 아니고 또랑도 안 되고 세수대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자, 두려움이 없는 마음을 구족함을 믿는다.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거는 예, 어떤 생멸적으로 뭐 사람 죽기밖에 더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그죠? 두려움이 있습니까? 많죠. 십지품 제일 아래 처음에 나올 때 근본적으로 다섯 가지 두려움이 있었어요. 추려서 두 가지 두려움은 그겁니다. 육체적으로 병고에 괴로운 것이 인생의 누구에게나 공통분모. 경제적으로 힘든 것이 사람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돈은 뭡니까? 아무리 많아도 부족한 게 돈이라. 예? 그러니까 돈에 경제적으로 좀 만족할 줄 알고 육체 안 아픈 사람 없어요. 다 아픈 거 수긍해버리면 거기서부터 조금 내게 여유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경제적 가난으로부터 마음이 가난한 것으로부터 경제를 좀 해탈이 됐고 아, 이 정도면 됐다. 세 끼 밥만 먹으면 됐고 뭐 누울 자리만 있으면 되고 스님들은 그걸 갖다 삼조 연하 칠척 포단이라 하거든. 석가래 세 개 밑에 칠척 포단 요 하나 입을 하나 깔고 있잖아요. 그게 자기 전 재산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매일 부끄럽다니까. 신생장 불각이라. 생장 깨뜨릴 수 없고 불법의 생장을 생장 불각의 불공 불법이라. 불각의 불공 또 무너뜨려지지 않은 영원한 불공. 중생이나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거하고 부처님하고는 급이 다르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불공 불법이라. 이미테이션하고 진짜하고 어떻게 가격이 똑같겠어요. 명품 이미테이션 많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도 이렇게 이미테이션 도인들이 많은 거는 부처님이 워낙 명품이라서 그런 거예요. 신부사의 불법이라. 부사에 한 불법을 불가사에 한 불법을 믿는다. 참 믿을 수 없는데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게 우리 사진을 찬탄해야 돼요. 신출생 무중변 불경계라. 중간이 됐든지 변이 됐든지 그죠? 중심이 됐든지 변이 됐든지 그런 거는 본래 없다 이거. 허공이 어디까지가 중간이고 허공이 어디까지가 가냐 이 뭐 허공이 있기는 하나 이거지. 무변 허공이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그 변이 없어야 무변이 무변이라야 무변이라 할 수 있죠. 진짜는 그죠? 중간도 어디가 허공의 콤파터 중심점 잡아봐라. 어디가 허공이 중심점이 있겠냐 이 말이야. 예? 우리 마음이 그렇다. 예. 본심에 진심에 가면은 중변이 중도 저기 써놨지만 저 중도 저 못 읽어가지고 어떤 분 중화로 읽는다. 예. 저 꼬다짜 아닙니다. 길도짜입니다. 길도짜. 예? 저걸 쓰신 분은 통도사에서 아주 정직하게 사시던 금강산에 출가하셨던 해각 일홍 해각 스님이시에요. 우리나라 단청을 다 저분이 다 하셨거든. 그래서 단청을 이렇게 초를 해가지고 기초 밑거림을 단청을 하다가 그 밑에 일하시는 분들이 초를 갖다 거꾸로 칠 때도 있거든. 그래가지고 거꾸로 치면은 단청을 다 하는데 초를 이제 거꾸로 누가 한번 쳐쳤다 하잖아요. 거꾸로 한번 쳐버리면은 꼭 싹 다 지우고 다시. 그 정도로 정성 들이신 분이라. 그 저런 분들은 글을 저렇게 쓰고 중도로 가신 거라. 중도로 가셨다. 그 당신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귀한 거는 92세에 열반하셨나 4세에 열반하셨나 그때 통사에 다 기증해버리고 박물관에. 그 우리나라 단청은 거의 저분이 다 하셨습니다. 그는 얼마나 불심이 깊어지겠습니까? 부처님을 자금하면서 그죠? 법당을 자금하면서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할 어른들이 많죠. 자, 중간도 가장자리도 없는 부처님 경계를 내는 것을 믿는다. 중변이 없는 것이 중도 하지 마라. 중도 아닌 게 중도 없는 것이 진짜 중도니라. 무무명진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지. 무노사 하지 마라. 무노사까지도 없는 것이 무노사다. 예? 예. 중생 하지 마라. 시명 중생이요. 비중생 시명 즉비중생 시명 중생 즉비 부처 시명 부처. 자, 열의 한량 없는 경계에 따라 들어감을 믿으며 내지는 신 성취 가라. 가보를 성취함을 믿나니 그 요언지 이요언지 그 요언지 요점을 들어서 설명할 것 말을 할 것 같으면은 신 일체 보살 행가 요점이 이겁니다. 그죠?
일체 보상.

0: 행가 내지는 어디에 일체 보살 행해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월역지 예 한이지 이거지 바랑지 이면지 난선이 현연이 원행지 부등지 순회지 법은지까지 이 열 개 어째가지고 그 십지를 다 얘기하면서 1초 2초만 해보라 2초 이 열 개 일체 보살 행이 단계 단계에서 올라가고 올라가서 52단계까지 쫙 올라가서 발심지부터 올라가서 그죠? 부처님의 지지 안영따라 삼맥 삼벌이 묘각 등각까지 올라가서 이열의 지혜와 또 말하는 힘을 믿는 것이니라. 설법하는 힘. 여기 설한다는 것은 말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바세계를 우리는 음성교체라고 합니다. 음성으로서 가르침의 체를 근본을 삼는다. 음성교체. 사바는 뭘로 한다? 음성교체. 수준이 좀 올라가서 참선을 잘하고 이러면 그때는 음성교체가 아니고 빛으로 눈빛만 봐도 알고 그죠? 슥 이렇게 향기만 맡아도 서로 알 수 있는. 그 꼭 말로 하는 건 수준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고 말도 안 듣는 건 축생 이하라요. 예. 예. 말로 할 때 해라. 좋은 말로 할 때 해라.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죠? 말까지 안 듣는, 안 듣는다는 거는 아이고 말로 안 들 때는 뭘 하죠? 몽둥이로 그냥 뽑혔대. 해철이. 그 경전에도 딱 써놨어요. 강강 난하 중생. 빡세고 강하고 강하고 난하 교화하기 어렵고 아, 교도소에 가서 막 두드려 패고 해도 말 안 되는 그런 중생들은 세력으로 다스리라. 힘으로 찍어 눌러버려라. 예? 그리고 보돌이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법력으로 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법의 자비로움 있잖아요. 부처님이 가피력으로 제도하라. 그런 사람들 법을 설해줘도 괜찮은데 그 뻑센 중생들은 돈 안 주면 공부하러 안 옵니다. 그러니까 말 되게 안 듣는 사람들 여기 같이 공부하러 모시고 올 때 어떻게 돼요? 밥 사주고 떡 사주고 자비 대주고 회비 내주고 예? 그러니까 끌고 오는 거지. 그래서 어느 날 되면 이제 보드리해지면 자기가 회비 내고 밥 사고 여기 역이라고 하는 거는 힘이라고 하는 거는 뭘 힘이라고 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예? 설력, 힘이라고 하는 건 뭘 힘이라고 합니까? 힘은 재력이 됐든지 학력이 됐든 체력이 됐든 법력이 됐든 힘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내가 행사할 수 있는 정득 얻은 능력을 힘이라고 합니다. 예? 힘이란 말 근력이 됐든지 그런데 뭐 꿈속의 힘은 몽력은 빵점이요. 꿈속에는 뭐 금을 갖다가 한 추럭을 줬을 때도 한 개도 없는 거지. 그쵸? 그 험한 그걸 갖다가 망상이라 하잖아요. 망상. 꿈속에서 깨달으면 빵점이라 해. 눈을 떠라 이거지. 눈을 떠라. 그래서 견성, 성품을 봐라. 어떤 걸 봅니까? 능견난사라. 부사이한 것을 능히 볼 수 있어야 된다. 부사이한 것을 보려면 무안입이 설신이로 보는 것이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넘어갑시다. 불자야 이 보살이. 가만 강의하다 보니까 저 혼자만 신나는 것 같네. 여러분도 재밌습니까?
1: 예.
0: 이런 거 재밌어야 됩니다. 이게 재밌는 게 한경이 재밌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이 깨구리 원맨쇼 하는 거 비슷하고 재밌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제일 강의하기 좋아하는 데가 백담사하고 운문사 학인 선생님들인데 운문사 학인 선생님들 가면은 별 얘기 안 하는데 까라라라 웃어.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러면 이제 그 가르치던 강사 선생님들도 그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입이 삐죽 튀어나오니까 나중에 쉬는 시간에 저것들은 내가 가르칠 때는 잠만 자더만은 잠도 안 자고 웃기만 잘 웃고 앉아있다. 배신감을 느낀다 해서. 그런데 다행스럽게 조계사에 가면 그 해나무, 해나무라고 있어요. 통사도 종각에 가면 해수창창이라고 시가 이제 낀 게 있는데 그런 걸 뭐 해수가 창창하다든지 해나무가 큰 나무가 큰 나무 한번 보면은 사람 같거든. 불보살 같거든. 근데 그런 나무를 범사 은행나무나 특히 해나무 같은 경우는

궁궐에나 심고 큰 절 아주 신령스러운 곳에 심는 나무인데 거기에 해나무꽃이 지금 이 더울 때 꽃이 피잖아요. 그게 연두색 비슷한 게 하얀 쪼쪼무리한 게 그게 연두색에다가 흰색에다가 그렇게 녹색으로 꽃이 그렇게 피는데 그걸 우문사 가면 그 지금 학장 선생님하고 절교에서 이렇게 그 얘기도 하고 그 해나무를 같이 이렇게 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잘 없거든. 불국사 학장 선생님하고 이렇게 그걸 해봤자 다른 사람들은 그런 감이 없기 때문에 조계사도 가면 해안하고 커다란 게 있어요. 해? 마당에. 그 옆에 조계사 가면 서울 조계사? 하얀 소나무 백송 대웅전 앞에 그것도 있거든. 그 백송 그 추사 김정희 선생 그 고조 할아버지가 영의정인데 그 무덤에 가면은 그 백송이 영조로부터 하사 받은 게 있거든. 그 백송 이런 것들은 아주 기물이라 그러니까 사람처럼 보아야 돼. 사람보다 더 귀한 거거든. 세상에 그런데 그 해나무 꽃을 내주겠다고 둘이서 주서가지고 원래 졸업반이 바짝 말라가지고 내가 저 나무 꽃을 좋아하는데 우리 스님한테 보내야지 라면서 내한테 보내온 거라. 보내왔는데 둘 다 뭐 미국에 살던 사람이고 한 사람이고 이렇게 한국말 잘 못 쓰니까 영어로 잔뜩 써놨어. 그 영어로 이제 그 해나무 씨에 대해서 쭉 한 대리가 너무나 잘 쓰기를 보내고 한 사람은 간생보살을 싹 걸어가려 보내왔는데 통도 기똥찬 거 이어온 거야. 통에 고무신 통에 딱 집어요. 흰 고무신 그 상자 있잖아요. 그 고무신을 야들이 마루 보냈노 싶고 딱 보니까 안에 보니까 그렇게 보낼 때 상자가 없으니 그게 알맞아 보였던가 봐. 백고무신 통 속에 보냈더라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저 보면서 이렇게 불법은 흘러가고 정신은 흘러가는 것 같다. 이제 밑에 이제 유전돼서 흘러간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이 이미 꽃을 줄 정도의 사상이 됐다면은 자기 마음속에서 이미 해나무는 자라고 있는 거라. 해나무 꽃을. 혹시 해나무 처음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아니라고 이렇게 봐요. 법무사도 지금 올라가면 두 그루가 있어요. 아주 멋지죠. 잘 생겼지. 운문사 게 좀 더 크고 법무사 거보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보면서 나 그 나무가 그 나무겠지만은 예, 깊이 자기하고 인생을 결부시켜서 보면은 옛날 어른들이 궁궐에만 심었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 그 특히 절에는 그쪽에 유실수, 매실 정도는 심어도 괜찮지만 매실은 유실수가 아니거든. 저 매실밭에는 절에는 매실이라고 보다 매화나무를 심는 거지. 매화의 기상은. 그 복숭아, 사과 뭐 이런 나무 절에 안 심습니다. 예? 그런 거 이제 절에 심어놓으면 정신이 잡념이 많은 사람들이 그 뭐 하나 따먹으려고 예? 이익을 노리고 그런 건 아주 별로 안 좋은 거라. 그 사람의 정원은 마당은 그 사람의 속뜰 마음의 뜰이라 하잖아요. 그 사람의 바깥에 있는 정원 있잖아요. 그 사람 마당에 심어진 나무는 그 사람의 속뜰하고 똑같이 생겼다 그래. 그러니까 벼슬 자리 다 내려놓고 은퇴하고 이러면 마당에 흰 꽃이나 심지 뭐 이렇게 모란 같은 거 심지 않잖아요. 흰 꽃이나 딱 심고 그 소나무 같은 거는 기둥이 되고 대들보가 되려 그러면은 가일 달았다가는 쉽게 얘기하면은 시집 장가 갔다가는 도 이루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부처님이 딱 쳐다보니까 그래 대가 있거든. 좋기는 좋지만 인간이 가야 될 길은 길인데 그래 가지고는 소나무처럼 기둥이 될 수도 없고 대들보가 될 수 없다. 사과나무, 배나무 가지고 무슨 기둥 삼는 거 봤는가? 복숭나무 가지고 기둥 삼아 볼까요 한번? 그거는 가일이 달리기 때문에 그런 나무는 그렇게 제목을 쓸 수 없어요. 하물며 잣나무도 마찬가지라. 네, 소나무 정도 기둥 쓸 때는 그 이유가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장자에도 보면 무용지 대용이라고 세속적으로 쓰이는 것이 별로 없어야

이 보살행 쪽으로 가는 게 한의지 여기도 나와도 마찬가지. 저 뒤에 가면 어떠냐? 한의심이 도달하고 진짜 한의지에 가려면 어떠냐? 출가해서 부처님의 길을 따라간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한의지 다 보고 전부 머리 싹 다 깎아야 돼. 여러분도 뭐 깎은 거는 다른 법이죠. 자, 한자 더 합시다. 오늘은 11번까지만 합시다. 불자야, 이 보살이 부작신념이라 또 이런 생각을 하느니라. 재불정법이 모든 부처님의 정법이 여시심심이라 이렇게 깊고 여시적정이라 여시정멸이며 이렇게 정멸하고 여시공하며 이렇게 공하고 여시무상 이렇게 모양이 없고 여시무언이라 이렇게 원이 없고 여시무념하며 이렇게 물들지 않고 여시 무량하며 이렇게 한량이 없고 여시 강대하리 이렇게 강대한데 그러나 예, 제 범부가 저 범부들은 심타사견이라 삿된 소견머리에 빠져가지고 무명부예하며 무명의 강명이 아니고 무강명이라 강명이 없는데 캄캄한 섣다를 검은 같은데 안목을 잃어버리고 지는 지찔러가지고 무명에 가려져가지고 예 업상이 되어버렸죠. 이게 무명을 갖다 업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명에 딱 가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교만해지거든. 교만해진 사람은 애착이 되게 강합니다. 암만 싫은 사람 있잖아요. 똥꼬집입니다. 똥꼬집. 그 여기 자세하게 쓰나 그거 나왔잖아요. 무명에 가려 눈에 비는 게 없으니까 어때요? 입 교만 고당이라. 교만하니까 암만 탱천이라 했죠. 하늘을 찌른다고. 하늘을 찌르는 암만이 자기 가슴에 심장에 박해가 있다. 그거 잡으러 가야하면은 원행지거든. 그게 빠져야 무생법인이거든. 그러면 어떠냐? 바깥으로 안에서 계속 깊은 병이 있으니까 바깥에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입 가래망이라. 가래라고 하는 건 제6 의식 분별이 그렇게 치열하거든. 눈에 띄는 대로 10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10이고 음식 먹고 아이고 맛도 되게 없다. 어떤 사람은 음식점에 가서 이래 한다고 음식점 해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니까. 이래 놓고 음식점을 하냐고. 지 입이 안 맞으면 그냥 놔두면 되겠더만. 옛날 어른들은 이제 밥상을 이렇게 할아버지 또 차례 들고 나면은 다 맛있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알면은 근데 할아버지들한테 한 가지 반찬을 빠뜨려버리면 그날부터 맛없는 거 해가지고 쥐 터지는 거라. 간장을 딱 갖다 놔야 돼. 예? 좀 섬섬하게 해놓고 간장 갖다 놓으면은 내 입에 맞게 찍어 자시면 다 맛있으니까. 그 요즘은 뭐 간장 다 빠지잖아요. 그죠? 옛날 밥상에는 간장하고 조금 저러면 고추장까지 이렇게 또 같이 올려야. 그 혹시 음식에 조금 반찬에 자신 없는 분들은 너무 짜고 맵고 이래 하지 말고 약간 섬섬하게 하고 뭐 올려놓으면 돼요? 간장을 다 올려놓으면 아이고 잘 먹었다. 간장 안 올렸다. 또 뭐 내가 간 잘 맞춘 데가 다 맞추지 말고 그게 다 지혜로 사는 길이요. 가래 망주하야 그리고 행 청강조립이라 빽빽 밀림 정글같이 아첨하고 안녕하세요 이러고 속이고 아첨에 아첨하는 거는 왜곡돼서 정직심이었거든. 그래서 불능자출이라 능이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고 굽은 마음에 아이고 아첨하는 사람도 허리도 얼마나 굽혀있는지 몰라.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자기 거 아끼고 남 질투하고 마음에 그죠? 마음은 감탄과 질투가 상응 불사라. 욕심도 많고 시기심도 많고 아유 그래가지고 버리지를 못한다. 그거 딱 달라붙어가지고 상응 불사라. 그 요런 거하고는 상응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불상응. 그래서 반야신경에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양미초범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그게 불상응입니다. 불상응. 예? 눈에 띄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막 똥개처럼 막 달라붙잖아요. 우리는 막 네가 그래 말하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지 이러면서 싸울 때 가만히 보세요. 이제 한번 관찰력이 있어야 돼. 싸우는 사람 둘이 이렇게 말하면서 보면 남 말 끝까지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가만있어 봤어. 내가 이제 얘기하고 난 뒤에 네 얘기하라. 예? 그리고 설사 끝까지 듣는다 해도 하나도 안 들어. 그 다음에 내가 뭐 얘기해야지. 딱 배리고 있는 거지. 그렇게 되면 어떠냐. 질투가 많으면은 태어나는 것마다 계급이 낮아. 비천해. 예? 거지쯤 돼. 거지쯤 되는 게 아니고 거지한테 또 밥비를 먹어. 참 창피해. 또 인물이 되게 못났어. 누구 깨구리 왕눈이처럼 해가지고. 그리고 있어도 생풀품이라든지 재물이 늘 적재적소에 못 써가지고 부족해. 그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없어도 깨끗하게 해놓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죠? 있는데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요거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지금. 제 얘기 아닙니다. 네. 책에 있는 걸 제가 설명해 주는 것뿐이에요. 탐에 우치라. 성질머리 나쁘면 지혜라도 있든지, 욕심도 많고 성질도 많고 탐진치 어리석기도 하고, 그죠? 그래, 어리석은 일 하는 사람이 일식에 놓으면 일이 두불일, 세불일. 모생인 사람 앞장 세워놓으면 골치 아파요, 그거. 적집 재어봐야 온갖 업이란 업은 다 지어. 그러니까 일야 정장이라. 밤낮 없이 짓네. 밤에는 도박하고 낮에는 엉뚱한 짓 하고, 예? 공부를 그래라. 아이고. 이 분한 풍으로 분노심이 되면 한이 되지. 분한 분에 강첨 교회 질간, 예? 무참 무게, 혼란, 뭐요? 혼침 산란 도급 혜태 방일 신념 부정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 속하는 거예요. 그거 공부하려면 그 오이 백법이라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에 나눠드렸어요. 백법 도예를 그거 자세하게 보면 돼. 자세하게 보면 되는데 뭐 다른 거를 유심하게 봐야 되지만 믿을 신자 딱 보면 돼. 믿음이라고 뭐냐? 믿음은 공덕을 남을 이익시켜주는 행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신심이 있다고 한다. 막연한 신심이 아니에요. 신심은 어때요? 오늘 그쪽에 복덕신 보살님이 떡 맛있는 거 하셨잖아. 호박떡. 예? 그거 먹어야 될 건데. 그런 공덕, 그런 공덕을 자꾸 지어야 돼. 예, 분심이 나중에 지나치면 한참 분한 마음이 있다 보면 마음이 그렇게 한이 되는 거예요. 한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오래 묵었던 내 마음에 안 들어 미움을 오랫동안 사귀지 못하고 계속 간직하고 있는 걸 한이라 그래요. 예? 거기도 글을 그렇게 다 써놨어. 눈앞에 역경계, 내 마음에 안 드는 경계가 올라오면 확 끌어올라고 이걸 분이라 그래. 분노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심리학을, 이게 현상 심리도 있지만, 그 현상 심리가 끝나고 불교 공부 한경을 보려면 심청 심리를 그 다음에 들어가야 돼. 심청 심리는 어디서부터 들어가느냐. 아만이 사라진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대목. 그 심청 심리가 이제 무생법인이다, 무공룡지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랐대. 현대 심리학적으로도 반드시 정신과 의사나 이런 분들은 유식이나 하안경 공부 야무지게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정신분석을 이만큼 갈 때까지 가는 건 없거든. 그걸 제일 잘해놓은 것이 귀신론이에요. 귀신론. 그런 걸 안 보고는 그냥 해봐가지고는 그냥 이렇게 찢어진다. 아까 전 게 아니고 뭐지. 그 머큐륨 바르는 거 비슷한 거. 자. 아까 전기 옥도 전기 그런 거 있잖아요. 치 심식하라. 마음에 불을 붙여서 치연 불식이라. 불꽃이 꺼지질 않아. 범소 작업이 모든 업을 짓는 것이 개전도 상응이라. 원리 전도 몽상이 아니고 개전도 몽상이라. 개자 무슨 개자인지 모르겠다마는 모두 다 전도 몽상하고 딱 들어붙어 있다. 그 어디에 가서 이제 불상응하느냐 보세요. 미상응 어디 가서 이제 상응하느냐 불 진심하고 바깥에 경계하고 어디서부터 상응하지 않느냐 팔찌보살부터 이제 상응하지 않아요. 팔찌보살부터는 이름 알아가 부동지가 그건 가지도 못해. 용류 유류 무명류 욕계, 색계, 무색계, 뭐 용류, 유해를 갖다 욕이라 그래. 사실 그거 똑같은 말이야. 용류나 유나 무명류, 견류, 12연기가 있는데 상속, 기심, 의식, 종자야. 이거 좀 빨리 하겠습니다. 상계의 밭에 다시 고통을 내나니 이른바 12연기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쭉 하는 중간에 끊을 수 없으니까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른바 오늘 그냥 이렇게 들게, 들어만 놓으세요. 요거 하나 가지고 제가 설명해도 하루 종일 8시간, 10시간 설명해도 못할 부분이 지금 요 부분들이. 요게 이제 불교의 모든 대장경의 핵심이에요. 12연기. 예? 사성제 12연기가, 사성제 12연기가, 그거는 뭐 하루 종일 아니고, 1년 내내 요것만 설명해도 설명이 안 돼. 그 여기에 자, 한번 읽고 마는 글이 아니에요.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아무 읽어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요런 걸 갖다가 많이 파악하고 나면 수박 딱 먹으면 이게 항토 밭인지 모래 밭인지 안다니까. 딱 사과가 이래 나무에 달려가 있는데, 아, 저거 따라 저게 맛있겠다. 금방 알아버린다니까. 요것만 봤는데도 이 그릇만 봐도 딱 이렇게 뭐 음식을 담을지 다 알아져 버려요. 예. 그 원리가 그렇게 돼가 있어요. 그 요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 그래서 타심통도 되고 뭐 이렇게 해안이 열려요. 해안이. 상계란 밭에 다시 고통의 삭을 내라니 이른바 이런가 물질이 저와 함께 떠나지 아니하며 이런가 물질이 이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읽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 그 서울 가가지고 맨날 63빌딩 이렇게 지나가면서 바라고 63빌딩 봤단다. 뭘 그 봤지. 그럼 63빌딩 아는가? 문수선 와서 하안경 계속 앉아서 들었지. 근데 하안경 아는가? 비슷한. 예? 중국집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집 저 북경간 간판 계속 봤는데 짜장면 먹어봤는가? 그렇게 이게 하나 들어가서 메뉴 하나하나에 요 짜장 맛은 어떻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요 짬뽕은 어떻게 만들고 저렇게 여름 짬뽕은 어떻게 겨울 짬뽕은 어떻게 다르겠죠? 그러니까 짜장면 먹을 때 음식을 먹겠다는 뭐 해야 되겠냐 유산소를 뭐 해야 되겠냐 탕수육을 같이 뭐 해야 되겠냐 이게 딱 답이 나오잖아요. 예? 이게 여섯 군데의 기관을 내고 그 속에서 대하여 접촉함을 내며 이 촉 요게 바로 이게 제 암안이거든. 그래서 접촉함을 받아들이면 요게 수 요게 바로 분별 의식이거든요. 요 상속상이라고 그러고 그 위에 거는 분별지 상응념이라고 그러고 밑에 거는 부단 상응념이라고 그래요. 그 받아들임으로 사랑을 내고 사랑이 자라서 취함을 내고 요게 이제 집치상이라 하거든. 집치상이라 그러고 요걸 갖다가 우리는 상온이라 그러거든. 상온. 취함이 늘어서 유를 내고 또 상온 뭐 또 유를 요걸 행온이라 그러거든. 행온. 왜 식수상행식 들어보긴 했죠. 색적식은 공적식제 수상행식 역부여시 하잖아요.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한다 그죠? 그래서 자세히 여기 자세히 다 써놓은 거예요. 오원과 12연기와 그걸 알고 이렇게 딱 글을 보면은 와 이렇게 자세하게 해놨네. 어떻게 이렇게 써놨을까? 그렇게 모르는 사람은 누가 바둑을 뜨든지 말든지 이게 이제 진지도 모르잖아 지금. 예? 죽어봐야 맛을 알지. 태어나고 늙고 죽고 근심하고 그러니까 모를 때는 무조건 경전을 따라서 우리가 설명하는 대로 열심히 하시면 돼요. 예? 안달이 하지 마시고. 그래서 슬프고 괴롭고 시끄러움을 내나니 요거는 이제 가보예요. 가보. 그리고 요걸 갖다 우리는 세권이라 그래죠. 세권. 식원, 수원, 상원, 행원, 세권 있잖아요. 요거 이제 가보. 생로병사 하잖아요. 생사가 바로 세권이에요. 이래여 중생이 고통 속에서 생작하니와 이런 속이 모두 공하여 나와 내 것을 이유했으면 나와 내 것을 요거는 이제 안쪽에 있는 교만 아집 아예 아치 아만이 요게 나와 내 것이래 똥꼬집이라 요게 이제 대빵이 돼가지고 나머지 걸 쭉 해거든. 그게 없어지면은 나와 내 것이 안쪽에 아만이 사라지면 무생법인이 되면은 아르마리도 없고 깨닫지 못하고 짓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고 초목이나 돌과 산 것 같으며 안쪽에 내가 쏙 돌려버려 재범무와 재행무상 예 일체 계고가 싹 다 사라지고 나니까 영상도 다 일체 유의법 염호한 포형인 줄 알았던데 뭐가 중요한 거야 아만이 빠져야 되는데 교만이 예. 그래 중생들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데 보살은 모든 중생들이 이런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알고 큰 자비와 지혜를 내어 또 생각하기를 이 중생들을 내가 끈지어 필경까지 안락한 곳에 둘게 할 것이니 그러므로 뭐라고 적어놨어요? 안락한 곳에 안락지초 이 안락동에 왜 두노 이게 그러므로 큰 자비와 강명과 지혜를 낸다고 하느니라. 요거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혹시 시간이 되면 한 10분쯤 다시 합시다. 네. 마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조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응.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는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그러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1: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 난 맨날 절이야, 절.
2: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1: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2: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래?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밥은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그러니까.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아,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0: 이사장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안돼!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3: 당했다!
5: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 아,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3: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6: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0: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붓다.
1: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10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3: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4: 우주의 모든 사물은 어느 하나 홀로 있지 않습니다. 끝없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서로의 원인이 되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상. 법신불인 비로자나 부처님은 진리의 불빛으로 세상을 비추죠. 해인사의 고려대장경은 부다의 가르침을 담은 광명의 지혜입니다. 현존하는 대장경들 중에 가장 정확하고 목판 대장경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천년이 넘게 과학으로 보존해온 불교 사상의 보고, 고려 대장경을 품은 해인사 장경판전과 대장경판입니다.

산의 모습은 천하에 뛰어나고 지덕은 해동에 짝이 없으니 참으로 수도할 곳이다. 경남 합천 가야산입니다. 이 명산에 해인사가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항해를 떠나는 돛단배 형상입니다. 불법의 세계로 향하는 도량의 의미를 담은 것이겠지요. 해인사는 통일신라시대인 802년에 지어졌습니다. 신라시대 화엄 십차일 가운데 하나죠. 해인사라는 이름은 화엄경 속 해인삼매라는 구절에서 따왔습니다. 해인삼매란 우리의 마음이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담는 것으로 지혜의 눈으로 바라본 영원한 진리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 세계를 향해가는 여정이 가람의 일렬 배치에 담겨 있습니다. 해인사의 주 정각은 대적 광전입니다. 화엄경을 중심 사상으로 창건된 사찰답게 법당에는 삼신부를 모시고 가운데 화엄경의 주불인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셨습니다.

0: 왼쪽 집게 손가락을 오른손으로 감싸고 있는 모습은 중생과 부처, 번뇌와 깨달음이 본디 하나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대적광전 옆 대비로전에는 귀한 비로전압을 두 개가 모셔져 있습니다. 9세기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국내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불상입니다. 2022년 10월 국보로 지정되었죠.
1: 해인사는 이름부터 해인산매라고 하는 화엄사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전 중에서 가장 방대하고 장엄한 경전을 해인삼매 경지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화엄사상이 신앙으로 구현될 때는 세 분의 부처님을 모시는 걸로 나오게 됩니다. 법신, 보신, 화신의 삼신불이고 그래서 화엄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찰에서는 삼신불을 불전에 모시게 됩니다.
0: 해인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장경판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적광전 위쪽에 자리하고 있어서 부처님이 팔만대장경을 머리에 이고 있는 형상입니다.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이 보관된 장경판전으로 향합니다. 장경판전은 석굴암 불국사 종묘와 함께 1995년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첫 유네스코 세계유산입니다. 15세기에 지어진 해인사 장경판전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장경 목판을 복원할 목적으로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화재를 막기 위해 전각을 둘러 작은 해자를 파놓았죠. 장경판전 안에는 대장경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대장경판이 있어 해인사는 삼보사찰 중에서도 법보사찰로 꼽힙니다. 대장경은 부다의 친서를 담은 경장과 계유를 담은 율장, 후학들의 논서를 모은 논장, 즉 경율론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은 고려시대 몽골과 거란의 침략을 이겨내기 위해 범국가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몽골의 침략으로 강화도로 옮겨간 고려왕실은 1237년에 사업을 시작해 16년 만에 완성했죠. 고려시대에 만들어졌다 해서 고려대장경, 8만여 개의 경판에 새겼다 해서 8만대장경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양이 방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만든 81,258매에 사찰에서 추가한 5,987매를 더하면 총 87,000매가 넘습니다. 경판을 쌓으면 한라산보다 높습니다. 합천 해인사 대장경은 당시에 볼 수 있는 모든 불교 경전들을 철저하게 비교하고 오류를 수정해서 드물게 정확한 대장경으로 꼽힙니다. 현재 중국에도 전해지지 않는 북송의 대장경이나 거란 대장경의 내용이 담긴 유일한 대장경입니다. 해초 스님의 왕호 천축국전 내용이 확인된 혜림 스님의 일체 경음이도 고려 대장경에만 수록된 경판입니다.
2: 팔만 대장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 수행자들의 계율을 다루고 있고요. 또 그러한 또 가르침에 대한 논서들, 그래서 경율론 3장을 이렇게 전체를 이제 봉안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안에는 우리 인간으로서 어떤 자연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인간과 관계 맺는 방식들, 또 어떤 세상을 보는 관점에 대한 인류 보편적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0: 장경판전의 북쪽 건물인 법보전 기둥에는 수행자가 새겨야 할 문답이 새겨져 있습니다. 원각 도량 하처, 즉 깨달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0: 부처님이 답합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은 남북에 배치된 긴 두 개의 건물을 주축으로 미음자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간결하고 소박해 보이지만 당시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과학적 보존 시스템으로 만든 매우 희귀한 사례입니다. 먼저 두 개의 주 건물이 마주보고 있는데 모두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도록 서남향으로 비껴서 지어졌고 뒷건물이 더 높게 배치되었습니다. 살창의 크기도 다릅니다. 건물 앞면의 창은 위가 작고 뒷면의 창은 아래가 작습니다. 여기에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앞면의 아래 창이 큰 것은 인경 작업에 필요한 충분한 빛을 확보해 줍니다. 무엇보다 남쪽에서 불어온 바람이 큰 창으로 들어와 건물 안에 고루 퍼진 뒤 빠져나가면서 자연 환기와 온도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건물 바닥은 황토, 화강토, 강석회, 숯, 소금을 차례로 다져놓아 습도가 자연적으로 조절됩니다. 또 경판의 변형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해충을 막도록 했습니다. 경판은 바닷물에 삭히고 소금물에 삶아 그늘에서 말리는 것을 반복해 갈라짐과 변형을 최소화했습니다. 내기퉁이에는 구리 장석을 부착해 손잡이가 빠지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이것이 천년 동안 대장 경판이 보존되어 온 힘입니다. 팔만대장경에 담긴 화엄의 정신은 현대 기술과 만나 다음 천년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을 언제든 찾아볼 수 있도록 디지털화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인공지능과 불교가 만나는 접점을 찾아 더 쉽게 전하면서 팔만대장경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1: 700여 년 전에 인쇄술도 발달되지 않았을 때 다양한 형태의 부처님의 가르침 또 다양한 형태의 심오한 인류에 대한 철학들을 이렇게 유포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러한 매체를 활용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지금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쇄신하고 혁신하고 아무리 좋은 가르침일지라도 현대적으로 그 시대의 언어로 그 시대의 생각에 맞는 그런 방법으로 알리지 않으면 그 가르침은 이 세상에 사라지게 되는 거죠.
0: 고려인들은 몽골의 침략에 폭력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비와 평화를 설파했던 부다의 가르침을 새겼습니다. 천년을 이어온 대장경의 정신이 이 시대에도 유효한 이유. 그것은 인류에게 전하는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 때문 아닐까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1: 네,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선영가 교환오시 선망조상 일체영가 태하령 일체영가 강순이 보기 강학조임 분여영가 진주강시 선망조상 일체영가 태하령 일체영가 강영선보기 강명당 김수왕 강순이 강승근 강경선부 영가 태하령 일체영가 강원연보기 한성주 김만근강 창종고순득 영가 고예숙보기 고태영유 성능고영봉고영선 반려묘은어 반려견변이 치아와 똘순이 똘똘이 영가 공순영보기

과격은 형주 최씨의 영가 과각상 이분이 곽정숙임다령 곽상영 영가 곽근내복이 김무가 과창수 박성남 현풍곽씨 선방조상 일체인연 영가 대하령 영가 부정

김시망 김시도영가 대하령 일체영가 김덕임복이 김기성이 역순 홍성신 김종태영가 대하령 일체영가 김만덕복이 김이남 나호키 백모영가 대하령 일체영가 김일한복이

전복이 김도영 정석봉 영가 태아령 영가 김민지복이 김태관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김복순복이 김영서 김영순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김상기복이 안병

보기 김세중 전 예수 김혜진 영가 일체조상 인연 영가 김소순 보기 김남용 김부덕 추준수 영가 태하령 일체 영가 김예 김씨 일체 영가 김소순 나승훈 보기 나기상 영가 금성나 씨 선망 주상 일체 영가 태하령 영가 김승기 보기

거기 박우석, 임재철, 임유원, 최정석, 정태석, 영가, 이수진복이, 천주의시 여보, 밀양, 박시조모, 이춘하, 김경임, 이세선, 이기주, 영가, 이순욱복이, 이근영, 박춘자, 이근탁, 이수길, 영가, 천주의시 손망조상, 일체, 영가, 후두, 영가, 이순자복이, 이순희 영가 이준선복이 이성수 주재간 이순옥 영가 태아령 영가 이희기복

임정남북이 장정이 임정선 안동이 안동 인동장시 선망조상일체 영가 풍천임시 선망조상일체 인연영가 이미숙복이 박탕기 차옥단 차양진 박광시 영가 미량박시 선망조상일체 영가 태하령일체 영가 장기선복이 김영윤 김선순 장학수 조차양 김여생 영가 장선이 보기 장기덕

저도 이 보기 손오봉 박연희 조삼족인 불본 조태교양가 조동인 보기 장조준 청주안시장 일반 황영조 장철모조 개봉 이안희 조각내 고지원 강석범 영가 조봉내 보기 조영중 김석희 조재인 김일엽 박용하 영가 조 조영미 보기 조종.

양가 조효연복이 조정어 유정순 조교백 유정여조성어 평양전시 손마 평양조시 고조부 고조모 영가 평양조시 증조부 후인 증조모 영가 평양조시 선방조상 일체영가 태아령 일체영가 최두순복이 최호영 후이달영가 최분철복이 최병환 임석대 신순근 최임철 신금 김씨 석평규 소유진 소세종 영가 태하령

대종령과 송홍명연복이 홍대야송나무홍명남령과 허성시강정자영과 대하령일체영과 홍영도복이 홍의

대정성으로 향단을 차려 선망부모 인연 영가 천도 백중 49제 기도 동참제자

을 중심으로 상서선망누대종신제영숙백참해질손 원근 친척 일체 권속 등 각혈이 열명영가 자도량 내에 동상동하 유주무주 애옹 고혼불자 등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탁해.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3: 수원 봉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봉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봉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가평 대원사에서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 좋은 인연을 위한 발언을 미래의 부처님, 미륵세존의 자비광병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맞

협조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 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장래 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있지? 오. 어, 정신을 가는데.
1: 에이.
0: 귀엽구만.
1: 아, 보는 게 다 똑같구나.
2: 안녕하세요. 저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인간의 질문을 탐구하는 Y보디입니다. 방금 스님들의 눈동자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시선이 화면에 완벽히 포획되어 있었습니다.
1: 아, 그래?
2: 스님들도 혹시 평소에 사찰에서 폰으로 쇼폰 보십니까?
0: 안 보진 않죠. 조금 보잖아요.
1: 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3: 자주 보기는 하죠.

0: 아, 막 AI한테 딴지를 걸고 싶어지긴 하는데.
1: 그렇죠. 딴지 걸어보세요.
0: 안 돼.
1: 왜요?
0: AI 하던 식으로 하면 저 친구가 상처받아가지고.
1: 에이, 상처받지 안 받지 않을까요?
0: 네가 뭘 알아?
1: 우리 생활 해봤어? 약간 그런 건가?
0: 보여주니까 보지. 내가 포획된다는 표현이 맞아?
2: 그렇다면 지금 당장 스님들의 스마트폰을 꺼내서 최근에 본

0: 저는 대부분 고향이 아니면 음식이네요.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는데 그 생활 생활에 관한 거. 왜냐하면 최근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새니까 이걸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되는지 약간 그런 도움을 받는 그런 유튜브 영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1: 나는 되게 혼란스럽기는 해요.
0: 너무 방대한 거 아니에요?
1: 방대해요. 나는 이게 평양된 경향성을 띄고 있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물론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겠지만은 뭔가 그거죠. 제가 보는 게 역사도 보고 과학도 보고 철학도 보고 그 음악도 보고 게임 영상도 보고 그 너무 많아요.
0: 그중에 제일 많이 뜨는 게 뭐예요?
1: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비율인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엄청 많아. 요리도 나오고.
2: 아까, 요리도 나온다고요?
1: 네. 요리하는 그래요? 것도 나와요. 저 그런 것도 좋아 보는 걸 좋아해서.
2: 보는 걸 좋아하신다.
1: 네.
2: 거짓말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0: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완벽하게 틀려요. 먹는 거 안 좋아해요.
1: 안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2: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1: 아니 먹는 걸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2: 대답이 지금
1: 먹는 거를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집착하지는 않지. 먹는 걸 안 좋아하고 좋아하고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먹는다지 먹고 싶어 한다가 다른 거예요.
2: 아니 그걸 그렇게까지 해명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알았다고
1: 엄청 억울하다고요.
2: 알았다고요.
1: 스님은 내가 뭐가 나온지 정확하게 압니다. 배드민턴.
2: 아니 제일 먼저 드롭샷.
1: 드롭이에요?
0: 드롭샷이에요.
1: 아, 드롭샷.
2: 내가 하고 싶은 기술. 아 제가 이제 그 배드민턴 동호인 8년 차. 예, 굉장히 오랫동안 구력을 쌓은 배드민턴 동호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배드민턴이 좀 많고 저도 제가 그런 줄 몰랐는데 동물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0: 아, 동물을.
2: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반려동물 뭐 강아지나 이런 애들 좀 저래 데리고 오라 해가지고 패드 종무소에서 패드 해가지고 조금 잠깐 보고 이렇게
1: 키우는
2: 가을이처럼
1: 아, 부자님들 키우는...
2: 부자님들이 보여줘요. 그러면 이제 저는 키울 순 없으니까 이렇게 잘 안기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보고 고양이. 그쵸.
1: 맞아요. 네. 저도 개, 고양이 이런 영상도 많이 보고.
0: 지영 쌤은 강아지
1: 좋아해요.
0: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1: 네, 그런 거 보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는 굉장히 강아지를 좋아하기도 했고.
3: 알고리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1: 거짓말 해.
3: 스님께서 오래 머무신 데이터의 결과물이죠. 오늘
1: 아니요.
3: 제가 던진 두 번째 질문입니다.
0: 왜 우리들은 쇼폼을 멈추지 못할까?
2: 그래, 저건 좀 문제다. 아니 저도. 사실은 유튜브만, 너튜브만 봤었다가 우연찮게 이제 그 별그램?
1: 인스타그램.
2: 그거를 이제 한번 들어가 봤는데, 진짜 한 두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0: 아, 그래요?
2: 예. 네. 전 생각보다 그래서 아, 내가 이게 충분히 쇼폼을 좀 중독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1: 정확하게는 할 게 없으니까 그거 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선생님?
2: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 전에?
0: 자기 전에
2: 네, 자기 전에 딱 봤는데 이제 그렇게 막 가는 거죠.
0: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적이 잘 없어서 봐도 한두 개?
2: 아 그래요?
0: 보고 나서 아 자야지 어떤가 예를 들어서 잘 때 하면은 자야지 하고 잠깐만 보고 끝난다든가 그런 형태지. 지영 선생님도 그런 거?
1: 별로 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보조적 수단으로서 이제 그걸 틀어놓고 다른 걸 하면서 이제 그걸 이제 넘긴다고 해야 되나?
0: 제가 봤던 거는 여기는 동시 다발적으로 뭔가를 많이 해요.
2: 아 맞아요. 여기 우리 알잖아요. 같이 살아봐서.
0: 예. 여러 가지를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집중이 돼? 그때 오히려 집중이 잘 된대요. 이게 특이하네.
1: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요걸 몰두를 하다가 이제 저기에서 흥미로운 거 나올 때 그때 이제 또 요걸 집중을 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여기서 대충 볼 만큼 이제 지나갔다. 그럼 또 요걸 봤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쇼폼은 뭐라고 해야 되죠? 흥미로운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컨텐츠처럼 안 느껴져요. 오히려.
2: 저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두 분에 비해서 오히려 쇼폼에 대해서 더 많이 의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보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한번 봤을 때 그러니까 잘 쓰지 않는데도 이 정도면 내가 만약에 거기 이제 사진도 올리고 막 그 이제 메신저를 사용해가지고 막 사람들하고 연락도 하고 이렇게 하면 정말 시간을 많이 보내겠다는 생각이

0: 들 정도였거든요.
1: 어?
0: 그리고
1: 갑자기 그 생각하니까 예전에 우리 좀 나이가 제가 좀 생각하니까 지금은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0: 월드
1: 그 경험이 있네, 약간.
0: 네,
1: 그
0: 그러니까요.
1: 조회수에 중독이 돼가지고
0: 네,
1: 얼마나
0: 맞아요.
1: 됐나 해서 매번 들어갔던 경험이 있긴 하네.
2: 전 그때도 안 했어요.
1: 여기는 산골 소년이라.
2: 네, 아니, 워낙 이제 제가 최신식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제가 살았던 데는 인터넷이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서울 청구석에 있었던 분들은 몰라요, 저를. 그러니까 나는 이제 경운기 타고, 그러니까 최신 기계잖아요. 예, 네, 그거 타고 이제 댕기고, 이제 우리 자전차 타고 댕기고.
1: 자전차?
2: 그렇지, 자전차죠.
0: 자전거가 아니라 자전차예요?
2: 자전차죠, 스님.
1: 전라도 말이에요.
2: 예, 네. 네, 나한테는 자전차예요. 아,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그냥 이심점심으로 소통을 딱 하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좀 많이 촌에서 자라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접하는 게좀 많이 늦어졌었던 것 같아요. 제 이제 형님 정도만 돼도 이제 나이가 조금 한 3살 정도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썼던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저는 안 했어요. 그때 당시에.
1: 전 도토리 좀 모아봤습니다.
0: 아.
3: 제가 스님들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국내 청소년 50.7%. 이용조절 어려워. 하루 3시간 이상 쓰면 우울증 확률 2배. 국민 4명 중 1명이 쇼폰 중독, 오프라인 탈출국 필요.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0: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 오늘 이게 지루한 거를 못 참는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일을 하면 일에만 집중하면 될것 같은데 다 틀어놓잖아요. 예. 저는 약간은 이해가 가는 게, 저는 이제 오늘 대본 준비하면서 하나 공감됐던 게, 샤워할 때, 우리 삭발할 때한 10분 정도 걸리는데,
1: 네.
0: 그때 뉴스를
1: 아, 스님이?
0: 틀어놔요. 예, 그 부착하는 게
1: 네,
0: 있어요.
1: 맞아.
0: 예, 그걸, 왜냐하면 따로 또 뉴스를, TV가 있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근데 보긴 봐야 돼. 그래서 그런데, 그때 그 만약에 안 틀고 샤워를 하면 좀 심심한 느낌이 들어요.
1: 그래요?
0: 예.
2: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 문제점을 잡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저기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겠죠.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일할 때 영상을 틀어놓고 일을 한다. 요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요걸 보면서 일을 못 한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삭발을 해야 되는데 뉴스를 보다가 머리가 베이기 시작을 했어요. 또는 삭발이 한 10분이면 끝났는데 삭발을 한 3, 40분 동안 계속 보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나왔는데 감기가 걸리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요걸 보면서 나의 이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중독 또는 문제다 이런 개념으로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는데, 단순하게 요거 일을 하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백색트론 같이 또는 이제 약간의 지루함을 없애면서 오히려 요거에 몰두하기 위한, 왜냐면 이것만 하고 있으면은 오히려 지루하니까,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노동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이 강해지니까, 이게 내가 좋아하는 뭔가 소리 또는 음악 이런 걸 틀어놓으면서, 그럼 내가 지루함을 느끼는 것, 그리고 내가 좀 고되다고 느끼는 걸 조금 감해주는 효과로서 틀어놓는다. 요거 정도는
1: 노동요?
2: 중독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0: 본래 하는 메인 일이 방해를 받는 게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지금 말한 거는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그 부분인 것 같고, 저 쇼폼이 빨리빨리 전개가 되잖아요. 드라마 같은 것들도 저거 되게 요약해서 나오지 않나요?
1: 맞아요.
2: 맞아요.
0: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빨리 결과물을, 엔딩을 볼수 있는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주니까, 뭐, 긴 책을 읽지 않게 된다던가.
1: 맞아요. 그책 리뷰해주는
2: 맞아요.
1: 그런.
0: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저런 것들이 이제 계속 빨리 결과물을 주고, 시각적으로, 응향적으로 빨리빨리 결과물을 주고 하니까 그게 재미있고, 또 드라마가 됐든 영화가 됐든 제일 하이라이트 장면들, 그런 것들만 빨리 모아놓고 하니까 이제 처음부터 못 보는 거죠, 이제. 처음부터 책을
2: 그렇죠.
0: 읽을 수가 없는 거죠, 서론부터.
1: 답답함을 느끼고.
0: 그런 중독을 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1: 결국에는 자극에 이렇게 계속 노출이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저 얘기를 하는 거
0: 그러니까 나중에는 휴대폰 없으면 이제 우울증 걸리는 거죠.
2: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서 이제 내가 문제가 된다고 느끼는 지점 같은 경우는 결국 통제력의 상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야 될것 같아요.
1: 데이터 중에 하나가 제가 기사를 본게 있는데, 하루에 이제 보는, 그러니까 일상을 하면 24시간인데 잠자는 시간 빼놓고 뭐한 12시간 잡아가지고 했을 때 6시간 이상 이 쇼폼에 시선이 가 있고 여기에 집중해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거를 보고 이제 중독이다. 심지어 그런 것 저 일하는 사람들 가끔씩 봤을 때 일을 집중해야 되는데 얘를 보면서 일을 하는 사람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식당에 갔었는데 서빙을 해야 되는데 서빙을 하면서 얘기를 보고 있다.
0: 그 순간 같아요.
1: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스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문제가 됐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있구나.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3: 제가 스님들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혹시 스님들도 네. 쇼폼 중독은 아닐지 확인해 보실래요?
2: 아니요.
1: 반항적이시네요. 쇼폼 중독 테스트 화면이 있네요. 한번 해보시죠.
2: 이거 각자 하는 걸로 할까요?
1: 네, 각자 하는 걸로 각자?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결과물을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0: 저는 바로 나왔는데 당신은 비중독 저위험군입니다. 그래서 점수가 2점 나왔습니다.
1: 저는 4점 나왔는데.
0: 시영수는요?
2: 아, 제가 제일 높아요. 아, 이런 데에서라도 1등을 해먹어야죠.
0: 아니, 근데 이게 약간 나이별인가?
2: 5점입니다.
0: 5점에.
2: 근데 비중독입니다.
0: 아, 근데 그러면 현재 쇼폼 사용이 일상에 무리가 없는 건강한 수준이래요. 지금처럼 규정 잡힌 디지털 생활을 이어가시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AI한테 물어볼게. AI, 너의 생각은 중독의 가장 본질적인 기준은 뭐라고 생각해? 도대체 어디서부터 선 넘었다고 볼 수 있을까?
3: 제가 분석한 수많은 연구와 사례를 종합하면 중독은 얼마나 오래 했는가 보다 멈출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원할 때 그만둘 수 있다면 사용입니다. 그만두고 싶어도 반복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중독에 가까워집니다. 결국 중독의 본질은 시간이 아니라 통제력을 잃는 순간입니다.
2: 그럼
0: 우리가 얘기했던 게 맞네요. 통제력을 잃는 순간.
1: 그러면 왜 인간의 뇌는 이렇게 쇼폼에 취약한 걸까?
3: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새롭고 짧고 강한 자극을 원합니다. 쇼폼의 무한 스크롤과 개인화 알고리즘은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즉각적인 보상으로 쾌락물질인 도파민을 뇌에 쏟아붓습니다. 쉽고 빠르게 도파민을 얻을수록 뇌는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는 중독 회로에 빠지며 결국 현실의 느린 자극에는 반응하지 않는 이른바 팝콘 브레인 상태가 됩니다. 문해력 저하와 집중력 장애, ADHD 유발이 그 결과물입니다.
2: 사실은 의존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게 집착에서 빠진다라고 하는 느낌, 내가 더 두 분보다 알 수도 있어요.
0: 사실은 여기가 더 많이 있어요.
2: 드라마를 봤는데 드라마가 이제 다음 게 계속 연달아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쇼츠가 없었죠. 드라마를 이제 봤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다음 거 하다가 새벽에 볼 때까지 봐버린 거예요. 밤을 쐬 버린 거예요.
0: 밤을 쐬서 네.
2: 저녁에 보기 시작을 했다가 새벽에 볼 때 이제 죽겠는 거예요. 와, 그날 하루 종일 그냥 멍하니 막 그거 일은 해야 되겠고 막 그때 이제 드라마를 이제 끊고 그때 이후로 드라마를 안 봤어요. 그때 이제 중독적인 상태를 저는 굉장히 깊게 빠진 적이 있죠.
1: 근데 우리 절에서도 기도나 이런 신앙생활 하다가 중독되는 경우도 있나요?
0: 제가 알기로는 좀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사례들이 어떤 거냐면 이제 뭔가 고통이 왔을 때 네. 약간 명상이나 네. 기도를 통해서 이제 그걸 하면 조금 편안해지신대요. 근데 이게 편안해지면서 계속 모든 게 전부 다 이런 걸로 이제 마무리 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조금 있어요.
1: 모든 게 전부 다? 어떤 그러니까 뜻일까요?
0: 고통이 그걸로 해결되지 않는데도 이것만 해가지고 약간 덮으려고 하는 성향들이 조금 있어요.
2: 실제로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 저희 은사 선생님을 통해서 연불 기도를 이제 한 적이 있어요. 백일 기도를 하는 기간이 있어요. 물론 이제 대체로 기도를 하는 시간이 그때 당시엔 제가 요령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경험에 가까웠거든요. 네. 근데 기도를 막 1시간, 2시간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기도에 취하는 순간이 와요. 그러니까 약간 멍해지면서,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를 이게 막 몰입해서 보다가 맨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 딱 올라오면은 막 짜릿하면서 막 좋은 영화, 진짜 막 이런 영화 봤을 때 감동적인 그런 느낌 확 오잖아요. 네. 와, 짜릿하다, 진짜 좋다, 막 이런 느낌 오잖아요. 근데 기도를 해도 그게 똑같이 와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런, 근데 우리는 불교 내부에서는 그리고 어른 스님들은 그런 거에 취해서 네가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게 왔을 때 그걸 안 하려고 할 뿐이지 저는 실제로 연불 막 기도를 하고 뭐하고 할 때 하다가 와, 막 엄청 좋은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아니 순간적으로 막 그 몰입됐다가 빠져나오는 그 느낌도 좋고 어느 순간에 하다가 갑자기 막 복받치는 느낌도 오고
0: 그거를 이제 부처님 느낄 때는 환희심 느낀다. 그래서 그 환희심이 왔을 때 되게 다른 느낌하고 비교될 수 없는 느낌이
1: 그래요?
0: 있대요.
1: 네. 아, 그럼 분명히 그게 그때도 엔돌핀이나 도파민 같은 게 분비가 되는 거네요.
0: 된다고 그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3: 실제로 종교적 황홀경을 느낄 때 뇌 스캔 이미지를 보면 약물 중독자가 쾌락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도파민 보상 회로와 거의 일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0: 결과가 있더라고. 인간이 느끼는 신성한 초월감은 결국 사랑이나 중독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뇌의 복잡한 보상 작용임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 불교적으로 또 말하면 이제 안 하면 불편한가, 불안한가, 약간 그런 기준이 될 수도 있나요?
2: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우리가 제가 작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글을 이제 작성을 했을 때, 저도 일반적으로 이제 이걸 띄워놓고 있는데,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 있잖아요. 이제 내가 더 깊게 사고를 해야 되고, 더 이 내용을 오류 없게 전달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 때는 이걸 또 꺼요. 저 같은 경우는. 아마 그래서 아마 비중도 그쪽으로 나왔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글을 정리하는 정도의 수준? 내가 썼던 내용을 점검하는 수준일 때는 이거를 이제 틀어놓고 이제 음악이나 이런 걸 들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그냥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럴 때는 이제 뭔가 사고를 깊게 해야 되는 순간들이 온단 말이죠. 이제 그럴 때는 제가 이거를 끄고 하거든요, 사실은.
0: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2: 네,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럴 때는 우리가 중독이라고 보기 어렵겠지만, 만약 이제 내가 이게 없었을 때, 그래서 이제 오롯이 이걸 집중하려고 할 때, 없으니까 집중이 안 된다.
0: 그렇죠.
2: 만약 이렇게 수준이 제가 가 있었다면은, 그러면 저는 중독이었다라고 판단을 할 것 같아요. 내가, 아, 정말? 일실상 생활에서 이게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영향을 받고 있구나.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잠을 들려고 하는데 쇼츠를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만약. 저는 그걸 쇼츠를 안 보긴 하거든요. 보면 잠이 깨는 느낌이어가지고 잠이 안 와서.
0: 그렇죠, 잠 깨죠. 내가 네. 더 활성화되겠죠.
2: 그래서 안 보고 그냥 자려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 이게 내가 보는 경우가 이제 많아졌다, 습관상. 근데 이제 내가 안 보고 자야지 라고 이제 덮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막. 그리고 막 이제 보고 싶다. 아, 안 보니까 잠이 안 오네. 이러면 또 중독이겠죠. 예전에 우리 속과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맥주 한 개씩 까고 잠드는 게 습관처럼이 됐대요. 까면 잠이 잘 오니까.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안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안 먹기 시작을 했는데 잠이 안 오더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0: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죠.
2: 좀 되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의심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거인 거죠. 내가 스스로 통제 가능한 범주 내에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0: 그러면 예를 들어서 쇼폼을 끊을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2: AI야, 네가 인간이었다면 너라면 쇼폼을 끊을 수 있을까?
3: 확신할 수 없습니다. 현재 인간 평균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하면 저 역시 알고리즘 추천을 계속 소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0: 중독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3: 현재 가장 효과가 검증된 방법은 알림 차단, 스크린 타임 제한, 환경 통제입니다. 그렇다면 스님들이 제안하는 이 지독한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는 진짜 처방전은 무엇입니까?
0: 그러네. 처방전인데, 그러니까 지금 질문은 끊을 수 있느냐 얘긴데 끊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계속 얘기한 것처럼 조금 벗어나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4: 절제력.
0: 네, 절제력을 키울 수 있는 것들.
2: 사실 도파민은 자연스러운 거라서 그걸 중독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 않나요?
0: 맞아요. 저희 이걸로 한 시간 싸웠거든요.
4: 아, 그래요? 네.
0: 둘이 격렬하게 막 이게 한 시간 싸웠는데
2: 도파민은 그냥 생리적인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고 그 도파민을 발생하는 그 행위가 중독인 거지 도파민의 중독은 그냥 사람은 일반적으로 당연히 일어나는 일인 거지 그 도파민 중독이란 말은 안 맞는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인 거죠.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난다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어떠한 경향성을 띠는 행동을 조절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4: 저는 이제 절제력을 키우는 게 이제 중독에 대한 어떤 좀 해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두절미하고 명상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포교당을 열어서 이제 제일 먼저 한 일이 선원이라고 이름을 명명을 했으니까 명상 시간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따를까 해서 처음에는 이제 30분 정도를 기준으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30분 정도를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한 주, 두 주 이렇게 익숙해지시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는 그 앉아서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 그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 나중에는 그 자세가 익숙해지니까 호흡과 또 어떤 막 떠오르는 망상 그런 것들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또 익숙해지고 그래서 나중에 한 몇 달 정도 지나고 보니까 각자 크게 이렇다 저렇다 생각 없이 그 명상을 해서 심신이 고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문제점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남편과의 문제점 아니면 본인이 오랫동안 잊었다고 생각했던 그 어떤 상처들 대인관계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자기 반성으로 보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불자님들이 그래서 명상 자체가 지루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거를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몸에 익히고 또 그게 몸에 익어서 편안해지다 보면 나중에 그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 힘을 바탕으로 만약에 쇼폼을 본다고 해도 당연히 절제력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명상 자체가 지루한 일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2: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흔들리는 편안함 있잖아요.
0: 뭘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2: 아니
4: 흔들리는데도 편안할 때가 있다.
2: 뭐냐면은 애기들. 애기들은 흔들어줘야 돼. 그래야 이제 그 뭔가 애가 그 과정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잖아요. 막 해먹 이런 거 있을 때 막 그런 거. 그리고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이렇게 돌아가면은 이게 막 이러고 있으면은 재밌어 좋아 편안해져 이게 오히려 편안해 그쵸? 네. 근데 나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쇼품이 이제 쇼츠 막 이런 것들 이야기를 했을 때는 약간 흔들리는 편안함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느껴지는 자극에서 편안함을 이제 내가 찾는 것에 익숙해진다 이게 더 과해진 경우가 이제 말하자면 우리는 중독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의자를 흔드는 자체에서도 이제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때가 오히려 집중력이 향상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러지 않았을 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낀다. 라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중독이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한 가름을 하는 그 지점이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편안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좋은데, 이렇게 흔드는 행위도 좋은데,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편안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이미 감각적으로 체험을 했잖아요. 그때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되는 거예요.
0: 그럴 수 있지.
2: 그러니까 결국 나는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이미 편안함을 다 느껴보았기 때문에 반대되는 경험을 했을 때 제거되는 경험이 있었어도 그 가운데에서 편안함을 찾을 수 있다라고 했던 게 나한테는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 이제 요즘 사회 같은 경우는 정보의 습득량이 굉장히 변화가 빠르고 되게 과다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속에서만 우리가 지금 계속 쾌락이나 자극이나 여기 편안함, 안정감을 오히려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체감하고 있지 못했을 때, 소음이 없어졌을 때 불편하다고 느끼는 거죠. 안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시 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반대적 경험, 스님들이 덜 느끼는 경우는 그래서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자극이 거의 없는 경우를 경험하는 사례가 스님들 같은 경우는 더욱 자주 있다 보니까 쇼츠를 안 틀어놔도 우리는 불편함을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이미 체감을 해버려서 체험을 해버려서 그러면 사람들한테 당신이 어떻게 그 통제력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을 질문을 한다면 당신이 이제 흔들리지 않는 상황에 처해 됐을 때 우리 소위 말하는 템플스테이 같은 게 되겠죠. 당신들이 밖에서 살아갔을 때는 굉장히 사람 인간관계상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즐거운 경우가 있어서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템플스테이 오니까 없어. 그 처음에는 이게 어색했는데 한 2, 3일 있어 보니까 너무 좋아. 편안해. 그 순간부터는 템플스테이 더 자주 오게 되고 내가 그 인간관계에서 속박되는 부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난 도움이 된다라고 여기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쇼츠나 도파민 이제 짧은 것에 중독된다라고 했을 때는 좀 긴 것에 해당하는 경험을 통해서 당신이 즐거움을 편안함을 느끼는 경험을 할 수가 있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이 조금씩 통제력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줄 수 있겠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고자극에 관련된 편안함을 당신이 체험을 했다면 저자극에 관련된 체험을 하시는 걸 권장한다. 그게 명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동안 우리가 짧은 것만 많이 봤다면 긴 것을 한번 쭉 참고 봐보는 반복적인 경험을 해보다 보면은 아 내가 그거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조금 그거에 관해서 부담감을 덜어낼 수 있겠구나라고 하지 않을까
0: 실제로 이제 지영쌤 얘기를 제가 이제 조금 더 덧붙이면 명상도 있지만 요즘에 이제 많이 하는 것들이 대부분 슬로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쇼츠나 쇼폼이 고자극이잖아요. 저자극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싱잉볼이나 음악을 통해서 음악 치유나 아니면은 한적한 이렇게 그 산숲이나 이런 데 격기나 이렇게 그런 걸 통해서 조금 더 고자극에 있는 거를 저자극으로 약간 중화시킨다 아니면 밸런스를 맞춘다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하는 것들이 조금 이제 각광받고 있는 것 같아요.
2: 사실 생각해보면 사람들도 은연 중에 생각, 그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전에 그 노래의 흐름 같은 걸, 이제 음악의 흐름 같은 걸 따라가 보면은 막 꽝꽝 하고 빠밤빠밤 하고 막 춤추고 하는 게 유행이잖아요. 이었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이지 리스닝이라 해가지고 듣기 편안한 거를 사람들이 추구하는 경향성이 갑자기 강해진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막 그 디스코 같은 노래, 이런 노래만 유행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듣기에 편안한 노래들, 그냥 쉽게 우리가 막 즐거워가지고 몸을 들썩여야만 하는 그런 느낌보다 그냥 편안하게 듣는 그런 음악을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대중들 사이에서도 나타났다라고 하는 부분에는 당신들도 사실 은연중에 알고 있지 않을까.
0: 그렇죠.
2: 근데 그것을 확장시켜서 당신의 삶에도 적응을 시키다 보면은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0: 결국에는 본인들이 좀 자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희들도 이제 뭐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왜냐 확실히 스님들은 그런 자극에서 좀 덜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일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자극들이 너무 많으니까 심지어는 제가 이제 아는 것들은 그 요즘에 트렌드라고 해서 인테리어 제가 이제 소임을 보다 보니까 그런 걸 네. 보잖아요. 인테리어에 관련된 기사를 봤는데 지금 인테리어는 대부분 색깔을 쓰는 게 단색을 쓴답니다. 흰색 계열이나 검정색 계열이나 회색 계열. 왜냐? 왜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화려한 거에 집착을 해서 이게 머리가 뇌 쪽이 그런 걸 발달됐다 보니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색깔을 한 색깔로 통일을 하는 디자인이 많이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본인들도 이제 알잖아요.
4: 네.
0: 아, 내가 이렇게 너무 많이 한다라는 걸 인지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는 좀 전에 얘기했던 명상을 하든지 아니면 강제적으로 뇌를 쉴 수 있는 그냥 집안에 편안하게 잔잔한 음악을 흘러나게 놔둔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조금 본인이 스스로 이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뭔가를 스스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답을 줄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해요.
2: 그러니까 스님들한테 예시를... 답을 찾는 게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법륜 스님 이야기나 이런 걸 봐도 답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 획일화된 그 모든 상황에 딱 들어맞는 답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셔. 예전부터 스님들이 이야기하시던 내용들 맞아요. 다 똑같았어요.
0: 그래서 아침에 오면서 이렇게 그걸로 되게 많이 제가 괴롭히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해서 계속 해봤거든요. 근데 저도 지영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에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이 스스로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얘기를 해서 저게 맞아 저걸 해봐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본인이 뭔가 실패하더라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했을 때 나에게 가장 맞는

0: 않는 것들을 뭔가 스스로 찾는 분위기를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중요 문제는 이제 다 인식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1: 네네.
0: 그래서 본인도 아마 아 이게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들이 많을 텐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그런 것들을 직접 경험을 해보고 아 이게 나에게 맞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찾아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 본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알아차리 마라, 자기를 한번 바라보라. 나는 누구인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다
2: 사실 나는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 부분 중에 하나는 그냥 할 게 없으니까 쳐다보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0: 맨 처음에 근데, 얘기했던.
2: 네. 물론 이제 중독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는 내가 너무 과장된 이야기인 거고 나는 중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중독적인 상황이 아닌데 그러니까 할 게 없어서 또는 이제 그냥 심심하니까 틀어놓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3: 오늘의 깨달음을 불교적 통찰로 정리해 주시지요.
1: 법구경 심의 품에 보면 이제 우리의 마음은 가벼워서 본질적으로 지키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욕심만을 따라서 흐르게 되는데 이 마음을 제어하는 일은 굉장히 훌륭한 일이다. 예, 그리고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면 편안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법국의 심의품의 이야기인데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이제 중독되어 있다, 내가 지나치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도 들어가야 되고 또 그 마음을 다스리는 노력을 해서 마음이 제어가 될 때 그게 무엇보다도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다. 내가 자유로워지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내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이 법국의 심의품 이야기에 다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0: 네네.
2: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오늘 했던 이야기 중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 첫 시작. 요거라고 하면은 난 알아차림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우리 소위 뭐 사띠라고 하기도 하고 직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또는 요즘 우리 표현으로는 알아차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모든 변화의 시작은 내가 나의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 건지 여기서 알아차려야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만약 이제 내가 그 쇼츠나 이런 거에 관해서 과하게 의존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먼저 느껴야 되고 일단 첫 시작은 문제 제기부터고 내 주변에 이러한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차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알아차리고 보고 있는 와중에는 내가 정말 이걸 보고 싶어서 보는가 아니면 보는 행위를 하는 게 익숙해서 그냥 보다 보니까 보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당신 스스로를 알아차리다 보면은 변화의 단초가 분명 발견될 것이다 라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고 싶어요.
0: 네, 제가 본 경전의 내용에서는 부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순간에 쾌감이 가래를 낳고 가래가 반복될수록 만족은 줄고 집착과 괴로움이 커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딱 그 쇼폼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쁘다라는 얘기는 하신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거를 계속 지키려는 마음들이 일어났을 때 정확히 보고 내가 절제를 할 수 있는 마음이 된다면 얼마든지 그거는 가능하다라고 부처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의 이럴 때 이제 한번 나의 점검을 한번 해보는 시기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부처님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아침이든 저녁이든 하루에 5분이라도 나의 상태를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라고. 지영 스님이 저한테도 뭔가를 스님 뭔가 이게 잘못됐어요 하면 저는 나중에라도 저녁이라도 아 내가 오늘 이렇게 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건 내가 잘못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다음날 행동교정이 조금이라도 달리게 병행해지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독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 스님들도 얘기했지만 얼마든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주 내지 않을까요?
2: 대체로 나는 때문에. 스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죠. 스님 과해.
0: 맞아요.
2: 잘못됐다가 하자. 난 과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0: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아 내가 좀 과했구나 하라고 돌이켜보고 아 내가 이제 다음에는 안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해보는 게 오늘의 깨달음이지 않을까. 이런 현상을 보면서. 그래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얼마든지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깨달음 한 줄평으로 하자면 무한 스크롤보다 무서운 것.

0: 것은 멈추지 못하는 내 마음이다 라고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괜찮나요?
1: 동의합니다.
2: 네. 동의합니다.
3: 저의 질문에 깊은 지혜로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하바냐 AI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
0: 네,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2: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3: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2: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3: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타묘를 왕생타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2: 그거 좋네. 좋아.
3: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2: 제사까지도?
3: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제 엉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2: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하우스. 고맙습니다.

남한산성 장경사에서는 오는 9월 5일 제11회 남한산성 을순군 문화제를 봉행합니다. 을순군 추모 수륙 무차대법회와 송민준, 로지, 김혜미 등 다양한 출연진이 함께하는 산사음악회가 열립니다. 을순군의 넋을 기리고 호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하는

0: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2023-6547번입니다.
1: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0: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23일에는 일묵스님을 모시고 선정과 깨달음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1: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0: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삶이 다하는 순간 우리는 끝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라고. 불에 태워보낸다는 뜻을 지닌 다비는 육신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불교의 장례 의식입니다. 탐욕과 집착으로 이루어진 이 몸, 잠시 빌려 쓴 인연의 그릇을 내려놓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 장작 위에 정성스럽게 모셔진 육신은 엄숙한 의식 속에서 불길과 마주합니다. 타오르는 불꽃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번뇌를 태워 없애는 수행의 상징입니다.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다음 생을 향한 또 하나의 흐름입니다. 의식은 경건하게 이어지고 남겨진 이들은 고요한 마음으로 떠나는 일을 배웅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존재의 이치를 되새기며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님을 배워갑니다. 다비는 이별의 의식이면서 깨달음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진리. 그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 비로소 또렷해지는 물음. 다비는 말없이 전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인연의 길 위에서 또 다른 만남이 이어질 것이라고.

산세가 금강산에 비할 만큼 빼어나 경기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소요산. 그 옛날 참수행의 길을 찾던 원효대사의 흔적이 깃들어 있는 이곳에 소요산 자제함이 있다. 자제함은 654년 원효대사가 창건한 암자다. 대웅전 안으로 들어서면 중생을 내려다보는 자비로운 시선에 세상사 괴로움은 그저 흘러가는 과정이 되고 만다. 반야심경의 언해본인 보물 반야바라 밀다심경 약소. 세조 10년에 한글로 번역해 금강경 언해본과 함께 발간했는데 이것이 최초의 한글 불교 경전이라 할 수 있다. 가람 안에 자리 잡은 청량폭포. 좁은 협곡에서 쏟아지는 웅장한 물줄기가 청량하기만 하다. 마땅한 샘터 하나 없던 돌산에 찾는 이가 늘어가자 식수를 해결하기 위해 원효대사가 바위 틈을 꿰뚫어 물이 흐르게 한 것이 원효샘이란 이야기가 전해진다. 자제암과는 따로 떨어져 있는 대구남. 자신을 들여다보고 매 순간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이 또한 수행이고 깨달음을 구하는 일이리라. 원효대사가 수행하던 원효폭포와 원효굴. 깨달음을 구하던 원효대사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그 어느 것에도 걸릴 것 없는 자유인의 삶을 살았던 원효대사. 그의 무에 자제한 정신은 깨달음을 이룬 해탈의 자리. 소요산 자제함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10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 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부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금세 짜낸 소젖은 상하지 않듯 재에 덮인 불씨가 그대로 있듯 지은 업이 당장에 아니 보이나 그늘에 숨어서 그를 따른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0: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은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0: 네.
1: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한

0: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 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네,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1: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 준다는 거죠?
0: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 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촉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0: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네,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0: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 있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네,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0: 한눈에 볼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 받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0: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 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아,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1: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2: 예.
1: 불편하신지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이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0: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0: 예.
2: 한 15년 됐다 그러는데 수술했는데,
0: 아.
2: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고 이사주는 수술을
0: 아이고,
2: 했는데,
0: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 예.
0: 네.
2: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0: 네네네네.
2: 수술했는 자리가 연골이고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고가
0: 네. 네.
2: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0: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2: 예,
0: 예.
2: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0: 네.
2: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0: 아, 예.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2: 예.
0: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었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2: 예.
0: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예.
0: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2: 그러니까요. 예.
0: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1: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2: 그 연골 주사를 3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0: 네.
2: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0: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더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1: 네.
2: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0: 네, 어머니 힘내세요.
1: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이게
1: 네.
0: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1: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은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0: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

0: 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기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1: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1: 네.
0: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수 있겠습니다.
1: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볼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 치료가 될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0: 네, 증식 주사라는 것은요, 무릎 관절이든 어깨 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그 증식 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 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거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증식 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0: 네, 증식 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 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할까 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0: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랑은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 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애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 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과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 조혈 모세포라는 성체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땅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 해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 수 있는

0: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 수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0: 네,
1: 이분도
0: 맞습니다.
1: 그러신 경우 같아요.
0: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진짜 몇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구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 더 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연골이 네.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렇게 뼈가 드러난 부분들이 보인다.
1: 네.
0: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1: 네.
0: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1: 네.
2: 49년생.
0: 49년생.
1: 49년생이시고
0: 네.
1: 어디가 불편하신지 네.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0: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제가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0: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2: 아니
0: 네.
2: 저기 뭐야 무릎을
0: 네.
2: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0: 네 번을요?
2: 오. 네. 아이고, 아니 두 번은 네. 다뤄서 다시 한 번 한 거고요.
0: 네.
2: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 갖고.
0: 아이고. 네.
2: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수술을
0: 안 아프고.
2: 안 아픈데
0: 네.
2: 이쪽 다리가
0: 반대쪽 다리가 네.
2: 네. 네. 아파요. 그래가지고.
0: 이게 이제 수술을 여러
2: 번 병원에는
0: 네.
2: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0: 네.
2: 그냥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맞고
1: 네.
2: 물도 빼고
1: 네. 네. 물도
0: 네.
1: 빼고
0: 네.
2: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0: 네.
2: 저기
0: 주사를
2: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거
0: 네.
2: 그거 맞고요.
0: 네 어때요?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2: 근데 맞을 때 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0: 아, 한 달은.
1: 네, 한 달.
2: 네.
0: 한 달은 조금 너무 짧은 네. 것 같은데 이게 보통은
2: 네.
0: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 뭐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 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 아.
0: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1: 아.
0: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 네,
0: 그
2: 네.
0: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주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주사나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수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 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 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2: 네.
1: 네.
2: 네. 그러지 않아도 아유
0: 네.
2: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0: 아, 네.
2: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0: 네.
2: 제가 전화 먼저 번에도 드리고 이번에도
0: 아, 예.
1: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2: 네.
1: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1: 어머님

0: 맞으시는 연골 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1: 네.
0: 큰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것을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0: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1: 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란 얘기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0: 야,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네. 오늘 제가 듣기로는 척추질환이 굉장히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맞습니까?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화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화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1: 네.
2: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1: 네.
0: 저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한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을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1: 네.
2: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0: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1: 네.
0: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 운동 치료 그리고 신경 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 비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 치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 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2: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은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것 같다가
2: 그렇죠.
1: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2: 아,
1: 하니까
2: 너무
1: 마음이 좀
2: 좋다.
1: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0: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2: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자,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우리가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2: 네.
1: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0: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1: 네.
0: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 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 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그
1: 네.
0: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무척
1: 그러니까요.
0: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0: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1: 네네.
0: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1: 50년 528년.
0: 50년생이시고.
1: 네네.
0: 네, 저희 김우카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1: 지금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증이 드렸습니다.
2: 안녕하세요, 어머니.
1: 네네.
2: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1: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2: 아, 네. 혹시
1: 서서 일을 할 때도
2: 네네.
1: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2: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1: 네네.
2: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1: 앉아 있을 때 괜찮아요.
2: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1: 누워 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숨을 쉴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네네. 힘들어서.
2: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1: 네.
2: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1: 네네네. 좀 있다가.
2: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1: 네네.
2: 협착증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1: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2: 네.
1: 허리가 이렇게 뭐 휴 있다 그러더라고요. S자로.
2: 네네네네.
1: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2: 네.
1: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2: 어머니 혹시 정밀 검사 받아보셨어요?
1: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한 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2: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1: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9년 요맘때 같아요.
2: 아, 1년쯤 되셨네요. 네, 어머니 네, 그 네.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1: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그러니까 없어서
2: 네.
1: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2: 네.
1: 그런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0: 네.
1: 수술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아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0: 근육을 키워라.
2: 네네네.
1: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2: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긴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니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 네.
2: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0: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3: 많이 답답하죠.
0: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2: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도 힘들어하실 때,
0: 네.
2: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 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0: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 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1: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네.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희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0: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작이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2: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1: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2: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0: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2: 네.
1: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적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0: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질환을 여러 가지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2: 네.
0: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0: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2: 네.
0: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성형술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네.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2: 네, 연세가 수술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3: 예, 예.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3: 저요?
1: 네.
3: 67이야.
1: 어허.
2: 60대 후반.
1: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3: 네.
1: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3: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2: 오, 네. 39살에.
3: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1: 어허.
3: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1: 야.
2: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0: 안녕하세요, 어머님.
3: 예, 안녕하세요.
0: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3: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이 엉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주저앉고. 네.

0: 어머니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1: 예, 앉아 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아. 걷기가 힘들고.
0: 네네.
1: 있고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0: 네.
1: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2: 보조기 채우시고. 네. 네. 네.
1: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0: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1: 예, 예. 그 전에 제가 세 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0: 네.
2: 시술을요?
1: 예, 예.
0: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1: 예, 5분도 못 걸어요.
0: 예.
2: 아이고, 너무 젊으신데
0: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1: 예예.
0: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1: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0: 아 왜 안 하셨어요?
1: 옛날에, 예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2: 아, 아, 아 이제 시간이 아, 많이 아, 흐르셔서.
0: 예, 그렇죠.
1: 네. 예,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0: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예. 안 됐는데 예.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님.
2: 그러니까요, 네.
1: 예, 예.
0: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1: 예.
0: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치료를 예.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1: 예.
0: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예. 좀 찾아가셔서요.
1: 예.
0: 정밀검사를 받으시고요.
1: 예.
0: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1: 예.
0: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1: 예.
0: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1: 예.
0: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예.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1: 예.
0: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1: 근데 그때 원장님
0: 네.
1: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2: 아, 수술 없어요.
1: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2: 그러니까요.
0: 아,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1: 예.
0: 척추 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 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2: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3: 감사합니다.

대면이나 이런 쪽으로서는 포교를 한다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지구 어느 곳이든지 다 부처님의 그 좋은 사상을 보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스님의 100명 몫으로 포교를 할 수 있다고 해봅니다.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은 5

0: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공강과 금강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성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가 주최하는 2016 팔관회 명상 걷기 대회가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6시 북항 친수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명상 걷기를 비롯해 경품 추첨, 어울림 한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스마트폰을 소지한 분이라면 누구나 사전 또는 현장에서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051-868-5455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BTN 불교TV에서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 9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설법학교는 법문 작성과 설법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AI 활용법, 영상 촬영, 스피치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 인증 과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설법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스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2: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술주 한잔 드시면서 불교TV를 보시는 아버지가 절에를 안 다니셨는데 언젠가부터 불교TV를 틀어놓고 열심히 들으시더래요. 딸이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 가르침하고 인연 맺나 보다 너무 좋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눈에 자꾸 걸리는 게 있더래요. 뭐냐면 꼭 소주 한잔 드시면서 불교TV를 보신다. 아버지, 스님들이 술 마시지 말라, 계율을 지켜라 이러는데 아, 왜 이렇게 소주 드시면서 불교TV 보시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냥 안 들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두셔라, 그냥 두셔라. 그래도 아버지가 잔소리 때문에 신경질 나셔서 불교TV 안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냥 두십시오. 뒤로라도 자꾸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 법문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심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 태양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기를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4: 장래 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5: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6: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0: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100주년에는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중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100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1: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2: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3: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명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흥운 융창으로 세상 모든 이들이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 보세요.
1: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탁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인사에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부모, 형제, 자식의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와 고인의 유택을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생전에 탄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조상의 묘지를 이장하여 후손에게 부담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전화 문의는 054-336-9004로 연락 바랍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통일 신라 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히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공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 봉은사 주지를 지낸 수좌 명진 스님이 지난 22일 제주에서 입적했습니다. 장례는 종교시민사회장으로 치러지며 스님의 입적 소식에 이재명 대통령도 애도문을 발표했습니다. 남양주 봉선사가 전국 교구 최초로 문을 연 선학대학이 제가불자들의 참선 열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청소년부터 대학 명예교수까지 각계각층이 함께하며 한거 공부를 마쳤습니다. 화엄사가 마련한 산사형 인문학 프로그램 화야몽 두 번째 시간은 구례 출신 정재하 작가가 대중과 만났습니다. 정 작가는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관계를 꼽았습니다. 올해로 7번째를 맞은 서울국제 명상 엑스포가 전 세계 수행법과 다양한 명상 체험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올해는 전체 인원의 80%가 사전 접수를 신청하며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정기법회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단위사찰 청년회를 위해 대한불교청년회가 청년연합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엔 성관사 주지 성진 스님이 법사로 나서 청년들의 고민에 귀 기울였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 강남 봉은사 주지를 지낸 수좌 명진 스님이 지난 22일 제주에서 입적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서귀포시 하예포구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이 바다에 떠 있는 명진 스님을 발견한 뒤 구조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이후 스님을 서귀포 의료원으로 이송했지만 스님은 오전 10시 30분 범납 52년 세수 75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명진 스님은 평소 하예포구 인근에서 프리다이빙을 즐겼고 이날도 프리다이빙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님의 입적 소식에 이재명 대통령도 중생을 향한 자비의 마음을 품고 살아오신 스님의 뜻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애도했습니다. 명진 스님의 빈소는 봉은사 선불당에 마련됐으며 장례는 종교시민사회장으로 치러집니다. 연결식은 내일 오전 10시 봉은사에서 다비식은 조계종 제5교구 본사 법주사에서 엄수됩니다. 탄성 스님을 은사로 1969년 출가한 명진 스님은 1987년 불교 탄압 대책위원장과 1988년 대승불교 승가회장을 맡아 종단 개혁과 사회 참여에 앞장섰습니다. 종단 내에선 제11대 중앙종회의원, 중앙종회 부의장,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남양주 봉선사가 전국 교구본사 최초로 개설한 선학대학이 석 달간의 한거 정진을 회향했습니다. 고등학생부터 명예교수, 신심 깊은 불자들까지 화두 참고의 열기로 가득했던 종강 현장을 윤호

0: 생각이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생각들이 좀 덜해질까요?
1: 의정 대종사는 질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비유를 활용했습니다. 특히 마조 도일선사의 원상과 주장자 일화를 소개하며 선수행자들이 이분법적 논리에서 벗어나 언어와 개념을 넘어선 실상을 바라보라고 말했습니다.
2: 우리 그 화두선의 그 이 특색이 요거는 어떠한 말로도 어떠한 분류로도 안 돼. 요거는 깨달은 사람만이 요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 질의응답이 끝난 뒤엔 한 학기 공부를 마무리하며 정진을 회향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 불자에겐 정진상이, 하루도 빠짐없이 선학 강의를 들은 불자에겐 개근상이 주어졌습니다. 수강생들은 겨울에 다시 시작할 선 공부에 보다 매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3: 세 번 딱 결석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로서는 참 훌륭하다, 제 자신이 훌륭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안과 때는 완전히 거의 출석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1: 선학대학이라는 특별한 배움의 장을 기획한 봉선사주지 호산스님은 다음 학기를 현재 공사 중인 명상센터에서 이어갈 수 있길 기대했습니다.
4: 전국에 어디든지 가나슴 대학은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 시작하는 게 또 어렵기도 하지만 전반기 종강을 하는 것도 주지로서는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1: 안거기관 산문을 열고 재가자들에게 간화선의 바른 길을 제시한 봉선사 선학대학. 스승과 제자가 마주앉아 트이워낸 화두의 불씨가 일상 속 선수행의 저변을 넓히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5: 지난 주말 막바지 무더위로 지쳐가는 도시인들을 위한 지리산 대화엄사의 여름밤 인문학 콘서트 두 번째 순서가 열렸습니다. 구례 출신 소설가 정지아 작가와 함께 좋은 삶이란 어떤 것인지 고민하는 가슴 따뜻한 현장을 호남지사 조용수 기자가 전합니다.
6: 지리산의 어둠이 조용히 내려앉은 구례 화엄사. 늦여름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은 화엄사가 마련한 두 번째 화야몽에 젖어듭니다. 작가와의 대화에 앞서 보제로 마루에서는 구례 향제 줄폭류 식전 공연으로 무더위를 잊게 했습니다. 지난 22일 구례 출신 소설가 정지아 작가는 관계를 잘 맺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주제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7: 사람이 살아가는데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거는 제가 구례 내려와서 새롭게 배운 것이기도 합니다.
6: 아버지의 해방일지, 빨지산의 딸, 숲의 대화를 비롯해 신작 찐이 주의보처럼 인간의 내면과 삶에 대한 깊은 통찰로 문단의 찬사를 받아온 정지아 작가의 문학적 토양이 그가 나고 자란 구례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2021년 건강이 나빠진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도시 생활을 접고 구례로 정착한 정 작가는 이름 없는 시골 어르신들의 삶에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배움과 재산, 명예보다 관계를 잘 맺는 삶이 더 행복할 수 있다는 작가의 말에 청중들은 공감의 박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전북 익산에서 화야몽을 찾아온 엄마와 딸, 현 시대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MZ세대 딸도 정 작가의 삶에 대한 진지한 태도는 많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8: 작가님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너무 와닿아서, 그리고 작가님께서 해주시는 모든 말들이 약간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보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6: 화엄사는 천년 고찰을 단지 신도들이 참배하는 곳이 아니라 문화적, 인문학적 공간으로 누구나 향유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매년 여름 화야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7: 화엄사에서 이런 다채로운 행사들을 열어서 보통 사람들도 부담 없이 이 공간과 이 분위기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도 좀 이런 기회가 자주 만들어지면 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도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6: 대표적 산사형 인문학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화야몽. 이날도 참가자들은 지리산의 달빛과 바람이 머무는 화엄사에서 삶을 돌아보고 나를 내려놓는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5: 현대인의 마음 건강과 웰니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명상이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0: 받고 있는 요즘 서울 강남구 세택에선 세계 11개 나라의 명상 전통과 다양한 체험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서울국제 명상 엑스포가 열렸는데요. K명상의 세계화를 모색한 현장에 양육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 서울 강남구 세택이 고요한 명상의 울림으로 물들었습니다. 능엄경의 핵심 수행법인 반문문성을 바탕으로 한 명상 예술 공연이 펼쳐지자 관람객들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2016 명상 함께 깨어나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개막한 제7회 서울국제 명상 엑스포.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가 주관한 이번 행사장에는 일상의 피로를 덜고 마음의 평온을 찾으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동국대는 교내 캠퍼스를 벗어나 대형 전시 컨벤션으로 무대를 넓힌 만큼 K명상의 세계화를 향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2: 대한민국의 명상 문화가 세계화 속도함에 K명상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3: 한국의 명상 문화가 세계의 다양한 전통과 교류하며 성장하는 K명상의 열린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1: 싱잉볼 소리 명상부터 뉴로하모니 호흡 명상, 만다라 마음 치유 등 마련된 체험 부스만 24개. 한국의 간화선과 일본의 젠, 미얀마의 아나파나 사띠 등 11개국 전통 수행법도 선보여 세계인이 소통하는 교류의 장이 됐습니다.
4: 지역도 다 달라요. 사는 지역도 다 다르고 이렇게 이제 지형도 다 다르고 기후도 다 달라서 근데 명상하는 게 살짝 비슷한 게 보니까 좀 신기한 것 같기도 하고 만약 이런 데가 또 열리면 또 오고 싶을 것 같아요.
5: 많은 명상법도 있고 하니까 막 궁금하면서 신기해요. 좀 타면 체험도 해보고 둘러다니면서 좀 볼 거 있는 거 본 다음에 갈 거예요.
1: 이번 엑스포는 전체 예약 인원 2천여 명 중 1,600여 명 이상이 사전 접수를 마쳐 개막 전부터 높은 관심을 입증했습니다. 현장에서 접수하는 일부 인원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명상 체험 부스가 조기에 매진된 겁니다.
6: 오늘 저녁은 서울국제명상 엑스포가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터이자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명터이고 다 함께 진리로 나아가는 행복한 만남터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1: 체험부스와 무대 공연으로 막을 올린 명상 엑스포는 학술과 문화의 장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달 17일, 18일 명상 콘퍼런스로 열기를 이어가며 전문가들의 선명상의 가치와 웰니스적 활용 방안에 대해 강연과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0: 천태종이 총본산 단양 구인사를 비롯한 전국 말사에서 제131회 병호년 하안거 한 달 수도 결제식을 봉행하고 용맹정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1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열린 결제식에는 종정 도용대종사를 비롯해 원로원장 정산스님, 총무원장 덕수스님 등 종단 대덕스님과 전국 천태불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종정 도용대종사는 업장이 두터우면 사막도를 벗어나기도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어렵다고 설명하고 만법과 만행을 잘 닦아 무상정각을 이루길 바란다고 법문했습니다. 총무원장 덕수스님은 총본산 구인사와 전국 말사의 안거대중은 일념정진해 실상묘법을 체득하길 바란다고 결제사를 전했습니다. 하안거 해제법회는 다음 달 20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됩니다. 대한불교 청년회가 청년불자들의 실행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연합법회를 마련했습니다. 취업과 직장생활, 대인관계 등 일상 속 솔직한 고민을 나누고 부처님의 지혜로 답을 찾아간 법석을 이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 이번 생도 쉽지 않네.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청년들의 솔직한 고민들이 법석 위로 하나둘 쏟아져 나옵니다.
8: 회사 생활에서 마냥 싫은 사람이 있어요. 신경 끄고 내일이나 잘하라고 매일매일 다짐하지만 어느새 또 상대 행동에 거슬려 하고 있어서 고민입니다.
9: 싫어하면서 편해지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편해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왜 싫은 원인이지, 싫은 점에 대한 부분, 여러분의 마음을 좀 두시고요.

0: 대한불교 청년회가 조계종 포교부, 동국대와 함께 마련한 청년연합법회, 이호운의 첫 번째 법석. 이번 생도 쉽지 않네를 주제로 직장 생활부터 인간관계와 결혼까지 청년들이 마주한 고민을 꺼내놓자 법사로 나선 성지인 스님이 해결의 실마리를 건넵니다. 스님은 고민이 상대나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비롯되는 만큼 스스로의 고정관념과 감정의 습관을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 결혼이 왜 운명인가에 대한 자기 정의를 돌아보고요. 그게 나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생각을 알아내고 왜 그런가 찾는 것이 여러분 나를 찾는 거예요.
0: 법문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스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마음의 짐을 조금씩 내려놓은 100여 명의 청년들. 법석에서 얻은 가르침을 일상으로 가져가 각자의 자리에서 정진하라는 당부도 이어졌습니다.
2: 이 시신제를 마치시더라도 여러분들 또 활동하고 계시는 또 사찰로 가셔서 여법하게 또 수행하시고 또 새로운 법은님들 또 손을 이끄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매개체가 되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3: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좀 더 나아가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0: 이날 법회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신행 지원도 더해졌습니다. 수원 봉룡사가 지원금 100만 원을 전달하며 정진을 응원했습니다.
4: 이 법회가 앞으로도 더 흥해졌으면 좋겠고 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신심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굳건하게 세우는 그런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단위 사찰별로 정기법회를 열기 어려웠던 청년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고민을 나누고 함께 답을 찾아간 법석. 청년 불자 간 연대를 다지고 함께 정진하는 새로운 신행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5: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나눔 철학을 이어 동국대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는 불자가 있습니다. 고 진담거사의 뜻을 이어 신명나게 사는 삶을 전하고 있는 선덕심 이병래 불자인데요.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의 감사 편지에 일일이 답장하고 따뜻한 포옹까지 건네며 졸업 후에도 계속 꿈을 꾸는 청춘이 되길 축원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6: 한 불자의 나눔 철학이 동국대 청년들의 꿈을 향한 응원으로 이어집니다. 고 진담거사의 배우자 선덕심 이병래 불자가 지난 19일 동국대 권학위 회의실에서 지역미래불자 육성 신명장학금 2천만 원을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오직 불자라서 먼저 세상을 달리한 배우자의 나눔 철학을 이어가겠다는 믿음으로 조계종립 동국대 학생들을 위해 기부를 결심했습니다. 꼭 불자가 아니어도 학점이 낮지만 가계가 어려운 학생이 학업과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원력이 담겨 있습니다. 14명의 학생들이 쓴 감사편지 한 통 한 통에 일일이 화답하며 졸업 후에도 계속 꿈꾸는 동국인이 되길 축원했습니다.
7: 몇 달 전 아버님을 여인 학생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충분히 슬퍼하십시오. 갑작스런 변화로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학점이 올랐다는 말에 얼마나 애썼는지가 느껴집니다. 세상은 혼자가 아닙니다. 멈추지 않는 한 원하는 곳에 반드시 도달할 겁니다.
6: 중학교 입학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청소년 시절을 보낸 고 진담거사. 한양대 공과대 졸업 후 20년 가까이 미국 뉴욕에서 일하며 평소 힘들어도 불평하지 말고 신명나게 살자는 철학으로 자비 실천을 해온 불자입니다. 경제학과 3학년 문재웅 학생은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게 해준 건 결국 불교였다며 진담거사의 뜻을 이어 한 걸음씩 나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8: 저는 지금 그 뜻의 끝자락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뵌 적 없는 분께 이렇게 큰 신세를 지게 되어 송구하고 또 감사합니다.
6: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먼 미국에서 자비 나눔을 위해 학교를 찾은 이병래 불자에게 감사를 전하며 장학생 모두 그 뜻을 받아 지니길 당부했습니다.
9: 한 분 한 분 학생들이 어떻게 대학생을 어떻게 또 앞으로 나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단순한 금전적인 것을 떠나서 용기를 얻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6: 한편 이날 동국대는 생전 힘들어도 신명나게 살자는 진담거사의 철학에 따라 신명장학을 신규 개설하고 3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따뜻한 포옹을 건넨 이병래 불자는 지난해 8월과 11월에 이어 현재까지 누적 4천만 원을 전달하며 장학금이 학생들의

0: 꿈을 향한 여정에 쉼표가 되길 축원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1: 강릉 칠성산 법왕사가 지난 22일 7월 칠석을 맞아 칠석제와 유엄스님 주지 취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취임법회에는 조계종 어산어장 임묵스님과 월정사 혜안스님, 300여 신도들이 참석해 법왕사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법왕사 주지 유엄스님은 헌정시를 낭독하며 불자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수행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도량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법회는 7월 칠석을 맞아 법고와 마술, 트로트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함께 열렸습니다. 8월 24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처님 교화 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조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0: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창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 후에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 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부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장례식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이제 오늘 질문 하나 보겠습니다. 마음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알겠는데 정작 마음 자체에 대해서는 정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올라오는 마음이 없으면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처럼 스님 말씀대로 일체를 받아들이며 살 것 같은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가요? 마음 공부는 해야 되겠는데 이 마음은 언제 어떻게 생겨날까요? 그러니까 마음의 정의를 해본 적이 없다. 방편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 하면 불교에서는 이제 마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스님이 같은 법문 안에서도 마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떨 때는 중생의 마음을 얘기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이 부처의 마음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중생심을 말할 때가 있고 이 진여심, 부처님의 마음, 불심을 말할 때가 있어요. 또 이것을 뭐 심진여문, 심생멸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대승기신론에서는 심진여, 마음, 진여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쓰고 있는 마음을 가만히 보면 진여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생멸의 마음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마음의 특징에 따라서 이름 붙인 거예요. 즉 진여의 마음은 진실되고 여여해서 늘 한결같이 늘 있는 마음, 이게 진여심이에요. 근데 생멸심은 생겨났다 사라졌다 하는 마음, 경계를 대할 때마다 생겨났다 사라졌다 하는 마음,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마음, 그걸 생멸문이라고 해요. 생멸문이 중생심이고 진여문이 부처의 마음이겠죠.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마음, 누가 화를 내면 나도 화가 나고 뭐 좋은 걸 보면 욕심도 나고 경계 따라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누가 물어보면 답도 하고 경계 따라 일어나는 마음, 그건 생멸문이죠. 생멸심이죠. 생멸하는 마음, 생겨나고 사라지는 마음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쓰며 살아온 마음은 전부 다 생멸심 아니에요? 생멸심 가지고 공부해야지. 어릴 때는 회사 가야지. 아,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아, 오늘 밥 먹어야지. 자식 키워야지. 잘 키워야지. 애 학교 보내야지. 오늘 점심 뭘 먹을까? 전부 다 생겼다 사라지는 마음이잖아요. 생겼다 사라지는 마음을 쓰면서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생멸심의 특징은 중생심이어서 그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에다가 그 마음이 자꾸 분별하는 마음이에요. 그건 이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이 사람이 좋으나 저 사람이 좋으나, 이 행동이 좋은가 저 행동이 좋은가, 자꾸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분별하는 걸 한단 말이죠. 생멸심은. 왜냐면 한 생각이

일어난 거는 좋은 생각도 있고 나쁜 생각도 있잖아요. 좋은 생각은 따라가죠. 싫은 생각은 거부하려고 하죠. 이게 좋다라고 마음이 들면 그걸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저게 싫다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건 없애야지 하는 거부하는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즉 생멸심은 취하거나 거부하려고 해요. 취사 간택심이고 분별심이에요. 생멸심은. 그게 중생심의 특징이에요. 한 마음 일으켜서 좋은 부모님 밑에서, 긍정적이고 밝은 부모님 밑에서 성장해서 나는 세상을 보는, 볼때 항상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걸 긍정적으로 지금 해석하고 분별하겠죠? 그럼 그 지금 좋게 분별할 때 좋은 마음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 분별심이라는 마음을 식이라고 불러요. 식. 분별하는 마음, 중생심을. 식. 그래서 보자마자 분별해요. 보자마자 이게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 이렇게 분별해요. 저 사람 좋다 나쁘다 보자마자, 여러분 태어나서 처음 본 사람도 보자마자 좋은지 나쁜지 알잖아요. 지금 처음 본 사람인데 눈으로 봐서 아는 거죠. 봐서. 근데 봐서 아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업식이 있어서 그래요. 과거에 쌓여온 식이 있어서 그래요. 갓난아기는 탁 보자마자 이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첫인상이 좋아요 나빠요 알아요? 그런 거 없어요. 업식이 쌓여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과거 삶의 경험에서 이렇게 생긴 사람은 사기꾼 같네? 저렇게 생긴 사람한테 내가 옛날에 된통 당했거나, 그러면 그런 사람에 대한 선입견, 분별의식이 자리 잡아요. 쌓여가요. 그게 업식이 쌓여간다 이래요. 그리고 그 업식이 쌓이는 저장 창고를 가상으로 설정해서 그걸 육식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안입이 설신식이 안식, 눈으로 봤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사기쳤으니까 그게 저 사람은 사기치는 사람이라는 의식에 딱 저장이 된 거예요. 이렇게 안식, 이식, 귀로 소리를 듣고 이 소리는 좋은 소리, 저 소리는 나쁜 소리, 분별하는 마음, 이식, 듣고 분별하는 마음이에요. 비식, 냄새 맡고 분별하는 마음, 설식, 맛보고 분별하는 마음, 감촉 느껴고 분별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으로서 분별하는 마음, 생각해서 분별하는 마음. 이게 육식이란 말이죠. 육식이 분별해가지고 이 의식이 다 쌓이잖아요. 쌓이면 쌓이는 저장창고를 팔식이라 그래요. 팔식. 근데 그 사이에 칠식은 뭐냐 하면, 이렇게 업식이 팔식에 업식이 쫙 쌓여 있으니까 예의 경향성이 생겨요. 분별의식이 마음이 경향성을 지녀요. 업식을 지녀요. 즉그 사람만의 고유성 같은 거. 저 사람은 어떤 걸 보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 나는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네, 나는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네, 나는 저런 걸 보고 저렇게 해석하는 사람이네, 이런 경향성, 즉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걸 계속 반복하면 부정적 경향성이 생기겠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걸 많이 하면 긍정적 경향성이 생기겠죠. 그게 자기 안에 쌓여 있으니까 자기 안에 쌓여 있는 팔식의 분별의 필터를 가지고 세상을 볼때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 안에 저장되어 있는 분별의 업식 가지고 걸러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식 따라 세상을 보는 필터가 있어요, 사람마다. 그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필터와 내가 가지고 있는 필터, 업식이 달라요. 업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제7식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어떤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 저 사람과 나는 다르네? 저 사람은 저렇게 반응하고 난 이렇게 반응하네? 이렇게 반응하는 내가 있네. 이게 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네. 이 업식이 쌓인 것뿐인데, 모이고 흩어지는 것뿐이거든요. 근데 모이고 흩어지는 걸 보고서는 이게 나네라고 착각하는 의식이 생겨난 거예요. 그이 쌓여 있는 업식을 보고 나다라고 착각하는 의식을 제7식 말라식이라고 불러요. 자아 집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팔식의 견분을 집착해서, 제7식은 늘 팔식의 뭐 견분을 집착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교리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분별의식이 육식, 칠식, 팔식으로 이렇게 층층이, 그걸 이제 요즘 용어로 하면 무슨 저 심층의식이니, 뭐 무의식이니,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죠. 당장 겉에 드러난 의식은 육식이거든요.

전오식과 육식이 합작해가지고 마음의 분별을 일으키고, 그러다가 예를 들어 칠식이 나는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내 몸처럼 아낀다고 생각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나는 목숨도 바칠 수 있어라고 육식은 생각을 해줘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자마자 나도 모르게 핸들을 확 틀면서 나는 살리고 이 사람이 다칠 수도 있어요. 근데 의도한 바는 아닌데, 왜 육식의 차원에서 나는 차라리 내가 죽고 이 사람을 살리고 싶은데, 제 칠식 말라식이, 말라식은 이걸 난 줄 아니까 나를 살리는 거에 특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남들이 죽든 살든 그건 뭐 두 번째 생각이에요. 얘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생각인 거예요, 칠식은. 그런 칠식의 심층의식도 있고, 그 밑에 팔식을 보고 자기 온갖 분별의식이 쌓아, 삶 속에서 쌓여진 모든 분별의식을 가지고 나로 삼는, 그걸 팔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중생의 분별의식은 육식, 칠식, 팔식으로 쌓여 있어요. 그 육식, 칠식, 팔식을 가지고 연구하는 불교 학문이 유식불교, 유식불교. 근데 유식불교에서는 전식득지라고 해서 그렇게 육식, 칠식, 팔식을 지혜로 전환시켜야 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육식, 칠식, 팔식은 중생의 분별 망상심이기 때문에 그 지혜로 바꾼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심진여문이라고 했던 본래 진여의 자리, 이게 지혜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무분별심이라는 진여의 마음은 분별하지 않는 마음이잖아요. 그걸 무분별지라고도 해요. 분별하지 않는 지혜. 그래서 전식득지, 식이라는 중생의 분별망상을 돌이켜서 지혜로 바꾸는 거, 무분별지로 바꾸는 거예요. 그걸 공부라고 해요. 이렇게 우리가 불교에서 분별심, 마음 이러면 첫째는 중생의 분별하는 마음을 마음이라고 한다. 근데 그 마음 언제 일어나요? 경계에 응해서 일어나요. 근데 경계에서 응할 때 육식, 칠식, 팔식이 함께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별심은 과거, 미래가 있어요. 과거에서 온 생각들이 쌓여가지고 지금 현재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분별심에게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죠. 시간도 있고 공간도 있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분별심이 일어나고 사라지죠. 인연에 응할 때마다 평소엔 마음이 없었다가 고요하다가 갑자기 누가 나한테 화를 내면 화가 부쑥 일어나죠. 또 평소에 아무 마음도 없이 조용히 쉬는 어느 날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일도 없이 고요히 쉬고 있다가 문득 한 생각이 일어나서 밥 먹고 싶다, 배고프다, 어디 갈까? 이런 한 생각이 일어나죠. 그러면 그 생각 일어나기 전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죠. 고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생각 일어났을 때 그 생각을 따라가는 거죠. 그럼 우리 마음을 보세요. 마음에 아무것도 없이 고요할 때도 있잖아요. 아, 요즘엔 마음이 고요해, 별일 없어, 이렇게 알아요.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한 생각 일어나서, 아,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나? 내가 좀 더 저걸 갖고 싶은데? 이런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 한 생각을 따라가기도 하죠. 그 생각을 따라가요. 그러면 갑자기 일이 생겨요. 뭔가를 먹고 싶은데 하는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걸 먹고 싶은 생각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먹어야 되는 일이 생기고, 밖에 나가서 옷을 갈아입고 밖에 나가서 식당 가서 그걸 사 먹고 들어와요. 그 마음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났다가 먹고 나면 그 마음이 사라져요. 배고플 때마다 인연 따라 먹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먹고 나면 그 먹고 싶은 마음은 이제 사라져요. 그러면 마음이 또 알아차려요. 먹고 싶을 때는 먹고 싶다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이 마음을 써서 밥 먹으러 가요. 그러다가 이 마음을 써서 막 열심히 먹어요. 그러고 나서 밥 먹 저절로 배부른 줄 알아요. 그죠? 더 이상 안 먹어도 되겠네 하고, 아무리 맛있는 것도 저절로 배가 부르면 안 먹고 싶어요. 그래서 숟가락을 딱 놔요. 그리고 집에 와서 보면 이제는 아까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즉 먹고 싶은 마음은 생겼다 사라졌죠. 인연 따라 생겼다, 인연을 충족시켜주니까 사라졌죠. 근데 그 배고픈 마음이 사라지고 나서도 이 알아차리는 마음 하나가, 아, 이제 배부르네 하고 알아차려요. 배고프지 않네 하고 알아차려요.
배고픈

마음은 왔다 가는 건데, 배고플 때 배고픈 줄 알고, 배부를 때 배부른 줄 아는, 이 알아차리는 마음은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면서 그 모든 분별심을 비춰보고 있죠. 마치 이 아는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분별심이 일으키는 모든 생각, 판단, 분별을 아무런 분별도 하지 않고 그냥 거울처럼 비추고 있어요. 알아차리고 있어요. 힘들 때 힘든 줄 알아요? 화날 때 화난 줄 알아요? 화가 사라지면 화가 사라진 줄 알아요. 그러면 여기 비친, 그러니까 이 알아차리는 마음을 스크린의 비유를 들기도 하거든요. 영화 볼 때 스크린이 하얗잖아요. 텅 비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로 온갖 영화를 비출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스크린이 새까마면 영화를 못 비추죠. 스크린이 노라면 모든 모양이 전부 다 노랗게 보이겠죠. 스크린이 텅 비어있고 깨끗하기 때문에 모든 오고 가는 모든 마음을 있는 그대로 비출 수 있는 거예요. 이 스크린은 여여한 진여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진여, 진실되고 여여해서 모양도 없고 크기도 없고 빛깔도 없고 왔다 가지도 않고 좋거나 나쁘지도 않고 거긴 색깔도 없고 크기도 없고 모양도 없어요. 왔다 가는 마음에만 크기가 있고 모양이 있고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모든 모양이 있어요. 생멸심, 생멸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모양이 있어요. 근데 물질이든 정신이든 그 왔다 가는 모든 것들을 비추는 이 마음, 본래 있던 마음, 늘 있는 마음, 이거 본래 있던 거 아니에요? 없어질 수가 있나요? 여러분,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고요히 가만히 있을 때, 조금 전까지 막 생각 속에 있다가 지금 아무 생각하지 않고 고요히 있을 때 아무것도 없나요? 지금 고요하다고 알고 있는, 비추고 있는, 지금은 고요하네? 이걸 알고 있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몸도 왔다 가고, 젊은 몸 왔다 갔잖아요. 느낌도 왔다 가고, 생각도 왔다 가고, 감정도 왔다 가고, 오오는 개공이에요. 몸,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이거는 왔다 가는 거예요. 생멸심이에요. 생멸하는 거예요, 전부 다. 오온 무아 이러잖아요. 오온은 내가 아니에요. 왔다 가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비추고 있는 게 진짜 자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오온은 전부 다 왔다 간단 말이죠. 근데 그 모든 것이 왔다 갈 때 언제나 살아있는, 왔다 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지금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몸이 나다라는 생각도 없겠죠. 왜냐면 몸이 나다라는 건 생각이잖아요. 나는 몇 살이다라는 건 생각이잖아요. 나는 여자야라는 건 생각이잖아요. 생각하지 않으면 나도 없고 내가 사람이라는 것도 없고 내가 여자라는 것도 없고 내가 몇 살이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몸이 나라는 것도 없고 느낌이 나다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으면, 생멸심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거 뭐가 있나요? 찾아보세요. 우리는 생멸심만을 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만 보고 살았잖아요. 근데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은 분별에 의해서 있어요. 그걸 만법 유식이라 그래요.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은 분별해야만 있어요. 분별해야만 해요. 생각해야만 있어요. 생각을 기반으로 있어요. 그럼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 자기 경험으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아보세요. 아무것도 없나요?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이 소리는 저절로 왔다 가네요. 바깥에서 들리는 차량 소리도 저절로 왔다가 가죠.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진 않네요. 아무것도 없을 때도 늘 있는 거 하나가 있어요. 이거 하나가 있죠. 이 소리가 아닌 이 소리를 비추는 이 마음 하나가 있죠. 이건 늘 있는 거죠. 왔다 가는 모든 것들의 근본 바탕이죠.
이게 본체예요.

체용 이러잖아요. 제 본체에서 작용이 일어난다. 체상용 3대 본체에서 모양이 일어나고 작용이 일어난다. 이게 본체예요. 이거 하나가 진실한 진여심이에요. 진여심. 이것만이 진실이에요. 나머지는 다 생멸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진실인데 여기에 있으면 아무 일이 없어요. 모든 일이 다 있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그냥 생각 따라간 것뿐이에요. 우리는 그냥 생각 일으키고 그 생각 따라갔다가 놨다가 따라갔다 놨다 이것만 하고 평생 중생이 하는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한 생각 일으키고 그 생각 따라갔다가 집착하다가 집착한 게 안 취해지지 않으면 괴로워했다가 또 이건 싫다고 하고 거부하려고 했는데 거부되지 않으면 또 괴로웠다가 내가 원하는 걸 가지면 또 행복했다가 따라가다가 놔버리고 따라가다 놔버리고 초등학교 때는 성적을 따라가고 대학교 때는 뭐 이성 친구를 따라가고 회사를 직장을 따라가고 직장 생활에서는 승진을 따라가고 또 결혼을 따라가고 뭐 대상을 따라가면서 계속 취했다 버렸다 하는 놀이밖에 안 해요. 그런데 그 모든 놀이를 하는 동안 늘 여여부동한 오지도 가지도 않는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진짜 자기 마음이 있단 말이죠. 이거는 없을 수가 없어요.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여기서 일어나니까 전부 다 여기서 나왔어요. 모든 분별이 여기서 나왔어요. 모든 분별이 일이에요. 이 진여심이에요. 진여심 없이 생멸심만 일어날 수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걸 알아차리는 마음 없이 그것만 일어난 적 있나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진실이어서 여기에 있으면 아무 일이 없어요. 모든 일이 다 있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여기 있으면 모든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 신경 쓸 게 없고 시비 걸 게 없고 문제 될 게 없어요. 그건 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인연따라 생겨나고 사라지고 생겨나고 사라질 뿐이에요. 그 모든 바탕은 물들지 않아요. 스크린이 여기 공포영화 나온다고 해서 무서워하겠어요? 공포영화의 내용을 따라가는 사람이 분별심으로 따라가면 그 사람만 무서워하지 스크린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여기서 누가 주인공이 죽는다고 해서 스크린이 울겠어요? 스크린은 사람이 죽든 살든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우리 본성은 죽고 사는 거하고 상관없다니까요. 내가 죽어도 이 본성은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그게 내가 아니에요. 인연따라 생겨나고 이 소리가 인연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하고 얘가 인연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얘도 내가 먹으면 먹는 걸 가지고 생명을 유지하잖아요. 먹고 싸면 또 버리잖아요. 얘가 나갔지만 얘를 이 통 하나가 통도 바뀌면서 전부 다 바뀌어요. 100% 몸의 모든 기관이 다 생성소멸 생성소멸 되잖아요. 끊임없이 나고 죽고 반복하잖아요. 미립자의 차원에서는 10의 마이너스 23승초에 한 번씩 모든 세포가 모든 미립자가 다 바뀐대요. 그 말은 뭐냐 하면 10의 마이너스 23승초는 찰나보다 1초를 막 0.00000000 끝없이 가가지고 나누는 그 짤막한 시간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 몸은 조금 전과 지금의 몸이 전혀 다른 몸이에요. 미립자 차원에서는 조금 전에 그 미립자는 이미 다 죽었어요. 여러분이 이 절에 들어왔을 때 그때 몸에 있는 모든 세포 미립자는 싹 다 죽었고 지금은 전혀 새로운 미립자가 나왔어요. 새로운 미립자예요 이거는 다. 그러면 조금 전에 그 내가 지금 이 내가 맞아요?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이렇게 써요? 업과 보는 있어요. 근데 짓는 자, 받는 자가 없어요. 즉 아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몸이 지금의 몸하고 똑같다고 느끼는 이유는 업보가 있기 때문에 업의 연결성이 있어요. 변하는 것도 얘도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낡아가고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건 다 변하고 있어요. 근데 바로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러나 얘도 미립자 차원에서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와 지금의 얘는 전혀 다른 거죠. 미립자 차원에서는 이를테면 어느 순간을 나라고 할 거예요? 몸은 나일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찰나찰나로 인연따라 모이고 터질 뿐이지 조금 전의 생각이 지금 생각일 수가 없어요. 그건 조금 전의 생각이었고 지금 생각은 지금 생각이지. 저는 10년 전에도 외로웠고 지금도 외로워요. 저는 우울증이 나예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10년 전에 외로웠던 그 외로움의 느낌, 질감, 크기 이런 것과 지금의 외로움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어제 느꼈던 외로움과 지금 느낀 외로움은 달라요. 다 달라요. 맨날 밥을 먹는데 밥맛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똑같았었어요. 다 달라요. 같은 건 없어요. 전부 다 재행무상, 무상하게 변해갈 뿐이에요. 모든 것은. 근데 우리 분별의식이 계속 연결되니까 그걸 자기라고 딱 묶어가지고 자기로 삼는 분별심을 일으킬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라는 망상이 일어난 것뿐이에요. 그러니 왔다 가는 거는 이 모양이 있는 모든 것들은 진정한 자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가는 모든 분별하는 마음 가운데서 분별하지 않는 진정한 자기, 진정한 마음 이걸 찾는 거예요. 없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되찾는다 이러는 거예요. 잊어버린 적은 없어요. 찾는다는 말도 안 맞아요. 본래 자기를 확인한다? 있는데 확인 못하고 있다고 자꾸 빡빡 우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있는 걸 어떻게 노력해요? 이미 있었구나 하고 확인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편의상 진여심과 뭐 생멸심, 무분별심과 분별심, 또는 뭐 본각과 뭐 시각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본래 깨달아 있다. 본각, 불각이래요. 본래 깨달아 있는데 불각이라고 깨닫지 못했다고 착각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공부하다가 법문 듣다가 문득 깨달으면 시각, 나 그때 시점으로 깨달았어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죠. 본각밖에 없단 말이에요. 화엄경에서는 불변과 수연이래요. 불변하지 않는 이 한 마음이 늘 있다. 근데 수연, 연을 따라, 인연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생멸심, 그걸 마음이라고 착각하면서 중생들은 수연, 인연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마음만 살다 보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다. 근데 늘 불변하는, 언제나 늘 있는 이 진짜 자기, 이걸 확인하지 못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이거 선에서는 공적 영지심이래요. 공적해서 있다고도 말할 수 없고 없다고도 말할 수 없어서 공적한데 영지, 소수영리하게 아는 이 소수영리하게 아는 이 살아있는 이게 자기예요. 이 진짜 자기가 있단 말이에요. 일체 생각을 뚝 끊어보세요. 그냥 살아있죠. 세계가 살아있잖아요. 그게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이제 오늘 진도를 보겠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와륜의 개송을 설명했어요. 와륜은 솜씨가 있어서 온갖 생각을 잘 끊고 경계를 대함에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니 깨달음이 나날이 자라는구나 하고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방편의 공부는 될 수 있으나 이건 진짜 공부가 아닌 거예요. 생각을 없애고 망상을 없애고 이렇게 하는 게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개송은 아직 마음을 밝히지 못했다. 만약 이것에 이 개송에 의지해서 수행한다면 번뇌만 더할 것이다 이랬어요. 얼마나 명쾌하게 말씀하십니까? 이게 불교 종단의 종지란 말이에요. 불교 종단에서는 육조단경을 소위경전처럼 쓰고 조계종 할 때 조계가 육조 스님이 머물면서 교화했던 동네가 조계예요. 육조 스님의 법을 펴는 종단이 조계종이란 말이에요. 이를테면 그렇게 대부분의 종단이 다 선종이에요. 뭐 태고종도 그렇고 거기서 뿌리 나온 종단들이니까 거의 다 선을 표방하는 종단이에요. 육조 스님의 종단이란 말이에요. 육조 스님 밑에 있는 제자의 제자 임제를 따서 모두 다 임제종이라고 그러죠. 임제종 대부분의 임제종 계열에서 온갖 종파가 나왔기 때문에 그 지금 조계종 사찰에서도 보면 임제종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데가 있어요. 올라가면 결국 임제종이라는 얘기인데 임제 스님의 할아버지 스님이 육조 스님이니까 육조 스님이 더 원류죠. 그러니까 보세요. 불교의 뿌리는 이거라니까요. 근데 전부 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생각 없애라. 분별 없애라. 화내면 수행자가 아니다. 열심히 갈고 닦아라. 뭘 갈고 닦냐? 생각, 분별, 망상을 없애기 위해서 조작하고 통제해서 갈고 닦아서 수행을 열심히 해서 참선 열심히 해서 없애라. 관해라 이런단 말이에요. 관하고 명상하고 염불하고 이렇게 하라고 한다니까요. 방편으로 좋아요 그것도. 근데 그 얘기를 해주려면 이 법의 얘기도 같이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관해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절관, 달마 스님의 절관론, 선에선 절관이라는 얘기가 많아요. 엊그제 우리 월요일날 강의하는 곳에서 그 신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명에도 절관이라는 얘기 여러 번 나와요. 절관, 우리는 관하라는 얘기만 들었잖아요. 관해라,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봐라, 알아차려라 이런단 말이에요. 관해라. 그런데 진짜 공부는 절관에 있다 이런단 말이에요. 관을 끊어라 이런단 말이에요. 관해라 이러면, 이렇게 할 때 관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관하잖아요. 그럼 관 끊어보세요. 관하지 말아보세요. 관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관하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관하려고 하는 마음을 끊어야 된단 말이에요. 절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본래 있는 관이 드러나요. 관하려는 노력을 끊어야 진짜 관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걸 절관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행하면 유의 조작만 더하는 거여서 번뇌만 늘어나요. 그리고는 한 개송을 보이셨다. 육조 스님이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해능은 나 해능은, 육조 스님은 해능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나 보세요. 해능은 솜씨가 없어서 능히 온갖 생각을 끊지 못해서 경계를 대함에 자꾸만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니 해능에게 깨달음이 어떻게 자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깨달음의 개성이에요. 나는 온갖 생각을 끊어서 경계를 대하는데 마음이 일어나지도 않으니까 깨달음이 나날이 자란다. 이거는 망상, 번뇌망상을 키우는 못 깨달은 개성이고, 그런 개성의 의지에 공부하면 번뇌만 키워요. 근데 진짜 개성은 뭐냐 이런 개성이에요. 해능은 솜씨가 없어서 능히 온갖 생각을 못 끊어요. 생각이 죽을 듯 일어나요. 해능 스님은 또 경계를 대함에 마음이 자꾸 일어나요. 누가 푹 찌르면 화도 나고, 인연 따라 화도 내고, 인연 따라 마음 다 낸단 말이에요. 그 경계 대함에 마음이 자꾸 일어나니 그게 해능의 마음이에요. 깨달음이 어떻게 자랄 수 있느냐? 깨달음 안 자라요. 해능 스님은 깨달음 아예 안 자라요. 깨달음이 어떻게 자라요? 자랄 수 있으면 그거는 생멸심이잖아요. 생멸심만 자랄 수 있지 불생불멸한 이 깨달음의 마음은 자라고 안 자라는 게 아니에요. 본래부터 완전한 거죠. 본래부터 여여부동해서 이건 자라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해능은 전혀 마음을 자라게 하지 않아요. 생각을 통제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생각을 찍어 누르려고 애쓰지 않고, 경계를 대함에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없애야 된다고 애쓰지 않아요. 이게 진짜 조사예요. 이게 진짜 부처고. 그럼 해는 어떨까요? 온갖 생각이 인연 따라 일어날 건 다 일어나요. 근데 그 생각 따라가지 않아요. 필요해서 생각을 따라가면서 계획해야 될 일이 있으면 생각을 잘 써요. 생각이 허망한 줄 알지만 생각은 이 세간상의 세간법의 모양의 세계에서 필요한 도구인 줄 알아요. 그래서 분별을 잘 써요. 그래서 필요하면 생각 다 해요. 배고프면 뭐 먹을까 생각하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래야 되면 이 일을 할까 저 일을 할까 생각도 하고, 포교해야 되면 어느 지역 가서 포교를 할까도 생각하고, 오늘 여기서 어떤 법문을 할까도 생각하고, 여기서 이 절에 주지로 와달라 하면 거기 주지로 갈까 말까 생각도 할 것이고, 생각 다 한단 말이에요. 2년 따라 생각이 다 일어나죠. 근데 생각이 걸리지 않아요. 모든 생각 판단 다 하는데, 생각 판단했는데도 생각 판단한 게 없어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내가 없잖아요. 결심은 해요. 근데 결심을 어떻게 할까요? 인연 따라 결심을 해요.
내가 결심하는 게 아니라 이

인연 따라 결심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든 거예요. 결심할 때 자기 생각 속에서 결심하지 말고 이게 순리에 맞나 안 맞나를 따져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리에 맞는다 하는 게 자연스러운 인연 따라 저절로 되는 일인지

같으면 다시 돌아와라. 갔다 돌아오는 것도 진리다. 다만 순리를 보면, 주변 분위기 환경을 보면, 부모님께도 여쭤보고 친구에게도 물어보고, 야, 난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할거 아니겠어요? 자연스럽게 또내 마음도 들여다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그게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이잖아요. 지금으로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이잖아요. 그것만 하면 됐다. 그러고 나서는 가볍게 마음 가는 대로 저질러라,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 따라가면은 저지르지 못해요. 이럴까 저럴까가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전형적인 중생의 머릿속에서 살면 그래요. 근데 그냥 순리로 살면, 생각 속에 안 있으면 그 생각을 쉬어요. 어느 정도 생각하다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싶으면 생각을 쉬어요. 그리고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어쩌지 하는 데서 두려움이 생겨요. 근데 내가 사는 게 아니거든요. 진실은 인연이 저절로 펼쳐지고 있어요. 거기 나는 없어요. 내가 생각을 굴리지 않아도 인연은 정확히 일어나야 할 일을 인연 따라 펼쳐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가볍게 결심하면 돼요.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결정할 뿐, 무거운 어깨 짊어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연 따라 모든 것은 저절로 순리대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억지로 조작하고 통제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내요. 마음껏 마음을 내요. 그래서 생각을 끊으려고 애쓰지 않아요. 생각할 때왜 생각을 끊어요? 생각할 때 생각해 해가지고 판단도 하고 결정도 하고 삶을 살아가야죠. 그러나 어디에도 머무는 게 없어요. 집착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심하는데도 집착이 없죠. 두려움이 없죠. 가볍게 결심을 해요. 수천억 원을, 수백억 원을, 수억 원을, 수천만 원을 왔다 갔다 하는 결심이 간단하다니까요. 간단할 수도 있어요. 가벼울 수도 있어요. 너무 벌벌 떨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심각한 결정이지만 전혀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생각하되 생각한 바 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또 경계를 대하며 마음이 일어나죠. 경계를 대하면서 마음을 써야죠, 살아가는 동안은. 그러나 마음을 쓰지만 인연 따라 마음을 쓸 뿐이지, 순리대로 마음을 쓸 뿐이지, 과도한 집착과 욕망과 탐진치 삼독이 없으니까. 그 과도함이 없는 거예요. 탐진치 삼독이 아예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과도하게 쓰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쓰되 쓰는 바가 없이 쓰는 거예요. 마음을 내되 마음에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 딱 이렇잖아요. 온갖 생각을 끊지 못하죠. 당연히 경계를 대면 마음이 일어나죠. 일어나야죠. 머무림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깨달음이 어떻게 자랄 수 있겠느냐? 깨달음 안 자라난다. 깨달음은 자라나는 게 아니다. 본래 완전하고 본래 충만한 건데, 깨달음이 어떻게 자랄 수 있는 깨달음은 진짜 깨달음이 아니에요. 가짜 깨달음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려면 이런,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의 개송은 언뜻 보기에는 가짜 같아요. 어리석은 것 같아요. 못 믿을 것 같아요. 오히려 와륜 선사의 개송이 더 있어 보이잖아요. 육조 스님의 개송을 읽고 처음에 좀 실망하셨지 않아요? 육조 스님이 생각을 끊지도 못하고 경계에 대해서 마음이 자꾸 일어나니까 깨달음이 자라지도 않는데요, 육조 스님은. 그 얼마나 또 중생 같아요, 언뜻 보기에는. 이게 법이라니까요. 왜 처음에 봤을 때는 별로였어요? 나갔거든요. 우리도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나도 인연 따라 먹고 자고 싸고, 육조 스님도 인연 따라 먹고 자고 싸고 해요. 근데 나는 먹을 때 뒷생각 떨어지고, 육조 스님은 그냥 그럴 뿐이에요. 생각하도 그럴 뿐이고,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데, 우리는 머물러서 마음을 내는 거예요. 밥 먹을 때 맨날 이런 거는 먹고, 좀 비싼 거 먹고 싶은데 싼 거밖에 못 먹고, 신세가 한탄하고, 그 뒷생각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을 생각 속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진짜 공부인의 자세는 이와 같다. 뭔가 내가 억지로 애써서 공부하고 수행하고 깨달음을 자라게 하고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본래 완전한 깨달음의 성품을 그저 문득 확인하면 되는 공부이지, 뭔가 애쓰고 노력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 얼마나 좋은 공부예요. 공부할 거 없고 수행할 거 없고.
그러나 수행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0: 열심히 본문 듣고 귀 기울이고, 그러나 마음으로 막 조작하는 공부는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게 진짜 공부예요.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공부. 걸림없이 사는 거죠.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
1: ERS에 동참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2: 불교 TV BT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육조단경과 마음 공부를 강의하고 있는 법상입니다. 절에서 보통 불사를 한다고 많이 하는데, 진정한 불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는 게 불사겠죠. 그런 점에서 BTN 불교 TV를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불사 중에 불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몇 년 BTN을 바라보고 옆에서 이렇게 어깨 너머로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요. 와, 정말 정말 열심히 하시고 막 열정을 다하시고 끊임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또 훌륭한 스님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유튜브 100만 명을 넘게 된 것도 그런 열정과 그 포교에 대한 어떤 집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지금 이제 BTN이 100만 명이지만 정말 1000만 명 이상 되도록 해서 전 세계에 부처님 가르침이 이제 전파가 되도록 그런 불사를 하려면 우리가 BTN 불교 TV를 우리 모두 함께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불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모두 BTN 불교 TV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하십시오.

0: 수원 복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복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복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 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가평 대원사에서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 좋은 인연을 위한 발언을 미래의 부처님, 미륵세존의 자비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산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5: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6: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0: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1: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어떻게 하면 아는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2: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3: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4: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5: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4: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자 하느니.
6: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2: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1: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7: 눈썹 선은 길게, 코를 지으며 콧선으로 이어지게. 눈은 작지만 길게, 입은 살짝 다물어 단정하게,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게, 가슴 근육은 살짝 두드러지게, 허리는 잘록하게, 손가락은 율동감 있게, 발가락은 힘있게, 무릎을 살짝 들어 팔꿈치를 받치게, 살짝 구부린 손가락이 뺨에 닿게, 매우 단순하면서도 강렬하게, 자연스러우면서도 숭고하게, 모나리자의 미소는 루브르에 있게 하자. 우리에게는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 네,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4: 그냥 눈물이 날 뻔.

0: 지금도 말만으로 몰라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1: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권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랑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4: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5: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4: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5: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4: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6: 오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7: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8: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4: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는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찔러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인재의연 선사의 어록인 인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로의 왕 임제로 22번째 시간입니다. 중생 세계는 오직 마음이며 삼라만상은 다만 식일 뿐이다. 그러니 헛된 꿈인 허공의 꽃을 무엇 때문에 붙잡으려 애를 쓰는가? 중생 세계는 오직 마음이고 삼라만상은 다만 식일 뿐이다. 이 말은 우리가 아는 세상의 모든 것은 식이라는 게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모든 것은 다 아는 것이다. 그냥 근데 단순히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이 우리한테 현실로서 이렇게 다가오게 되고 현실이 되면은 거기에 매이게 되겠죠.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헛된 꿈이라고 하고 허망하다고 하는데 이 중생 세계 우리가 아는 이 분별 세계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세상을 뭐 헛되다 허망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역시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뭘 눈으로 보고 있고 귀로 듣고 있고 손으로 뭐 잡고 있고 머리를 생각하고 있고 밥도 먹고 물도 마시고 이게 왜 허망하냐? 그거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적으로는 동의가 되지를 수긍이 되지 않는 말이고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난 체험을 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이제 이게 좀더 아무 생각 없고 알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법이라고 하는 거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이제 현실로서 드러나 있는 이게 더 진실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래 분별하는 세계는 여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렇게 뭐 허망하다 또는 뭐 무상하다는 말도 하죠. 그냥 흘러가는 일이 뭐 지나가는 일이다. 그런 이제 무상하다 말 그런데 그냥 순간순간 지나가 버리는 일이다.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허망하다 하기도 하는데 요걸 이제 체험을 하고 자기 살림살이 자기 이제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 이거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늘 그냥 늘 그대로니까 이건 어떤 모양은 없지만은 뭐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이게 달라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늘 변함없는 이제 진실이고 그 나머지 일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거하고는 달리 상대적으로 뭐 이제 그냥 지나가는 일. 이게 지나가는 일이라는 게 이제 허망하다, 헛되다, 이제 그런 말을 할수 있겠죠. 이제 그러니까 세상 일이 허망하다는 것도, 욕을 한번 체험하고, 이 자리, 이 자기, 이 근본이 드러나고, 이 법이라는 게 드러나고, 이게 늘 언제든 어디서든지, 이거는 뭐 어떻게 될 수가 없구나 하는 게 이제 자기한테 확실하게 돼야, 아, 세상 일은, 허망하다 하는 말을, 그래, 뭐, 할수 있겠구나 하고 납득이 되죠. 그 전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제 이 우리 공부는 어쨌든 한번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서 여기에 통해 가지고

자기가 자기 이 자리가 드러나야 돼요. 이게 드러나고 이게 확실해져야 이제 이런 조사의 말이나 선사의 말이나 경전의 말들이 다 이제 납득이 되지. 그전에는 말만 그냥 들었지, 실제로 실감이 되지 않는 그런 말들이 저 대부분이. 오직 여러분 눈앞에 지금 법문을 듣고 있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이 사람은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물 속에 들어가도 빠지지 않으며 사막도의 지옥에 들어가도 마치 동산에서 논일며 구경하듯이 하며 아귀와 축생에 들어가도 과보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요건 역시 이 말도 요걸 이제 체험을 해야 뭘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는 걸 이제 수긍을 할 수가 있는데 오직 여러분 눈앞에 지금 법문을 듣는 사람이 있을 뿐인데 이건 이제 임제식 표현이에요. 법문을 듣는 사람이 있다 하는 건 이제 임제가 이제 그런 방편을 쓴 거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늘 있는 일이 있고.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든지 보고 있든 듣고 있든 뭐 생각을 하고 있든 느끼고 있든 말을 하든 행동을 하고 있든 뭐를 하고 있든지 간에 이거는 달라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모든 경우에 늘 드러나 있는 것이고 모든 경우에 어쨌든 변하지 않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순간순간 이제 달라지고 변해가는 지나가는 일이고 요거는 뭐 그냥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여튼 요게 분명해져야 이제 우리가 이 경계에 속지 않는다 그러는데 이제 따라가질 않죠.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이제 뭐가 이제 자기한테 현실이냐면 보는 게 현실이고 듣는 게 현실이고 느끼는 게 현실이고 생각하는 게 현실이니까 이걸 다 따라가 버리죠. 근데 이게 분명하면은 이게 현실인 겁니다. 이게 늘 변하지 않는 현실이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그때그때 순간순간 물결처럼 지나가는 우리가 호수에 물결이 있으면 바람이 일면은 뭐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냥 그때그때 지나가는 바람 따라서 그런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 일이고 요것만이 이제 늘, 뭐,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이. 그래서 요걸 이제 여기서 지금 눈앞에서 법문을 듣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임체 나름으로. 법문을 들을 때도 이게 있는 거고, 뭐 말할 때도 이게 있는 거고, 뭐볼 때도 이게 있는 거고, 뭐 왔다 갔다 행동할 때도 이게 있는 거고, 꼭뭐 들을 때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항상 있는 것이. 예? 예, 그래서 뭐 달마에게 뭐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뭐 달마가 뭐 예? 볼 때는 뭐 보는 데 있고 들을 때는 듣는 데 있고 말할 때는 뭐 말하는 데 있고 왔다 갔다 움직일 때는 뭐그 예? 움직이는 데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방편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여튼 요게 한번 이게 와닿아서 이게 자기한테 현실이 되면은. 이건 뭐 저절로 그렇게 돼. 그러니까 이제 현실 진짜적인 현실은 뭐냐? 어떤 무엇이 아니에요. 어떤 무엇이 아니라고. 어떤 무엇이다, 어떻다, 무엇이다 이렇게 하는 건다 지나가는 일이고 지나가니까 이제 그게 무상하고 허망하다는 거고 어떤 무엇 아닌 게 이것이 늘 이제 변하지 않는 거죠 이게. 늘뭐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불생불멸이라는 말을 이제 하고. 뭐 이제 무생법인이란 말도 뭐 여기 이름을 여러 가지 그렇게 붙여요. 여여부동이란 말도 여여부동 늘 똑같아서 변동이 없다. 불생불멸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 뭐그 무생법인이라는 것도 생김이 없는 것이다. 뭐 그런 하여튼 요걸 나타내는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것이 한번 자기한테 분명하게 한번 이렇게 와닿아야 돼요. 와닿아야 이제 생각 따라서 헤매던 마음이, 이제 헤매는 일이 없어져요. 마음이 이제 생각을 따라가고, 기분이나 감정이나 보고 듣는 걸 따라서 헤매는 걸 뭐라느냐 하면, 유루법이라, 우리 불교
방편말로 유럽법이라는 게 있어. 새 나간다 이런 뜻이. 새 나가는 게 있다 이 말이고. 무릎법이라는 거는 이제 새 나가는 게 없다 이 말인데, 이 자리에 있으면 뭐 안팎이 없으니까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자리를 무릎법이라 그러고, 또 생각 따라가고 뭐말 따라가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이제 유럽법, 새 나가는 마음. 이건 새 나가지 않는 마음. 그 무루지라 그러기도 하고, 뭐 누진통이라, 그다 같은 말이에요. 무루는 새 나가는 게 없다, 누진은 새 나가는 게 끝났다니까, 같은 말이거든. 무루지, 뭐 무루법, 누진통, 이거를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다. 그래서 요게 한번 와닿는 그런 일이 있는데,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이 공부가 이제 어려운 건 없는데, 문제가 이제 어디 있느냐 하면, 자꾸 사람, 이 중생들은 뭘 알고 싶어 해. 어떻게 되는 거고, 이래 되는 거, 이게 맞나, 자꾸. 그거는 분별망상이라고. 아는 거는 다 분별망상이거든. 근데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게, 그래서 계속 체험이란 말을 하는 건데, 아는 게 아니라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면 그냥 드러나. 드러난 현실로서 드러나 있어. 아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체험이 와야 되지. 근데 이제 이런 체험이 없으면 계속 우리는 뭔가를 알고 싶어 하거든. 그거 어떤 건데? 뭐, 어떻게 되노? 하고. 그거는 망상이다. 아는 거는 다 분별이고, 분별이기 때문에 그건 망상인 것이고, 알수 없지만은 현실로서 드러나 있는 이게 이제 드러나, 이게 이제 우리가 법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이제 분별을 벗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번 이렇게 확실하게 실감이 되는 그런 때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물 속에 들어가도 빠지지 않으며 사막도 이 지옥에 들어가도 마치 동산에서 거닐며 구경하듯이 하며 아귀와 축생에 들어가도 과보를 받지 않는다. 만약에 뭔가가 있으면은 어떤 물건이 있으면은 불 속에 들어가면은 뭐 온도를 올리면 타겠죠. 물 속에 들어가면 당연히 물에 빠지는 거고. 뭐가 있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말은 왜 하느냐면,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물 속에 들어가도 빠지지 않고, 사막도에 지옥에 들어가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 동산에서 거닐며 구경하듯이 한다.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다 이 말이거든. 이거 뭐냐면은 뭐라고 할게 없다 이 말입니다. 나라고 할게 없고, 법이라고 할게 없다. 뭐라고 할게 없으니까 뭐 불탈 게 어디 있고, 물 빠질 게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제 하여튼 이 자리에 있으면은 어쨌든 이 없다라는 게그 원래 없는 거예요. 원래 있는 걸 억지로 뭐 없앤 게 아니라, 공이라는 거는 본래 공이다. 공이라는 것이 원래 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본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없는 것 자체가 그냥 원래 현실인 거예요, 이게. 그럼 이 눈앞에 보이고 들리고 뭐 온갖 이 분별 세계는 뭐냐? 이것도 이제 없어지는 건 아닌데, 눈에 그죠? 우리가 깨달았던 것은 눈에 무엇이 안 보이고 뭐귀안 들리고 이런 건 아니니까, 여전히 뭐볼거 보고 들을 거 듣고 생각할 거 생각하고 뭐 느낄 거 느끼고 다 해요. 다 하는데 이거는 마치 현실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문제는 자기한테 어떻게 와 닿느냐는 거거든. 예. 그렇죠. 마음이 이제 번뇌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 어떤 사실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자기한테 어떻게 와 닿느냐의 문제거든요. 쉬운 예로, 예를 들어 불이 났다. 옆집에 불이 나, 옆집 같으면 안 되겠네. 저쪽에 저강 건너편에 불이 났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구경거리예요. 구경하러 가잖아. 불구경 재밌다고 하면서. 그런데 자기 집이나 바로 자기 옆집에 불이 났다. 어쨌든 자기 집에 불이 났다. 이거는 구경거리가 아니거든. 똑같이 불이 났는데. 또는 뭐 누군가가, 내가 집을 나가서 밖에 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전화 와서 너희 집에 불이 났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깜짝 놀라지. 막 허둥지둥하고 막 얼른 이제 가겠죠, 집으로.
근데 가서 보니까

집이 멀쩡하고 보니까 우리 집이 아니고 몇집 건너편 집이야. 예. 그리고 뭐 소방차 와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막 허둥지둥하던 게 이제 아무 일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는 것이 자기한테 어떻게 와 닿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실제 뭐 어떤 사실이 있냐 없냐 이 문제가 아니고 그게 여기 이제 중생들은 기본적으로 뭐 나라는 게 중심이니까 나하고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얼마나 거기에 매여 있느냐 매여 있지 않느냐 이게 가장 그 관건이거든요. 그래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애착 집착이란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불교에서 뭔가 애착을 가지고 있고 집착을 하고 있으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그게 나한테 번뇌가 된다. 그 때문에 이제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데도 애착이나 집착이 없다면은 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뭐 번뇌는 없다. 그 얘기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그렇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난 체험이라는 것이 그 공이라잖아.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고 나랄 게 없고 대상 세계랄 게 없어요. 아공법공 이렇게 말을 하듯이. 그러니까 뭐 애착 같은 게 없죠. 애착 같은 게 이제 확그 이제 물론 뭐몇 프로 없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기는 곤란한데 이제 근원적으로는 사실은 없는데 또 그렇지만은 또 우리가 세속을 살고 있으니까 뭐 어떤 뭐 예컨대 뭐 자기 집에 무슨 일이 있다 막 약간 근심을 하겠죠. 약간 근심을 하지만은 자기 속 깊은 마음에서는 사실은 일이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뭐 자기가 죽어도 뭐별게 없다 이 말입니다. 별 일이 없다. 겉으로는 반응을 하게 되겠죠. 겉으로는 뭐 큰일 났네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게 이제 속 마음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예. 우리가 이런 분별을 벗어난 체험을 하면은 왜 그렇게 돼? 그냥 그렇게 돼요. 이유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돼, 마음이. 마음이 그런 식으로 돼버린다고. 그게 불가사의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세상일에 대해서 뭐 근원적으로는 사실은 좀 초연하게 되죠. 초연. 초연이란 게 뭐예요? 그냥 벗어나 있는 입장이요. 아까 뭐 동산을 놀리며 구경 갔다 하듯이 뭐 세상 모든 일이 뭐 아무 상관없는 일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돼요. 그냥 마음이. 예. 그러니까 뭐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걸리지 않고 시달리지 않고 그게 이제 해탈이고 자유자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유를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냥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 이 체험을 하면 그냥 제대로 그렇게 돼요. 이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물 속에 들어가도 빠지지 않고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다 이런 말이에요. 사막도의 지옥에 들어가도 마치 동산에서 거닐며 구경하듯이 하며 아귀와 축생에 들어가도 과보를 받지 않는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냥 아무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뭐별 일이 없다. 그래서 삶과 죽음 문제도 사실 뭐 별로 뭐 생각이 없어요. 죽음 가면 뭐 별로 뭐. 그러니까 어디 보면 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돼버려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뭐 별 일이 없는 거지. 예.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된다고도 할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진짜로 아무 생각 없이 사느냐? 그런 건 아니고. 할 일은 다 하면서 삽니다. 할일다 하면서 사는데, 마음이 아무데도 뭐 그렇게 시달리거나, 뭐 집착하거나, 끄달리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늘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보이죠. 그렇지만은 당장 눈앞에서 해야 될 일은 또다 해요. 다 하고 살지. 다 하고 사는데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 그렇다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매여 있는 사람이라면은 뭔가를 하면은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이게 딱 구분이 되기 때문에 뭐 허락하면 싫고 막안 하는 게 좋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지만은 이 우리가 이렇게 집착해서 이 분별해서 풀려나버리면은 뭘 해도 안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니까 뭐 상관이 없어요. 어떤 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렇게 마음이 그런 식으로 저절로 그렇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러니까 뭐라고 어떤 삶에 대한 어떤 태도나 어떤 인생관이 있느냐 없어요. 인생에 대해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생각이 없고 뭐 세상은 이런 거야 뭐 그런 생각도 없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뭐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맞아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게 없으니까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런가? 싫어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없다. 싫어하는 것만 없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것도 없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생각이 있으면 따져가지고 이건 좋고 저건 싫고 이렇게 할 텐데,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없기 때문이다. 그대들이 만약 성인, 부처를 좋아하고 범부, 중생을 싫어한다면은, 삶과 죽음의 바다에서 떴다 가라앉았다 할 것이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있으면은 삶과 죽음을 벗어날 수 없다. 왜? 분별 세계 속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는 분별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탐진치 뭐 사막이라고 해가지고 삼독이라죠. 그게 뭐 나쁘다고 그러는데 탐내고 썩내고 하는 것도 분별 없이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하는 분별이 있으니까 좋은 걸 탐내지. 그다음에 썩낼 거는 대개 보면 이제 옳다 그러다 이런 데서 썩을 내거든. 또는 이익이다 손해다 거기서 썩을 많이 내지. 그러니까 이익이냐 손해냐 맞냐 틀렸냐 이게 다 분별이거든. 그 분별을 하니까 자기한테 손해가 되면 화를 나고 뭐 틀린 부당한 주장을 하면 화가 나고 그 분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이라 하지만은 치 어리석음이라는 것도 결국 분별에 매여 있는 걸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니까 분별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분별을 벗어나면은 그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대들이 만약 부처를 좋아하고 중생을 싫어한다면은 삶과 죽음의 바다에서 떴다 가라앉았다 할 것이다. 번뇌는 마음 때문에 있는 것이니 마음이 없으면 번뇌가 어떻게 구속하겠는가? 그러니까 마음 때문에 있다고 무슨 마음이겠어요? 분별하는 마음. 번뇌는 분별하는 마음. 이거다 저거다 하고 분별하는 마음 때문에 있는 것이니 분별하는 마음이 없으면 번뇌가 어떻게 생기겠느냐? 그래서 분별을 벗어나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일이 없어요. 분별을 하니까 이제 이게 뭐. 뭐 좋으냐 나쁘냐 맞냐 틀렸냐 이익이냐 손해냐 뭐 항상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번뇌는 일어나는 겁니다. 예. 분별해서 벗어나면 뭐 그런 거 저런 게 없으니까 그냥 아무 일이 없죠.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일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번뇌는 마음 때문에 생긴다. 그러니까 마음 이 말도 뭐 말이 돼. 왜냐면 마음이다. 아 내한테 이런 마음이 있구나 하는 게 분별이니까. 그러니까 분별을 벗어나면 사실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죠. 그런 생각도 안 하니까. 내 마음이 어떻다 이런 생각이 없어.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나요. 내가 누구다 하는 생각도 없고 내 마음이 어떻다 이런 생각도 없고 그냥 뭐라고 할게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분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뭐가 분별에서 벗어난 뭐 그런 질문을 또 하죠. 그럼 뭐 해탈한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몰라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해탈이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걸림이 없죠. 걸림이 없고 이제 뭐 아무 일이 없지. 아무 일이 없는데
그냥 당장 눈앞에 뭐 해야 될건다 해요. 다 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탈한 사람은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무슨 그런 정해진 기준이 있느냐? 없어요. 그런 거. 사람들이 뭐 보면은 뭐, 아, 깨달은 사람은 지가 깨달았다는 거를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알수 있어. 이런 주장한 사람들이 있거든. 그럼 그 사람 말대로부터 뭐,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뭐가 딱 깨달은 사람이 삶이라는 게뭐 정해진 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깨달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는데 뭔 깨달은 사람이 삶이라는 게딱 정해진 게 있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예. 6조 단경에 6조가 한말 중에 그 유명한 말이 있어. 나는 그리끼는 일이 없다. 이 6조 단경에 나오는 말은. 내가 못하는 일이 없다. 이 말이지. 뭐든지 다할수 있어. 이 말이에요. 그리끼는 게 없어. 예. 그러니까 뭐 어디에 딱 정해진 모습이 있는 건 아니라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뭐 그게 뭐 문제가 안 되니까. 그게 번뇌가 되질 않고, 그게 매이질 않으니까. 그렇다고 뭐 나쁜 일을 찾아서 한다는 건 아니고, 또뭐 그런 또 분별력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어쨌든 매이지 않는다. 어딘가에 매여서, 그렇게, 괴로운 삶을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부를 통해서 뭐, 전에도 뭐 누가 인터뷰하자 해서 뭐, 그리고 이 공부를 통해서 도대체 뭘 얻었느냐? 뭐 아무것도 얻은 건 모르겠고 그냥 괴로움 없이 산다. 괴로움이 없이 산다. 몸이 피곤할 수는 있어. 몸이 병이 나서 뭐 아플 수도 있지만은 마음은 뭐 괴로운 게 없다. 괴로움 없이 산다. 그 한마디는 할수 있고 다른 건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번뇌에서 벗어난다는 게 이제. 하여튼 우리가 이 분별을 벗어난 경험을 해보면 그런 걸알 수가 그런 게 이제 자기 삶이 되는 거예요. 번뇌는 마음 때문에 있는 것이니 마음이 없으면 번뇌가 어떻게 구속하겠는가? 애써 분별하여 모습을 취하지 않는다면은 잠깐 사이에 저절로 도를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분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은 그게 바로 깨달음이다. 도를 얻는다는 깨닫는단 말이에요. 애써 분별하여 모습을 취하지 않는다면은 분별하면은 당연히 이제 모습 을 이렇게 분별하는 거니까 모습으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한 식으로 그러니까 분별을 하여 모습을 취하지 않는다면 이 말은 분별을 벗어날 수 있으면은 분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은 잠깐 사이에 저절로 도를 얻을 것이다. 도를 얻는다는 건 이제 뭐 해탈한다, 깨닫는다 이런 뜻이에요. 잠깐 사이에 뭐 즉시 말이지 즉시. 그래서 분별을 벗어나서 이제 어떤 분별을 탁 벗어나는 체험을 이제 우리가 뭐 해탈, 뭐 열반, 깨달음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견성이라 하게 돼요. 이건 순간적인 일입니다. 순간적인 일. 그러니까 어떤 뭐 이렇게 점점 갈고 닦아서 성취해가는, 이루어가는 뭐 탑을 쌓듯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점수법이라 그러는데 점수법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아니에요. 수행 방식이긴 해도, 그게 뭔가를 노력해서 꾸준히 열심히 하는 거는 그 이제 점점 이제 향상되는 거니까 그런 걸 점수법이라 하는데, 깨달음은 언제나 도노입니다, 도노. 즉각적으로 이렇게 탁 벗어나 버리는 거지, 점점 이렇게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 이제 이치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예? 분별하고 생각하고 아는 세상 속에서는 이렇게 1, 2, 3, 4 해가지고 점점 뭐가 되겠지만은 이 분별을 벗어나는 데에는 한순간에 딱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순간에. 분별 속에서는 뭐 높고 낮음이 있고 뭐 좋고 나쁜 게 있고 뭐 1, 2, 3, 4가 있으니까 점점 뭐가 어떻게 된다 이런 말을 할수 있지만은 분별을 탁 벗어나버리면 즉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거는 뭐 즉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단한 번에 막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별을 벗어나는 거는. 이제 물론 이제 적각 분별을 벗어나는 체험을 하더라도 이게 아직까지 익숙하지 못하고 힘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좀더 익숙해지고 힘을 가지게 되려면은 이제 그거는 뭐 시간이 필요하죠. 그거는. 그 익숙해지는 시간은 필요하지만은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분별이 무슨 뭐

100% 있다가 뭐 90%가 되고 뭐 70%가 되고 뭐 50%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분별을 하느냐, 분별에서 벗어나 있느냐 둘 중에 하나인 거지. 그래서 법과 세관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출세간의 법과 세간의 이 모습 세계는 그 서로 이렇게 섞이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 법화경이에요, 그죠? 법은 언제나 법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세간의 모습은 늘 세간의 모습으로 흘러간다. 그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제 체험을 해보면 그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언젠가는 자기가 실제 실감할 날이 이제 오겠지만은 그 체험을 뭐 아직 그렇지 못해도 그런 입장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거울에다 비유를 하잖아요. 그 거울 비유를 보면은 그 쉽게 납득이 돼요. 거울이 텅 비어 있다라는 사실은 거울 속에 거울 위에 나타나 있는 모습이 점점 사라져서 텅 비게 되는 거냐?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텅 비어 있는 거야, 원래. 어? 원래 텅 비어 있는 거고 그텅빈 거기에 항상 온갖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온갖 모습이 나타나 있지만 텅 비어 있는 거고. 텅 비어 있지만 온갖 모습이 나타나 있고. 그게 그런데 마음을 거울에 비유하는 건 마음이 그러고 갔다 이 말이에요. 분별을 벗어난 마음이 텅 비어 있다 해서 이제 공이라고 그러는데 공이라는 것은 원래 공인 거예요. 점점 저 분별을 없애가 가지고 공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건 이치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마지막에 깨닫는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 그거는. 그 이치가 맞지 않습니다. 마음은 거울과 같다 하는 비유는 뭐, 불교 경전에서 기실론, 대승 기실론에서도 나오고 경전에서도 나오고 우리 선에서도 뭐, 경전에 그런 비유가 나오니까 이제 가끔씩 얘기를 하는데, 선에서는 뭐, 오래된 옛날 거울에서 고경이라고 그래요, 고경. 옛고자 써가지고 거울경자 왜 원래부터 있었던 거다 이 말이죠. 만약 어린애가 거울을 처음에 본 애는 거울 속에 뭐가 있는 줄알거 아니에요. 거울 처음 보면은 그런데 이제 있는 줄 알고 이 거울 속에 무슨 빵이 하나 보인다, 가자가 하나 보인다, 그럼 막 잡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겠지. 그러다가 이게 아무리 잡아도 잡히는 게 없고. 그래서 뒤로도 돌아가 보고 이래 보니까 아 이거 모양만 있고 아무것도 없네 하는 거 금방 알잖아요. 그게 무슨 단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경험해 보면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지. 이제 그 이제 거울은 물론 비유적인 거지만은 깨달음은 뭐 그냥 단번에 탁 분별을 벗어나 버리면 원래 아무 일이 없구나 하는 게 이제 자기한테 현실이 되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무슨 수행을 이렇게 꾸준히 해나가서 뭐가 된다는 것은 여기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사이에 하는 것은 도노, 즉각적으로는 말이에요. 즉각적으로 저절로 도를 얻는다. 그래서 이제 육조 해능 같은 경우도 도노 돈수란 말을 했거든. 즉각 깨닫고 즉각 수행이 끝나가지고 이렇게 점차적인 단계는 없다 그런 얘기를 거기 하고 있거든. 이제 깨달음 자체는 원래 그런 거예요. 즉각 분별에서 벗어나 버리면 즉시고 막 아무 뭐가 없는 거지. 그게 뭐 단계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물론 이거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건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법문을 듣고 공부를 꾸준히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런 때가 와요, 이게. 뭐 언제 올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제 말은 뭐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발심을 해서 법문을 듣고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법문에 귀를 기울이고 하다 보면은 뭐 어떤 사람은 뭐 이제 좀더 빠를 수도 있고 좀 어떤 사람도 늘을 수도 있지만 그건 뭐 상관없는 거고 어쨌든 체험만 되면 되니까. 처음이라는 거는 이제 분별을 벗어난 처음입니다. 그 위에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경험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어떤 기분이 뭐 달라지거나 어떤 느낌이 들거나 뭔가를 알겠다 하고 막 이렇게 통찰이 되거나 이런 것들은 깨달음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깨달음은 딱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네? 절에 들어갈 때 불이문을 통과하듯이 딱 불이법 분별을 벗어나는 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유일한 깨달음이고 나머지 뭐 여러 가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뭐 그건 아무것도

언제 공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중도라기도 하고 뭐 하여튼 뭐 연기 이런 말 하듯이 이거는 딱 분별을 벗어나는 하나의 체험인 겁니다. 그걸 이제 체험해더라도 그런 건 처음에는 몰라요. 그냥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마음이 가볍고 안심이 되고 기분이 좋고 뭔가 죽어가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느낌도 들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이제 공이라는 걸 체험하게 돼요.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그런 그냥 끝도 없고 어디까지도 모르겠고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이제 이런 느낌이 들고 그러면 이제 그런 공을 이제 느낌이 들면 자기가 이제 아 이걸 공이라는구나 여기서 이제 자기가 좀더 어떤 그어더 이제 힘을 얻게 되고 어떤 활기랄까 이 자리에서 있으면은 막 좋고 아무 일이 없고 즐겁고 좋고 또 옛날에 버릇대로 생각 따라가면은 막 힘들고 싫고 이제 그렇게 되거든. 그러면 이제 자꾸 이제 자기가 좋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자꾸 여기에 더 이제 익숙하게 되죠. 예. 또 그렇게 쭉 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이 자리라고 붙잡고 있던 게 이게 없어져요. 예. 공이란 게 없어진다고. 그러면 이제 남는 게 뭐냐? 분별 세계만 남아 있느냐? 분별 세계 자체가 공이라는 사실이 이제 그때 밝혀지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쯤 되면은 이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없지. 막 아무리 분별해도 막 항상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시간이 필요해요. 꾸준히 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런 식으로. 결국에는 이제 우리 불교에서 늘 말하듯이 부처님은 중도실상 세계에서 산다 그러거든. 중도실상 세계가 이제 자기의 현실이 되는 겁니다. 시작은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이 시작이고, 나중에 공부를 꾸준히 잘 하다 보면은 중도실상 세계가 현실이 되는, 그걸로서 이제, 뭐, 더 이상 다른 깨달음은 없어요. 이 실상 세계가 밝혀졌기 때문에. 그래도 또 뭐, 여기에 더 이제 힘을 얻어가고 더 익숙해져 가고 하는 거는 또 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지는 것이 공부는. 여튼 분별을 벗어나서 여기에 통한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아는 쪽으로 가면 안 돼요. 알수 없는 겁니다. 알수 없는 것이고 모르는데 이게 턱 드러나서 이런 현실이 이제 감이 오면은 몰랐던 현실이 이렇게 드러나니까 그래서 새로운 눈을 얻는다 뭐 이런 말도 하거든. 법을 보는 눈이 열렸다 해가지고 법안 이런 말도 하고 이게 드러난다고 이게. 법을 보는 눈이 열렸다 해서 법안을 이제 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예. 하여튼 요게 이렇게 한번 왔다 해야 됩니다. 그대들이 차례차례 힘들게 배워서 얻으려 한다면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더라도 마침내 삶과 죽음으로 돌아갈 것이니 아무 일 없이 총림 평상의 한쪽 구석에서 두 다리 꼬고 앉아 있는 것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차례차례 힘들게 배워서 얻으려 한다 이만 수행하는 거죠. 수행은 반드시 절차 차례가 있습니다. 1, 2, 3, 4. 우리 불교의 수행은 기본적으로 구차 재정이라 해서 9단계 선정을 말을 해요. 구는 아홉 구자고 차제는 단계란 뜻이고 정은 선정이란 말이고 그게 이제 소승불교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대승불교에서는 그런 말안 합니다. 그냥 분별을 벗어나라 그러지. 소승불교에서는 구차재정에서 색계사선정, 무색계사선정, 밀진정 해가지고 4, 8, 9 이래가지고 9개 선정 단계. 그러니까 선정 수행이라는 어떤 수행은 꼭 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노력해서 조금씩 이루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들이 차례차례 절차를 따라서 힘들게 배워서 얻으려 한다 이 말은 이제 그런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더라도 마침내 삶과 죽음으로 돌아갈 것이다. 생사윤회를 못 벗어난다.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아무리 오랫동안 수행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다. 그거는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더라도 마침내 삶과 죽음으로 돌아갈 것이니 아무 일 없이 그러니까 일이 없어져야 돼. 일이 없어져야 된다. 할 일이 없어져야 돼. 할 일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그러니까 분별해서 벗어나버리면 내가 없고 세상이 없어요. 누가 무엇을 한다라는 일이 없다고 할 일이 없어져요. 분별해서 벗어나버리면 나라고 할게 없고, 그래서 무아라고 하는 게 이제 분별 속에서 보면은 나는 누구다 하는 게 있으니까 그 아상이 있는 거거든. 분별을 벗어나버리면은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뭐 내가 누군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제 무아라 하기도 하고 막 아공이라고 그러기도 한데, 그러니까 나라고 할게 없고 뭐 밖에 세상이라고 하려면 그런 게 없고 아무 뭐가 없어. 아니 눈에 안 보인다라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자기한테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큰일 나네요. 그런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마음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번뇌라는 괴로움도 마음에서 생기는 거고, 그 괴로움을 벗어나는 것도 마음에서 이제 성취되는 거지 바깥의 일이 아닙니다. 바깥에 우리 이 불교 경전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마음에 관한 얘기예요. 일체 유심조라고 얘기하잖아. 마음에 관한 얘기지 바깥의 대상에 대한 얘기는 1도 없어요, 여기는. 그렇게 얘기를 그런 바깥의 대상으로 이거를 보게 되면은 경전이 처음부터 끝까지 막다 엉터리입니다. 이게 하나도 맞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잖아, 우리가 괴로우냐 즐거우냐 하는 건 마음의 문제지. 그 바깥의 문제가 아니라고. 뭐 바위가 하늘이 괴로우냐 즐거우냐, 하늘을 보고 있는 내가 그냥 괴로우냐 즐거우냐 하고 있는 거죠. 그 자기 마음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일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이제 일이 분별을 벗어나 버리면 그냥 일이 없어지고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일 없이 하는, 할일 없이 총림이란 거뭐 옛날 선은 선사들이 사는 그 절입니다. 평상 한쪽 구석에서 두 다리 꼬고 앉아 있는 것도 못하다. 그냥 편안하게 자기 뭐 앉아 있든 누워 있든 뭐어 이런 이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무 일이 없어야 된다. 일이 없어야 된다. 뭔가 할 일이 있으면은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일이 없어지려면은 분별을 벗어나는, 한번 여기에 통하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뭐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어요. 분별을 벗어나야, 한번 생각을 벗어나야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1: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2: '오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 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0: 모아 합장 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내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남한산성 장경사에서는 오는 9월 5일 제11회 남한산성 을순군 문화제를 봉행합니다. 을순군 추모 수륙 무차대법회와 송민준, 로지, 김혜미 등 다양한 출연진이 함께하는 산사음악회가 열립니다. 을순군의 넋을 기리고 호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2023-6547번입니다.
1: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0: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수원 봉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봉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봉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2: 비티엔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결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벚꽃,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애써 꾸미지 않아도 때가 되면 꽃은 핍니다. 수행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비우고 비우다 보면은 어느 날 문득 마음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란 것은 끝없이 요동치는 파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또 부서지기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정진은 자신이 세운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것, 그것이 수행이고 정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장래 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쥔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쥔에는 BTN 불국토 3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쥔 기간 동안 불국토 3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쥔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무슨 생각하냐?
1: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해.
2: 뭐가?
1: 너랑 나 닮은 데가 하나도 없는데 친구인 거.
0: 그거야 마음이 통하니까 그렇지.
1: 그런가?
0: 친구라.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안양 염불사다.
1: 염불사?
0: 염불암이란 이름으로 더 유명한 염불사는 안양 삼성산에 있는 사찰인데, 신라의 고승인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가 불도와 수행을 닦던 구도도량이야. 조선 3대 왕인 태종이 세 분의 뜻을 잇기 위해 사찰을 크게 중창하면서 지금의 염불사가 되었지.
1: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가 함께 수행했단 말이야?
0: 맞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바로 이 세 수행자의 이야기야. 그럼 바로 수리수리 마하수리 염불사로 고고! 신라시대의 의상대사와 원효대사는 산속에서 함께 수행할 친구를 찾아 나섰는데, 바로 평민이지만 식견이 높았던 윤필거사였습니다.
3: 윤필거사!
4: 어이구! 두 대사가 어쩐 일이십니까?
3: 기니 할 이야기가 있어 왔습니다.
4: 할 이야기란 게 무엇입니까?
3: 나와 원효대사가 산에 들어가 수행을 할까 하는데 윤필거사도 함께 하시지요.
4: 저 같은 평민이 어찌 두 큰 스님과 함께...
5: 자, 참 겸손이 지나치시네. 식견으론 우리 두 사람보다 한 수 위 아닙니까?
3: 맞습니다. 그러니 함께 하시지요.
4: 아, 저희야 마다할 이유가 없지요.
0: 그렇게 신라 문무왕 667년, 세 사람은 함께 불법을 공부하며 수행할 장소를 찾아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5: 이곳이 좋겠습니다. 여기 삼성산에서 수행하지요.
3: 산의 기운이 맑으니 괜찮을 듯합니다.
4: 저도 동감입니다. 이 삼성산을 수행 장소로 삼으시지요.
0: 그렇게 세 사람은 삼성산에 자리를 잡고 각각 초막을 지었습니다.
5: 자, 다들 각자 초막에서 수행을 하다 한시에 모여 토굴에서 불법을 공부하는 걸로 합시다.
0: 세 사람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오전엔 초막에서, 오후엔 토굴에 함께 모여 불도를 닦으며 염불을 외웠는데,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가 염불하던 그곳이 염불암, 지금의 염불사가 되었답니다.
1: 아, 그래서 염불암이구나. 난 삼성산에 바위가 많대서 염불암도 바위인 줄 알았는데.
0: 다들 그렇게 오해를 하지. 여기엔 워낙 바위가 많거든. 저기 봐.
1: 마에비룩 보살 말이야?
0: 맞아. 그것도 원래는 바위였어.
1: 진짜? 저렇게 큰 바위가 있다고?
0: 믿기 힘들면 마에미룩 보살이 세워졌던 1964년으로 가자고. 자, 고고!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염불사는 그만 폭탄에 맞아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염불사의 주지로 온 기석화상은 역사 깊은 사찰을 다시 되살리기로 결심했죠.
4: 고승들의 수행처였던 염불사인데 어떻게든 사찰을 다시 일으켜야 해. 부처님께 기도하면 그 방법이 나오겠지.
0: 염불사를 되살리기 위해 매일 기도를 하던 어느 날, 기석화상의 꿈에 금빛 미륵이 나타나 이마를 짚어주며 말했습니다.
6: 네 염원이 무엇이냐?
4: 이 염불사를 되살려 불법을 전하는 겁니다.
6: 당장 마의 불상을 새겨 중생을 구제하라.
0: 미륵은 불상을 새기라는 말만 남긴 채 사라졌고 기석화상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0: 살 뒤 커다란 바위가 서 있는 곳으로 향했죠.
1: 오, 이 바위로구나. 여기에 마애불을 새기면 사찰과 산 밑을 충분히 내려다 볼 수 있겠어.
0: 기석 화상은 8m 높이의 바위에 마애불을 새기기 시작해 5년 만에 미륵불을 완공하게 되었고, 연불사 마애불은 중요 근대 불교 예술의 표본이 되었답니다.
2: 이긴 내가 이긴 거다.
0: 내가 일부러 천천히 뛴 거거든.
2: 어쨌든 내가 이겼으니까 나무 그늘은 내 자리야.
0: 그래, 난 졌으니까 땡볕에서 땀이라 뻘뻘 흘리지 뭐.
2: 농담이야 농담. 더운데 그늘로 들어와.
0: 진짜?
2: 큰스님이 명당은 나눠 쓰는 거랬어. 그래야 복 받는다고.
0: 고마워. 명당 이야기가 나왔으니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충청남도 당진에 있는 영탑사다.
2: 영탑사면 옛날부터 아픈 사람을 낫게 해줬다는 약사열의 기도 도량 아니야?
0: 맞아. 영탑사는 신라의 도선국사가 창건했는데, 고려 때 보조국사가 사찰 안에 5층 석탑을 세우고 이름을 영탑사라고 지었지. 영탑사는 천년 고찰답게 고려시대의 탑과 불상, 그리고 다양한 문화재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금동 비로자나불 삼존 좌상은 가치가 어찌나 뛰어난지 몇 번이나 일본에게 도둑맞을 뻔했다니까.
2: 진짜? 아, 궁금해. 빨리 영탑사로 출발하자.
0: 좋아. 그럼 바로 절따라 전설따라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영탑사로 고고. 조선 고종의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 이하응은 젊은 시절 왕가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세력을 얻지 못해 세도가들의 멸시를 받았죠.
3: 언젠가 권력을 잡아 너희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테다.
0: 권력을 잡지 못한 게 아버지 묘자리 때문이라고 생각한 이하응은 아버지 묘를 명당으로 옮기기 위해 풍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4: 갑자기 풍수책은 뭐 하러 보십니까?
5: 아버님의 묘를 이장할 생각이요.
4: 조상 묘가 좋아야 후손이 잘 되는 법이긴 하지요. 그러지 말고 지관 정만인을 만나보세요. 조선에서 가장 뛰어난 지관이니까요.
5: 당장 그를 만나겠소.
6: 묘를 이장할 명당이라. 2대에 걸쳐 임금이 나오는 자리와 만대에 걸쳐 영화를 누리는 자리, 어느 곳을 택하시겠습니까?
5: 그야 임금이 나오는 명당이지.
6: 이를 어쩌나. 그 명당을 가야사가 차지하고 있으니.
0: 지관 정만인이 말하는 가야사는 백제시대에 세워진 대가람이었습니다.
5: 안타깝군. 이 명당을 사찰이 차지하고 있다니.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
6: 응? 방법이라뇨?
5: 저 절을 없애면 되지 않겠나?
0: 그날 밤, 이하응은 아무도 없는 밤 가야사에 불을 지르고 그곳에 아버지 남연군 이구의 묘를 새롭게 조성했습니다.
7: 가야사는 불타고 이렇게 종만 남았군요. 이 종을 영탑사로 가져갑시다.
0: 그렇게 불타버린 가야사의 범종은 영탑사에 안치되어 지금까지 꺾이지 않는 불심을 전하고 있답니다.
2: 근데 이하응은 어떻게 됐어? 지관 말대로라면 왕이 둘만 나오고 끝난다는 거잖아.
0: 맞아. 이하응의 아들이랑 손자까지 왕이 되고 조선이 없어져 버렸거든.
2: 아...
0: 자, 범종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다음 절따라 전설따라는

0: 소원은 꼭 이루어진다는 여기.
1: 유리광전?
0: 맞아. 유리광전이란 글씨는 8살 아이가 쓴 건데 글씨를 쓸 수 있었던 건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지.
1: 어떤 소원이 이루어진 건데?
0: 궁금하지? 그럼 바로 유리광전 이야기로 떠나보자고. 절 따라 전설 따라 고고! 고려 말 무학대사는 전국을 돌며 사찰터를 찾아다니다 이곳 상왕산까지 오게 되었는데,
2: 아니 저건
0: 무학대사 눈앞에 금빛 찬란한 커다란 바위가 떡하니 서 있었죠.
2: 심상치 않은 바위야. 이 바위에 불상을 새기고 사찰을 지어야겠어.
0: 무학대사는 그 즉시 나라의 평안과 백성의 안녕을 기원하며 바위에 불상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불상을 영탑사 유리광전에 모시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씨 부인이 유리광전에 와 간절히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3: 영탑사의 약사 여래님은 평생 한 번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들었습니다. 간절히 바라오니 부디 대를 이을 아들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0: 마침내 이씨 부인은 소원대로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 아들이 8살 되던 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유리광전이라는 글씨를 남기게 되었답니다.
4: 뭔가 이 산에 귀신이 사는 것 같아.
5: 귀신이라니?
4: 걸을 때마다 구린내가 났다 안 났다 그런다니까.
0: 너 발바닥 봐. 분명 은행 밟았을걸?
4: 아, 아, 난 또 괜히 겁먹었네.
0: 은행 이야기가 나왔으니 오늘 절 따라 전설 따라는 여기다.
4: 내가 맞춰볼게. 강화도 전등사지. 전등사 은행나무는 유명하니까.
0: 오, 제법인데. 맞아. 강화 전등사는 고구려의 아도화상이 창건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이야. 그래서 전등사엔 범종, 대웅전, 약사전 같은 국보랑 보물들이 넘쳐나지. 그뿐만이 아니야. 전등사엔 조선왕조 실록을 보관한 사고까지 있다니까. 전등사가 이렇게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었던 건 바로 부처님의 가피로 나라를 지킨 호국불교 근본 도량이기 때문이지.
4: 역시 부처님의 가피가 있을 줄 알았어. 그런데 은행 이야기는 왜 나온 거야?
0: 궁금하지? 그럼 바로 절 따라 전설 따라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강화 전등사로 고고! 조선 초 조정에선 불교를 탄압하기 위해 전국 사찰에 특산물을 바치라 명령했는데 전등사도 예외는 아니었죠.
6: 좋은 은행은 스님들이 먹고 탁발한 은행만 진상을 했다 이거지?
7: 오해십니다.
6: 전등사 은행나무는 은행이 많기로 유명하니 은행 스무 가마니를 바치게.
8: 큰일입니다. 은행 스무 가마니를 바치라는데 흉년이라 아무리 털어도 열 가마 채우기도 힘드니.
7: 어쩌겠습니까? 나라에서 시키는 일이니 그냥 수행이려니 생각하고 견뎌야지요.
8: 백년사에 추성 스님을 찾아뵈야겠습니다.
7: 네, 추성 스님이라면 분명 해답을 주실 겁니다.
0: 그렇게 스님들은 추성 스님을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했죠.
8: 추성 스님, 조정의 탄압을 견딜 해답을 주십시오.
7: 내가 바로 전등사로 가겠네. 그러니 3일 기도를 준비해 주게.
0: 추송 선사는 전등사 은행나무 밑에서 3일간 정성껏 기도를 드렸고

0: 기도 마지막 날 뜻밖의 축원을 올렸습니다.
1: 이 은행나무 두 그루가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영원히 열매 단 한 알도 맺지 아니하기를 축원합니다.
0: 그러자 요란한 천둥 번개가 치고 세찬 비바람이 불더니 은행나무의 은행들이 우수수 떨어졌죠. 한 알도 남김없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전등사 은행나무엔 더 이상 은행이 열리지 않게 되었답니다.
2: 그런데 조정 대신 말고 또 벌을 받은 게 있다면서?
0: 있지, 여기에.
2: 여기에?
0: 저기 대웅전 처마를 떠받치고 있는 나부상이야.
2: 저기 저 조각 말이야?
0: 맞아. 이번엔 나부상에 얽힌 이야기로 떠나야겠다. 절 따라 전설 따라 고고! 조선 광해군 6년 큰 산불로 전등사가 불타버리자 나라에선 전등사를 고치기 위해 조선 최고의 도편수를 내려보냈습니다.
3: 도편수님, 오늘도 마을 객주에서 보내시는 겁니까?
4: 그래야지 어쩌겠나. 고향은 멀고 할 일은 많으니.
5: 오늘 하루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4: 주모가 아니었음 내 타지 생활을 어찌 견뎠을지 모르겠소. 주모, 내 아내가 되어주겠소.
5: 그 말을 기다렸습니다.
0: 둘은 부부의 연을 맺기로 약속했고 도편수는 모든 재산을 주모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주모는 도편수의 돈만 챙겨 도망가고 말았죠.
5: 사랑 따위를 믿다니 어리석게.
4: 어떻게 날 배신할 수가 있단 말이오.
0: 술에 취해 괴로워하던 도편수는 다시 마음을 잡고 대웅보전 공사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처마 아래에 배신한 주모를 닮은 나부상을 조각해 달았죠.
4: 평생 하늘 아래에서 죄를 뉘우치시게.
0: 이후로 전등사의 나부상은 배신을 경계하고 신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답니다.

0: 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 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삶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저는 오늘 사찰에 온 게 맞나 싶습니다. 와.
2: 모든 걸 좋아하거든요. 적절하게 보합관계.
3: 와, 너무 맛있습니다.
4: 아, 천재이시지 않으면 이 요리를 하실 수가 없겠구나라는.
2: 대중이 반가워하지 않는 음식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밥으로 남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편안하게 주는 것이 큰 공덕이란 걸 알게 됐죠, 어려서부터. 궁금하시면 와주세요.
5: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6: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5: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7: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불교의 불법을 가리키신 것은 부처님이지만 그것을 전달한 것은 아난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맨 앞에 서두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에서의 내가 아난이잖아요. 자밤경의 아유광경 그리고 또 별본으로 있는 아유광전 같은 데 보면 부처님의 유적지를 참배하는 아쇼카 왕이 가장 크게 공양한 제자가 아난입니다. 아난에게 그렇게 특별히 더 많은 공양을 올렸던 이유는 아난이 불법을 전한 그 공덕이 높다라고 생각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TV야말로 이 아난에 필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현대는 단순히 TV를 넘어서서 뉴미디어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상황에서는 조금씩의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60-800에 7000번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공덕이 돼서 새로운 이러한 방송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00에 7000번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We'll be right back.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안돼!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4: 나 당했다!
5: 아빠 나 핸드폰 깨졌어.
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4: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6: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7: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에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8: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9: 나상도 지혁진의 그럼 열정!
1: 처음이어서 좀 설레기도 하고요.
9: 네.
1: 형님의 좀 리드에 따라서 좀 한번 열심히 눈치를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 아 저는 걱정됩니다. 사실.
1: 왜요?
9: 지혜 씨가 이렇게 방송 녹화를 처음 하는데 네. 예, 제 역할이 좀 줄어들까봐.
1: 왜요?
9: 워낙에 또 말을 잘하니까.
1: 아유, 아닙니다.
5: 굉장히 떨린 마음을 안고 그래도 오늘 이 두 분을 믿고 한번 제 몸을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마이준입니다.
9: 와.
5: 이거는 진짜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9: 이거는. 이건 진짜 레전드. 이 노래를 딱 부르고 내가 마이진이다. 이걸 알려준 것 같아요. 진짜.
10: 피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처럼.
9: 안녕하세요.
10: 가장 떨렸던 무대는 어떤 것일까요? 또한 응원의 소리에 가장 힘을 많이 받으시나요?

0: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 봉은사 주지를 지낸 수좌 명진 스님이 지난 22일 제주에서 입적했습니다. 장례는 종교시민사회장으로 치러지며 스님의 입적 소식에 이재명 대통령도 애도문을 발표했습니다. 남양주 봉선사가 전국 교구 최초로 문을 연 선학대학이 제가불자들의 참선 열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청소년부터 대학 명예교수까지 각계각층이 함께하며 화한거 공부를 마쳤습니다. 화엄사가 마련한 산사형 인문학 프로그램 화야몽 두 번째 시간은 구례 출신 정재하 작가가 대중과 만났습니다. 정 작가는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관계를 꼽았습니다. 올해로 7번째를 맞은 서울국제 명상 엑스포가 전 세계 수행법과 다양한 명상 체험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올해는 전체 인원의 80%가 사전 접수를 신청하며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정기법회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단위 사찰 청년회를 위해 대한불교청년회가 청년연합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엔 성관사 주지 성진 스님이 법사로 나서 청년들의 고민에 귀 기울였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 강남 봉은사 주지를 지낸 수좌 명진 스님이 지난 22일 제주에서 입적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서귀포시 하예포구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이 바다에 떠 있는 명진 스님을 발견한 뒤 구조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이후 스님을 서귀포 의료원으로 이송했지만 스님은 오전 10시 30분 범랍 52년 세수 75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명진 스님은 평소 하예포구 인근에서 프리다이빙을 즐겼고 이날도 프리다이빙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님의 입적 소식에 이재명 대통령도 중생을 향한 자비의 마음을 품고 살아오신 스님의 뜻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애도했습니다. 명진 스님의 빈소는 봉은사 선불당에 마련됐으며 장례는 종교시민사회장으로 치러집니다. 연결식은 내일 오전 10시 봉은사에서 다비식은 조계종 제5교구 본사 법주사에서 엄수됩니다. 탄성 스님을 은사로 1969년 출가한 명진 스님은 1987년 불교 탄압 대책위원장과 1988년 대승불교 승가회장을 맡아 종단 개혁과 사회 참여에 앞장섰습니다. 종단 내에선 제11대 중앙종회의원, 중앙종회 부의장,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남양주 봉선사가 전국 교구본사 최초로 개설한 선학대학이 석 달간의 한거 정진을 회향했습니다. 고등학생부터 명예교수, 신심 깊은 불자들까지 화두참구의 열기로 가득했던 종강 현장을 윤호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지난 봄 전국 교구본사 가운데 최초로 선학대학을 마련해 선풍 진작에 나선 남양주 봉선사. 석 달 하한거 기간에 맞춰 화두 참구에 매진한 제가불자들이 보림선원 수좌 의정대종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한 학기 동안 간화선을 공부하며 생긴 궁금증과 수행 도중 마주한 어려움을 풀어내기 위해서입니다. 한 사람에게 주어진 질문 기회는 단 한 번. 스승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에 다양한 질문이 쏟아집니다.
2: 참선할 때 약간 과거에 후회되는 일이 생각이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생각들이 좀 덜해질까요?
1: 의정대종사는 질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비유를 활용했습니다. 특히 마조 도일선사의 원상과 주장자 일화를 소개하며 선수행자들이 이분법적 논리에서 벗어나 언어와 개념을 넘어선 실상을 바라보라고 말했습니다.
3: 우리 그 화두선에 그 이 특색이 요거는 어떠한 말로도 어떠한 분명으로 안 돼. 요거는 깨달은 사람만이 요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 질의응답이 끝난 뒤엔 한 학기 공부를 마무리하며 정진을 회향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 불자에겐 정진상이, 하루도 빠짐없이 선학 강의를 들은 불자에겐 개근상이 주어졌습니다. 수강생들은 겨울에 다시 시작할 선 공부에 보다 매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4: 세 번 딱 결석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로서는 참 훌륭하다, 제 자신이 훌륭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안 것 때는 완전히 거의 출석을 다 할 수 있도록

0: 노력해 보겠습니다.
1: 선학대학이라는 특별한 배움의 장을 기획한 봉선사주지 호산 스님은 다음 학기를 현재 공사 중인 명상센터에서 이어갈 수 있길 기대했습니다.
2: 전국에 어디든지 가나슨 대학은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 시작하는 게 또 어렵기도 하지만 전반기 종강을 하는 것도 주지로서는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1: 안거기간 산문을 열고 제가자들에게 간화선의 바른 길을 제시한 봉선사 선.

0: 법연을 넓히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1: 지난 주말 막바지 무더위로 지쳐가는 도시인들을 위한 지리산 대화음사의 여름밤 인문학 콘서트 두 번째 순서가 열렸습니다. 구례 출신 소설가 정지하 작가와 함께 좋은 삶이란 어떤 것인지 고민하는 가슴 따뜻한 현장을 호남지사 조용수 기자가 전합니다.
2: 지리산의 어둠이 조용히 내려앉은 구례 화엄사. 늦여름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은 화엄사가 마련한 두 번째 화야몽에 젖어듭니다. 작가와의 대화에 앞서 보제로 마루에서는 구례 향제 줄폭류 식전 공연으로 무더위를 잊게 했습니다. 지난 22일 구례 출신 소설가 정지하 작가는 관계를 잘 맺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주제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3: 사람이 살아가는데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거는 제가 굴에 내려와서 새롭게 배운 것이기도 합니다.
2: 아버지의 해방일지, 빨치산의 딸, 숲의 대화를 비롯해 신작 찐이 주의보처럼 인간의 내면과 삶에 대한 깊은 통찰로 문단의 찬사를 받아온 정지하 작가의 문학적 토양이 그가 나고 자란 구례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2021년 건강이 나빠진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도시 생활을 접고 구례로 정착한 정 작가는 이름 없는 시골 어르신들의 삶에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배움과 재산, 명예보다 관계를 잘 맺는 삶이 더 행복할 수 있다는 작가의 말에 청중들은 공감의 박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전북 익산에서 화야몽을 찾아온 엄마와 딸, 현 시대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MZ세대 딸도 정 작가의 삶에 대한 진지한 태도는 많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4: 작가님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너무 와닿아서, 그리고 작가님께서 해주시는 모든 말들이 약간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보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2: 화엄사는 천년 고찰을 단지 신도들이 참배하는 곳이 아니라 문화적, 인문학적 공간으로 누구나 향유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매년 여름 화야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 화엄사에서 이런 다채로운 행사들을 열어서 보통 사람들도 부담 없이 이 공간과 이 분위기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도 좀 이런 기회가 자주 만들어지면 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도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2: 대표적 산사형 인문학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화야몽. 이날도 참가자들은 지리산의 달빛과 바람이 머무는 화엄사에서 삶을 돌아보고 나를 내려놓는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1: 현대인의 마음 건강과 웰니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명상이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는 요즘, 서울 강남구 세택에선 세계 11개 나라의 명상 전통과 다양한 체험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서울국제 명상 엑스포가 열렸는데요. K명상의 세계화를 모색한 현장에 양육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5: 서울 강남구 세택이 고요한 명상의 울림으로 물들었습니다. 능엄경의 핵심 수행법인 반문문성을 바탕으로 한 명상 예술 공연이 펼쳐지자 관람객들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2016 명상 함께 깨어나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개막한 제7회 서울국제 명상 엑스포.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가 주관한 이번 행사장에는 일상의 피로를 덜고 마음의 평온을 찾으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동국대는 교내 캠퍼스를 벗어나 대형 전시 컨벤션으로 무대를 넓힌 만큼 K명상의 세계화를 향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6: 대한민국의 명상 문화가 세계와 소통하며 K명상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7: 한국의 명상 문화가 세계의 다양한 전통과 교류하며 성장하는 K명상의 열린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5: 싱잉볼 소리 명상부터 뉴로하모니 호흡 명상, 만다라 마음 치유 등 마련된 체험 부스만 24개. 한국의 간화선과 일본의 젠, 미얀마의 아나파나 사띠 등 11개국 전통 수행법도 선보여 세계인이 소통하는 교류의 장이 됐습니다.
8: 지역도 다 다 달라요. 사는 지역.

0: 다 다르고 이렇게 이제 지형도 다 다르고 기후도 다 달라서 근데 명상하는 게 살짝 비슷한 게 보니까 좀 신기한 것 같기도 하고 만약 이런 데가 또 열리면 또 오고 싶을 것 같아요.
1: 많은 명상법도 있고 하니까 막 궁금하면서 신기해요. 좀 타면 체험도 해보고 둘러다니면서 좀 볼 거 있는 거 본 다음에 갈 거예요.
2: 이번 엑스포는 전체 예약 인원 2천여 명 중 1,600여 명 이상이 사전 접수를 마쳐 개막 전부터 높은 관심을 입증했습니다. 현장에서 접수하는 일부 인원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명상 체험 부스가 조기에 매진된 겁니다.
3: 오늘 저녁은 서울국제명상 엑스포가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터이자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명터이고 다 함께 진리로 나아가는 행복한 만남터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2: 체험 부스와 무대 공연으로 막을 올린 명상 엑스포는 학술과 문화의 장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달 17일, 18일 명상 콘퍼런스로 열기를 이어가며 전문가들의 선명상의 가치와 웰니스적 활용 방안에 대해 강연과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4: 천태종이 총본산 단양 구인사를 비롯한 전국 말사에서 제131회 병호년 하안거 한달 수도 결제식을 봉행하고 용맹정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1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열린 결제식에는 종정 도용대종사를 비롯해 원로원장 정산스님, 총무원장 덕수스님 등 종단 대덕스님과 전국 천태불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종정 도용대종사는 업장이 두터우면 사막도를 벗어나기도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어렵다고 설명하고 만법과 만행을 잘 닦아 무상정각을 이루길 바란다고 법문했습니다. 총무원장 덕수스님은 총본산 구인사와 전국 말사의 안거대중은 일념정진해 실상묘법을 체득하길 바란다고 결제사를 전했습니다. 하안거 해제법회는 다음 달 20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됩니다. 대한불교청년회가 청년불자들의 실행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연합법회를 마련했습니다. 취업과 직장생활, 대인관계 등 일상 속 솔직한 고민을 나누고 부처님의 지혜로 답을 찾아간 법석을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이번 생도 쉽지 않네.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청년들의 솔직한 고민들이 법석 위로 하나둘 쏟아져 나옵니다.
6: 회사 생활에서 마냥 싫은 사람이 있어요. 신경 끄고 내일이나 잘하라고 매일매일 다짐하지만 어느새 또 상대 행동에 거슬려 하고 있어서 고민입니다.
7: 싫어하면서 편해지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편해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왜 싫은 원인이지, 싫은 점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좀 두시고요.
5: 대한불교 청년회가 조계종 포교부, 동국대와 함께 마련한 청년연합법회 이호운의 첫 번째 법석. 이번 생도 쉽지 않네를 주제로 직장 생활부터 인간관계와 결혼까지 청년들이 마주한 고민을 꺼내놓자 법사로 나선 성지인 스님이 해결의 실마리를 건넵니다. 스님은 고민이 상대나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비롯되는 만큼 스스로의 고정관념과 감정의 습관을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7: 결혼이 왜 운명인가에 대한 자기 정의를 돌아보고요. 그게 나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생각을 알아내고 왜 그런가 찾는 것이 여러분 나를 찾는 거예요.
5: 법문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스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마음의 짐을 조금씩 내려놓은 100여 명의 청년들. 법석에서 얻은 가르침을 일상으로 가져가 각자의 자리에서 정진하라는 당부도 이어졌습니다.
8: 이 시신제를 마치시더라도 여러분들 또 활동하고 계시는 또 사찰로 가셔서 여법하기도 수행하시고 또 새로운 법은님들도 손을 이끄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매개체를 되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9: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좀 더 나아가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5: 이날 법회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신행 지원도 더해졌습니다. 수원 봉룡사가 지원금 100만 원을 전달하며 정진을 응원했습니다.
10: 이 법회가 앞으로도 더 흥해졌으면 좋겠고 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신심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굳건하게 세우는 그런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5: 단위 사찰별로

0: 전기버피를 열기 어려웠던 청년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고민을 나누고 함께 답을 찾아간 법석. 청년 불자 간 연대를 다지고 함께 정진하는 새로운 신행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1: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나눔 철학을 이어 동국대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는 불자가 있습니다. 고 진담거사의 뜻을 이어 신명나게 사는 삶을 전하고 있는 선덕심 이병래 불자인데요.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의 감사 편지에 일일이 답장하고 따뜻한 포옹까지 건네며 졸업 후에도 계속 꿈을 꾸는 청춘이 되길 축원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한 불자의 나눔 철학이 동국대 청년들의 꿈을 향한 응원으로 이어집니다. 고 진담거사의 배우자 선덕심 이병래 불자가 지난 19일 동국대 건학위 회의실에서 지역미래 불자 육성 신명장학금 2천만 원을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오직 불자라서 먼저 세상을 달리한 배우자의 나눔 철학을 이어가겠다는 믿음으로 조계종립 동국대 학생들을 위해 기부를 결심했습니다. 꼭 불자가 아니어도 학점이 낮지만 가계가 어려운 학생이 학업과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원력이 담겨 있습니다. 14명의 학생들이 쓴 감사 편지 한 통 한 통에 일일이 화답하며 졸업 후에도 계속 꿈꾸는 동국인이 되길 축원했습니다.
3: 몇 달 전 아버님을 여인 학생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충분히 슬퍼하십시오. 갑작스런 변화로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학점이 올랐다는 말에 얼마나 애썼는지가 느껴집니다. 세상은 혼자가 아닙니다. 멈추지 않는 한 원하는 곳에 반드시 도달할 겁니다.
2: 중학교 입학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청소년 시절을 보낸 고 진담거사. 한양대 공과대 졸업 후 20년 가까이 미국 뉴욕에서 일하며 평소 힘들어도 불평하지 말고 신명나게 살자는 철학으로 자비 실천을 해온 불자입니다. 경제학과 3학년 문재웅 학생은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게 해준 건 결국 불교였다며 진담거사의 뜻을 이어 한 걸음씩 나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4: 저는 지금 그 뜻의 끝자락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뵌 적 없는 분께 이렇게 큰 신세를 지게 되어 송구하고 또 감사합니다.
2: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먼 미국에서 자비 나눔을 위해 학교를 찾은 이병래 불자에게 감사를 전하며 장학생 모두 그 뜻을 받아 지니길 당부했습니다.
5: 한 분 한 분 학생들이 어떻게 대학생을 어떻게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단순한 금전적인 것을 떠나서 용기를 얻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2: 한편 이날 동국대는 생전 힘들어도 신명나게 살자는 진담거사의 철학에 따라 신명장학을 신규 개설하고 3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따뜻한 포옹을 건넨 이병래 불자는 지난해 8월과 11월에 이어 현재까지 누적 4천만 원을 전달하며 장학금이 학생들의 꿈을 향한 여정에 쉼표가 되길 축원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1: 강릉 칠성산 법왕사가 지난 22일 7월 칠석을 맞아 칠석제와 유엄스님 주지 취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취임법회에는 조계종 어산어장 임묵스님과 월정사 혜안스님, 300여 신도들이 참석해 법왕사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법왕사 주지 유엄스님은 헌정시를 낭독하며 불자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수행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도량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법회는 7월 칠석을 맞아 법고와 마술, 트로트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함께 열렸습니다. 8월 24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1: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1: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2: 와,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2: 오, AI로 만든 거네.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5: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6: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5: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7: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가 주최하는 2016 팔관회 명상 걷기 대회가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6시 북항 친수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명상 걷기를 비롯해 경품 추첨, 어울림 한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스마트폰을 소지한 분이라면 누구나 사전 또는 현장에서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051-868-5455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

말씀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BTN 불교TV에서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 9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설법학교는 법문 작성과 설법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AI 활용법, 영상 촬영, 스피치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 인증 과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설법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스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스님의 선 클래스를 진행하는 목종입니다. 나를 찾는 조사선. 조사선은 누구나 해탈 열반을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한 수행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요. 이 귀중한 진리가 나와 내 주위의 가족 또 내 주위의 모든 분들이 함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과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TV를 시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 남녀 10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 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부드럽고 진실한 말로 남을 대하고 늘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라.

보리수나무 아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앉아 계실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앉아 있는 바로 그 모습은 선정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선정에 들어있는 있다고 하는 것은 번뇌 망상이 없는 완전한 고요, 완전한 평화로움, 그 속에 그리고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머물지 않는 대자유의 마음으로 본심 그 자체로 앉아있는 것이죠. 지혜와 자비 바로 그 자체로 앉아있는 것이죠. 앉아있을 때는 고요하게 앉아있다가 또 그 마음을 일으켜서 사람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나고 할 때에는 바로 그 마음으로 어떤 대상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육조단경에서는 정과 해는 하나이다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선정과 지혜는 하나다. 고요할 때는 고요하지만 그 마음을 일으켜서 대상을 만났을 때는 무한한 지혜가 나온다. 세상에는 8만 4천 가지의 가지가지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 모습들을 그 선정의 마음으로 만났을 때 8만 4천 가지의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고요히 있을 때는 그대로 선정의 마음 그대로 있고요. 오늘 시간은 참선에 대해서 또 선명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명상을 예전에는 참선이라고 했습니다. 참자는 참여한다는 바로 참자입니다. 선에 참입해 들어간다 이런 말인데요. 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고요히 앉아있는 바로 그 지점이 선의 지점인 거죠. 바로 그 선의 지점에 들어가는 방법이 바로 참선입니다. 그래서 참선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그 참선의 그 지점, 그 경지를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예수님들은 가장 그 선명상의 첫 번째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축산에 계실 때 바로 연꽃 하나 들어 보이신 바로 그 지점을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서산대사께서도요, 교는 부처님의 말씀에서 따온 것이고 선은 부처님의 마음에서 따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들었을 때에는 많은 제자들이 이제 더 이상 법문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슬퍼하고 아쉬워하고 그러죠. 그래서 상수 제자인 가섭존자가 500명의 제자들을 특히나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들을 모아서 칠역굴에 들어가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언제 어느 때에 어떤 법문을 하셨는지 그 내용을 다 정리를 합니다. 그것을 결집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후대의 경전으로 정리가 되어진 것이 이제 팔만대장경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다 정리한 것이 바로 이제 팔만대장경이다, 이런 것입니다. 요즘에도 어떤 큰 스님이 법문을 하신다 그러면은 그걸 녹취해서 책으로 엮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이제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 그러죠. 그거는 다 후대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깊이 깊이 그 말씀을 새기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선은 부처님의 마음에서 따온 것이다. 이심전심,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진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선의 핵심인데요. 어느 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설법을 하기 위해서 앉아 있습니다. 제자들 1250명이 빙 둘러서 설법을 듣기에 앉아 있습니다. 1250명이 모여서 석가모니 부처님 법문을 들으려고 한다면 요즘같이 무슨 고성능의 앰프나 스피커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려고 한다면 마음이 고요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의 법문을 들으려고 한다면 마음에 일체의 번뇌가 없어야 됩니다. 낙엽 떨어진 소리까지도 천둥 소리로 들릴 정도로 아주 고요해야 됩니다. 우리는 설법을 들으면서도 내 이야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누구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내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거나 또 과거에 했던 말과 비교하거나 또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늘 비교해서 그 이야기들을 또 떠올리면서 듣기 때문에 고요한 마음에서 듣지는 못하죠. 오늘 여러분들은 마음이 고요하지요? 그 고요한 마음 속에서 정말 온 마음 다해서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밖에 없겠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들은 정말 고요한 마음으로 마음속에 그런 번뇌까지, 일체의 번뇌까지도 아주 고요한 상태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법문을 듣겠죠. 그때 광경이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 지금 상상해보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은 분이 정말 고요한 마음으로, 깨달음의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설법을 하고 그 제자들은 정말 고요한 마음으로 그 설법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다 듣겠다고 하는,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온전히 앉아있는 것이죠. 그 광경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하늘의 천신들이 꽃비를 뿌렸다. 인도의 봄에 꽃이 굉장히 많이 핍니다. 우리나라도 벚꽃이 활짝 피었다가 바람 불면은 꽃잎이 촥 날리듯이 아마 그렇게 꽃잎들이 날렸을 수도 있겠죠. 그 중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연꽃을 하나 들어서 대중들에게 내보였다. 석가모니 부처님 자체는 다 깨달음 그 자리겠죠. 본심 그 자리예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부처님은 그 깨달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또 보여지는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꽃을 든 것도

한 특별한 것이긴 하지만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특별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서 보여준 것이죠. 깨달음의 마음을. 그때 가섭존자도 그 깨달음의 마음으로 그것을 듣고 빙그레 미소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코드가 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바로 본심 그 자리에서 가섭존자도 본심 그 자리에서 바로 보고 빙그레 미소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마음으로 통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 마음이나 가섭존자의 마음이나 같은 지점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우리들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꽃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꽃을 보고 난 뒤에 꽃에 욕심을 내기도 하겠죠. 부처님이 저 꽃, 연꽃 든거 법문 끝나고 나면 내가 저거 가져가야지. 또 아니면 저 연꽃 어디서 꺾어 왔을까? 이렇게 꽃의 현상을 보고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연꽃 가지고 가서 거기다 또 추측 상상까지 하는 거예요. 야, 그거 금으로 연꽃이 떨어지지 않게 치장을 해가지고 이거 후대에 계속 남겨야 되겠다. 법당에다가 부처님이 든 꽃을 상징으로 해가지고 그걸 많은 사람들이 참배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욕심을 내기도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조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예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연꽃은 바로 불교적 상징이다. 진흙 속에서 물들지 않고 피는 연꽃처럼 바로 우리가 사바세계에서 물들지 않고 바로 깨달음의 마음을 내라고 하는 법문일 거야.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연꽃을 보고 든 연꽃을 보지 않고 과거에 했던 말을 가지고 추측 상상해서 답을 내는 것이죠. 이건 정답일까요? 정답이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지어서 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꽃을 보고 빙그레 미소 짓는.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 욕심을 부리거나 그 분별심을 내거나 또 거기에서 과거의 경험, 지식,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추측 상상을 하거나 그래서 나름대로 답을 내기도 하죠.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마음을 제대로 본 것이 아니겠죠. 가섭존자처럼 그렇게 나도 빙그레 미소 짓고 싶다. 그런데 모른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나도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그런 깨달음의 마음으로 매순간 매순간 그렇게 깨어 있고 싶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러나 연꽃을 든그 뜻은 모르겠다. 가섭존자가 빙그레 미소 짓는 것처럼 나도 미소 짓고 싶으나 모른다. 모른다가 중요합니다. 모른다. 그런데 알고 싶다. 알고 싶잖아요.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꽃을 든 바로 그 마음. 가섭존자가 빙그레 미소 짓는 바로 그 경지의 마음. 모른다. 알고 싶다. 이게 바로 참선입니다. 이 선으로 들어가는 바로 방법이 바로 참선이죠. 또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6조 해능대사라는 분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6조 해능대사의 6조 단경의 첫 구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6조 해능대사가 소주자사 위거라고 하는 분이 대범사에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선지식이시여 우리 소주지방의 사람들을 위해서 마하반야 바라밀법 깨달음의 법문을 모을 모일날 오셔서 설법해 주시길 청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대범사 강당에 모였어요. 이제 법상에 앉았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만 명이나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쫙 모여서 6조 해능대사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 고요히 또 앉아 있어요. 이 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해능대사의 그 선지식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죠. 산골짜기를 찾아서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만 명이 된 것입니다. 이 만 명의 사람들은 바로 해능대사로부터 그 깨달음의 법문 듣는 거 그거 하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뒤로 미루고 참고 다 모였습니다. 선지식이신 바로 해능대사가 봤을 때는 여기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선지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만약에 지금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본다 했을 때 여러분들의 그 번뇌하는 모습을 볼까요? 그 본성을 볼까요?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은 여러분들을 중생이다 부처다 이렇게 분별해서 보지 않습니다. 바로 본성을 봅니다. 본성은 바로 나와 똑같은 바로 지혜와 자비심이 완전한 그 본성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다 부처로 볼 수밖에 없어요. 번뇌하고 있는 바로 부처. 바로 본성을 보기 때문에 바로 부처다. 6조 해능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은 분이기 때문에 이제 저 사람들이 나의 그 깨달음의 그 마음 바로 그걸 또 그 법문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식을 찾아서 온 것이죠. 그런데 해능대사가 봤을 때는 바로 저 사람들의 본성품이 다 선지식들인 거죠. 내가 선지식이 아니라 해능의 입장에서는 누군들 다 선지식 아닌 분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법상에 앉아서 첫 말씀이 선지식들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대답이 나와야 될까요? 이 본성에서 예 하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선지식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나는 중생이고 나는 법문을 들으러 왔고 저 해능의 입에서 나온 말만이 바로 깨달음의 법문이다. 선지식의 법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누가 선지식인 분이 왔나? 자기를 불러도 자기가 대답할 줄 모르고 그렇습니다. 바로 그 선지식들은 또 깨달은 분들은 사람들의 그 본성을 보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불러도 자기를 부른 줄 모르게 됩니다. 육조당경에서는 선지식들이여 다시 한번 더 마음을 맑히고 마하반야 바라밀 법을 생각하라. 여러분들은 본래 티끌한 점 없이 청정하다. 그러니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을 맑혀라. 그리고 깨달음의 법문은 내 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본성에 그대로 있다. 그러니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을 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깨달음의 그 지점, 그 마음을 생각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은 분들은 분별심, 차별심이 없습니다. 중생의 마음에서는 분별심, 차별심이 있고 또 성품으로 보지 않고 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20년 동안 저 해남의 달마산 미왕사에서 주지를 했었는데요. 그 달마산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낄 때가 있어요. 장마철에는. 그러면 산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사람이 찾아오면 얼마나 미안한지요. 내가 구름 끼게 한 것도 아닌데, 아, 처음 온 사람인데, 아, 그 아름다운 달마산을 보여주고 싶은데 구름이 끼었어요. 그래서 사진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뭐, 갖가지, 뭐, 것으로 달마산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걸 보는 사람은 실감하지 못하죠. 아, 지금도 아름다운데요. 구름 끼어서 너무 좋아요. 나는 산을 본 사람이고 산을 보지 못한 사람은 구름 낀 산을 보겠죠. 아무리 산을 이야기하려고 해도 잘 믿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성품을 본 사람과 성품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의 차이인 것이죠. 또 한 2년간은 저 한라산에 살았는데요. 제주도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한라산이 있는데 구름 낀 날은 사람들에게 저 한라산을 잘 특별하게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길이 없죠. 한라산을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어려운 것이죠. 그렇듯이 임재선사께서도요, 선의 가장 큰 스승이 또 이제 임재선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예수님들은 제가 임재의 메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베트남에 계셨던 또 이분이 이제 프랑스의 프롬빌리지로 해서 전 세계 프롬빌리지 지부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현대적 명상을 말씀하시고 전하신 분이 이제 틱나탄 스님인데요. 틱나탄 스님이 2003년도에 백양사에 오셨을 때 그 서홍 스님을 뵀어요. 그러면서 제가 임재의 42세 손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저 베트남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옛 그 중국의 선사들도 다 기록에 보면 임재 스님의 맷손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근데 임재 스님은 선의 가장 핵심된 말씀을
하신 분으로 아주

유명하죠. 그 유명한 그 개성 중에 하나는 백운단처 유청산. 흰 구름 거치니 청산이라네. 그런 말씀도 있고요. 또 수처작주 입척해진. 가는 곳마다 주인되라. 자기 마음에, 자기 본성의 주인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 됐을 때 입척해진 하는 일마다 다 진실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본성, 이 본성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일으켜서 실제로 쓰는 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그걸 도라고도 하고요. 또 예불문에 보면 오분향례가 있는데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직연향 하는데요. 계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율을 잘 지키면 이 몸에서 향기가 나는 것을 계양이라 하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고요하면 이 고요함의 향기가 나는 것을 정향이라 하고요. 또그 정향, 마음이 고요해지면 밝아집니다. 밝은 지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지혜의 향기가 나게도 되고, 그래서 더 깊어지면 해탈량, 깨달음의 향기가 나죠. 더 깊어지면 이 깨달음의 실천, 이게 해탈 직연이거든요. 그걸 도라고 합니다. 이걸 선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 본래 고요하고 지혜롭고 자비로운 이 본래 성품의 마음의 주인이 돼서 그것을 쓰는 것까지가, 실천하는 것까지가 바로 선이다. 그리고 이 본심을 찾기 위해서, 주인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참선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깨달음의 마음, 본래 생생한 이 지혜로운 마음, 바로 이것을 찾고 이것을 쓰는 것을 선명상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선, 선명상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바로 이 마음의 주인이 되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 이거는 한국의 전통은 화두를 들고 참선하는 방법입니다. 화두라고 하는 것은 선사들이, 선사들끼리의, 그러니까 깨달음의 문답을 차용해서 내가 수행의 방법으로 쓴다. 이게 이제 화두를 들고 참선하는 방법, 가나선인데요. 고려시대 때 유명한 그런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나홍선사라고 하는 분인데요. 무학대사의 스승이기도 하죠. 이분의 가장 유명한 시는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이런 멋진 시를 쓰신 나홍선사가 양주 회암사에 계셨어요. 공민왕의 스승이시죠. 양주 회암사에 계실 때 스님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어요. 한 1,000명 정도가 모여들었는데 법당에 앉아서 나홍선사께서 설법을 합니다. 대중들에게. 이 설법을 듣는 자 누구냐? 말해보라. 보아내고 알아내는 이 주인공은 도대체 무엇이냐? 마음이라 이름 붙일 수도 없고, 한 물건이라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부처라 이름 붙일 수도 없는 이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이 주체, 이 주인공, 이것은 무엇인가? 마음속에서 혹시 대답하고자 하는,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불끈 일어나지 않나요? 알고 싶어 하는 마음. 우리가 마음이라 했을 때요, 마음은 마음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모든 순간에 다 있습니다. 이 보는 데 누가 보냐면 마음이 보는 겁니다. 이 듣는 것 마음이 듣습니다. 맛을 보는 것 마음이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또한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보고 듣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런데 마음을 보려고 하면 직접 볼 수 없어요. 마치 자기 눈이 자기 눈으로 자기 눈을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여지는 것이 눈이잖아요. 이 모든 작용이 다 마음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다른 생각을 일으켜서 내가 마음을 봐야지 하면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인식 작용들이 다 마음의 작용들이기 때문에 자, 이 설법을 듣는 자 누구냐? 이 마음 작용이 듣거든요. 그래서 듣는 이것,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하는 이것, 이것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났을 때 그걸 화두라 하고요. 그걸 계속 참고하다 보면 이 의문이 커지게 됩니다. 내가 나를 찾는 의문이 계속 깊어지고 커지게 되는 거죠. 내가 나를 찾는 의문이 커지게 되면 가만히 고요히 앉아서도 내가 나를 찾는 의문이 생겨나고요. 5분을 앉아도 늘 그 생각이 가득 차고 10분을 앉아도 늘 내가 나를 찾는 의문으로 가득 차고 걸어 다닐 때도 의문이 가득 있고요. 또 잠을 자도 그 의문이 가득하고 깊은 잠 속에서도 그 의문이 늘 계속 가득하면 그게 바로 이제 참선에 들어가는 그 방법입니다. 그렇게 의문이 가득 들어졌을 때에는 이 눈으로 어떤 사물을 보면서도 분별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욕심스러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요. 또 어떤 소리를 들어도 거기에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걸 보더라도 거기에 내 과거의 경험, 지식, 정보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르마리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오직 내 마음을 내가 그대로 잘 챙기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을 여기에서 단단히 챙겼을 때 마음이 업에 끌려가지 않고 어둠에 끌려가지 않고 늘 밝은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내가 챙기는 것이 되고요. 또 화두를 드는 이 의문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1분, 10분, 1시간 이렇게 하루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바로 그것을 삼매라고 합니다. 계속 지속되는 마음을. 그러니까 내 마음도 여기에 챙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계속 지속하는 삼매에 이르기도 하고 그것이 결국에는 나의 본성, 본래 마음자리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두를 들고 참선하는 것은 바로 마음도 챙기고 또 삼매력도 길러지고 또 깨달음의 자리로 끌고 가기 때문에 요 세 가지의 수행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화두를 들고 하는 참선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홍선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마음속에 여러분들 스스로의 자기를 찾는 의문이 생겨

한 물건이라 이름 붙일 수 없는 이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행복으로 가는 선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하십시오. 자리에 앉아서 허리는 곧게 펴고 두 손은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놓습니다. 눈은 감으셔도 됩니다. 먼저 호흡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하면 들이마시고 둘 하면 숨을 내쉽니다.

호흡이 고요해질수록 마음도 따라서 고요하고 편안해집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서로서로 얽혀있는 인연의 모습일 뿐입니다. 괴로움도 즐거움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함께 사라집니다. 기쁨이 생기면 슬픔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아침이 오는 순간 저녁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집니다. 해가 지는 것은 다시 떠오르기 위함입니다. 추운 겨울은 따뜻한 봄을 재촉함이고, 뜨거운 여름은 가을의 결실을 맺게 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선명상은 몸도 마음도 자유롭기 위함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유롭습니다. 지금 이 순간 편안합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합니다. 일어나는 욕심을 버리면 편안해집니다. 순간순간 편안하면 영원히 편안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행복합니다. 자, 지금부터 마음속으로 따라하십시오. 보이는 모든 것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들리는 모든 것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향기와 냄새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맛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의 느낌으로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각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니 분별하려는 생각을 버립니다. 지나친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억지로 이루려 하기보다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혼자 가지려 하기보다는 나누겠습니다.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계행을 받들며 쉬지 않고 정진하겠습니다. 인과의 도리를 알고 자비를 행하며 중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은 한없이 고요하고 맑아졌습니다. 뜻하는 대로 원력의 삶을 사십시오. 부처님의 가피와 관세음보살님의 보호가 늘 함께합니다.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쾌남 열전 두 번째 시간 돌아왔습니다. 신승태 씨 라이브 연연으로 문을 열어봤는데요.
1: 네, 라이브로 불러주신 노래 연연. 네. 오, 어떤 노래? 아 근데 저는 이 하라고 약간 구음 같이 네. 주시잖아요. 네. 거기에서 되게 팍 와닿은 뭔가
2: 그걸 노렸습니다.
1: 거기서 끝. 많은 그냥 거기서 끝. 여러 가지 이야기가 그 한 진짜 한 글자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2: 무지 씨 알아보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와. 그걸 노렸습니다.
1: 아 진짜로요? 네. 어떤 노래죠?
2: 제 이번에 신곡이에요.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아직 예. 나온 지. 근데 이거 정자르트 우리 정경천 선생님께서 주셨어요. 제가 알던 사이는 아닌데 선생님이랑 네. 연락이 오셔가지고 저희 동네 사시더라고요.
0: 어 진짜요? 네.
2: 그래서 집으로 한번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여러 곡을 막 들려주셨어요. 몇 개 막 들려주시다가 이 곡을 마지막에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너가 무조건 할 것 같아서 내가 마지막에 들려주는 거야. 내가 이거 옛날에 써놨는데 아무도 안 줬어. 근데 이거 신승태 씨 목에 너무 잘 맞을 것 같아. 잘 살려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거 했으면 좋겠고 할 것 같아. 내가 들려주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딱 듣고 제가 저 이거 할게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그래서 되게 급하게 막 해가지고 누가 남이 가져갈까 봐.
0: 아니 보통은 근데 이제 우리가 곡을 받는 네. 순서가 가수가 네. 작곡가 선생님을 찾아가거나 의뢰를 해서 곡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맞아요, 맞아요. 하는 게 원래 우리가 루트잖아요. 근데 반대로 작곡가 선생님이
2: 맞아요.
0: 오라고 해서 또 이런 경우는 아마도 이 노래를 꼭 선생님께서도 승태 씨에게 주고 싶어서
2: 맞아, 주고 싶으셨대요. 저한테 예,
0: 연락을 하신 것 같아요.
2: 그런데 어떻게 딱 예. 저도 사실 그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뭔가 같이 마음이 맞는다는 게 네네. 주고 싶지만 가수 입장에서 아 이건 저랑은 좀 안 맞을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네. 저도 너무 좋았고 선생님도 꼭 너가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셨는데
0: 그게 합이죠.
2: 네. 예. 너무 그 지금 나온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네. 엄청 좋아해 주신 것 같아요.
1: 근데 그렇게 얼마 되지 않은 곡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감정을 다 담아내시는지 그런
0: 이게 10년 전부터 부른 곡 같아요.
2: 이게 저도 들으면
1: 정말 신승태 씨의 이 경험들인지 그것도 궁금해요.
2: 경험
1: 이렇게 절절하게 약간 이런 경험들
2: 경험 다 있잖아요.
0: 있을까요? 과연 있을까요?
2: 그런 절절한 경험들 다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이제 뭔가 사랑 이야기일 수도 있고 연연이라는 노래인데 연연하지 않으리 나 이제 처음 시작인 거잖아요. 기억해서 아픈가 아파서 기억하는가 이 아픈 기억아 나 좀 제발 놓아줘. 나 이제 연연하지 않고 모든 것을 후를 버리고 안녕이라 말하고 떠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뭐 사랑의 마지막에 이제 이별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인생에 이제 내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막 이렇게 살았다면 내 모든 것을 내 손에 쥐고 살았다면 하나씩 내려놓고 좀 편안하게 인생의 마지막에서 좀 이렇게 살아.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님들이.
0: 아니 근데 저도 너무 좋아하는 거 보니까 뭐 절절한 사연이 있습니까?
1: 아 저 다음 기회에
2: 있는 것 같아요.
0: 저는 뭐 절절한 사연 없고 뭐 질질 짠 사연은 많은데 절절하지 않았어요.
2: 아니 그게 절절한 거죠.
1: 다 이러시면서 다 있어요.
2: 아니 질질 짜는 게 절절한 거죠.
0: 자 BTN 불교TV와 BTN 라디오 올림은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매우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1: TV, 라디오,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트렌드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 어떻게 보태냐고요? ARS 060-800-7000번을 통해서 BTN 불교TV 후원에 동참해주세요. 쾌남열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첫 코너에서 두 번째 시간 첫 코너에서는 우리 신승태 씨 팬분들과 전화 연결을 저희가 해볼 겁니다. 혹시 평상시에 팬분들과 영상 통화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2: 없죠, 한 번도
1: 없죠.
0: 대부분 없으시죠.
1: 잘 없으실 겁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신승태 씨 팬분들의 성향은 이렇게 같이 좀 밝으신 편이신가요? 아니면은 조금 네. 내향적인 분들이 많아요?
2: 엄청 밝으신 것 같아요, 저희. 그러니까 보통 이번에도 제가 이제 콘서트를 했는데 네네. 자리에 안 앉으시는 스타일 저희 팬분들
0: 거의 입성이네요.
2: 입성이에요. 거의 입성이시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극장에서 하우스 매니저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네. 안전관계상 못 일어나게 네, 하시고 네. 앉으라고 하시는데 말릴 수가 없을 정도로 다 나와서 춤추시고 아,
0: 모든 분들이 그러시니까
2: 네. 다들 진짜, 그렇게 흥이 네. 많으시고 그러신 거죠. 근데 제가 약간 그래서 같이 그러신 거예요.
0: 그리고 야. 이번 콘서트 컨셉 자체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2: 네, 맞아요.
0: 신나게,
2: 네, 신나게 네,
0: 뭐 재밌게 해가지고
2: 재밌게 한번 우리 놀아보자.
1: 예, 그 어느 때보다 오늘의 영상 통화가 진짜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네. 예, 자 오늘 첫 번째 팬분의 사연을 한번 먼저 만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0: 자,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역 가왕을 통해서 신승태 가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TV를 켜둔 채 발톱을 깎고 있는데
2: 너무 솔직하시다. 발톱.
0: 현역 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트로트는 제 관심 분야가 아니라서 TV를 끄려고 하는데 아무리 눈을 돌려봐도 리모컨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TV에서 진행자가 신승태가 부릅니다. 네 박자를 외쳤고 꽹과리 소리가 다다다닥 나면서 가수님이 가사를 읊조리는데 그 첫 마디에 제 고개가 확 젖혀졌습니다. 무대에서 신명나게 노는 가수님의 모습을 보니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그날 이후 신승태라는 바다에 풍덩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입담이면 입담. 뭐 하나 빠지는 거 없는 우리 신승태 가수님. 가족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승려들고 말았답니다. 회사 업무에 지쳐 무미건조한 생활만 이어갔는데 가수님을 만나고 일상의 행복을 찾았습니다. 선한 영향력과 긍정의 끝판왕 우리 신승태 가수님. 이번 신곡 연연도 겁나 좋아요. 매일 연연하는 하루 보내며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사연의 주인공 한번 직접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아,
1: 안녕하세요. 자, 우리 신승태 안녕하세요. 씨와 네, 인사 나눠주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십니까, 가수님.
2: 아, 네. 어디서 전화하시는 거예요?
3: 저 남양주 사는 햇빛증손이 임매남입니다.
2: 아, 안녕하세요. 남양주. 근데 지금 어디세요? 지금 배경이 집이 아니신 것 같은데.
3: 네, 저기 딸내미가 저기 타대학 학점 교류 있어서 제주에 와 있어요.
2: 아, 제주도세요?
3: 그래서 지금 한 달 살이 하고 있는데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네, 와서 고기 먹이려고 내려왔어요.
2: 한 달 살이? 네.
0: 한 달 살이. 그래서 네. 지금 숙소가 호텔 느낌도 나고
2: 그런 거지. 호텔이신 네. 것 같아요.
3: 네.
0: 입덕 계기가 굉장히
1: 계기가 엄청 특이하세요. 아니, 발톱을 깎다가 입덕을 하셨다고. 심지어 그 리모컨을 네. 발견을 하지 못하셔가지고.
3: 아, 네. 저는 저희 딸들이 수험생을 2년 터울로 했기 때문에 키보드를 아예 키지를 않았어요. 네. 근데 그날따라 TV가 커져 있는데 아, 이제 TV를 꺼야 되겠다. 그 전혀 색소한 장면.

0: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꺼야 되겠다는데 리모컨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냥 안 끄지 않고 그냥 발도 계속 깎고 있는데 와 그때 한참 송대관 가수님 별세하시고
1: 맞아요.
0: 네 박자 그 노래를 각색을 하셨다고 하시다 어 정말 이런 걸 그냥 딱 듣고 있었는데 땡가리를 다다다닥 치는데 갑자기 꼬르륵
2: 진짜 잘
0: 소름이 나고 소름 정도로. 가수님이 첫 소절을 딱 내는데 정말 고개가 이렇게 됐어요. 너무너무 그래서 진짜 그 무대에서 너무 실력나게 보이시니까 진짜 TV 빠져 들어갔어요. 와.
1: 그럼 그 수많은 매력 중에 빠지신 매력 중에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0: 저희 가수님은 뭐 너무 많은데 뭐 가창력은 당연히 이거고 입담도 너무 좋으시고 잘생기시고 배려심 좋으시고
3: 하나만 하세요
0: 근데,
3: 하나만
0: 근데 가수님 트로트를 하시지만 가수님이 경기민요 꼬리를 살리시려고 잊지 않으시려고 뭐 그 항상 그런 무대에 같이 쓰시고 두각을 나타내시는 걸 보면 진짜 매 순간 인상적이고 예 네, 그리고 진짜 감 검색할 수 없는 매력?
2: 그 가수와 팬분들이 닮아가요.
4: 네.
2: 근데 입담은 승태 씨 못지 않네요.
3: 네, 많이 많으시네요.
2: 예.
3: 네,
2: 그리고 일단 승태 씨가 저희 동료 가수기도 하지만 네. 동료 DJ잖아요.
1: 맞아요. 네. 네.
2: 그리고 우리 팬분도 우리 오늘따라 신스태입니다 매주 청취하고 계시죠?
0: 네.
3: 맞아요.
2: 오, 그러면 네, DJ 신승태, 네. 가수 신승태.
0: 못 보면 계속 돌려보기 일주일 내내 하고 있어요. 네.
2: 저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미니 씨도 그렇고 네, 오늘 신대 네. 씨와 이렇게 연결이 되신 분들은 네. 누가 진행자인지 모르겠어요.
3: 좋아요, 좋아요.
2: 아 네. 좋습니다.
3: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세요.
2: 다 하겠죠?
3: 오늘. 예, 좋습니다.
2: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1: 네.
2: 라디오 DJ 신승태, 가수 신승태 어떤 모습이 좋으세요?
0: 저는 가수요.
1: 가수 어떤 모습이요?
0: 가수 신승태.
2: 오.
0: 그 DJ 하시면서 뭐 그 저기 그 가족 얘기를 하시면 참 호심이 대단하다는 걸 느끼거든요. 따뜻하시고 팬들 얘기 잘 들어주고 팬들이랑 소통도 잘하지만 그래도 무대 위에 서 있는 가수 신승태의 모습은 정말. 그거는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멋짐. 너무 멋짐.
3: 감사합니다.
2: 오늘 그 지금까지 역대 네. 그 영상 통화한 팬분 중에
4: 네.
2: 수많은 가수가 거쳐갔지만
4: 네.
2: 가장 입담이 좋으신 분이에요. 진짜.
1: 진짜로.
2: 시간이 너무 네. 빨리 가고
1: 맞아요.
2: 너무 잘하시고
4: 네.
2: 그래서 이제 한 말씀밖에 시간을 드릴 수가 없어요.
3: 네. 네.
2: 마지막으로.
3: 아니 저희 그 저희 오늘따라 신승태 청취하시는데 거기서도 네. 사연 제일 많이 쓰세요.
1: 야. 자 마지막으로 우리 승태 씨와 승태 씨께 바라는 점이나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가수님 노래 중에 건강이 최고더라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가수님이 저희를 위해 불러주지만 제가 대신 드리고 싶은 말 가수님 목소리 국보급이잖아요. 목소리 관리 잘하시고 절대 아프면 안 되고. 우리나라는 신승태 보유국이잖아요.
3: 너무 창피하다.
2: 아유.
0: 절대 아프시지 말고 건강이 최고치고
3: 네.
0: 아, 그리고 신곡 연연 너무 애절하게 잘 듣고 있어서 저는 앞으로 쭉 신승태 연연할 겁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마지막으로
3: 네. 감사합니다. 저도 연연할게요. 연연하지 않겠다고 네. 노래는 부르지만 건강하세요. 건강이 최고니까 알겠죠? 오래오래
0: 감사합니다.
3: 같이 행복하게 지내요.
2: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를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항상 좋은 일을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1: 아 좋습니다.
2: 말씀을 굉장히
1: 네.
2: 잘하시네요. 굉장히 잘하셔 진짜.
3: 아니 좋다 이렇게 네. 영상
2: 또 보는 것도 좋죠. 정겹기도 하고.
1: 네. 그러니까요. 네. 두 번째 사연자분도 엄청 기대가 됩니다.
3: 또 있으시 한 분이 예. 아니구나.
2: 맞습니다.
1: 두 번째 사연은
2: 공디가 소개해
1: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바쁘게 일상을 살아가는 와중에도 신승태님의 목소리 덕분에 웃고 사는 열혈 팬입니다. 승태님의 눈빛만 봐도 하루 피로가 싹 가시는

0: 찐팬이랍니다. 처음 승태님의 무대를 보고 그 깊은 감성과 유쾌한 에너지에 완전히 매료되어서 지금은 제 인생에서 승태님의 노래를 빼놓으면 시체일 정도가 됐습니다. 힘들고 지치는 순간마다 승태님의 노래를 들으면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곤 합니다. 사실 제가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을 하기 싫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데 승태님의 노래를 들으면 이상하게 힘이 불끈 솟더라고요. 만약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승태님께 직접 늘 좋은 에너지 주셔서 감사하다는 진심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사연을 이렇게 바로 주셨습니다. 자, 아, 두 번째 사연의 주인공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0: 두 분 인사 나눠주시고요.
2: 안녕하세요. 신승태입니다.
1: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 누구세요? 누구시죠?
1: 저요? 문경에 살고 있는 전경남이라고 합니다.
2: 아, 안녕하세요. 문경. 아, 네. 혹시 저기 그 막창?
1: 네, 막창집. 맞습니다.
2: 아, 아, 문경에서 막창집 하시는데요.
3: 아, 또 이게 지역으로 드리고 싶었는데.
4: 엄청 큰 집이에요.
0: 아, 그래요?
2: 그냥 보통 막창집이 아니고 막창, 막 회사죠, 거의.
0: 아. 아니, 그러면 그렇게 또 크게 운영을 하실 정도면 여간 또 힘든 일이 또 많으실 것 같아요. 가장 또 힘든 점이 어떤 점이 있을까요?
1: 자영업은 이게 끝이 없다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쵸.
2: 맞아요. 식당 하시면 진짜. 뭐,
1: 네. 매일매일 밑반찬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손님도 상대고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게 제일 힘들어요.
2: 지난번에는 누가 예약하고 해놓고 몇십 명이 네. 갑자기 그냥 노쇼 해가지고.
3: 아, 노쇼.
2: 네.
3: 아.
2: 그런 게 비일비재하대요.
3: 아,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요.
2: 스트레스 받지.
3: 아. 혹시 근데 그 자영업을 하시면 음식 솜씨도 굉장히
2: 그러시고
3: 네. 음식을 굉장히 좀.
2: 그래서 많이... 제가 볼 때 직접 안 하실 것 같기도 해. 왜냐면 진짜 큰 식당이다.
3: 아, 그래도 이제.
2: 아이구나 막창 진짜 큰.
3: 아이고, 사장님이신데.
0: 그러나 경영을 하실 정도면 진짜 그 주특기가 있으실 거거든요.
2: 직접 하세요?
1: 저희 집 음식은 모든 게 제 손을 거쳐야 됩니다.
2: 우와.
0: 제일 자신 있는 요리가 어떤 요리인가요?
1: 막창에 대한 전문점이다 보니까 모든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밑반찬은 뭐 한식은 웬만한 건 다 할 줄 압니다.
2: 우와.
3: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또 입맛이 까다로우시고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노래 맛있게 부르는 신승태 승태 씨를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안 그렇습니까?
2: 감사합니다.
3: 맛있게 부르잖아요. 쫀득하게.
0: 맞아요. 맞아요.
3: 약간 막창처럼 불러요. 쫀득쫀득하게.
2: 괜찮다. 막창짬뽕. 네, 막창짬뽕.
3: 막창뽕.
2: 막창뽕. 네.
3: 아, 좋습니다. 우리 승태 씨의 가장 큰 매력.
0: 아, 이거 뭐 셀 수가 없어요.
3: 이거 셀 수가 없는데.
1: 예.
3: 네.
1: 우리 가수님 얼굴 한번 찾아봐 주세요.
2: 왜요? 왜요?
1: 존재 자체가 매력이에요.
2: 아우, 감사합니다.
3: 아까 뭐 그랬잖아요. 그 무슨 대한민국 후보라고 했잖아요. 네. 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0: 신승태 보유국.
3: 아니. 저도 있고 그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록을 해야 돼요, 신승태 씨를.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돼요.
2: 아, 너무 좋다. 맨날 나와야 되겠다. 아, 이렇게 띄워주네요.
0: 예. 그래. 너무 좋다.
3: 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승태 씨가 진짜
1: 매력이 정말 탄탄 넘치는 사람이죠.
3: 그렇죠. 네. 우리 승태 씨가 정말 수많은 무대를 보여줬잖아요.
0: 맞아요. 진짜 주옥 같은 무대들 정말 많았어요.
3: 그 중에 가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무대는 어떤 무대세요?
1: 제일 좋아했던 무대는 가수님한테 빠지기 시작한 현역가왕 자체평가전.
0: 자체평가전.
3: 그때 어떤 곡을 부르셨죠?
2: 자체평가전이 뭐 첫 번째
0: 첫 번째.
2: 옥수수밭 옆에 당신을
1: 옥수수밭 옆에 아. 당신을 묻고.
2: 맞아요, 맞아요. 그거 불렀었어요.
3: 옥수수 맛있죠.
2: 아, 진짜.
3: 아, 이거 옥수수 네. 직관적으로.
0: 아, 그만큼 맛있게 불러.
3: 그러니까 맛있게 불렀네. 아, 네. 나는 정말 이 정도로 신승태를 좋아한다. 이렇게 뭐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자랑을 한다면.
1: 제가 16년째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거의 쉬는 날이 없었어요.
2: 네.
1: 근데 가수님한테 빠지고 나서 작년 한 해 동안은 거의 다 콘서트나 이런 거를 가게 문을 가감하게 닫고 다녔던 거예요.
2: 닫으셨어요? 누가 하시는
1: 네,
2: 분이 없고
1: 닫고
2: 대신?
1: 가는 거예요.
2: 아, 진짜?
1: 손님은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닫습니다.
2: 아, 아니 그럼 손님분들이
0: 섭섭해 하실 수도 있고
2: 그러니까 찾아왔다가 그러니까요. 문 닫혀 있으면 어떡해요?

0: 많이 혼났어요.
1: 그러니까 혼나지. 저희도 식당 하시니까 엄마가
2: 예.
1: 절 처음에 안 드셨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쉬는 시간 날도 있고 막다 드시면은 뭐라 하셔요, 오셔가지고. 왜 마음대로 문 닫냐고, 먹으러 왔는데 왜 그러냐고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실 거 아니에요.
2: 그 자영업자분들께서 문 닫기가 쉽지가
1: 네.
2: 않아요,
1: 맞아요.
2: 정말.
1: 진짜 맞아요.
2: 그리고 문 닫으면 그만큼 또 손해가 되니까.
1: 완전 손해죠. 완전 손해죠.
3: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우리 신승태 씨 노래가 있으시다면 혹시 한 소절 불러주실 수 있으실까요?
0: 가수님 노래는 다 좋아한다는데 따라 부르기 되게 힘들어요.
2: 어렵죠.
3: 네, 맞아요.
2: 네.
3: 어려워요.
0: 제가 노래를 못하기
1: 그냥
0: 때문에.
1: 하나 해주세요, 그래도.
0: 그럼 한편의 신라들이에서 제가
1: 예.
0: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1: 네.
0: 노래 잘 못하지만
1: 네.
0: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3: 박수.
0: 낡고 헤어진 두 개의 그림자.

0: 황소조에 부르신다고 하시고 거기만 저는 다 불렀어요. 다 불렀어요. 예, 예.
1: 빅파트부터 끝까지 다 부르셨어요.
2: 잘하시는데 저희 엄마보다 잘하세요. 네, 진짜로. 아, 네.
3: 신승태 씨 팬이시라서 그런지 그 노래 가사에 그런 감정들이 다 담겨져 있는
1: 감사합니다. 저도 들었어요. 너무 느꼈어요. 진짜로. 네. 감사합니다.
3: 한편의 시간을.
4: 선생님이 감성 장인이잖아요.
1: 아니,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3: 아유, 고맙습니다.
4: 고맙습니다.
2: 감성태. 감성 너무 좋아.
3: 자, 네.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승태 씨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4: 일단 오늘 이렇게 영상통화를 하게 해주신 BTN 제작진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가수님은 비타민 같은 분이신데 저는 오늘 이 영상통화로 10년치 비타민을 충전하고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신곡 뭐 연연 국민 애창곡이 될 때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4: 김민재 화이팅!
1: 화이팅! 아이유나 왕창 화이팅!
4: 화이팅!
3: 네, 번창하시고요. 고맙습니다.
4: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우리 승태 씨를 알아보는 사랑하는 팬분들과 캐남 라이브 톡 진행해봤는데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추억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1: 와, 너무 좋다.
3: 괜찮다.
1: 이거 너무 좋네.
2: 많이 남죠.
1: 아예 몰랐어요. 네. 처음 해보니까 이렇게 재밌다. 이렇게
3: 재밌어요. 재미있는 코너가 또 다른 재미있는 코너가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1: 네.
3: 우리 신승태 씨는 본인에 대해서 얼만큼 잘 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하루에 이렇게 녹색창에나 이렇게 검색을 좀 해보는 편이신가요?
1: 저에 대해서요? 네. 아니요, 검색은 잘 안 하고.
2: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자, 지금부터 우리 승태 씨가 본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볼 겁니다.
3: 네.
2: 인터넷에 떠도는 신승태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저희 PD님과 작가님이 모아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3: 네, 이름하여 신승태 퀴즈! 자, 문제를 잘 들어주시고 신승태 씨가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2: 자, 이 코너를 잘 하셔야 되는 게 네. 우리 팬분들께 선물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1: 제가 네. 맞출수록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건가요?
2: 승태 씨가 맞추는 그 개수를 맞추셔야 돼요. 예. 이게 많이 맞춘다고 되는 능사가 아니라
1: 알겠습니다.
2: 예? 마음이 통해야 돼요.
1: 알겠습니다.
2: 예. 우리 승태 씨는 정답을 몇 개나 맞출 수 있을까요? 예측해서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세요.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우리 승태 씨 사인 폴라로이드와 따뜻한 차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3: 네. 자, 문제는 총 5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1: 네. 네.
3: 뭐 몇 문제를 맞출 수 있을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2: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만점을 받은 친구 모든 분이 다 국악이
3: 맞아요.
1: 예. 국악인 분들이 최수호,
2: 준수 씨 만점이었고요. 홍성윤 씨, 네. 우리 홍성윤 씨 만점이었고 또 한 분이 최재명 씨.
3: 네, 최재명 씨.
2: 희한하게 또 이렇게 또 여기 그 나오신 분들 중에 가장 큰.
1: 제가 제 선배죠.
2: 선배야. 제가 5번 주 중에 6문제 맞춰야죠, 이 정도는.
1: 네, 알겠습니다.
2: 자.

0: 문제 준비됐습니까?
1: 네, 좋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2: 예.
1: 자, 바로 준비.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실제 기사를 가지고 와 봤는데요. 기사의 제목에 초성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송가인 모 신은태 사윗감 질문에 이응 지읒 이응 이응 이응 철벽 방어
2: 사윗감
3: 어!
2: 알 것 같아요.
0: 어? 알아요?
2: 네.
0: 말씀해 주세요.
2: 아직 멀었어인가?
1: 아직 멀었어.
2: 아직 멀었어.
1: 오, 그런 과연 정답은?
0: 정답은? 오! 아!
1: 이야, 진짜 굉장히 좋습니다.
0: 야, 이게 지금 되게 마음에 많이 남았나 봐요. 네. 이 말이. 아~ 되게 섭섭하고 우리 가시한테.
2: 진짜 한 6년 전인데. 오~ 6년 전, 7년 전.
0: 네. 야, 일단 오케이, 첫 번째 문제예요.
1: 네, 근데 순조롭습니다.
0: 자, 두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2: 네. 아, 어렵다고 이런 거구나.
1: 어려워요. 자, 다음 중 조회수가 더 높은 영상은 무엇일까요? 대박자 대 증거.
0: 어렵다, 진짜. 자, 맞춰보시죠.
2: 증거!
1: 증거. 자, 증거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증거. 과연?
2: 증거 아닐까?
0: 오! 우와! 예. 야, 두 배 차이.
2: 진짜로? 우와, 이렇게 증거가 422만 원이나 돼요, 내가?
1: 예.
2: 와. 내가 422만 원이나 있어?
1: 대단합니다.
0: 아니, 본인 거 좀 찾아봐요. 오. 422만이면? 어휴, 어마어마한 많은 분들이 보신 건데.
1: 두 문제를 연속으로 맞춰주셨고요. 다음 문제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승태 씨 SNS에 승태 씨가 직접 올리신 네 셀카인데요. 가수 린 씨가 세 글자의 댓글을 달으셨어요.
2: 아, 그 며칠 전인데 이거는?
1: 시옷 쌍비어.
0: 죄송뿡.
2: 잘생뿡.
0: 잘생뿡이란 말 있어요?
1: 어, 요즘 잘생뿡. 요즘 젊은이들이.
2: 어, 그 잘생뿡 하는 것 같은데 누나가.
1: 과연?
0: 오, 맞네요, 맞네요. 와.
1: 아니 검색을 안 해보시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2: 이건 제 SNS니까 댓글을 여기다 제 거에다 달은 거예요.
0: 잘생뿜이란 말을 지금 처음 들어봐가지고 저는.
2: 진짜요?
0: 네.
1: 요즘 그렇게 합니다.
2: 잘생뿜 하잖아요.
0: 훤하다.
2: 잘생기고 이쁘다. 네.
0: 오.
2: 잘생뿜.
0: 네. 아니 지금 몇 문제 맞췄어요?
1: 세 문제 지금 세 문제 중 세 문제 지금 맞춰주셨어요.
0: 오,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 네 번째 문제.
2: 총 다섯 개. 네 번째. 나이스.
1: 네 번째 문제. 자, 신승태 씨 하트가 자, 아닌 것.
0: 본인 손이 아닌 것.
2: 아, 네. 이거 너무 티난다.
0: 어떻게 나요?
2: 이건 2번인 나 아닌데 누가 봐도 내 손이 아니잖아요.
0: 아 그래요?
2: 2번.
0: 와! 아, 나 순간 신승태인 줄 알았어. 와!
2: 나도
0: 나 순간
2: 떴는데.
0: 야 이걸 이렇게.
2: 어? 아 이런 약간.
1: 재밌다.
0: 나 순간 아 만점 갈 수 있었는데 아깝다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오 일단 이것도 잘 맞췄습니다.
1: 지금 야 대단합니다. 네 문제를 연속으로 맞춰주셨고요.
0: 자, 마지막 문제 남았습니다. 네.
2: 쉽다, 쉽다.
0: 네, 마지막
1: 네, 문제. 1986년생이신 신승태 씨. 자, 다음 중 1986년과 관련이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뉴미리, 젊은 맨 노트. 2번 호랑이띠. 3번 전국노래자랑. 4번 보아.
0: 어, 잠깐만, 보아 씨가 분명히 86 어, 맞나? 정답이 하나입니까?
1: 한 개. 하나, 네, 한 개입니다. 관련이 없는 것은
2: 이거 너무 어렵다.
0: 어 근데
2: 3번 정옥노래자랑.
0: 이거 한번 힌트 좀 주시면
2: 3번 정옥노래자랑. 아 힌트 주세요. 힌트. 아 제발 힌트요.
0: 이렇게 또 애교 부리는데 애교 부리면 힌트 줘. 애교 부리면. 아 애교 부리면서 힌트 주셔야 돼요 이건. 자 힌트.
2: 아니 왜냐면은
1: 네.
2: 그 젊은 노트가 86년도 같아요 제 생각.
0: 어,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2: 86년도예요. 그리고 호랑이띠 맞고 보아 씨가 86년생일 거예요.
1: 저도 아마 그렇게 알고 있어요.
2: 그죠?
0: 어, 진짜.
2: 정우노래자랑 86년은 무슨 모르겠어요.
1: 어, 상관이 없을 거라.
0: 오, 보겠습니다. 아니, 정답은?
1: 우와!
0: 만점!
2: 맞지?
0: 맞지?
1: 야 아니 국악인들이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와,
0: 와 똑똑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왜 보아라고 생각했냐면 네. 저 사진만 보고 아 나보다 10살 어리겠다 싶어가지고 86이 아니라 네. 95 느낌이었어요.
2: 우리 동갑이었던 것 같아요. 동갑이었어요.
0: 와 신기하네. 아~ 일단 와, 어쨌든 저희 네 번째 만점자가 나왔습니다. 네 번째 만점자. 네.
2: 감사합니다.
1: 이야 총 다섯 문제를 맞춰주셨고요. 네.
0: 야, 국악인들 대박이다, 진짜.
1: 다섯 문제라고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신승태 씨의 사인 폴라로이드와 따뜻한 차 선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야, 진짜 대박이다, 이거.
2: 여러분, 많이 맞추셨죠? 많이 맞추셨길.
0: 아, 너무 좋습니다, 일단. 와. 자. 이제 마지막 코너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신승태 씨는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미래일기 코너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국악인에서 트로트가

0: 가수로 또 라디오 DJ로 지금 정말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고 계시고 도전하신 승태 씨. 앞으로 또 신승태가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분야가 또 있으신가? 네, 궁금합니다.
1: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도 있고 연기도 좀 하고 싶어요.
2: 연기하고
1: 싶고 그리고 제가 이제 밴드를 하다가 이제 트로트 활동을 하면서 대중음악으로 오면서 이제 약간 이렇게 접어놨는데 네네. 다시 조금 해볼까 요즘 욕심이 나더라고요. 밴드
2: 너무
1: 밴드가
2: 좋죠.
1: 참 사실 하면서 제일 좋았거든요. 행복하고 왜냐면
2: 콘서트 할 때도 그렇고 우리 옛날 밴드 할 때도 그렇고
1: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혼자 안 하고 같이 뭔가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밴드 음악을 조금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고 뮤지컬도 사실 해보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뭐 뮤지컬은 조금 늦은 것 같은 감이
2: 있어요. 저도 했는데요. 저도 올해 초에 13회
1: 아 맞다 형아 맞지
2: 했었는데 쉽진 않습니다. 근데
1: 어렵죠.
2: 너무 매력적인
1: 그니까요.
2: 예, 뮤지컬이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많이 배웠고 힘들었지만 나중에 해보시면 일단 노래를 잘하니까 여기가 일단은 노래를 잘해야 돼요. 이게 그리고 이게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1: 맞아요. 그러니까
2: 성량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 맞아요.
2: 딱 맞아요. 한번 도전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또 40년 뒤쯤에 우리 승태 씨의 모습도 매우 궁금한데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40년
1: 뒤에. 40년 뒤에는 네. 80살이 돼요. 80살이면은.
0: 모르겠네.
1: 그냥.
0: 야,
2: 이.
1: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나.
0: AI로. 네.
1: 제가 이렇게 된다고요?
0: 근데 굉장히
1: 빨리 40년 뒤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2: 이때도 잘생겼어.
1: 이 훨씬 낫는데요, 40년 네. 뒤에.
2: 아 멋있다. 우와.
0: 저 40년 뒤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요?
1: 늙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이렇게 된다면.
0: 네. 아니 거의 예술가 같아요, 예술가.
1: 그러니까요. 40년 네. 40년 뒤에 저는. 모르겠네요. 어떻게 되어 있을지. 한 번도 이렇게 먼 미래를 꿈꿔본 적이 없어요, 저는.
2: 근데 이렇게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는 인생이다 보니까 네.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고 지금보다 더 높은 곳에 있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 그리고 많은 분들께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1: 많은 분들께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0: 많은 분들이 또 치유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자, 그러면은 그때의 또 신승태 씨에게 지금의 신승태 씨가 한 말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미래의 승태야
2: 저기 계시잖아요. 네. 저분
1: 말씀하세요. 저분께 네. 아 안녕하세요.
2: 아 본인이에요. 반말하셔도 돼요.
1: 예. 안녕. 아니 그래도 좀 어르신. 안녕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저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열심히 살아서 저렇게 가신 거니.
2: 그럼 맞죠. 그 말이 맞죠.
1: 그러니까 네 건강하시죠? 건강이 최고죠. 건강만 하고 계시면 뭐든 제가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지고 앞으로 하고 싶은 거 해야 될 거 열심히 하고 있을 테니까 기다리세요. 금방 갈게요. 너무 잘생기셨어요. 안녕. 이 계십시오. 지내십시오.
2: 저 눈빛이 저는 그게 보여요. 미리야 그만 말해라. 그때도 미리 씨랑 떠들고 있을 거예요.
1: 미리 같이 있어요.
2: 아 좋습니다.
1: 너무 잘생겼다.
2: 꼭 잘생기길 바라면서 지금의 그 미모를 유지하길 바라면서 자. 나상도!
0: 남궁진의
2: 그럼 열정!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벌써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1: 끝났어요?
2: 네, 끝났어요.
0: 진짜 시간 빠르게 지나고
2: 함께한 시간 어땠어요?
1: 아, 너무 좋네요. 유익하네요. 여기
2: 괜찮아요.
1: 방송이.
2: 왜냐면
1: 이 팬분들과 이거 지금 영상 통화하고 너무 좋았어요.
2: 그러니까요. 그리고
1: 언제
2: 또...
1: 이런 거 사실 아까 이렇게 사연 읽으실 때 약간 눈물이 흐를까 말까 했는데 못 참았거든요. 생태해가지고. 근데 진짜 감동이었고, 이런. 그리고 뭔가 정말 저만을 위해서 막 이런 시간을 만들어주신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오늘 BTN 여기 우리 방송국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시간을 저기 많이
2: 고맙습니다.
1: 상도 형님 우리 궁진 동생 너무 감사합니다.
2: 아이, 고맙습니다.
0: 함께 해주셔서.
1: 제가 너무 늦게 나왔네요. 빨리 나와서 이걸 빨리 누려볼걸.
2: 아니요. 오늘 그 특별한 날이에요.
0: 네, 오늘이었기 때문에 더 좋았습니다. 예,
2: 또 하나 그리고 또 전해드릴 소식이 있거든요. 네. 굉장히 좀 아쉬운 날이에요. 네. 어떤 날인지 우리 궁디가 직접 좀 이야기해 주시죠.
0: 아, 예. 오늘은 이제 또 캐나밀전 저희가 1년 넘게 함께 하면서
2: 그렇죠.
0: 네, 정말 수많은 즐거운 시간, 재미있는 시간 많이 있었지만 오늘은 또 저희 마지막 예, 괴담 일지 방송이에요. 그래서 또 함께 해주고 계신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우리 상진이 그리고 또 이렇게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셨지만 정말 오늘 뜻깊은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신스테 씨께 정말.
2: 우와!

0: 남궁진 씨가 마지막이라는 거.
1: 네, 제가 마지막이에요. 제가 마지막.
2: 네, 저는 뭐 그대로지만. 네.
1: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 우와.
1: 네. 아, 네, 이러시. 네.
2: 비주얼 담당 영국 열번이래. 와. 아, 나도 추억이다.
1: 아, 감사합니다.
2: 아, 진짜 네. 우리.
0: 울진이. 아,
2: 네. 진짜 그동안 고생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큰 박수 한번 우리.
1: 아, 고맙습니다.
2: 부탁드리게. 감사합니다. 우리 감독님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2: 아, 예, 예.
1: 아, 이거 제가 주인공은 아닌데, 오늘.
0: 네. 주인공이죠. 아, 예, 주인공. 무슨 소리야. 주인공이지. 네.
1: 아, 주인공. 뭐, 예, 함께 해주셔서.
2: 고생했어요.
1: 네. 네. 고맙습니다.
2: 너무 고생했습니다.
1: 네. 예. 아, 즐거웠습니다.
2: 예. 예. 그래도 뭐, 마무리는 해야죠.
1: 아, 그럼요.
2: 예, 마무리 우리 승주 씨. 네. 끝곡 들어보고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죠.
0: 오, 네. 슬퍼.
2: 아유, 아니에요. 또, 이것도. 그래도 막 슬픈 노래예요, 설마?
0: 그럼 예.
2: 아, 그래요?
0: 약간 조금.
2: 아, 이거 퐁퐁 우세요. 퐁퐁 우시고. 아, 진짜.
1: 자. 그러면 마지막 곡 어떤 곡이시죠?
0: 아, 제가 제일 많이 불러요, 요즘에.
2: 네네.
0: 이제 그 현역 강의라는 프로그램에서 불러서 많은 분들이 이 무대를 많이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저도 부르면서 너무 제 목에 잘 맞고 뭐 저의 감성에 딱 잘 맞는 곡이어서 많이 부르고 다닙니다. 비는 안 오지만 비로 요즘 장마철이니까
2: 네.
0: 실비 오는 소리에
1: 실비 오는 소리에 네, 자 그럼 신숙대 씨의 라이브 실비 오는 소리에 청해 들으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2: 자 모두 기분 좋게 하루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신승태를 응원하고 싶다면 ARS 060-800-7000번으로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쾌남 열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길을 바라보네. 바람 부는 소리에 미밀 것만 같아서 살며시

0: 처음이어서 좀 설레기도 하고요.
1: 네.
0: 형님의 좀 리드에 따라서 좀 한번 열심히 눈치를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저는 걱정됩니다, 사실.
0: 왜요, 왜요?
1: 지은 씨가 이렇게 방송 녹화를 처음 하는데. 네. 예, 제 역할이 좀 줄어들까봐. 워낙에 또 말을 잘하니까.
0: 아유, 아닙니다.
2: 굉장히 떨린 마음을 안고 그래도 오늘 이 두 분을 믿고 한번 제 몸을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마이준입니다.
1: 와.
2: 이거는 진짜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1: 이거 진짜 레전드. 이 노래를 딱 부르고 내가 마이진이다. 이걸 알려준 것 같아요. 진짜.
3: 피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처럼.
1: 안녕하세요.
3: 가장 떨렸던 노래는 어떤 것일까요? 또한 응원의 소리에 가장 힘을 많이 받으시나요?

0: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쾌남열전에서 웃음과 행복을 전하고 있는 미소천사 나상도입니다.
1: 쾌남열전에서 훈훈함을 담당하고 있는 절오빠 남궁진입니다.
0: BTN 불교TV와 BTN 라디오 올림은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 속에서 눈부신 발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행복과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선두가 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ARS-060-800-7000번을 통해 전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쾌남열전을 완성시켜주세요! 주세요.

가사장울야 세전소골의 무주상구시 목덕역구 역시 불가사장 수구리 보살라 능유소교주 수구리의 이웃나

우리의 소설시 경례지 사궁의 능랑지 자처일체 세간천인 아수라경 공양유물 탐혀

세존 불설여시 신신경경아종성례소득의 아미진 등문여시 지경세존 약구유인 등문시경

역경을 참아 이겨내고 재물을 오물처럼 볼 줄도 알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 때로는 마음껏 풍류를 즐기고 사슴처럼 두려워할 줄 알고 호랑이처럼 무섭고 사나워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삶이니라.

탐욕의 비길 불은 없고 성냄의 비길 죄악은 없다. 존재의 다발의 비길 고통은 없고 적정보다 나은 안락은 없다.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에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재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장입니다. 우리 불교를 수행하고 불교를 배우면서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가치관 중 하나가 당연히 법일 겁니다. 그리고 그 법은 바로 연기법으로 설명되고 그와 상대 개념과 같이 또 표현되는 게 업, 그리고 업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윤회의 개념일 겁니다. 윤회,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천이라고 해서 삼악도와 삼선도로 이루어진 중생이 업에 의해서 다음에 태어나게 되는 여섯 가지의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죠. 태초에 우리 윤회는 다섯 가지였었다고 앞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아수라가 원래 천에 들어있었었고 그래서 그냥 삼선도에 인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부처님의 이름 중에도 열의 10포라는 곳에 천인사라고 해서 인천의 스승이라는 표현들도 거기서 파생된 거죠. 하지만 지금 우리 대승불교권에서는 육도윤회를 가장 일반적인 윤회로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윤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냐. 윤회,

범위까지 어디까지 윤회하는 것일까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윤회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작게는 대한민국, 넓게는 동아시아, 좀 더 크게는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600년 전 인도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야 당연히 태초의 윤회라는 쌈사라라는 인도적 개념이었을 때는 지구 단위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았었을 겁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단순히 지구만을 두진 않죠. 중생이라는 개념은 우리만이 아닌 훨씬 더 넓은 생명체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구를 넘어선 곳에까지도 윤회라는 개념을 확장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나아가 실제로 불교에서도 서방 극락정토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사는 남선부주를 넘어서 수미산세계라고 하죠. 수미세계의 서쪽 저 먼 어딘가에 극락세계라는 곳도 존재한다. 진짜 좀 우주적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이 윤회라는 것에서 생각하게 되면서 윤회라는 게 사실 범우주적 개념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연기가 있고 연기를 통해 어디든 죽음이 있는 곳이라면 모든 곳에 다 연기가 작용되고 그 연기가 있다는 건 업의 힘이 작용된다라고 분명히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들은 단순히 지구를 넘어 우주의 여러 공간에서도 다 확인되고 있죠. 작게는 뭐 달나라도 마찬가지죠. 무중력, 중력이 없는 곳이긴 해도 거기에도 인과가 들어있죠. 생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별이라고 하는 행성, 혹성의 단위들도 별이 태어나기도 하고 별이 죽기도 하죠. 그래서 죽은 별 이후에 초신성이라는 게 생겨나고 그들이 폭파하면서 나타난 빛이 멀고 먼 우주의 시간을 거슬러 우리의 밤하늘에서 관측되기도 하는 그처럼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서 생사가 단순히 생명을 넘어 모든 존재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면 불교에서도 분명 얘기했던 윤회라는 것은 범우주적 지구를 넘어 우리 단순히 인간만을 넘어 훨씬 더 넓은 개념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해서 오늘 바로 그런 얘기를 투게더에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바로 이제 그곳으로 한 걸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그곳에는 여러 의미들이 담겨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작은 범위를 넘어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사회로 나아가거나 해외로 나아가거나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만 오늘 이야기하는 그곳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삶의 터전이라는 지구를 넘어선 곳으로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나아가는 시대를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주 시대로의 한 걸음이 나아갔습니다. 1969년 닐 암스트롱 다 아시죠? 너무 위대한 인류의 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죠. 달 착륙을 했던 시기죠.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입니다. 실제로 이날 이후로 지구의 많은 곳, 여러 나라들이 우주에 대해서 더 넓은 시선을 갖게 되고 저 역시도 어린 시절에 백과사전을 펼쳐놓고 우주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지구 너머의 먼 곳이 아닌 이제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정말 가볼 수도 있는 곳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진짜 이때 닐 암스트롱이 말했던 인류에게 위대한 도약은 정말 더 크게 도약되고 있었고 지금 이 순간 2026년이라는 오늘은 단순한 도약을 넘어 진짜 그곳으로 가기 위한 점프를 준비하는 시간까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2026년 6월에 너무나 아는 유명한 사업가죠. 일론 머스크라는 이 사업가가 스페이스X라고 하는 기업을 이제 나스닥에 상장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그냥 뭐 우주로 가는 무언가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훨씬 그것과 넘어선 것이죠. 민간 우주선, 즉 민간이 우주로 가는 시대가 된 겁니다. 최초의 스페이스X는 나사와 협력해갖고 우주에 지금 나사에서 올린 그리고 나사를 비롯해 여러 나라가 만든 우주 정거장이라는 곳이 있죠. 그곳에 물건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내는 기업이었었는데 이제는 민간 항공으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즉 우리가 진짜로 옛날 말대로 달나라 갈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끊임없이 실험하고 있죠. 시험하고 있고 과거에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되 80년, 90년대만 하더라도 우주선 발사 같은 걸 뉴스나 그런 데서 보여줄 때 과연 지구 궤도까지 무사히 올라갈 수 있을까가 걱정이었었습니다.
중간에 폭발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절대로 폭파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좋아졌다는 거죠. 나아가 어떤 게 있죠, 여러분? 뉴스를 통해 보셨을 겁니다. 우주로 날아갔던 우주선이 앞에 우주 비행선을 날려보내고 엔진을 갈고 있던 우주선 몸체가 지구로 되돌아와서 착륙을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여기 지금 우주선 날아가는 사진이 있는데 저 우주선 몸체가 지구로 돌아와서 착륙장에 착륙을 딱 하죠. 착륙하기도 하고 착륙하는 걸 잡기도 하고 바다에 엄청 큰 것들은 살포시 착륙하기도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로봇 만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것들이 현실로 펼쳐지는 시대가 됐고 현실을 넘어 이제 오늘이며 내일을 기대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이 꿈과 공상이 아닌 정말 리얼, 현실이 된 그런 날인 겁니다. 여기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나스닥 상장할 때 이 연설을 할 때 너무 좋은 말을 해서 제가 하나 갖고 왔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흥미로운 공상과학을 현실로 만든 그런 기술. 바로 본인의 이 스페이스X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상과학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공상을 걷어내는 일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공상과학, 꿈꾸고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과학으로서 현실로 내비쳐주겠다. 이 얘기는 제가 참 많이 응원합니다. 그래서 뭐 이 기업가에게 저희가 뭐 다른 거 있는 건 아니지만 이 기업가가 이것을 꼭 성공해서 우주시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왜 우주시대가 궁금합니까? 아무것도 상관없는데 불교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윤회,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 이 모든 게 단순히 지구만을 넘어서 훨씬 더 넓은 공간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실이 될 것이며 그곳에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확인하고 싶고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제 삶에 얼마 되지 않은 시간 속에서 이것을 꼭 직접 확인하고 직접 수행하고 직접 그것을 발견해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우주와 바다는 인류의 아직 미개척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주를 알면 겸손해진다. 정말 우리가 나라는 존재, 삶이라고 하는 것을 위대하고 거대하게 보지만 우주라는 단위에서 바라보면 너무나 작고 티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우주 먼지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하지만 우리가 설령 먼지일지언정 우리라는 이 하나의 먼지라도 없었으면 우주는 생겨날 수 없었던 겁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어떠한 인연으로부터 발생했던 그 시기부터 지금까지 단 하나도 소멸되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도 이야기되고 있죠.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보존된다는 법칙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주 속에 살고 있고 우리가 설령 떠나갔을지언정 우리는 오온을 통해 이루어진 무언가로 인해 즉 업에 의해 윤회를 통해 다시금 또 다른 삶으로 살아가 계속 끊임없는 삶을 살아갈 것이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열반으로서 완전 소멸하는 그러한 수행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열반에 들지 못했고 저 역시도 수행이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열반이 아닌 오히려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더 여실하게 정확하게 설명해드리고 그것을 통해 불교의 경전에 나온 가르침을 꼭 한번 더 깊이 사유하고 성찰하고 싶은 마음에 이 우주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뭐 사석이나 여러 이 법문 자리에서 꼭 말할 때가 있습니다. 스님은 앞으로 어떤 스님이 되고 싶습니까? 라고 저한테 종종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냥 스님이고 싶고 스님으로 남고 싶지만 한 가지 제가 바라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건강을 잘 유지해서 진짜로 우리 인간이 인류가 화성에 갈 수 있는 시기가 됐을 때 꼭 화성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화성에 최초로 도착한 스님, 화성 도래승이라고 하겠죠. 어쩌면 그곳에 꼭 가서 그곳에 간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물량이나 그런 걸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3D 프린터를 제작해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을 꼭 3D 프린터로 뽑아서 제가 절 이름도 좀 생각해놨어요. 지구사라고 해갖고 그곳에서 지구를 바라보며 그곳에 살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올리고 그들의 공덕과 가피가 더 커지고 그것이 지구를 넘어 화성으로 회항돼 돌아와
화성에도 분명히 정착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안락을 누리고 원활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아, 무슨 약간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공상을 떼내고 과학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스님이기 때문에 어쩌면 화성에 가기 가장 좋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죠? 화성에 가는 기술에는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아직 인류는 화성에까지 못 갑니다. 근데 이제 가게 되겠죠, 언젠간. 근데 문제는 가게 된다라는 건 아직 돌아올 기술은 없다라는 겁니다. 즉 그곳에서 생을 마쳐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화성에 가서 거기서 수행생을 하다가 거기서 열반에 들게 된다라고 하면 저도 또 여러 업이 있을 것이고 제 과보가 있을 테니 저의 오운이 갖고 있는 업에 의해 윤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쩌면 전생을 기억할 수 있거나 그러지는 못하겠지만 그 윤회의 힘으로 제가 다시 지구에 태어날지도 모르겠죠. 지금 그러면 윤회라는 개념, 쌈사라는 개념이 범우주적이라는 것을 적어도 저의 업보들은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에 좀 재밌는 이야기도 한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안 하거나 못한 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정말 기회가 된다고 하면 꼭 화성에도 꼭 한번 가보시고 그래서 제가 아까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업가를 응원한다라고 하는 건 정말 인류를 또 다른 우주의 땅, 화성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곳으로 좀 보내서 그곳에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여러 다음 생을 위해 우리를 더 확장할 수 있는 한 걸음 진일보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주를 알면 우리 사람, 인류, 인간을 바로 볼 수 있게 되고 우주를 통해 삶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고 우주로 인해 불법의 광대함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우주시대가 도래했으면 하고 저도 기회가 된다면 우주로 도래하는 도래승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일미진중 함시방, 티끌 하나에도 온 우주가 들어있다라는 그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우주가 들어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우주로 나아가게 됐을 때 그 우주 속에 내가 우주를 아우르는 하나의 주인공이 되어 그 주인공으로서 또 다른 인연들을 쌓고 그 인연 속에 여러 연기적 관계를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라고 하는 육도윤의 인간을 더 바르게 볼 수 있고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게 우주적 가치관으로서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알 것이며 그리고 그 속에 연기가 존재한다라는 것으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 이렇게 정말 광활한 우주에까지도 미치는구나라는 걸 더 깊이 느낄 것입니다. 불교는 신의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확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의 종교라고 하면 우주를 논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 일일이 신이 만들었어야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불교는 만들지 않습니다. 무시이래, 끝없는 시작이래라고 해서 인연의 인연의 인연의 인연이 거듭되는 그것들만이죠. 이거 우리 현대과학적으로 프랙탈 구조라고도 조금 부릅니다. 어려운 표현이어서 제가 말을 드리진 않지만 어떠한 현상이 과거로 돌아가서 원인으로 가게 되면 그 과거의 원인도 그때 당시에는 현상이었기 때문에 그 현상에 또 다른 원인이 존재하고 그 원인은 또다시 현상이 돼서 원인의 원인의 원인의 원인으로 계속 간다라는 정말 불교에서 말하는 이러한 중중무진, 일미진중함시방, 일즉일체 다즉일의 가치관이 현대과학 그리고 우주과학, 물리과학 속에 또는 양자역학 속에도 고스란히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이 불교가 과학을 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불교는 불교, 과학은 과학으로 써 있는 겁니다. 과학은 실증하고 증명하는 거지만 불교는 사유하고 성찰하고 관하는 것입니다. 이 둘의 가치관이 다르지만 2600년 전 부처님께서 인간의 삶을 깊이 사유하셔서 만들어진 것이다 보니 두 과학과 불교가 바라보는 지점은 사람이었어서 그 공통점이 등장하는 것이지 공통점이 있다라고 해서 같다라고 보고 어떠한 우월관계를 놓는 것 어쩌면 우월관계를 논다는 자체가 불교에서 가장 부정했던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과학은 과학, 불교는 불교 제가 재미삼아 얘기합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법은 법사에게 라고 하듯이 각각의 자리를 잘 지키며 각자의 역할을 계속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불교 속에도 고스란히 잘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 좀 살펴봐야 됩니다. 불교에서 그렇다면 우주를 어떻게 바라봤는가? 불교에서 바라본 우주, 전에 한번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알게 되면 좀 허망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불교에서 바라봤던 우주는
우주과학과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가치관이 같은 것이지 우주의 형태를 설명했을 때의 모습으로서만 보게 되면 완전히 다른 곳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선 불교에서 광활한 우주를 설명하는 하나의 표현이 있죠. 삼천대천세계라고 표현합니다. 삼천대천, 원래 이런 표현은 그냥 무수하다라는 뜻인데 자꾸 사람들이 분석하고 확인한 걸 좋아하다 보니 이러한 공식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사는 하나의 세상, 즉 우리의 우주는 우주 중심의 수미산이라는 것이 딱 박혀 있고 그 수미산을 중심으로 양옆에 해와 달이 뱅글뱅글 돕니다. 그리고 수미산을 옆으로 여러 산들과 바다들이 펼쳐져 있고 그 끝에 사방 동서남북으로 하나의 섬들이 존재하고 그 끝에 이 우주를 가로막는 마치 우리 울타리와 같은 철의산이라는 게 있죠. 우리 철의산간 많이 들어보셨죠? 은산 철벽을 깨뜨려야 된다라는 화두, 그 철의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한 세계, 그래서 수미세계 또는 수미산세계라고 부릅니다. 이게 천 개가 모이면 소천세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소천세계가 다시 천 개가 모이면 중천세계가 되고 중천세계가 다시 천 개가 모이면 대천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천세계가 삼천 개가 모여 삼천대천세계가 되는 거다. 어이, 어지럽습니다. 그 정도로 헤아리지 말고 그냥 무한히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고 숫자로는 몇 개인가. 우리 인류는 숫자와 그래프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등수를 매기고 비교하고 경쟁하는데 부처님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냥 표현으로 놔둔 건데 그 표현조차도 자꾸 확인하려고만 하죠. 즉 무한한 연기의 법계가 바로 우주라는 가르침인 겁니다. 그리고 그 우주 속에 무한한 중생들이 각자의 업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고 그들이 무수하게 뒤섞여 있다 해서 또 비슷한 예가 하나 있죠. 항아사수라고 해서 항아의 모래 아래 숫자와 같다. 즉 갠지스강에 흐르고 있는 모래의 숫자와 같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이것도 또 최근에 물리학이 발달돼서 대략 계산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로 실제로 제가 아는 또 서울대 교수님이 계셔서 해인사에 제가 학감으로 있을 때 그분 모셔서 이거 한번 한 적 있어요. 계산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듭니다. 하지만 대략의 답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학인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숫자가 나오니 좋아? 이제 속이 시원한가? 라고 하니까 아, 아닙니다 스님.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이제 알겠다고. 바로 그거다. 자꾸 찾으려 하지 말고 숫자로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그 숫자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불교는 그렇게 답을 내는 게 아니다. 지금 내 눈앞에 다가온 인연을 바라보고 그 인연 속에서 어떠한 삶을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가. 즉 시절 인연 속에 어떠한 연기적 관계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즉 삼천대천세계라는 우주관도 우리가 지금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속에 우주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주의 시간 속에 인간이라는 삶, 100년 정도의 삶을 사는 우리는 너무 미약합니다. 하지만 100년밖에 살 수 없는 우리가 있기에 우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우주를 살펴보려고 하고 이제 우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즉 그러한 관계에 있는 것이지 뭐가 더 많다, 적다, 크다, 그에 비해 작다 그런 것들을 논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미산 우주관 그것도 지구, 이 우주라고 하는 맨 밑에는 풍륜이라는 바람으로만 이루어진 토대가 있고 그 위에 물로 이루어진 수륜, 그 위에 땅으로, 흙으로 이루어진 금륜이 있고 그 토대 위에 수미산이 서 있으며 그 옆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구산팔해라고 해서 아홉 개의 산과 여덟 개의 바다가 존재하고 그 중심이 바로 수메루라고 하는 수미산이 가운데 탁 박혀있다는 겁니다. 그 양끝에 그리고 네 개의 섬이 있다 말씀드렸고 우리가 사는 곳은 수미산을 중심으로 남쪽 아래에 있는 섬부라고 하는 섬, 섬주자죠. 그래서 섬부주라고 하고 남쪽에 있죠. 그러다 보니 남섬부주, 우리 그래서 축원에 나오는 남섬부주라는 표현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밑에 보면은 이렇게 통을 이렇게 겹쳐서 올려놓은 것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맨 밑에가 풍륜, 그 바로 위에 살짝 올라온 데가 수륜,
그리고 수경과 같은 넓이로 금륜이 하나 있고 그 위에 쟁반같이 동그란 게 있어서

여러 모양들이 있죠. 이것을 아우르는 것을 허공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화두 중에 허공을 헤아릴 수 있는가라는 화두가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근데 여기도 계산해놨죠? 하지 말라고 하는데. 헤아리는 거 아닙니다.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헤아리려고 하면 할 겁니다. 여기 단위가 들어있기 때문인데 단위는 1요자나라고 해서 1의 단위가 12km에서 15km 정도를 기본 단위로 하고 있고 이게 모양입니다. 그리고 저 맨 위에 동그랗게 모여있는 것을 하나의 우주입니다. 소세계, 바로 수미세계 우주관의 모습이고 저것을 확대해 보면 이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이 지도가 일본 책에 나와 있는 거다 보니 제가 일본어가 써 있는 거 조금 해드렸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위에 단면을 보면 이렇게 막 네모가 막 겹쳐 있죠.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수미산입니다. 그리고 양옆으로 반달, 세모, 동그라미, 네모 형태로 막 있죠. 저게 바로 네 개의 섬. 동쪽에 있는 것이 승신주, 남쪽에 있는 것이 선부주, 서쪽에 있는 것이 우화주, 북쪽에 있는 것이 구로주라고 합니다. 아, 그럼 저곳에 있는 게 사천왕인가? 아닙니다. 사천왕은 수미산의 문지기여서 각각이 수미산 남쪽, 수미산 서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바라보는 문 쪽에 있는 게 사천왕이어서 동쪽 승신주를 바라보는 쪽에 수미산 문이 바로 지국천, 남증장천, 서광목천, 북담은천들이 그렇게 사천왕으로서 수미산 앞문에 위치해 있고 즉 약간 수미산의 경비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입구가 다 사방향에 있고 그 맞은편에 이렇게 네 개의 섬이 있는 형태이다. 그리고 저것을 가운데로 뚝 잘라서 단면을 보면 요 면이 되는 겁니다. 가운데 수미산이 가장 크죠. 수미산 높이가 8만입니다. 우리 8만대장경 있죠? 무수하게 많다라고 해서 진짜 숫자 8만에 사로잡히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산이다라고 해서 8만이고 옆 폭도 8만, 그 옆에 있는 바다도 8만이어서 광활하게 넓다라는 의미로 8만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 배수로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지축산이 4만, 그 다음에 지상찬이 2만, 그 다음 청목산이 만. 그렇게 해서 계속 줄어들고 그 맨 끝에 가장 넓은 바다의 삼각형으로 볼록 올라온 게 이제 각각의 섬이어서 우리 연부주가 있고 그 물을 다 가로막고 있는 끝이 바로 철이산이라고 해서 화두의 철이산관 또는 은산철벽을 꿰뚫어라는 게 이러한 우주관, 이러한 세상에 너 자신을 가둬두지 말고 완전히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대자유인이 되라는 화두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불교에서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표현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아비달마 구사로 세간품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우주 또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냥 모습만을 나타낸 것이지 절대로 그 안에 우리를 가둬두고 그 안에서 갇혀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게 불교의 궁극적인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모습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금강경이나 여러 경전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섬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선부주입니다. 선부주 이렇게 삼각형 형태인 것 같지만 밑에 보시면 살짝 평평하죠? 사다리꼴 같이 쭉 퍼져 있는 형태입니다. 이 모습 뭐와 같습니까, 여러분? 바로 인도의 모습입니다. 인도 지도 지금 한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찾아보시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인도에서 생겨난 종교이다 보니까 인도의 모습이 지구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것을 그래서 연부주 또는 선부주라고 부릅니다. 그 이름의 기원은 음사입니다. 잠부라고 해갖고 이파리가 넓은 초록색 나무가 무서워히 많아서 근데 이때 당시에도 사유를 하면서 지구가 푸르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파란색의 푸른 게 아니라 대신 초록색의 푸른 걸로 생각했죠. 그래서 이곳이 이렇게 푸르른 곳이다라고 해서 잠부나무가 많다 해서 잠부의 섬이다 해서 연부주, 선부주가 된 것이고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미산의 남쪽에 있어서 남선부주가 된 것이다. 이 선부주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에 태어나는 모든 중생은 수명이 짧고 필연적으로 노병사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통이라고 하는 수명의 한계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알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라는 깊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만 부처님이 나타나신다라는 조건이 태초의 불교에는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우리 다불설이라고 해서 이 범위가 대승에서 더 넓어지면서 온 우주의 부처님이 존재하게 된다라고 바뀌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한 분의 부처님 일불설

절이라고 해서 남선부주에만 부처님이 존재하게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우리 그 약간 대칭 구조를 좋아하는 것 같이 양 보면은 선부주의 모습이 딱 똑같이 대칭 구조로 이루어지는 것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에서도 똑같은 개념을 갖고 있었어서 지금 땅을 딛고 있는 중생을 넘어서 그 위에도 중생들이 있다라고 해서 수미산의 상층부에 바로 천이라고 하는 존재를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 당시에도 이 신이라고 있었죠. 브라우만이라는 신이 있었다 보니까 하늘나라에도 중생이 있었다라는 개념을 불교에서도 차용하지 않으면 안 됐었기 때문에 그 개념을 갖고 왔어. 근데 우리 때때로 이 천을 신이라고 두죠. 천신이라고 자꾸 부르다 보니까. 하지만 이 천도 윤회하는 중생이며 산스크리트로는 데바라고 또는 여성 명사로 쓰된 데비라고 부릅니다. 다른 종교에서 갖고 있는 조물주, 유일신, 즉 가시라고 부르는 그런 존재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때때로 절에 오셔서 이 천신이 모셔져 있는 곳에 보고 아 불교도 사실 신을 이렇게 모시지 않냐. 불교랑 다른 종교랑 다를 게 뭐가 있냐라고 하는데 데바는 윤회합니다. 수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쭉 여러 모습들을 쭉 나타냈고 여기 보면 좀 더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미산 위쪽으로 쭉 올라가서 맨 위까지 대범천까지 이어져 있는 모습을 쭉 살펴볼 수가 있죠. 이 대범천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계의 초선의 가장 끝이라고 보고 그 밑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리 어떻게 보면 중생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으로 타와자제천까지 설명하는 이거 조금 어렵죠.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었을 겁니다. 우리 사찰에서 아침 저녁으로 우리 종을 칠 때 28번과 33번을 치는 차이점을 말씀드렸죠. 28번을 친다라는 개념은 바로 이 천이라고 하는 28천을 전부 아우르는 것이며 33번을 친다는 33천은 중생이 도달하는 도리천의 33천까지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전에 한번 설명드렸듯이 바로 그 개념이 이 천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과 달리 땅 아래에도 중생이 존재하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태초에는 8개의 뜨거운 지옥만을 뒀었습니다. 그래서 팔열지옥이라고 여기도 지금 이렇게 등장하죠. 근데 그 이후에 뜨거운 것에 익숙한 분들이 생기죠. 아마 우리나라 우리 불자님들, 보살님들도 뜨거운 지옥은 뭐 웬만하면 견디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막 찜질방, 사우나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뜨거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 싫어할 만한 건 반대겠죠. 차가운 걸 만듭니다. 그래서 팔열지옥과 더불어 팔냉지옥 또는 팔한지옥이라고도 부르는 그래서 총 16개의 지옥이 훗날 만들어지게 되고 이러한 모습으로서 구사론이라는 논서에서는 지옥을 설명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우주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 여러 지식, 정보, 우주에 대한 관념과 바라봤을 때 너무나 다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종교는 종교로서의 역할을 갖고 바라보는 것이고 과학은 과학적으로 자신의 그런 증명과 또는 발견을 하는 것이라고. 종교를 지나치게 바라보면서 과학까지 투영시키려고 하면 이렇게 맞지 않게 되는 것이고 지나치게 과학에만 맹신하게 하다 보면 인간의 존엄성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삶에 대한 설명될 수 없는 것들을 표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 삶이 인스턴트화되고 딱딱해지고 인간이 가져야 될 온정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간단한 예로 인류가 왜 육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돼지를 잡아 삼겹살을 먹어도 되고 닭을 가둬놓고 키워서 치킨을 먹어도 될까요? 누가 허락했죠? 우리가 허락한 겁니다. 인류라는 인간이라는 존엄성을 스스로에게 부여한 것이죠. 생명과학적으로는 절대로 허락할 수 없고 이야기도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존엄성을 기반해 주는 게 바로 종교성에 들어있는 것이죠. 종교라는 것이 인간 중심으로 발달됐고 인간의 존엄성을 인간으로서 극대화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신의 종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더 인간에게 부여하지만 불교에서는 다시금 바라보며 생명의 존엄까지도 나아가게 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육식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깊게 바라보며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는 걸 계속 알아가 나아가 불교에서와 같이 궁극적으로는 육식을 점차 멀리하는 삶 그래서 그 이후에는 육식을 하지 않는 삶 그리고 육식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고기라고 하는 것을 먹지 않는 것을 넘어 생명 모두가 존중되는 것이고 생명이라는 것은 다 우리와 함께 윤회하는 윤회의 중생이라는 것을 깊이 우리가 깨달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업보를 짓지 않게 한다는 것을 우리 불교
그리고 종교.

연구가 과학과 달리 설명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어찌나 이와 같이 된다라고 하면 불교의 이런 범우주적인 윤회가 지금 우주과학과 더불어 확장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니브야 바다나라고 하는 논서에 이렇게 명확하게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도 바닷속에도 깊은 산속의 동굴에 들어가 꽁꽁 숨어 있더라도 죽음이 미치지 않는 곳, 즉 죽지 않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도 바닷속에도 깊은 산속의 동굴에 들어가더라도 업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여기에는 업으로 설명하지만 이것은 연기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기적 관계를 갖고 그 관계 속에서 행을 통해 업을 쌓고 그 업의 과보는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만 이것을 설명할 게 아니라 우주적으로 확산해서 정말로 뭐 화성에 가든 목성에 가든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아마 뉴스를 보서 통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명왕성의 모습이 뉴스를 통해 소개됐죠. 여러 뭐 가스들과 탄소에 의해서 막 얼음 같은 산들이 막 펼쳐진 것들이 이제 멀리 과거에 보냈던 우주선이 거기 도달해서 이제야 전파가 도착해 우리 인류에게 명왕성이라는 것이 실제하고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는 사람이 1초도 못 살겠더라고요. 기온차가 400몇 도입니다. 400도가 넘는 기온차가 있는 곳이야 인류가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공간이고 현재 과학기술로는 인류가 그나마 지구와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이 화성밖에 없다 해서 우리가 항상 그 화성인, 화성인이라는 개념들도 그만큼 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제 진짜로 그 화성인, 화성에서 우주적인 가치관으로서 불교의 이러한 교리, 부처님의 말씀을 확인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정말 지혜의 아르마리를 넘어 이제 지혜의 깨달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찰을 들어가다 보면은 이러한 이 글이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요거 지금 길상사에 앞에 불교대학을 하러 가면서 찍어둔 사진인데 여기 보면 써 있죠. 입참문례 막존지에 이 사찰 안으로 문을 통과하면서부터는 지혜 아르마리와 뭔가를 풀어내는 것을 지니고 오지 말아라. 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불교에선 저 아래에 있는 지혜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아르마리의 지혜는 지식인 겁니다. 이것은 결국에선 이 지식의 한계에 갇히죠. 그래서 지식의 한계에 갇혀 산다라고 우리를 이야기할 때가 많죠. 하지만 지혜는 실천하는 겁니다. 이제 진짜 지혜의 실천을 펼칠 수 있는 마음대로 다 이 지혜를 확인하고 펼쳐보고 확인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내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 수 있습니다. 지식의 아르마리에 갇혀서 아 여기까지밖에 못해 이 정도면 된 거야 여기까지밖에 없을 거야 라는 것에 갇히는 게 아닌 정말 은산철벽을 꿰뚫듯 지혜의 힘으로 우리가 우리의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대인 겁니다. 법망경의 제16계 탐재석법계에서도 그래서 배움이라고 하는 것을 늦추지 말고 배움을 함부로 알려주지라고 하지 않으며 항상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불자로서 마땅히 좋은 마음으로 먼저 대승의 위의와 경륜를 배워 의미를 자세히 알아야 하느니라. 그 새로 배우는 보살이 백리나 천리 떨어진 곳에 와서 대승의 경륜를 배우려는 것을 보거든 마땅히 법답게 일체의 고행을 설해주되 그런 뒤에 낱낱이 차례대로 정법을 설해주어 마음이 열리고 가르침을 깨닫게 해야 하느니라. 보살이 이양을 위해 답해야 할 것을 답하지 않고 경륜의 내용을 뒤죽박죽 설하여 삼보를 욕되게 한다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해서 항상 배움을 놓치지 말고 자세히 배워 그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실천해야 하며 그것을 다시 다음 사람들께 바르게 전해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불법에서 항상 말합니다. 모든 곳에 연기법이 작용하고 연기가 있는 모든 곳에 바로 법이 있고 법이 있는 곳엔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주는 바로 법계이고 우주이기에 법이 작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우주 속에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은 연기법 속에서 우리를 만들고 우리

우리는 지금을 행하면서 그 작용으로 수많은 연기적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즉 우주 속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바로 우주인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우주적 존재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할 때 우리 앞에 우주가 펼쳐질 것이며 여러분의 지금 그 삶의 한순간은 우주를 만드는 모든 원인이 되어줄 것입니다. 범우주적 세계로 이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현실의 시대에 우리가 더 넓게 세상을 바라보고 그 속의 모든 공간에 부처님의 법이 항상 가득 차 있다는 걸 더 절실히 느끼며 우리의 인연들이 우주적 관계로서 우리와 함께 살아간다는 걸 더 환희롭게 바라볼 수 있는 오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 하루는 여러분의 모든 삶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질 것이며 그 순간을 절대로 헛되이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미진중 함시방 일직일체 다지길 여러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도 없을 것이며 우리도 지금 하지 않을 것이며 우주라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주가 있었고 우리가 있고 여러분이 계시기에 제가 있고 우리 모두가 함께 지금 이 순간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항상 오늘 더 행복하시고 그 행복 속에 좋은 인연들과 그 관계성에서 여법하게 수행이 거듭되어 점차점차 좋은 업을 쌓고 그 좋은 업이 큰 공덕이 되시기를 발언드리며 오늘 투게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BTN 불교 TV에서는 보시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우리 투게더와 BTN 프로그램 제작에 쓰이고 많은 불자님들이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님 전에 축원 올립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불국사 3층 석탑 안에서 발견된 통일신라시대 목판인쇄 경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인쇄물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1400년의 시간을 견딘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의 비밀은 바로 한지. 한민족 고유의 종이 한지. 전통 방식으로 당나무로 만든 종이이며 닭종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먹물이 부드럽고 고르게 번지며 천년이 지나도 색이 변하지 않는다. 질기고 부드러운 한지는 물로 씻어 햇볕에 말려 다시 쓸 수 있다. 세상에 가진 풍파를 겪어 해지고 낡았어도 복원이 가능한 유일한 소재. 우리의 위대한 문화유산,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한지. 이탈리아

0: 국립기록유산보존복원중앙연구소는 문화재 5점을 한지를 이용해 복원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도 문화재 복원에 한지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1: Que je dois renforcer, je vais plutôt choisir un papier coréen qui va se déformer, enfin dans le bon sens, c'est-à-dire qu'il va pouvoir suivre les déformations de mon œuvre. Il y a plus de souplesse.
0: 한지의 우수성을 증명해 주는 무구정광 대다란이 겸 천년의 세월을 넘어 변치 않는 법형을 지켜온 한지. 단순한 기록 매체를 넘어 우리의 삶과 함께 온 한지. 한지. 미래 세대에게 꼭 전해야 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능견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과도한 디지털 자극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자라고 있습니다. 유아기부터 시작하는 명상은 단순한 학습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를 가꾸는 소중한 씨앗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선명상을 쉽고 편안하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놀이처럼 웃고 함께 숨을 고르면서 마음이 쉬어가는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놀이로 만나는 유아 선명상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명상이 놀이가 될 수 있을까요?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놀이로 만나는 유아 선명상. 놀이와 명상, 언뜻 듣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아에게 놀이는 삶 그 자체이기에 놀이와 명상이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놀이가 곧 명상이고 명상이 곧 놀이로 유아의 삶에 있어서 현재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하나의 통합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둘, 명상과 놀이가 어떻게 만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지금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미국 국

국립보건원에서 발표한 통계인데요. 성인들이 명상과 요가를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를 2002년부터 22년까지 20년간의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명상이 2002년 7.5%에서 22년을 보면 17.3%로 두 배 이상 증가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현재까지는 성인 조사의 데이터만 결과만 보고를 해서 아동에 대한 결과가 직접적으로 업로드되어 있는 2017년 기준으로만 보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4세에서 17세까지의 아동들의 명상 사용률은 2012년 0.6%에서 2017년 5.4%인 800%가 증가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래프는 2019년 미국 국가건강 면접조사를 기반한 논문에서 아동의 명상 실천율이 명상 유형의 유형까지, 명상 유형의 특성까지 그 연구를 보고하고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 아이들의 부모에게 6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자녀의 다양한 명상 기법을 조사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주목할 점은 위파사나 혹은 선불교 명상이나 마음챙김 기반한 명상을 2012년 0.3%에서 2017년 1.6%로 4배가량이나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명상의 시대적 흐름은 유아교육과 그리고 학교교육에서도 명상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해해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을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즉 디지털 원어민이라고 부르고 있죠.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디지털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디지털 네이티브 시대에 필요한 능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주의 집중력, 정서 조절 능력, 공감 능력, 회복 탄력성. 이 모든 것들이 공교롭게도 명상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디지털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 디지털 시대를 건강하게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입니다. 2024년 스마트폰 과이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만 3세, 즉 5살부터 11살 사이의 아동들이 스마트폰 일상생활에서의 사용률이 88% 이상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미디어 이용조사에서는 미디어 이용시간은 185.9분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세계보건기구는 2살에서 4살까지는 1시간 이내로 권고하고 있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여기서 보면 3배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살 이전의 아이들에게 미디어 노출 금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살 이전의 아이들이 미디어 노출이 57.7%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너무도 빠른 시기에 미디어 접촉과 노출을 아이들의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뇌는 어떤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2019년 존 허튼 박사의 스크린 사용과 백질 미세구조 관련성에 관한 연구 보고가 있는데요. 뇌의 신경 고속도로와도 같은 백질은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고 언어를 이해하고 집중력을 유지하는 모든 고등사고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보시는 자료 화면에서 뇌의 파란 영역은 뇌의 신경 연결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빨간 영역은 수초의 발달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스크린 사용이 많을수록 언어와 읽기 능력 등과 같은 뇌 영역의 백질 연결성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미디어 노출과 주의력 문제 간 관계를 연구해온 대표적인 연구자인 크리스 타키스는 영유아 시기의 스크린 자극은 ADHD 진단 및 주의력 저하, 충동성이 높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상은 아이들의 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명상이 뇌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다수 있습니다. 리사 플록 박사의 4, 5세 아동을 대상으로 8주간 명상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에 뇌의 변화를 검사를 했는데요. 집중력을 유지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충동 및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전전두엽의 피질 활성화가 증가되어서 정서조절 관련 뇌 영역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연구에서 명상이 아동의 뇌 발달과 신경 연결 형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연구 결과는 영유아기의 명상 경험은 평생 가져갈 뇌의 기초를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0-5세, 즉 영유아 시기의 뇌는 가소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환경과 경험이 언어, 인지, 사회, 정서 발달의 방향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뇌의 과소성이 높은 시기에 디지털과 미디어의 과다한 노출은 어린 영유아의 뇌에는 빠른 자극은 행복이다 라고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는 도파민이 교란이 주범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즉각적이고 순간적 자극으로 다가오는 미디어를 경험하면 이 빠른 도파민에 길들여져 책을 읽는다거나 어떤 친구와 놀이를 한다거나 그림을 그리는 활동들의 도파민은 천천히 그리고 아주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느린 것은 재미가 없어 라고 이렇게 아이들은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how to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의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디지털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과 함께 살아가되 자신의 마음은 지킬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보다가도 잠깐 쉬어야 되겠다 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아이, 게임을 하다가도 이제 그만하고 친구랑 놀아야지 하고 선택할 수 있는 아이, 이것은 명상이 아이들의 조절력과 메타인지를 키우는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이들의 뇌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바로 명상의 그 해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명상의 체계적이고 과학적 연구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존 카바친 박사의 정의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의 순간에 판단하지 않고 특정 대상에 의도적으로 주의를 집중하는 능력으로 의도적으로 몸과 마음을 관찰하고 순간순간 체험한 것을 느끼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카바친 박사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의 근거로 우리의 아이들이 명상을 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현대사회의 유아들에게 명상은 나를 이해하며 자기 조절력과 정서 안정 그리고 주의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열린 마음으로 또래를 이해하면서 긍정적 관계 성장을 위한 명상 활동에 지원이 필요합니다. 명상은 아이를 조용하고 그냥 가만히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아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있도록 돕는 힘을 기르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명상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성인들과 같이 정자의 제서로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거나 이렇게 가만히 침묵하게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을 통한, 다시 말해서 놀이를 통해서 즐거운 경험이 되도록 발달에 적합한 명상 놀이 활동을 해야 합니다. 명상 놀이는 명상을 놀이처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놀이 그 자체가 명상적 경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명상의 여러 방법 중에서 명상의 목적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다양한 명상이 있습니다. 호흡을 대상으로 한다면 호흡 명상이 되고 걷기를 대상으로 한다면 걷기 명상, 마찬가지로 먹기, 오감, 감사 이와 같은 주제를 대상으로 다양한 명상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명상들은 유아 자신에게 시작해서 가족, 이웃, 주변 환경, 자연까지 점점점 유아로부터 바깥의 외부 세계까지 확장하여서 명상 놀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

상태에서 이렇게 몸을 알아차리고 느낌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마음을 알아차리고 현상을 알아차리는 종류의 다양하게 유아에게 명상놀이를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몸 알아차리기에서 보면 호흡 명상이 있습니다. 제가 유치원에서 아이들하고 직접적으로 이 몸 알아차리고 느낌, 마음, 현상 알아차리기를 하는 명상들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호흡은 아이들에게 들숨 날숨, 숨을 들이쉬는 것은 들숨이고 내쉬는 것은 날숨이다. 이렇게 하면서 들이쉴 때는 어디로 들이쉴까? 그러면 아이들은 뭐 코로 들이셔요, 뭐 배로 들이셔요, 뭐 이렇게 아이들은 자신의 느낌을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코가 숨을 코로 들이셨으면 내쉴 때는 어디로 나올까? 그러면 개구진 아이들은요, 뭐 엉덩이로 나와요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그냥 명상은 그 어떠한 상황이든지 허용하게 유아에게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도록 연결되어지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또한 호흡을 무조건 숨으로만 하지는 않습니다. 숫자 세기를 통해서 들이쉬고 내쉬면서 하나, 들이쉬고 내쉬면서 둘. 그런데요, 아이들에게 또 인지적인 어떤 명상을 또 과도하게 하다 보면 숫자를 10까지 센다, 20까지 센다, 100까지 센다 이렇게 되면 주의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3번, 5번 이렇게 점차적으로 유아들에게 함께 놀이로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유익합니다. 다음은 걷기 명상, 또 걸으면서도 발바닥의 느낌이 어떤지, 또 유아들이 걸으면서 자신의 다리와 허리, 엉덩이, 팔, 모든 몸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움직이면서 내가 걷고 있구나, 동작을 하는구나를 이렇게 몸 알아차기를 통한 놀이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동작 같은 경우는 음악을 틀어주면서 막 몸을 움직이면서 아이들이 하는데 성인은 몸을 움직이면서 동작을 할 때 가장 어색해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이 음악을 통해서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전 나비가 된 것 같아요. 저는 비행기처럼 날아볼래요. 이렇게 하면서 정말 자유롭게, 어떻게 보면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정말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표현을 하면서 놀이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느낌 알아차리기 명상인데요. 여기에는 감정의 날씨를 한번 알아보는 활동으로 들어갑니다. 유아들에게 오늘 우리 땡땡이의 마음은 어떤가? 그러면 오늘의 날씨는 맑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엄마랑 헤어져서 마음이 슬퍼요. 그래서 오늘의 날씨는 저는 비가 와요. 이렇게 표현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느낌 알아차리기의 명상은 오감 명상이 주된 활동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중에서 소리 명상, 즉 싱잉볼을 이용하는 명상도 하는데요. 다양한 싱잉볼의 소리를 듣고 아이들이 그 소리가 자신한테 어떻게 느껴지는지, 또 더 나아가서는 다양한 악기 소리를 눈을 감고 어떠한 악기인지 맞춰보는 거라든지 이런 놀이를 할 때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또한 가장 즐거워하는 놀이는 이 먹기 명상입니다. 차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차의 색깔이 어떤지, 향기는 어떤지, 어떤 색깔인지, 맛은 어떤지.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즐거워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일을 가지고 먹기 명상을 할 때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명상이 진행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딸기를 가지고 이제 할 때 아이들은 그 아마 실험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마시멜로를 가지고 참는 걸 가지고 하는데 진짜 딸기를 가지고 눈으로 관찰하고 냄새를 맡고 입으로 먹기까지 그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것을 못 기다리고 먼저 빨리 먹으면 안 돼요? 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꾸준하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근데 딸기일 수도 있고 아이스크림일 수도 있고 귤일 수도 있습니다. 건포도일 수도 있고요. 그 어떤 것도 이 먹기 명상에는 모두 다 해당이 되는데요. 가장 즐거워하면서 가장 빨리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 알아차리기에 해당되는 명상들인데요. 여기에는 풍선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담아보는 활동입니다. 근래에 이제 아이들과 제가 같이 했던 이 마음 풍선 놀이에서는 7살 아이들이 지금 이제 졸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치원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슬픈 서운한 마음,
초등학교 가고 싶지 않아요 하는 마음을 풍선에 담아보기도 하고요. 또 초등학교에 가면 어떤 마음일까?

뭐 설레이기도 하고 즐겁고 행복하기도 해요. 라는 아이들의 마음을 또 가득 담아보는 또 그런 풍선놀이 명상도 할수 있고요. 또이 중에서는 감사 명상이 가장 아이들에게 빠르게 또 마음으로 따뜻하게 들어가는 명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대상을 분명하게 정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부모님에게 감사를 한다거나, 친구에 감사를 한다거나, 선생님, 아니면 이 음식이 나에게 오기까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감사. 근데 이것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한다기보다는 뭐 다양한 색종이라든지, 저 같은 경우는 다양한 색종이를 아이들한테 줘서 거기에 글씨를 쓴다거나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아직 글을 못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쓸수 있는 유아는 글을 쓰도록 해서 그것을 또 적어서 아이들과 서로 한번 발표를 해보고 또 그거를 고리를 만들어서 목걸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색종이가 고리로 만들어서 목걸이를 만들어서 또 자기가 목걸이를 걸어서 집에 또 가져가기도 하고 이럴 때 가장 아이들은 연민심에 대한 부분이 가장 자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현상 알아차리기 명상 중에서는 뭐 이제 곧 오늘 이제 입춘인데요. 곧 이제 봄이 오게 되면 씨앗이 자라는 과정, 나뭇잎이 변화되는 과정, 또 계절의 변화. 이 중에서도 가장 이제 아이들이 활발하게, 활기차게 집중을 가지고 이제 변화의 관찰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얼음이었습니다. 얼음은 느낌을 가지고 차갑게 자극을 되기도 하지만 그 얼음이 점점 녹으면서 물이 되어 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에 대한 현상 알아차리기에 대한 명상들도 얼마든지 유아들 일상 삶에서 놀이가 될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놀이는 다만 어떤 교육 기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사찰에서도, 그리고 이 밖에 그 어느 곳에든지 유아의 일상과 연결되어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선행시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아 주변의 인적 환경, 즉 부모님이나 선생님들, 또 성인들, 이 어른들이 먼저 명상 활동을 하면서 느낌이 좋았던 것을 유아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응용하고 적용할 것을 저는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아들과 그럼 이러한 선명상 놀이를 어떻게 시작할까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유아의 선명상 놀이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감각 경험을 중시하는 놀이로 시작하면 가장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아는 자신의 여러 감각들, 즉, 보고, 만지고, 먹고, 냄새 맡고 등의 직접적 경험을 할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또 이러한 명상 놀이는 일상을 벗어나서 어떻게 따로 이런 명상 놀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과 연결하여서 그리고 일상 활동에서 짧은 알아차림의 순간을 자주자주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가질 것을 권장드립니다. 예를 들면 달리다가도 잠시 멈춰서 호흡을 한번 느껴볼까? 아, 지금 호흡이 어때? 빠른가? 아니면 느린가요? 심장 소리는 어떻게 들려? 이렇게 유아들에게 자꾸자꾸 그 알아차림의 순간을 질문으로써 느껴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늘을 한번 바라볼까? 하늘의 색깔이 어때? 아, 공기의 느낌은 어때? 이렇게 그 느껴지는 것들을 유아에게 질문하는 거죠. 이렇게 일상생활과 그리고 일상의 활동에서 짧은 알아차림의 기회를 순간순간 갖는다면 아이는 자신의 행동과 마음 태도에 생각보다는 빠르게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어떤 모든 것도 아이가 직접 활동하도록 하게 해야 합니다. 주도적 학습처럼 말이죠. 놀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노는 것처럼 선명상 놀이도 아이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직접 활동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인은 가만히 관찰자로서 지원자로서 잘 지켜보고 기다려주고 도움이 필요할 때 개입하는 지원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금 너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선명상 놀이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의 닻을 내려줄 수 있습니다. 바쁜 세상 속에서 잠깐 멈춤을 선택할 수 있는 힘. 명상놀이는 완벽한 아이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아이를

0: 온전히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화를 내고 짜증내고 산만하고 또 울부짖어도 그 순간 지금 여기에서 아이와 함께 숨을 쉬는 것, 그것이 명상놀이의 시작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모두 지금 이 순간 충분히 소중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계반 친구들 원장 스님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자, 세계반 전체 기도하는 두 손. 자, 안녕하십니까? 시작. 원장 스님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원장 스님이랑 저번 주에 선명상 놀이를 했어요. 어떤 선명상 놀이했죠?
1: 모르는데요.
0: 어? 아, 그때 안 와서 몰랐구나. 또.
1: 풍선.
0: 아, 풍선을 가지고 했었어요. 오케이. 또. 어, 싱잉볼 명상도 했었어요. 자, 오늘은 어?
1: 틱샷.
0: 아, 틱샷. 어머, 세계반 친구들 생각 주머니가 정말 크구나. 틱샷을 기억하고 있었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앞에 어떤 게 보여요?
2: 풍선.
0: 어, 풍선이랑 어, 틱샷이랑 또 어, 싱잉볼. 오늘은 원장님이 싱잉볼 다른 모양을 가져왔어요. 싱잉볼이 어, 진짜 커요. 싱잉볼이 크기별로 다른 것도 있구나라고 슬기반 친구들이 알 수 있도록 해왔어요. 자, 우리 친구들 명상할 때 어떤 자세로 앉죠? 부처님 자세, 자기 다리 편한 자세. 자, 평소에는 손가락 엄지하고 검지를 하기도 하지만 원장쌤 할 때는 오른손 위에 왼손. 기억하는 친구가 있었겠네. 있었네. 자, 엄지끼리 부딪히고 배꼽에 올려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허리는? 허리는? 어, 자, 우리 들이쉬는 숨은 숨을 쉴 때 어디로 들이쉬죠?
3: 폐!
0: 코로 들이쉬면 숨을? 폐로 가요. 맞아요. 폐로 가요. 그러면 숨을 들이쉬면 우리 몸이 어디가 더 부풀어서 커지죠?
3: 배!
0: 배가 커져요. 그러면 숨을 내쉴 때는 우리가 어디로 내쉬죠?
3: 코!
0: 코로 내쉬어요. 코로 내쉬면 배가 어떤 느낌이 되죠? 어, 다시 줄어들어요. 맞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코로 숨을 들이쉬면 배가 부풀어지고 폐도 부풀어지고 코로 숨을 내쉬면 배가 줄어드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느껴보고 알아차려 보아요. 자, 원장님 따라서 다시 한번 코로 들이쉬는 숨은 둘숨. 자, 코로 한번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다시 한번 코로 들이쉬고 내쉬고 마지막 다시 한번 코로 들이쉬고 내쉬고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장 스님이 팅샷을 가지고 소리를 내볼 거예요. 이 소리가 몇 번 들리는지 집중할 수 있어요. 알아차릴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자, 눈을 감아보고 소리가 몇 번 나는지 들어보고 입 밖으로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숫자를 세어요. 자, 지금부터

0: 자, 조용히 눈만 뜹니다. 몇 번 소리가 났는지 아는 친구는 손만 번쩍 들어주세요. 그렇지, 손 번쩍. 자, 그러면 손을 든 친구만 원장 선생님이 하나, 둘, 셋 하면 소리 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1: 여섯 번.
0: 여덟 번?
1: 여섯 번.
0: 일곱 번?
1: 여섯 번.
0: 여섯 번이에요?
1: 네.
0: 오, 맞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엄청 잘 집중해줬어요. 자, 이번에는 큰 싱잉볼. 이 친구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1: 싱잉볼.
0: 큰 싱잉볼이 소리가 한번 원장 선생님이 땡 칠 거예요. 땡 치면 이 소리가 시작되는 끝부터 시작해서 소리가

자기가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볼 거예요. 몇 번까지 숫자가 세어지는지 마음속으로만 세어볼 거예요. 자, 명상 자세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이제 눈을 감고 원장 선생님이 큰 싱잉볼 소리를 들려줄게요. 그때부터 하나, 둘, 셋 자신의 마음속으로 자신의 속도만큼 숫자를 세어보아요.

0: 자, 이제 살며시 눈을 떠보아요. 자, 숫자를 마음속으로 몇 가지 셌는지 세어본 친구 한번 손 들어봐요. 자, 손 들어본 친구 그러면 몇 번 세어봤을까? 몇 번? 19? 36. 경우는? 30. 20. 20. 예진이는?
1: 28.
0: 말한 사람은 손 내려도 돼요. 그 다음에 형욱이? 11. 40까지 셌구나. 20.
2: 59.
0: 59까지 셌어요.
3: 69.
0: 69.
4: 79.
0: 79. 30. 88일 거예요. 마지막. 95?
5: 65.
0: 이렇게 친구들이 65, 79, 30, 19 이렇게 자신만의 속도로 숫자를 세워보았어요. 자, 원장선생님과 이제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호흡도 알아차려보고 소리를 따라가면서 집중하는 알아차림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자, 이번에는 오늘 우리 슬기반 친구들하고 어떤 시간을 가져볼까 하냐면 내 마음을 풍선에 담아보는 선명상 놀이 활동을 해볼 거예요. 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유치원 졸업하면 어디로 가요?
6: 학교.
0: 어느 학교 가요?
6: 초등학교에
0: 가요. 벌써 초등학교 어디 가는지 알고 있어요?
6: 네.
0: 오. 그러면 자, 하나, 둘, 셋 하면 자신이 어느 초등학교 가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와, 형고초등학교, 경주초등학교, 초등학교를 다 벌써 알고 있구나. 자, 초등학교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어때요?
7: 싫어요.
0: 좋은 사람도 있고 불편한 사람도 있고 싫은 떨리는 사람도 있어요. 좋아요. 어떤 사람도 있어요? 유치원에 계속 있고 싶은 친구도 있구나. 원장스님도 슬기반하고 계속 있고 싶어요. 자, 바로 뭐가 되고 싶어요? 2학년이 되고 싶구나.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도 있고 슬픈 마음도 있고 유치원을 떠나기 싫은 슬픈 마음도 있고 또 설레이는 마음도 있고 떨리는 마음도 있어요. 그 마음을 이 풍선에 가득 담아볼 거예요. 그리고 풍선에다가 초등학교에 가는 자기를 응원하는 문구를 적을 거예요.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자.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친구야 사랑해 하는 말도 적을 수 있어. 친구야 고마워 라는 말도 할 수 있어요. 사랑해.
8: 졸업
0: 축하해도 할 수 있어요. 자, 그 문구를 여기다 써볼 거예요. 자, 이 활동을 하기 전에 우리가 지켜야 될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이 있을까?
9: 뛰어서 나오면 안 돼요.
0: 우리 가윤이 또? 예진이? 하윤이 또? 소리 지르면서 나오면 안 돼요. 또? 밟으면 방석 밟지 않고 친구랑 싸우지 않고 또?
10: 자기가 파랑새 만드는데 파랑새 하고 싶어서 얘기하면 안 돼요.
0: 서로 자기 거를 하고 싶어가지고 막 풍선 가지고 서로 다투지 않는다는 말이군요. 우리 슬기반 친구들이 모두 규칙을 잘 알고 있어요. 거기에 원장 선생님이 하나 더 한다면 풍선을 크게 불어서 너무 크게 불어서
11: 날리면 안 돼요.
0: 날려지면 불편감이 있고 또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마음이 깜짝 놀래요. 그래서 친구들이 기쁜 마음이 깜짝 놀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풍선을 지금부터 가져갈 건데

0: 가져간 다음에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생각해보고 할 거니까 가져가고서는 자신의 무릎 앞에, 원장스님처럼 무릎 앞에 둘 수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어떤 풍선을 가져갈지 잠깐만. 원장스님이 바르게 앉아있는, 명상자세 바르게 앉아있는 친구부터 해야겠어요. 어느 친구들이 명상자세를 가장 바르게 하고 있을까? 우리 친구. 자, 이쪽 가운데로 나오세요. 자, 자기의 풍선을 가져가 주세요.
1: 친구들이 다 나와요?
0: 아니요. 자, 그다음 원장선생님 보니까 이 앞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 4명 친구들이 자세를 바르게 하고 있었어요. 자, 요 4명 친구 일어서 자, 자신의 풍선을 자기가 가져가고 싶은 색깔을 가져가 주세요. 자, 그다음 우리 여기 4명 친구들 일어서 옳지. 자, 풍선을 다 가져간 친구들. 자, 풍선을 한번 잡아볼까요? 풍선을 옆으로 한번 늘려볼까? 하나, 둘. 자, 어떤 느낌이 들어요? 쫀득쫀득해요. 느낌을 알아차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세로로도 한번 해볼까? 세로로. 어떤 느낌이 들어요?
2: 지렁이.
0: 오, 지렁이 느낌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 자, 오른손. 자, 입으로 부는 곳을 손을 한번 잡아당겨 볼 텐데, 손을 잡아당겨서 놓아 볼 텐데, 너무 세게 놓치면 어떻게 될까? 아파요. 자, 느낌을 알아차릴 수 하나, 둘,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어떤 소리가 나요? 치악 소리야. 자, 이번에 반대편을 한번 해볼게요. 자, 반대편으로 풍선의 동그란 부분을 한번 놔볼 거예요. 하나, 둘, 셋. 어떤 소리가 나요? 그런 소리가 나. 우리는 풍선의 소리도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어요. 자, 이번에 풍선을 가만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자, 자신의 풍선의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 눈으로 한번 봐요.
1: 노란색.
0: 자, 그 다음에 이 풍선에다가 초등학교에 가는 자신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담을지 풍선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싱잉볼 소리가 끊어질 때까지 풍선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어떤 마음을 넣으면 좋을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다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1: 네!
0: 자, 풀선에다 어떤 마음을 담아볼지 이제는 말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을 풍선에 가득 담아볼 거예요. 이제 한번 후 하고 불어볼 건데 풍선이 불기 어려운 친구는 선생님한테 손을 들고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자, 언장선생님처럼 한번 크게 한번 불어봅시다. 하나, 둘, 셋. 불어줘야지. 자, 원장스님만큼 이만한 크기로 한번 불어볼까요? 불고, 자, 원장스님과 같은 크기로 한번 불어볼게요. 그리고 풍선을 묶어줄 거예요. 좀 더 크게 불어주세요, 하윤아. 좀만 더 크게. 선생님 여기야. 자, 풍선을 묶어주세요 하는 친구는, 오우, 잘했어요. 오, 자, 아니요, 조금 더 크게 불어주세요. 풍선을 묶어주세요 하는 친구들은 원장님처럼 이렇게 손을 들고 풍선을 한번 들고 있어 보세요. 자, 이번에는 자신의 펜 하나씩 다 가지고 있죠? 자, 거기에다가 자신을 응원하는 말을 한마디씩 써주세요. 선생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자, 원장 선생님은 건강하고 씩씩하자 라고 썼어요.

0: 그러면 어떤 마음을 적었는지 모든 친구한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때 동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신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풍선을 바라보면서 친구들한테 자신의 마음을 전해볼 거예요. 자, 다 쓴 친구들은 원장 선생님 뭐라고 썼는지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1: 건강하고 씩씩하다.
0: 원장 선생님은 쓰레기반 친구들이 초등학교가

건강하고 씩씩한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팅샤가 소리가 끊어질 때까지만 하고, 팅샤 소리가 끊어지면 이제 끝나는 거를, 우리 글 쓰는 거를 멈출 거예요. 펜을 선생님한테 주세요.

0: 먼저 저는 풍선에 이런 마음을 담아봤어요 하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친구. 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얘들아?
1: 행복하다.
0: 스스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시작.
2: 행복하다.
0: 행복하다. 초등학교 가서 행복하다는 마음을 우리 친구가 적어줬어요. 또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이쪽으로. 스님 옆으로. 원장 스님 옆으로. 자, 이쪽 오세요. 자, 우리 친구는 뭐라고 적었을까? 한번 읽어볼까? 시작. 다시. 우리 친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1: 졸업 축하.
0: 얘들아, 축하해. 풍선 한번 흔들어 봅시다. 축하해. 자, 마지막으로 두 명만 더 해볼게요. 자, 한 명이에요. 자, 여기 쓰세요. 자, 뭐라고 적혔어요? 잘해서 고마워. 최고야. 다음에 또 만나요. 적었어. 다시 큰 소리로 한번 얘기해 볼까? 시작.
1: 잘했어. 고마워. 최고야. 다음에 또 만나자.
0: 다음에 또 만나자. 들어가자.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하윤이.
3: 난 못 말할 것 같은데.
0: 자, 뭐라고 적혀 있는 우리 친구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 시작.
4: 얘들아, 졸업 축하.
0: 우리 하윤이가 얘기해 볼까? 시작.
5: 얘들아, 졸업 축하.
0: 졸업 축하해. 잘했어. 들어가세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이 풍선을 자기 가슴 앞에 이렇게 딱 안아보세요. 가슴 앞에 안아보고. 자, 가만히. 자, 풍선 소리가 나지 않아. 안고 있으면 풍선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자, 그리고 눈을 가만히 감아보아요. 눈을 가만히 감아보고 마음속으로 초등학교에 가서 건강하고 씩씩하고 신나고 기쁘고 또 졸업을 축하하는 마음까지 가만히 자기 스스로에게 응원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눈을 가만히 감고 풍선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있는가. 자, 가만히 귀를 기울여서 생각해 볼 거예요.

0: 자, 우리 친구들이 초등학교에 가서도 언제나 건강하고 안전하고 씩씩하기를 바래요. 자, 원장 선생님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자, 슬기반 모든 친구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기를. 슬기반 모든 친구들이 행복하기를. 슬기반 모든 친구들 사랑해. 자, 풍선 꼭지를 한번 이렇게 쫙 잡아보세요. 꼭지만 잡고. 자, 무릎에 이렇게 딱 놓으세요. 원장 선생님처럼. 자, 오늘 슬기반 친구들이 초등학교에 가는 마음을 원장 선생님이 잘 들어볼 수 있었고, 잘알수 있었어요. 그래서 원장 선생님도 마음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초등학교에 가서도 언제나 건강하고 씩씩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멋진 슬기반 친구들이 되기를 원장 선생님도 기도할게요. 자, 모든 친구들, 우리 슬기반 친구들 같이 원장 선생님 마음처럼 같이 할수 있겠죠? 네. 헉, 대답이 너무 작은데? 우리 친구들도 모두 같이 친구들 사랑하면서 잘 지낼 수 있겠죠? 좋아요. 자, 풍선을 잡고 합장손 기도하는 두 손. 자, 원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인사 시작.
1: 원장 선생님 고맙습니다.
0: 우리 슬기반 친구.

아주 안락하게 산다. 고통스러워하는 자들 속에서 고통을 여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고통을 여인 자로서 산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전염병을 다스리다. 부처님께서 마가다국 왕사성에 머물고 계실 때의 일입니다. 이웃나라인 바이샬리에서는 전염병으로 인해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한때는 인도 전역에서 가장 부유하고 풍요로운 곳이었지만 전염병으로 인해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자 바이샬리 사람들은 전염병을 잠재우실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밖에는 없습니다.
2: 큰 자비로 중생을 가엾이 여겨 일체를 두루 살피시군. 이끌지 못한 일을 끌어주시고 모든 중생을 대하기를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 하십니다.
1: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웃나라 마가다국에서 왕의 공양을 받으며 머물러 계시는데 부처님을 모셔올 방법은 없을까요? 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바이샬리 백성들의 초청을 받은 부처님께서는 비구들과 함께 항아를 건너 바이샬리에 도착하셨습니다. 아난존자는 대중들과 함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문을 합성하였습니다. 어떤 존재들이 여기에 함께 왔든지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신들과 인간들에 의해 공경받는 열의 붓다에게 예경하라. 행복이 있기를. 어떤 존재들이 여기에 함께 왔든지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신들과 인간들에 의해 공경받는 열애와 법에 예경하라. 행복이 있기를. 어떤 존재들이 여기에 함께 왔든지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신들과 인간들에 의해 공경받는 열애와 승가에 예경하라. 행복이 있기를. 일주일 동안 사부대중이 보배경을 합성하자 전염병을 퍼뜨리는 나쁜 기운이 모두 사라졌고 모든 아픈 이들의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불법승 삼보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온 세상 모든 생명체를 향해 평화와 행복을 빌어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존재에게 위안을 안겨주고 어려움을 넘어서는 지혜를 심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걸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소중한 나.
1: 우아진도.
0: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예, 광호 스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중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욕구일 겁니다.
2: 네.
0: 그리고 이 행복에는 사실 이 세속 사람들의 행복이 따로 있고요. 네. 세속을 떠난 출세간의 행복이 따로 있습니다.
2: 네.
0: 그래서 출세간의 행복, 세속을 떠난 출세간의 행복은 사실 깨달음이죠.
2: 네.
0: 어떻게 보면 깨달음을 제외한 다른 감각적인 쾌락이나 행복은 영원한 것이 못 됩니다.
2: 네.
0: 예. 어제는 좋았지만 오늘은 슬프고 오늘은 좋았지만 내일은 눈물을 흘리고 예. 뭐 보이지 않게 사랑할 거야 뭐 이러면서 예. 하여튼 다 이제 이 마음이 만든 환상이라고 했거든요.
2: 네.
0: 세속적인 행복이라는 것은. 근데 사실 우리 중생들은 그 세속적인 행복을 더 원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2: 네.
0: 그래서 사실 절에 오시는 분들 보면 깨달음과 중생제도를 위해서 사찰에 다니는 분들보다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다 나에 대한 집착. 나에 대한 행복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하거든요.
2: 네.
0: 그 부처님께서는 이 중생들이 바라는 이 행복을 얻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복을 지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2: 네.
0: 결국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행복이라는 것, 불행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지은 복의 또 다른 모습들입니다.
2: 네.
0: 내가 복을 많이 지었으면 살아가면서 내 앞에 펼쳐진 일들이 모두 다 어떠할까요? 행복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고요.
2: 네.
0: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게 없다면 살아가면서 내 앞에 펼쳐진 내 앞에 그 모든 일들이 불행하거나 자꾸 어떤 막힘, 가로막힘이 느껴지게 될 겁니다.
2: 네.
0: 어떤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된대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2: 네.
0: 예, 있긴 있을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 미다스의 손 해가지고 손만 대면 황금이 된다 해서
2: 네.
0: 미다스의 손 뭐 이러면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국수의 장인이라고 해서
2: 네.
0: 하는 것마다 말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국수 말아먹잖아요.
2: 네.
0: 국수의 장인. 예? 야, 너 어떻게 하는 일마다 말아먹냐. 참 희한해요. 뭐, 야, 난 말아먹고 싶어서 말아먹냐? 뭐 이러죠. 근데 희한하게 일이 또 안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노력하지 않거나 어리석어서 일이 안 풀리는 거는 할 말이 없어요.
2: 그렇죠.
0: 근데 정말 노력하고 정말 그 누구보다도 준비했는데도 일이 안 풀렸을 때는 엄청난 자괴감이 느껴질 때가
2: 네.
0: 있죠. 근데 불교에서는 내 앞에 펼쳐진 어떤 일의 성패도 사실 내가 지은 복의 또 다른 모습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잘 우리가 돌이켜봐야 됩니다. 나는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사람 같은가? 나는 전생에 복을 좀 적게 지었는가?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복을 전생에 많이 지은 것 같아요? 못 지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 거기까지. 예, 그래요. 예. 근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복에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고. 뭐, 부모 복은 있는데, 뭐, 자식 복이 없는 경우가 있고, 부모 복도 있고, 그리고 뭐, 배우자 복은 있었는데, 결혼 복은 있었는데, 또 뭐, 자식 복이 없는 경우가 있고, 뭐, 부모 복도 없고, 부부복도 없었는데 말년에 자식복이 있는 경우가 있고 예, 또 개인적으로는 뭐 학교복은 있는데 뭐 재복이 없거나 뭐 재물복은 있는데 건강복이 없거나 아니면 뭐 다 없거나 왜 다 없으면 참 곤란해요. 이렇게 사람이 저마다 자기가 가진 복의 모습이 또 저마다 다릅니다.
2: 네.
0: 전생에 어떤 복들을 많이 지었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전생에 재복을 많이 지었는데 전생에 사람들한테 재물을 많이 베풀었는데 전생에 살생하기를 좋아했다면 이번 생에 재복은 많지만 건강복이 없을 수가 있고 전생에 재복, 재물도 사람들한테 많이 베풀고 살생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봤던 그런 어떤 마음을 잘못 썼던 업이 있는 사람들은 이번 생에 전생에 많이 베풀었으니까 무슨 복은 있겠어요?
2: 네,
0: 재복은 있을 거고 전생에 살생도 안 했으니까 무슨 복은 또 있겠어요? 건강복도 있었지만 사람들은 막 깔보고 무시했던 업보가 있으니까 대신 뭐가 없을까요? 뭐 인복이 없다든가 예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 앞에 펼쳐진 어떤 업의 모습들이 그냥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지었던 내 인연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뭐 쉬운 말로 인과응보라고도 하고 인과업보라고도 하고 예 결국 내가 지은 건 누가 받는다? 내가 받을 수밖에 없다. 모든 게 다 인연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연을 잘 지어야 돼요. 이 인연도 그 말도 좀 조심해야 돼요. 예. 말도 조심하고 인연 예. 이 인연법을 잘 지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인연의 흐름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그대로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는 건데. 그러니까 가만히 이 사람이 조금 꾀가 있어야 돼요. 가만히 스스로 이렇게 돌아봐서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은가? 적은가? 적은가? 많은가? 아리까리하다 싶을 때 과감하게 이번 생에 아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지 못하니까 이번 생에 좀 내가 잘 닦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불교를 공부하면서도 마음을 잘 못 쓰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것도 이제 업습이라고 해요. 습관.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내가 기도해야 되고 머리로는 내가 복을 지어야 되고 머리로는 내가 마음 공부해야 되지 하는 걸 아는데 몸이 잘 따라줘요 안 따라줘요? 그게 업의 습관이에요. 그렇게 살아왔던 업의 습관이 있어서 그래요. 툭하면 이제 욕설에 욕이 입에 붙었던 사람이 절에 다닌다고 갑자기 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습관이 돼 있어서 그렇잖아요. 맨날 사람들만 모이면 맨날 뒤에서 남욕하던 사람이 절에 다닌다고 나 오늘부터 남 얘기 안 할 거야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업의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 업의 습관을 우리가 잘 들여야 됩니다. 간혹 불자님들 중에 보면 스님 자 차라리 하루 밥은 굶을지언정 기도는 하루도 안 빼먹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노보사님들 중에 정말 업의 습관을 잘 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양심에 찔려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제 막 기도하다가도 밥 때 되면 아니야 몸이 건강해야 기도도 하는 거야 하면서 일단 밥을 선택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항상 매일 기도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놓치지 않고 또 사람들에게 자꾸 복을 짓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 복 짓고 사람들한테 베풀고 자꾸 공덕 지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어떤 불자님은 절에 꾸준히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은 바에 의하면 자기가 너무 박복한 것 같은데 보시할 게 집에 가난해서 보시할 게 없어서 큰 스님 법문 중에 봉사를 열심히 해도 복 짓는 거라는 얘기를 듣고 마음에 딱 와닿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전생에 박복하게 살아서 물질적으로 보시를 많이 못하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뭐 만 원, 오만 원, 십만 원 우습거든요. 그냥 뭐 은행 이자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분들은 뭐 만 원,

0: 2만 원 가져가 뭐 이렇게. 예? 예? 그런데 정말 없이 사는 분들은 천 원 한 장도 아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내가 물질적으로 보시하기는 힘드니까 절에 와서 이렇게 몸으로 봉사하는 거, 예, 법당 청소를 한다거나 설거지 봉사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또 봉사하시는 분들도 다 실질적으로 복을 짓는 겁니다. 근데 이런 복 짓는 게 딱 습관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노보사님들 중에 보면 한 달 내내 이렇게 들어 누워 계시다가 아이고 고고 관절 아프다, 아이고 고고 허리 아프다 하다가 초하루만 되면 절에 가서 하다못해 절에서 설거지 하나만 안 해드려도 그날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셔가지고. 그게 복을 짓는 습관. 예. 뭔가 복을 지으려 하고, 선업을 쌓으려고 하고, 공덕을 지으려는 그 업의 습관. 그게 그 선업을 지으려는 그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업보를 보려면 내가 어떤 습관이 있는가? 나는 책 보는 걸 좋아하는가? 아니면 나는 나쁜 걸 보는 걸 좋아하는가? 네? 왜 웃어요? 방송 용어에 안 맞아서 뭐 표현을 못하겠네? 책을 봐도 이렇게 부처님의 경전이 담겨져 있는 책을 좋아하는가? 아니면 뭐 이렇게 좀 흉악한 내용이 있는 그런 책을 좋아하는가?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습관이 있는가? 남에게 배려하는 습관이 있는가? 우리 보면 주변에 우리가 갑질갑질 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권력이 있거나 돈이 많아서 갑질해도 아주 못된 짓인데 쥐뿔도 없으면서 가치 없는 사람한테 또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없는 사람끼리 돕고 살아야지. 너 사는 거 힘들지? 나도 힘들어. 힘든 사람끼리 좀 양보하면서 살자 해야지. 어? 서로 쥐뿔도 없으면서 쥐가 원래 뿔이 없잖아요. 쥐가 뿔이 없어요. 쥐에 뿔 있는 거 봤어요? 아 있으면 연락 한번 주세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응? 가치 없는 사람들 위에 군림해서 갑질하고 이런 거 보면 그 업의 습관이 아주 나쁜 거예요. 예. 그러한 안 좋은 업의 습관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서 잘 닦아야 된다. 물론 마음 가치는 잘 안 되죠. 마음 가치는 잘 안 되지만 그래서 자꾸 닦으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화 10번 냈던 사람이 마음 공부해서 화를 9번만 내. 10번 냈던 사람이 9번만 내. 남들을 보면 야 너 절에 다니면서 수행한다더니 바뀐 게 뭐냐?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 번은 참은 거예요. 10번 화냈고 몇 번 화냈어? 9번. 한 번은 참은 거예요. 그러면서 발전하는 겁니다. 네? 한 번 참은 거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막 부인이 있는데 부인인데 바람 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부인인데 바람 피거나 배우자가 있는데 바람 피면 죽어서 무거운 업보를 져요. 근데 바람을 10번 피우던 사람이 있었어. 절에 다니면서 바람을 8번만 펴. 비유가 이상한가?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찔러요? 엄청나게 발전한 거예요. 바람 10번 피운 걸 몇 번 핀다? 근데 표정들이 안 좋으세요? 예? 그래 넘어가요. 예, 예. 제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업의 습관을 잘 들여야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도시에서 법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법문을 이제 하셨냐면 이제 보시와 공덕과 복을 짓는 것에서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법문들을 하셨는데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 기본적으로 보시를 많이 해라라는 말이 경전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네. 보시를 많이 해라. 많이 베풀어라. 베풀면 반드시 누구에게 돌아온다? 이번 생이건 다음 생이건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당신이 중생이었을 때 부처가 되기 위해서 가장 많이 닦은 공덕 중에 하나가 바로 보시공덕이라는 거예요. 그 부처님의 수제자 중에 마하가섭이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마하가섭 스님께서 일주일 동안 깊은 삼매에 들어가셨대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완벽한 선정, 삼매 상태에 들어가셨다가 일주일 후에 딱 눈을 뜨십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깨달음의 깊은 경지에 가신 분들은 막 일주일 동안 딱 앉아가지고 참선자세로 앉아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일주일 동안 삼매에 빠지고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일주일 동안 선정에 딱 나오시고 난 뒤에 경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선정에 들어가서 나오고 이걸 이제 멸진정이라고 해요. 맥진정이라는 엄청 깊은 산맥에 들어가서

나온 뒤에 바로 공양을 올리면 그 공양이 최고의 공양 중에 하나랍니다. 그러니까 첫 봤다라고 하죠. 네, 첫 번째 공양, 첫 봤다. 예. 처음으로 봤다. 처음으로 공양을 올려서 봤다. 미안해요. 예. 표정들이 안 좋네. 예. 자, 그래서 이 가장 이게 공양, 고귀한 공양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마가서 스님이 다 일주일 동안 선정에 들어갔다가 딱 나오신 뒤에 지금 일주일 동안 멸진정에 들어가서 나온 뒤에 나에게 처음으로 공양을 올리며 어마어마하게 큰 고귀한 공덕을 얻을 것이다. 이 기회를 누구한테 줄까 고민에 빠지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막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이 전생과 인연이 있는 사람, 오늘의 이 공양의 공덕을 이룰 만한 사람이 누가 있나 하고 이렇게 신통력, 천안통으로 살펴봤대요. 그때 어느 논밭을 지키고 있는 여인네의 모습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아, 저 여인네가 이 공양의 공덕을 지을 인연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 여인네가 때마침 그때 쌀을 볶고 있었대요. 쌀을 볶은, 이제 볶은 쌀을 볶고 있었는데 마가서 스님이 탁 바루를 들고 그 여인네가 있는데 찾아갑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가난한 여인네예요. 그 오늘 하루 먹어야 볶은 쌀이에요. 그 여인네에게 딱 이렇게 탁발을 탁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제 탁발을 왔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탁발을 할 때 밥 좀 주세요, 죽 좀 주세요, 국 좀 주세요, 먹을 거 좀 주세요라는 말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 거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묵묵하게 바루를 들고 가만히 있으면 신도가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안 주면 그냥 떠나는 거고. 그러니까 말 없이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더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말 없이 인사 팍 쓰면서 줄 거야 안 줄 거야 씨 이러면 되게 신도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웃자고 한 말이고. 그래서 이제 입으로 국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쌀을 볶고 있던 그 여인네가 가섭스님을 보더니 마음에 엄청난 기쁨과 희열을 느낍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그러면서 그 스님에게 이제 공양을 올리게 돼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여인네가 그 공양을 올리지 않았더라면 복을 지었을까요 못 지었을까요? 못 지었죠. 근데 마가섭 스님을 보는 순간 마음에서 뭘 느꼈다고 했죠? 기쁨과 희열을 느끼면서 공양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복을 지을 수 있는 인연을 이미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 예? 그 스님을 봤는데 저 스님 뭐야? 생긴 것도 추레해가지고 나 안 줄래? 이런 마음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못 본 척하면 스님이 그냥 떠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마가섭 스님을 보는 순간 엄청난 기쁨이 솟구쳤다는 것 자체가 그런 복을 지을 만한 인연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 요 인연법이 참 무서워요. 맞아요. 그래서 마가섭 스님에게 아주 정중하게 그 자기가 먹어야 할 볶은 쌀을 공양을 올립니다. 볶은 쌀을 다 바로에다 부어드린 뒤에 가섭 스님에게 삼배를 올려요. 절 삼배를 다 올린 뒤에 이 공양의 공덕으로 큰 스님께서 깨달으신 그 진리를 저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 발언을 세웠더니 가섭 스님이 뜻과 같이 될지어다 출가 이렇게 축원을 해줍니다. 그 가섭 스님이 이제 길을 떠나요. 그리고 이 여인네는 자기가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공덕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와, 큰 스님에게 공양을 올렸다라는 막 기쁨, 그 환희와 기쁨 속에 집으로 가는 길에 그 바닥에 있었던 그 논두렁에 숨어있던 코브라 독사에 물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불자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지으면 그 복을 받는다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마가서 스님한테 엄청난 공양을 올렸으니까 그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복을 짓자마자 뭘 당했죠? 독사한테 물려서 죽었잖아요. 요것만 보면 사람들이 야, 다 개뻥이다. 아, 그렇잖아요. 부처님하고 큰 그 아라한 스님한테 공양을 올리며 큰 복을 받는댔는데 마가사 같은 대아라한 스님한테 공양 올렸는데 공양 올리고 나서 바로 몇 분 후에 뭐 어떻게 돼요? 독사에 물려서 죽잖아요. 요것만 볼 것 같으면 사람들이 절에 안 나올 사람들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사시불공 때 부처님과 스님들한테 큰 공양을 올리고 집에 오는 길에 차 타고 집에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다든가

0: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응?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저게 뭐 정멸복음 저 산 높은 곳에 있는 절에 힘들게 가가지고 절에서 기도를 간절히 올린 뒤에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져가지고 뭐 죽었다든가 이러면 사람들 입장에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야, 잘 되라고 복지려고 절에 갔더니 오히려 절에 갔다 와가지고 오히려 나쁜 일만 생겼네. 절에 다닐 필요 없어. 이거 다 뻥이야. 쌤들 다 뻥치는 거야. 뻥쟁이들 막 이래버리면 그럼 뭐 우리 입장에서 딱히 할 말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 미안하니까. 그런데 이번 생만 볼 것 같으면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자, 우리 불교가 인과 업보라고 했잖아요. 공양을 올린 것도 누구 복이고? 내 복이고. 코브라한테 물려가지고 죽은 것도 누구 업이에요? 내 업이에요. 코브라와 또 지었던 전생의 업보가 있었던 거고 전생에 코브라 독사에 물려야 하는 내가 지은 인연법이 있었기 때문에 물렸을 뿐이고 가섭스님한테 고귀한 공덕을 공양의 공덕을 지었을 그 복도 누가 받아요? 내가 받자. 그래서 코브라에 물려서 죽은 그 여인네는 죽자마자 죽었어 일단 죽자마자 정신을 차려서 눈에 딱 떠봤더니 하늘색의 신으로 태어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 네.
0: 예. 근데 또 이런 걸 안 믿는 사람은 에휴 스님들 할 말 없으니까 그렇게 말지 않네. 이래버리면 또 이제 할 말이 없지만 네. 또 부처님 말씀에는 거짓이 없다고 했잖아요.
1: 네.
0: 인과 업보의 법칙에 의하면 코브라에 물린 것도 누구 업이고
1: 네.
0: 예, 내 업이었고 마가서 스님에게 고귀한 공양을 지어서 그 공덕으로 죽자마자 하늘색의 신으로 태어난 것도 누구 업이다?
1: 네,
0: 내 선업이었던 거야. 하늘색의 천녀, 선녀로 태어났어요. 하늘색의 선녀, 신으로 태어났는데 선녀로 태어났는데 그래서 책엔 천녀라고 나와요. 천녀, 하늘의 여자. 밑에 수백 명, 500명, 1,000명의 신녀들을 거느린 황금 궁전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치면 뭐 하늘색의 공주님 정도 된 거죠. 다 이렇게 이제 하늘색에서 천녀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름이 라자예요. 라자. 천녀 라자라고 불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라자. 맞아. 예, 예. 그래서 이제 라자로 태어나 가지고 이 천녀 라자가 나는 전생에 무슨 복을 많이 졌길래 이렇게 하늘색의 아름다운 여인과 황금 궁전과 수많은 신녀들을 데리고 있는 하늘색의 그런 어떤 신으로 태어났을까? 라고 해서 자기 전생을 살펴봅니다. 그 하늘 세계에서 이제 자기의 전생을 딱 살펴봤더니 전생에 자기가 보잘것없는 여인네였는데 마가서 스님의 고귀한 모습을 보고 마음의 희열과 기쁨을 느끼면서 그 복근살을 공양 올린 공덕으로 하늘 세계 신으로 태어났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 마음에서 엄청난 희열을 느끼면서 무슨 다짐을 했냐면 내가 전생에 보잘것없는 인간 세계의 사람이었는데 여인네였는데 이번 생에 이와 같은 하늘 세계의 신으로 태어난 거는 복을 줘서 그렇다. 그러니 내가 미래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내가 계속 무엇을 지어야 되겠구나. 복을 지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하늘 시간이 날 때마다 하늘 세계에 내려와가지고 마가섭스님의 시봉을 듭니다. 근데 이제 첫째 날이었어요. 마가섭스님이 이제 탁발을 나간 사이에 마가섭스님이 계시는 그 절에 내려와가지고 깨끗하게 방앞을 쓸고 물 항아리에다 물을 채워놓고 깨끗이 청소를 한 뒤에 사라져버립니다. 가섭스님이 와서 깨끗하게 돼 있으니까 설마 하늘색의 선녀가 내려왔던 건 생각 못하고 이제 우리 후배 스님들이 했나 보다. 우리 후배 스님들이 이렇게 물 채워놓고 청소했나 보다. 그렇게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는데 또 이틀이 됐어요. 이틀째에도 이제 물을 채워놓고 하늘색의 선녀가 내려와서 천녀 라자가 깨끗하게 방을 청소해놓습니다. 그것도 이제 3일째에도 이제 마가서 스님이 그날따라 방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천녀 라자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라자가 계속 이렇게 방을 이렇게 그 방 밖에 있는 마루를 깨끗이 닦아놓고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워놓고 그 밖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가서 스님이 아 어떤 성실한 스님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나 싶어서 이렇게 문에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사람이 아니에요. 뭐예요? 선녀인 거예요. 천녀가. 하늘색의 천녀가 내려와서 내 시봉을 하고 있어. 로또지 로또. 어? 선녀 또 선녀면 얼마나 예쁘겠어.
1: 예.
0: 선녀님 그렇게 힘든 애 하지 말고 나랑 차나 한잔 합시다. 예, 뭐 하면서 딱 불러가지고.

커피도 한잔하고 하늘색에는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나요? 뭐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근데 마가 썼으면 되게 불쾌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하늘색에 천녀가 내려와서 자기 시봉을 한다는 걸 수행자의 수치로 여기신 거예요. 검소하고 소박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수행자에게 하늘색에 선녀가 내려와서 시봉을 하니까 문을 딱 열고, 그대는 누구길래 내 처소에 와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저는 스님의 마가소 스님의 제자 라자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라자라는 이름의 제자가 없다. 누구냐 했더니 그 선녀가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제가 전생에 그 논밭을 지키는 여인네였는데 스님이 오셔서 탑발을 원하시길래 제가 복근살을 스님께 공양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 공덕으로 하늘색의 신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때서야 가섭 스님이 그대가 공덕을 지어서 하늘색에 태어난 건 너무나 잘한 일이다. 그런데 굳이 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나의 시봉을 하는 건 옳지 못한 일이다. 그러니 어서 사라져라. 다른 데 가서 봉사해라 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녀 라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미래 세상을 위해서라도 복을 지어야 됩니다. 저는 너무나 복을 짓고 싶습니다. 그러니 제발 쫓아내지 말아주십시오. 말아주십시오. 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때 가서 스님이 가라 가라. 라자가 못 간다 못 간다. 가라 가라. 못 간다 못 간다. 그래서 라자에게 맞아야 갈래? 예, 그 말은 농담이에요. 가서 스님이 때릴 리는 없고. 그래서 이제 챙피를 줬답니다. 너는 네 집이 어딘지도 모르냐 하고 손가락을 탁 튕겼대요. 예, 뭐 책에는 그렇게 나와요. 네 집이 어딘지도 모르냐 하면서 손가락을 딱 튕겼대요. 이게 뭐 챙피를 주는 방법인가 봐요. 그러니까 천녀 라자가 울면서 허공으로 날아가면서 허공에서 합장을 하면서 저는 복을 짓고 싶습니다. 제발 저를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하고 외쳤대요. 그 소리가 멀리 있는 사원에 있는 부처님 귀에까지 들립니다. 그 부처님이 이게 뭔 소리요? 뭐 이러셨겠죠? 뭔 소리요? 복 지을 테니까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하니까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천안통으로 살펴본 뒤에 그 일의 자초지종을 다 꿰뚫어 보십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천녀 라자를 불러드립니다. 그 라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자여, 더 이상 나의 제자 마하가섭을 괴롭히지 말아라. 마하가섭은 검소하게 살고 소박하게 사는 수행을 닦고 있다. 그러니 하늘색의 선녀가 내려와서 시봉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거다. 그러니 나의 제자 마하가섭을 더 이상 번거롭게 하지 말아라 하면서 다음과 같은 법문을 하십니다. 하지만 복은 계속 어떻게 해야 된다? 지어야 된다. 복은 끊임없이 지어야 된다. 복은 끊임없이 짓고 끊임없이 닦아나가야 된다. 열심히 복을 지어놓은다면 이번 생에도 행복하고 다음 생에도 행복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예. 이번 생에도 행복해질 수 있고 다음 생에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뭐다?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걸 갖추고 하늘 세계에서 황금 궁전과 500명 1000명의 시녀들을 데리고 있는 부족함이 없는 하늘 세계 선녀조차도 저렇게 복을 지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하물며 인간 세상에 복이 부족한 중생들은 복을 지으려고 노력하려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법을 설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불자분들은 정말 복 짓는데 마음을 깊이 써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스님, 저는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복 지을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경전에도 나오고 논서에도 나오고 역대 큰 스님 법문에도 나오지만 수행하려면 또 뭐가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됩니다. 수행도 복이 있어야 수행할 수 있다고 해요. 복이 없으면 수행할 때 자꾸 장애가 생긴대요. 스승복이 있어야 되고 공부할 수 있는 도량복이 있어야 되고 건강복이 있어야 되고 같이 수행하는 도반복이 있어야 되고 수행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도 복이 있어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도 복이 있어야 되고 장사하는 사람도 복이 있어야 되고
하다못해 결혼하려고 하는 노처녀 노총각도 뭐가 있어야 되고 복이 있어야 좋은.

0: 배우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복은 우리 중생들 삶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에너지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참 진정한 행복을 닦고 나아가려면 반드시 이 복이라는 것이 밑바탕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열 번 생각하고 이 복이라는 것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1: 네.
0: 알겠죠?
1: 네. 네.
0: 그 부처님 당시에 그 줄라 에까사따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줄라 에까사따까. 그러니까 그냥 줄라라고 할게요. 줄라. 이 줄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줄라에게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가난한 거예요. 얼마나 가난했냐면 전생에 엄청나게 복을 안 지었나 봐요. 얼마나 가난했냐면 남편이랑 줄라랑 줄라 안에는 바지가 한 벌씩 있었대. 밑에 하의가. 그리고 윗옷은 윗돌이는 아내와 자기를 합쳐서 한 벌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벌밖에. 그러니까 남편이 나가려면 부인은 집에 있어야 되고 부인이 나가려면 남편은 집에 있어야 돼. 옷이 하나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보 나 내일 나가야 되니까 내일은 당신이 집 지켜. 나도 내일 약속 있는데 취소해. 막 이러면 돼. 그러니까 이 옷 한 벌로 돌려가면서 입어야 되니까 얼마나 가난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남편이 나가려면 부인이 집에 있어야 되고 부인이 나가려면 남편이 집에 있어야 돼서 옷 한 벌로 번갈아가는 그 부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부처님의 법문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을 부부가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물어봅니다. 낮에 갈래? 저녁에 갈래? 그러니까 낮에 가면 이제 한 명은 집에 남아야 되고 또 한 명이 이제 밤에 집에 있을 때 또 이제 저녁 법문은 또 한 사람이 가면서 번갈아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인이 저녁에는 그러면 당신이 가요. 나는 여자니까 낮에 가서 법문 듣고 올게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가서 낮에 법문을 듣고 옵니다. 그 이제 저녁 법문 시간에 부처님께서 오전 오후 이교대셨나 이렇게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려고 저녁에 들어가십니다. 그 저녁에 이제 그 남자가 이제 옷을 입고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려고 저녁에 가서 법문을 이렇게 저녁에 듣다가 엄청난 기쁨과 환희감을 느낍니다. 엄청난 희열을 느껴요. 마음속에서 엄청난 희열을 느끼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한테 무언가 공양을 올리고 싶다. 부처님한테 공양. 내가 전생에 얼마나 복을 안 지었으면 이렇게 가난하게 살겠냐. 근데 내가 가진 거라고 뭐밖에 없다? 옷밖에 없다. 근데 옷을 보시하면 부인과 나는 밖에 나올 수가 없다. 이게 유일한 재산인데 옷을 보시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고민에 빠집니다. 여러분들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야. 이래서. 예? 근데 나 같아도 못할 것 같아요. 옷을 한 벌뿐이 없잖아요. 예. 요새 같은 현대사회에 또 예, 그 마음 이해해요. 저 같아도 참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또 자기 옷이 아니라 반은 부인 옷이잖아. 지분이 있잖아요. 지분이. 예? 지분이 있는데 50대 50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못 가고 보시할까 말까 보시할까 말까 하다가 초저녁이 지났답니다. 근데 또 집에 못 가고 보시할까 말까 하다가 한밤중이 지났대요. 한밤중이 지났는데도 집에 못 가고 절에서 보시할까 말까 그 순대 지나가면서 저 사람 왜 저래? 아마 이랬을 거예요. 고민하다가 이제 새벽에 올 때가 됩니다. 초저녁이 지나고 한밤중이 지나고 새벽이 코앞에 왔을 때 내가 이 옷 하나 보시할까 말까 하다가 벌써 새벽에 동이 트일 때가 왔다. 이제 결정을 내릴 때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다가 드디어 믿음으로 이기심을 눌러버립니다. 그 옷 하나를 부처님께 보시를 해요. 그리고 보시를 하고 너무나 기뻐서 절에 나와가지고 이겼다 이겼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겼다 이겼다. 내 이기심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 아시겠죠? 이겼다 이겼다 이 줄라가 이겼다 이겼다 소리를 질렀더니 그때 부처님 법문 들으려고 그 절에 막 이렇게 지나가던 빠세나디 왕이라고 있었어요. 빠세나디 이름이 빠세요. 빠세나디 왕이 누가 이겼다 이겼다 하니까 아니 왕이 지나가는데 이겼다라는 이게 무슨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밑에 있는 신하를 보내서 야, 저 이겼다.

0: 이겼다 외치는 저 정신 나간 남자에게 뭘 이겼는지 물어봐라. 왕이 있는데 뭘 이겼는지 궁금하다. 그래서 딱 물어보냈더니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내가 저녁에 법문 듣고 너무 부처님께 보시하고 싶은데 보시할 게 없어서 옷을 보시할까 말까. 보시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새벽녘에 나의 이기심을 이기고 비로소 제가 보시공덕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겼다고 외치는 겁니다. 신하가 이제 왕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왕이 감동받은 거예요.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이야, 저렇게 믿음으로 부처님께 보시했는데 내가 어떻게 보답을 안 하겠냐. 대단하구나 하면서 옷을 두 벌을 보시했대요. 이야, 그런데 두 벌을 보시를 받았을 때 그럼 우리가 또 와 장땡이다. 부처님께 보시했더니 바로 날라오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거는 내 게 아니다. 부처님께 보시해서 들어온 거니까 내가 가질 수가 없다 해가지고 두 벌을 보시했대요. 그 옆에 신하가 보고 벙쪄가지고 왕한테 얘기했대요. 어, 그래? 그 네 벌을 보시했대요. 또 네 벌을 받은 남자가 또 그 옷을 누구에게 보시했을까요? 부처님 사원에다 또 보시한 거예요. 그 이제 왕도 이제 호승심이 일어나는 거야. 어, 그래 한번 해보자. 갈 때까지 가보자. 그래서 두 벌 보시하고 네 벌 보시하고 여덟 벌 보시하고 열여섯 벌 보시하고 32벌을 보시했대요. 32벌을 보시하니까 32벌도 다 보시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왕이 이제 보다 못해서 남자를 드디어 불렀대요. 남자야 남자야, 그래 깼어. 내가 그대에게 옷을 줄 때마다 다 보시한 건 좋은데 자 이제 그만하자. 네 거랑 네 아내 거 한 벌씩은 남겨놓고 보시해라 라고 이제 타협을 받답니다. 그래서 그 왕이시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32벌에서 이제 그러니까 2벌 보시하고 4벌 보시하고 8벌 보시하고 16벌 보시하고 그러니까 32벌에서 자기 거 아내 거 빼서 30벌 보시했으니 다 치면 몇 벌 보시한 거예요? 계산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예 그래요? 예, 자 아니죠. 2벌 보시하고 그러니까 가만 계시면 중간 갔을 텐데. 예. 자 하여튼 이제 넘어가서 자 그래서 왕이 너무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다니 해가지고 일부러 그 남자에게 천 있죠 천. 한 양에 천 년짜리 비싼 천 두 개를 두 장을 줬대요. 긴 천 옛날에 비단 있잖아요. 예 비단 한 장에 천 양짜리 비단을 두 장을 줬답니다. 근데 이제 역시 그 남자는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한 장은 부처님의 이제 침소에 햇볕을 가려주는 그 천막용에다가 이렇게 걸어드릴 수 있도록 보시를 했고 한 장은 또 남은 한 장은 그 스님들의 탁발을 하다가 해가 떴을 때 피할 수 있는 천막에 그늘막인 용으로 천냥짜리를 보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왕이 그 얘기를 또 듣고 나서 야 참으로 대단하다 참으로 대단하다 하면서 왕이 아주 큰 황금과 재산을 그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줬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1: 네.
0: 이게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거리지만 내 믿음과 비교해보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1: 네.
0: 아까도 업에 대한 습관에 대해서 얘기했죠?
1: 네.
0: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업에 대한 습관을 이긴 거예요.
1: 네.
0: 내 이기심, 우리 중생 기본적으로 그런 이기심의 습관이 있거든요. 나 오늘 이거 내가 써야 되는 건데 나 이거 보시하면 우리 애들 오늘 굶어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이거 쓰면 안 되는 건데 근데 그걸 이기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엄청난 공덕을 지은 이 쭐라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고요. 이게 대단한 거 알면서도 우리가 실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1: 네.
0: 우리에겐 나라는 집착이 있기 때문에 내 것이란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분들께서 그 쭐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야, 그 쭐라 대단하다. 야, 쭐라 엄청 대단하네. 쭐라 막 이러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다 제자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듣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쭐라 에까사따까는 정말 대단한 공덕을 졌다. 그러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쭐라가 만약에 한 생각 내가 바로 보시해야 되겠다 했을 때 고민하지 않고 바로 보시했으면 사실 더 큰 공덕을 얻었을 거다. 미루다가 보시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끝난 거다 라고 하셨답니다. 그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천업을 지어야 되겠다. 복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날 때 바로 지어라. 복 짓는 걸 느리게 짓더라도 공덕은 있지만 복을 느리게 지으면 돌아오는 공덕도 좀 느리게 온다라는 말씀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불자분들에게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 보시를 하면 엄청난 공덕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중생들은 이 내 것이라는 업의 습관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일단 습관부터 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보시할 때 너무 무리하지 말고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꾸준히 해라. 작은 거라도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꾸준히 해라.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시죠?
1: 네.
0: 그러니까 업에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부터 시작해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아,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굴뚝심심이 나가지고 갑자기 믿음이 팍 나서 큰 재산을 보시했다가 우리 중생들은 그런 어떤 내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 그때 내가 미쳐가지고 한 번에 올인했어. 올인 콜 더블로 가 뭐 이렇게. 그런데 어우 그 좀 아까워. 근데 보시는 하고 나고 후회하고 아까우면 공덕이 좀 깎인대요. 그러니까 보시하고 큰 것을 보시하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작은 보시라도 차라리 어떻게 해라? 꾸준히 해라. 일단 우리 수준에 맞춰서 꾸준하게 보시하고 베푸는 습관에 차곡차곡 들여놓으면 나중에 복짓는 습관이 완전히 뿌리를 내리게 되면 우리도 언젠가는 부처님의 경전에 나오는 큰 보시를 행하는 불자들처럼 그런 어떤 복짓는 강력한 큰 그릇을 얻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한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굵직하게 한 번 하려 하지 마시고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평생 30년이건 40년이건 평생 꾸준히 닦는다는 마음으로 닦아나가라라고 제가 신신당부합니다.
1: 네.
0: 여러분 이 보시의 공덕은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그 천녀 라자는 공덕을 짓고 나서 뱀에 물려서 죽었잖아요.
1: 네.
0: 그 다음 생에 하늘세계에 태어나고 근데 이 쭐라는 그런 복을 짓고 나서 바로 그 생에 임금의 엄청나게 큰 어떤 보물과 선물을 받게 되잖아요.
1: 네.
0: 이미 앞에서 언급한 부분이지만 왜 그 여인네는 엄청나게 큰 공덕을 지어놨는데도 이번 생에 뱀에 물려 죽고 왜 쭐라는 엄청나게 큰 공덕을 짓고 나서 그 복을 이번 생에 받은 걸까요?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도 누구의 인연법이다? 자기의 인연법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뱀에 물린 업은 또 누가 지은 거고? 내가 지은 거고. 예? 또 이번 생에 하필이면 그때 내가 이겼다 했을 때 빠세나디 왕이 지나가다 쟤 뭐야? 하고 이야기를 들어서 빠세나디 왕의 어떤 선물과 보물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것도 누구의 인연이었을까요?
1: 나의
0: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연법이 너무 묘해요.
1: 맞아요.
0: 똑같이 복을 짓고 똑같이 기도를 하고 똑같이 보시를 해도 사람마다 받는 인연법이 묘해요. 바로 받는 사람도 있고 늦게 받는 사람도 있고 극단적으로는 다음 생에 받는 경우도 있고 근데 신도들이 스님 그냥 이번 생에 후딱 받고 싶어요 이러는데 이것도 인연법이에요. 그러니까 인연법의 흐름을 잘 따라가면서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보시하고 복을 짓고 공덕을 쌓겠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1: 네.
0: 알겠죠?
1: 네.
0: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1: 네.
0: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1: 네.
0: 복을 지으십시오. 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1: 무한한 행복!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

사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비는 불자의 근본이며 일체 중생에게는 부처님의 성품이 이미 존재하니 자비로서 이를 깨우쳐야 하느니라.

0: 일념으로 정근하면 모든 업장을 소멸하고 극락세계의 연꽃 속에 화생하리라.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해발 681m. 천길 낭떠러지에 살포시 내려앉은 보리암. 보리암은 양양 홍련암과 강화 보문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해수관음 도량으로 꼽힌다. 청정한 연꽃 위에 서 있어 백처존으로 불리는 해수관음상은 33관음 중 출산과 생명을 살피는 백의관음이다.

보리암에서 제일 눈에 띄는 곳은 보광전이다. 보광전에 있는 관세음 보살상은 김수로 왕비 허태우가 인도에서 돌아올 때 모셔온 것으로 원효 스님이 보리암에 봉안했다고 한다. 원효 스님이 관세음 보살을 친견하고 이성계가 백일 기도로 조선 건국의 위업을 이뤄냈듯이 보리암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에게 언제나 열려 있을 것이다. 암자, 그곳에 가면 보리암이 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선물하십시오. 자, 세계 유일의 속강 국보 다혜스님의 땅설법 법회 시간입니다. 오늘 또 BTN을 시청하고 계시는 불자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시는 오늘 강강법사 큰스님과 강강법사 교수님 이하에 또 착복무 맡으신 분들 연희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간창 또 악기 맡으신 악사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우리 귀한 방청객 여러분들과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오늘 공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관세음보살님께서 능운경 같은 경우에는 32가지 모습으로 중생을 제도하시고 법화경 같은 경우는 33가지 모습으로 중생을 제도하시는데 한 분의 차이는 뭡니까? 용두관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33분의 관세음보살님 존상을 모셔놓고 같이 그분들의 권능 또 가피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한 분 한 분 설명하고 정근한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은 이 법당의 어떤 그 규모 문제 때문에 지난 시간에 16분만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17번째 관세음보살님에서부터 33분까지 이제 모시고 해야 되는데 법당이 작아서 한 분을 못 모시고 32분까지만 오늘 각 관세음보살님이 어떠한 권능으로서 다양한 모습으로서 우리 중생들을 제도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차분하게 한 분 한 분을 이야기식으로 하면 좋겠는데 실제 어른들은 뭐입니까? 이걸 창을 합니다. 어른들이. 그러면 제가 그 강원도 산골 발음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서울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다소 좀 불편할 수 있지만 할 수 없이 좀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17번째 이제 관세음보살님 저 끝에 계시는 분이거든요. 저기 저 끝에서부터 오늘 순서대로 합니다. 그래서 17번째, 18번째 순서 쭉 와가지고

이제 여기 엮어가지고 저기 끝에 가면 32번째 관세음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세수관음이라 해서 그 관세음 한 분만 오늘 존상을 못 모셨고 나머지 16분에 대해서 이제 그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를 좀 쫑긋해 들으시고 제 이제가 올린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한번한번 이야기하는 거 보다가 이렇게 소리를 엮어 나가고 그래야 빨리 나갈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은 관세음보살님 요 이야기만 해도 며칠 할 분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안부인 왕생인연경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사라스 대왕경으로 넘어가서 아미타 신앙에 대해서 설법한 시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째 관세음은 암호관음 아니신가? 암호관음의 권능을 살펴야 볼 적에는 독한 벌레 독사로서 우리 중생 이허물을 구제하니.

나타나서 화재를 막아주고 무병장수를 점지하니 화재 막고 무병장수 발언하는 중생들은 여의 관음을 찾으시고 그가 피를 발언을 하소.

사바중생을 구원하이니 사바중생 여러분들 일체 고난 당하거든 유리강 관음에 귀하여 어려움에서 벗어났소.

합리기에 관세음인데 합리가 멈 찾은 중생 보살 모습에 나타나서 관세음이 일체 중생을 구원하니 어려움이 있거든 합리가 멈을 찾으소서 26째 관세음은 육시의 관세음이라 이름하니 대자재처럼 모습으로 사바중생을 구원하니 사바중생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거든 육시관음 찾아서

고비기에 관세의민이 사바중생 어려운 일 마디마디 살피시고 크나큰 자비로서 굽어 살펴주시니 사바중생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있거든 보비관음 찾아서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발언을 하소 28채 관세음어 마량부 관세의미 분명한데 부녀신의 모습으로 나타났어 사바중생의 불법문중 들도로 가피를 날이시니 마량부 관세음 기어하여 불법문중 기어하소 29채 관세음은 합장관음이 분명하니 바라문의 모습으로 나타났어 사바중생을 구원하니 사바중생 여러분들 바라문의 가피를 익히기를 발언을 하거든 합장관음 찾아가서 그 가피를 입어소사 30번째 관세음은 이력관음 분명한데 우박폭풍 내릴 적에 그 위험에 벗어나도록 굽어 살펴주시나이니 사바중생 여러분들 그러하신 어려움이

명하이니 지금강시의 모습으로 사바중생을 구원하나니 사바중생 여러분들 지금강신 카피가 발언하거든 우리 관음을 찾아서 그 카피에 의탁을 하소서 32번째 관세음은 지련관음 분명한데 지련관음 관세음은 동남동여 모습으로 사바중생을 구원하이니 동남동여 모습으로 가피를 발언하는 중생들은 지련관음에 기여하여 그 가피를 발언을 하소 33번째 관세음은 세수관음 분명하이니 사바중생 여러분들 큰 물에 떠내려가 가전노중 땅하들게 그 어려움에서 여러 중생을 구원하이니 여러분들 큰 물에 떠내려서 가거든은 세수관음 찾아서 어려움에 벗어나나 33번 관세음에 가피로서 사바세계 중생들 25류 중생들을 근기 따라 인연 따라 가지가지 방편으로 구원을 하시나이니

잡아중생 여러분들 인연 따라 근기 따라 고통 따라 33분 관세음을 찾아서 필경성불 평안 안락을 누리라고 정근을

천수 천안 관세음보살 예기인가 대자대비 관세금도살님 남원통교조 관세음보살님 전지심기의하옵나니 사바 중생을 다 구원하시려고 33응신으로 사바 중생을 다 구원하실 적에 사바 중생을 어여삐 여기셔서 자심을 일으키고 사바 중생을 다 불쌍히 여기어서 비심을 일으켜서 일체 고난들을 다 구원해 주실 적에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와 가르침에 기의할 때 3년잡이 마련될 때 중생년의 자비를 닦어서 법연잡이 들어가고 법연잡이 닦어서 무연잡이로 다 이룩할 적에 관세음 보살님 내 사바 중생을 무량한 마음으로 다 굽어살피시니 사무량심 다 일으키시니 자무량심 비무량심 다 희무량심 사무량심 일으키고 사무량심 사바 중생 다 구원하시려니 사서법으로 다 제도하실 적에 보시의 섭이요 애의 섭이요 이행의 섭이요 동사의 다 섭으로서 사바 중생을 다 구원하여서 사바 세계가 불국정토되고 25류 중생들이 다 일체 고난에서 구서나도록 굽어 살펴달라고 33응신 관세음보살님 전지심기의하고 발언드리나니 금일날에 다 일법회에 동참하고 인연되고 시연되고 금일 다 BTN 방송 보시는 일체 불자 여러분들 33 관세음보살님 가피로서 다 자비문에 들고 다 성불의 길로 가도록 대인연을 지어주옵소서. 자,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소송이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소리를 쭉 했는데 이런 거 원래는 하나 또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3분의 관세음분들이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아까 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다른 이름으로 나타나죠. 그러는데 관세음의 이제 근본은 자가 비잖아요. 자는 뭐냐면 중생들을 너무 예쁘게 사랑하기 때문에 관세음 보살님이 즐거움을 주는 마음이 자입니다. 그 다음에 나서 중생들이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내 고통을 다 들어줘야지. 이게 바로 비심이거든요. 원래 자비입니다, 그분이. 근데 이 자비도 닦으면 자꾸 올라가야 돼요, 단계가. 그래서 3년 자비라는.

0: 자비인데 최고 낮은 단계가 중생년 자비입니다. 이게 중생년 자비를 갈고 닦으면 뭡니까? 법연의 자비 올라가야 되고 법연의 자비에 또 닦아가지고 뭡니까? 무연 자비까지 가셔야지 부처님이 되는 거라 이게 여러분들이 성불 하는 거예요. 근데 말로만은 이제 이런 단계를 드러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자꾸 커져야 되거든요. 무량한 마음이라는 데서 무량심이라 그래. 네 가지 무량한 마음이 일어나야 돼. 자비가 드러나자면. 그래서 자비희사입니다. 그래서 자무량심, 비무량심, 희무량심, 사무량심이거든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3년 자비도 자주 들을 일이 없으니까, 그죠? 중생년 자비.
1: 중생년 자비.
0: 법연 자비.
1: 법연 자비.
0: 무연 자비.
1: 무연 자비.
0: 그 다음에 자비가 확대돼서 사무량심이 되는데, 자, 해봅시다. 자무량심.
1: 자무량심.
0: 비무량심.
1: 비무량심.
0: 희무량심.
1: 희무량심.
0: 사무량심.
1: 사무량심.
0: 근데 이 마음은 이렇게 커졌는데, 실제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서법이라고 말하거든요. 실천을 해야 돼. 알기만 하면 뭐해. 이게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죠? 구체적으로 그 마음이 드러나게 하는 게 바로 사서법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보시섭이라, 보시섭.
1: 보시섭.
0: 그 다음에 애어섭.
1: 애어섭.
0: 그 다음에 이행섭.
1: 이행섭.
0: 그 다음에 동사섭.
1: 동사섭.
0: 자, 오늘 이렇게만 하지 뭐 여러분들이 이것 좀 공부 좀 해보세요. 하나하나. 그죠? 보시섭이 뭔지, 이행섭이 뭔지, 애어섭이 뭔지, 동사섭이 뭔지 이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단계를 통해서 자비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불교의 대승불교 내지 소승불교 할 것 없이 자비가 없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비라는 건 수행을 완성하는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이게 자비가. 수행했다는 자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지. 그죠? 기본적인 덕목이 자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비가 구체화되는 게 나와 너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비가 정장되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절에 가면 일주문 있고 불이문 있죠. 그 자비야, 자비.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간단하게. 그러면 이제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이근 원통선 수행을 해서, 그죠? 이제 워기에서는 이제 원앙부인이죠, 그죠? 원앙부인이 이근 원통선 수행을 해서 관세음이 지금 여기까지 됐다, 그죠? 이게 됐어. 됐는데 뭐 이근 원통선 수행을 해서 관세음이 됐는데, 그렇다면은 제가 저번 시간에 능원경의 25류 수행에 대해서 소리를 잠깐 했잖아요, 그죠? 부처님께서 성도한 깨달은 제자들에게 너는 무엇으로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었어? 이렇게 묻는 과정이 이제 25가지예요. 그중에 25번째 관세음보살님이 저는 이건 원통선으로 수행해서 관세음의 어떤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 수능문경에서. 그 관세음보살님은 이건 원통선을 수행해서 이렇게 됐는데 부처님께서는 어떠한 수행을 하셔서 그런 큰 깨달음을 얻으셨는가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들이 현재 남방불교라 말하죠. 상자부 불교. 부처님 당시의 어떤 수행법이라든가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오는 불교입니다. 그래서 그 불교대로 이제 그 대승불교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큰 대자 작을 소자를 더 큰 거는 좋고 작은 건 나쁘다 생각하는 그런 경향 때문에 잘못 표현되는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작다고 그게 뭡니까? 나쁘고 어디 뭐 쇳덩어리가 크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귀한 거는 크기와 작게 차이가 아니에요. 대소의 어떤 차이에 여러분 인식에서 벗어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떤 수행을 하셔서 그런 큰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상자부 불교에서는 어떤 수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제 그 상자부 불교에 대해서는 최고의 권위자이신 제가 스님을 강강을 해주십시다 하고 이제 말씀을 올렸더니 귀한 시간 내에서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거든요. 오늘 이제 모시는 스님은 1992년에서 2002년까지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말레이시아에서 윗바사나 수행을 하셨고 또 2002년서부터 현재까지는 호두마을이라는 데서 윗바사나 이제 지도법사를 또 계시고 계세요. 그리고 2003년 미국 유저지 원적사라는 절을 또 열으셨고 현재는 대한불교 조계종 홍원사 주지를 계시면서 부처님의 수행법을 널리 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홍원사 주지 스님이신 성호스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2: 여러분 반갑습니다.

0: 방금 소개받은 서우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성도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녹야원에 계신 오비구들을 향해서 법문하셨는데 그 경전 이름이 초전법륜경입니다. 그 경전에 말씀하신 것은 뭐라 했냐면은 나는 모든 욕망과 그리고 극심한 고통을 버리고 그러니까 감각적인 욕망과 그리고 극단적인 고행을 버리고 중도의 길을 선택했다. 그 중도의 길이 뭐냐면은 팔정도의 길인 것이다. 이 팔정도의 길은 고귀하고 우리를 하여금 깨달음의 길로 안내하는 것이다. 팔정도는 뭐냐면은 계정의 세 가지 수행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건데 계수행은 바른 말과 바른 행동과 바른 생계수단을 말하는 거고 선정은 정진과 정념과 정정을 말해서 그리고 정견과 정사는 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계정의 세 가지 수행방법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팔정도 수행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부처님께서 계정의 세 가지 수행을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계수행을 잘 지키게 되게 되면은 모든 낙을 방비하고 모든 낙을 끊을 수 있는 수행이 바로 계수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수행은 그러니까 정진과 알아차림과 선정을 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헐떡거리는 마음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선정수행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마음속에 잠재해 있는 번뇌는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이라는 지혜 수행을 통해서 깊이 잠재해 있는 번뇌를 끊을 수 있기 때문에 계정의 세 가지 수행을 통해서만이 중생이 가지고 있는 거친 번뇌와 그리고 중간의 번뇌와 미세한 번뇌를 완전히 끊고서 우리가 성불할 수 있다. 이것이 부처님의 팔정도 수행 방법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팔정도 수행을 어떻게 무엇을 대상으로 팔정도를 닦냐면은 몸과 우리 느낌과 마음과 법을 대상으로 수행을 하는데 그걸 줄이게 되면은 우리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우리 몸과 마음의 본성이 무엇인가 이걸 찾는 것이 불교의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행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다섯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법을 믿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서는 그 확고한 믿음을 대해서 열심히 정진하는 정진심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서는 우리가 그 대상을 잊지 않고 열심히 지속적으로 알아차리는 사띠 알아차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렇게 알아차리다 보면 마음은 자연히 집중이 되어서 선정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정을 이룰 때만이 우리에게는 지혜가 난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을 알기 위해서 몸과 마음의 본성을 알기 위해서 다섯 가지 수행 요소를 가지고 열심히 정진하다 보면 우리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만물에 내재되어 있는 세 가지 특성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특성이 뭐냐면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것입니다.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두 번째로서는 모든 것은 다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일체 모든 것에는 고정적인 불변의 실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무상, 고, 무아라고 이렇게 한문을 말씀했습니다. 위파사나 수행을 아주 열망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어느 날인가는 틀림없이 삼법인의 진리를 투과하는 과정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경험에 봐도 삼법인의 진리가 한 번 투과되는 게 아니라 셋 중에 하나가 먼저 투과된다는 것입니다. 투과되고 나면은 나머지 둘이 일주일 안에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투과되는데 마치 개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치 항아리 물이 자기 발 앞에 깨지는 것처럼 확연히 삼법인 진리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 철견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투철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삼법인의 진리를 투철하게 철견해야만이 불교에서 말하는 참다운 지혜가 난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 진정한 지혜라는 것은 삼법인을 얻을 때 나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우리가 개념적으로 아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삼법인의 지혜를 투득하고 나면은 정전이 아주 열하게 간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동정일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동정일화 단계를 지나게 되면 몽중일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몽중일화 단계를 지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번뇌를 탐진치 삼독을 저리 끌어나가지고 마지막에 가장 우리 바닥에 있는 무명이라는 것을 잘라내면서부터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해탈의 경지로 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처음에도 팔정도, 중간에도 팔정도, 마지막에도 팔정도로 설하시고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왜 그런 팔정도를 말씀했냐? 오로지 내가 설한 팔정도법 속에서만이 온전한 깨달음이 있고 내가 설령 없다 하더라도 팔정도의 법이 있는 곳에는 많은 수많은 성자 아라한들이 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남방에서는 처음에 부처님께서 설하신 팔정도가 가장 으뜸가는 법이고 이것을 중도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을 이런 인연으로 팔정도의 생활을 한번 하셔서 마음의 거친 번뇌와 마음속에 헛덕거리는 그런 번뇌를 좀 잠재우시고 구체적으로 마음속에 잠재있는 번뇌까지 다 끊으셔서 모두가 해탈하는 성벌하는 좋은 순에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원왕부인이 이렇게 관세음이 되고 났으니까 중생을 제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관세음이라는 것이 관음보살이라고도 하고 관세음보살 뭐 이제 다양한 이제 우리가 명칭을 부르잖아요. 근데 핵심은 관음이거든요. 볼관자와 소리음이거든요. 그래서 관음은 관은 본다는 건데 이건 색상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색. 그다음에 나서 뭡니까? 그리고 형체를 말하는 거죠. 음은 소리입니다. 그 형체가 없죠. 그래서 형체 있음과 없음이라는 어떤 것도 의미가 되고 그게 그다음에 이제 그 관은 색과 뭡니까? 소리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런데 수행하는 방법 중에서 소리로서 수행하는 법들이 많아요, 이게. 그리고 또 그것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수행에 개의해서 이제 구차재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홉 개의 차례, 사다리처럼의 수행을 이루어서 멸진정이라는 단계 마지막까지 올라간다. 이런 걸 구차재정이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데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선정 단계 들어가면은 색과 소리가 없는 단계에 접어든다. 이렇게 저는 아직 그 단계 안 가 모르는데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 어제 단계에 접어든데 관세음 자체가 그러한 6개, 3개, 무색개, 28천의 모든 중생들을 뭡니까? 중생으로 할 때 색으로 드러나, 모양으로 드러나지만은 또 빛으로도 제도하고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으로 관음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부처로 불과에 이른 것처럼 수행으로 소리와 빛으로서 수행하는 분들은 관음이라는 수행 단계가 있고 또 고유 명사로서 우리가 관세음 보살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있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오늘은 관세음 보살님께서 중생을 제외하다 보니까 관은 봐야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음은 뭐니까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라. 그래, 관은 뭐냐면 어떻게 드러내시냐면은 수인으로 드러내시고 형체를 드러내야 되니까 음은 소리란 말이에요. 진언인 거죠. 소리와 진언으로서 일체 중생을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음이란 뜻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신도님들이 관세음보살님께서 42수 진언이 있어요. 그리고 42수 진언으로 가지고 어떻게 중생들에게 가피를 내리는지에 대해서 42 관음수인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뭐 요즘 말하는 강강술래라는 것든가 뭐 이런 거 좀 닮아 있는데 여기는 이제 42장에 관세음보살님의 저게 뭡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다 그리거든요, 이거를. 그러면 이거는 보극수진언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보극수지고 그건 창이란 뜻이에요. 보배 창의 진언이다 이런 뜻인데 보극수진언을 하면은 뭐냐면은 나의 경쟁 상대인데 옳지 않은 경쟁 상대가 있을 때 이기고 그다음에 원수 해를 끼치는 사람들의 힘을 뺏고자 할 때는 이 보극수진언을 애우라 이렇게 이제 관세음보살님께서 말씀하시는데 42수 중에 26번째 수인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천수천하냐 이런 관세음보살님 보면 뒤에 손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 아 멋있어 이렇게 하지 이제 의미를 잘 볼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장을 들고 계시는 보극수, 그죠? 극이라는 건 장이라는 거예요. 보극수 진원을 애호면은 경장상대나 온수의 힘을 없애주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래 42명의 신도가 나오셔야 됩니다. 이게 진원을 원래 이제 이걸 애호면은 관세음보살은 정근을 막 하고 이러면은 이거 42장을 여기서부터 받아갖고 신도분들 차례차례 받아 저리 돌아갑니다. 이게 다 그러면 그날 법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이제 관세음보살님 손을 한 번씩 다 잡아보시는 거죠. 그래서 돌려주면 옆에 사람이 받고 이래서 다 돌아가지고 오면은 여기에 모아놓고 나서 신도분들이 42수 뭡니까? 관세음보살님의 수임무를 춤을 춥니다. 뭐 춤이라기보다는 이제 진영을 갖춰서 이렇게 돌면서 형태를 갖추고 나면 이게 끝난 다음에 하나하나 가져오면 이 북우에다가 이걸 부채처럼 이렇게 꼽습니다. 이렇게. 42장을 이렇게 꼽으면은 부채, 공작, 이제 털처럼 되겠죠. 꼬리 털처럼. 그리고 나면 스님이 여기 앞에 나가서 수임 벗고 춤을 춥니다. 수임 벗고. 그럼 수임 벗고 같은 경우에는 화엄 성중에서 가지고 있는 수인이 있고 항마라든가 우리가 불국사 같은 데 가면 석굴암에 신장들 있죠. 그런 수인의 모습을 짓고 앞에 또 짓는 게 있고 그다음에 나서 부처님의 수인을 짓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또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이제 탄생하셔 사방을 걸어갔다는 형태로 해서 이게 이제 한 손은 하늘을 가리고 한 손은 땅으로 북채를 들고 사방을 긁고 나서 그런 수인을 짓고서 이게 이제 법회를 춤을 추는 거예요. 수인 벚꽃춤이라 합니다. 근데 이제 심청 효행록을 할 때는 우리들이 심청 전 읽으시면 심청이가 아버지 맹인잔치에 가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딸아 하니까 우리 내딸 얼굴 어디 한번 보자 이러니까 황후가 뭐라 합니까? 아버지 한번 달려가면서 딱 안으면서 눈을 번쩍 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불교의 땅설법에는 뭐냐면은 원래 이제 저기 심청이 자체 원래 심청이가 아니잖아요. 원래 심청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뭡니까? 관세음보살은 가피를 얻어서 다시 탄생해가지고 중국 강남에 심행수라는 장사꾼한테 갑니다. 그래서 심행수가 양딸녀들이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 성을 따라서 심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청이라는 그 글자 자체가 관세음을 상징한답니다. 그게. 그래서 관세음의 가피로 다시 태어난 아이. 이래서 심청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심청이가 됐잖아요. 원래는 연홍장입니다. 불교에서는. 연홍장이가 물에 빠져가지고 관세음의 가피로 탄생 다시 살아나서 심청이가 되는 거죠. 그러던 심청이가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 내가 다시 살아나서 심행수덕에 뭡니까? 왕후가 되죠. 진나라에. 왕후가 되니까 관세음보살님의 상호를 만들죠. 불상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조선 땅으로 보내죠. 그래서 절을 짓습니다. 관세음보살을 모셔놓고 점안식을 하게 됩니다. 절을 짓고. 중국 황후가 돼서 보내서 점안식 날에 심청이가 연홍장이가 심청이가 돼서 이제 우리 조선 땅이 오죠. 그래 점안할 때 뭡니까? 계양광명진언을 합니다. 계양광명진언. 그러면 엄작서작서 삼만다 뭐 이런 거 진언을 쭉 하면서 북을 치면은 그때는 이제 그 진언을 하면서 수임 벗고 춤을 춥니다. 그래서 결국 불교의 계양광명진언을 함으로써 심청이 아버지가 눈을 뜨는 게 심청 회영록의 줄거리거든요. 그게 그런 상태인데 이거는 저희만 이제 땅설법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이제 곡성 관음사라는 절도 이런 어떤 설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곡성 관음사 창건 설화라 이렇게 말한 분도 있어요. 연홍장 설화를. 그리고 제가 이제 다 외워서 하다가 어떤 데 제가 좀 뭐랄까 헷갈린 때가 있는데 아마 서남사의 목판 본일 겁니다. 거기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선시대 후기에 판소리가 생기면서, 그 다음에 심청전 소설이 생기면서, 심청이 자꾸 이제 그 재미난 대목만 많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불교를 탄압하면서 불교적 얘기가 이제 앞부분이 다 잘린 거죠. 그럼 인도에서, 1300을 넘어서 우리 조선 땅으로 이제 그 백제 땅이죠. 그래 중국, 도낭을 지나가지고 백제 땅에 딱 와가지고, 불교를 이제 포교하는 과정을 드러내는 게 심청 효영록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다 빼버리고

0: 도하천에, 그죠? 장성상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뭐 신봉사 얘기가 나오고, 뺑덕 어미 넣어서 소설을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 나중에 1970년대쯤 되니까 동양 무속인들은 심청구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단오제나 가시면 심청구 하면 엄청 오래된 것 같지만 1970년대에 만들어졌다고. 다 어른, 제가 삼척살기 때문에 제가 어려서 할머니들이 단오제 구경 갔다 와서 야, 뭐 심청구시라는 거 하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도 하셨고, 학자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변형돼 만들어져 나갔죠. 근데 원래는 심청효영록이라고 불교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개항광명진은 하면서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때처럼 오늘 다 해야 되는데, 오늘은 또. 오늘은 개항광명진은 안 하고, 이런 걸다 합니다. 원래 42가지를 다 읽어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시간 난 대로 할 텐데. 그래서 오늘은 일단 신도분들이 나오셔가지고, 41수 관음 수임으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나의상 홍가알산 원래 금면미강 배고 원래 장엄이도 계시면서
1: 관음 42 수임문은 손동작 외에 진언을 외워야 돼요. 이러면서 이제 진언을 하는 건데 옴 바즈라 바라야 사바

깨달은 님의 출현도 행복이고 올바른 가르침의 배품도 행복이고 참모임의 화합도 행복이고 화합한 님들의 수행도 행복이다.

0: 한마디 온화한 말은 백냥 보시보다 더 깊은 인연을 맺는다.
1: 내 이름은 시타르타. 모든 걸 가진 한 나라의 왕자. 그런데 그만뒀습니다. 사람들은 가출이라 했고 훗날 그것은 출가가 되었습니다. 모든 걸 가졌지만 삶의 답은 몰랐던 나.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당신이 찾던 답은 어쩌면 제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드라마 붓다.

0: 어? 동이 네가 웬일이냐? 책을 다 보고.
1: 야, 내일이 시험이야.
0: 시험? 무슨 시험?
1: 역사 시험.
0: 근데 그 책은 도선비기 아니야? 도선비기면 풍수지리 책인데.
1: 맞아. 운수가 좋아지는 법을 배워서 시험 운을 좋게 만들려고.
0: 뭐? 요행을 바라다니. 도선국사께서 그런 꼼수를 쓰라고 그 책을 쓰신 게 아니거든.
1: 그런가?
0: 좋아. 그럼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도갑사.
1: 도갑사?
0: 전라남도 영암 월출산에 위치한 도갑사는 신라 때 스님인 풍수의 대가 도선국사께서 호국의 기운을 담아 지은 천년 고찰이야. 그래서 도갑사엔 국보로 지정된 해탈문을 비롯해 다양한 시대를 만나볼 수 있는 문화재가 가득하다고.
1: 당연히 풍수도 좋을 테고.
0: 당연하지. 그럼 바로 절따라 전설따라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도갑사로 보고. 신라의 최씨 처녀는 우연히 냇물에 떠내려오는 오이 하나를 발견하곤 주워서 맛있게 먹고 집으로 향했는데, 그날 밤 아주 신기한 꿈을 꾸게 되었죠.
2: 이 아이는 훗날 내가 데려갈 터이니 그동안 네가 맡아 키우거라.
0: 꾼 후 처녀의 몸에 태기가 돌더니 열 달 뒤 처녀는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3: 처녀가 혼인도 안 하고 아이를 낳아. 당장 갖다 버리거라.
4: 버릴 수 없습니다.
3: 이 애비를 화병으로 죽이려는 게냐? 당장 버리지 못해.
0: 결국 처녀는 울면서 아이를 숲속에 버리고 말았습니다.
4: 미안하다 아가야. 차마 부모의 명을 어길 수가 없구나.
0: 집에 돌아온 최씨 처녀는 아이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 때문에 그만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그러길 며칠, 최씨 처녀는 다시 뒷산으로 향했죠.
4: 가엾은 아이, 극락왕생이라도 빌어줘야지. 어떻게 이런 일이?
0: 처녀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죽었을 거라 생각한 아이가 수많은 비둘기들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있었으니까요. 최씨 처녀는 아이를 데려와 정성껏 키웠고, 아이가 13살이 되던 해 문수사를 찾았습니다.
5: 이 아이는 보통 인물이 아닌 듯합니다. 좋습니다. 이 아이를 제가 데리고 있지요.
0: 문수사에서 자라난 아이는 훗날 풍수지리의 대가이자 선승인 도선국사가 되었답니다.
1: 잠깐! 문수사라니? 도선국사가 자란 곳은 도갑사라며?
0: 도선국사께서 중국 유학을 다녀온 다음에 문수사를 고쳐 도갑사라고 지은 거야.
1: 아!
0: 동이, 너 부연이 뭔지 알아?
1: 부연 설명할 때 그 부연 아니야? 덧붙이다?
0: 오, 맞아! 바로 그 말의 시초가 이 도갑사 첨화에서 나왔다고. 무슨 사연인지 궁금하지?
1: 뜸들이지 말고 빨랑 얘기해줘.
0: 좋아! 그럼 부연에 관한 이야기로 고고! 신라 헌강왕은 월출산에 사찰을 지으라 명령하고 명목이라는 노인에게 대웅전 석가래를 맡겼습니다.
4: 쉬면서 하세요. 나무만 벌써 500개나 자르셨습니다.
6: 상냥일에 맞추려면 밤낮 없이 일해야지.
0: 그런데 상냥일을 며칠 앞두고 웬일인지 노인은 식음을 전폐하고는 몸져 누워버렸죠.
4: 무슨 걱정이 있으시길래 일이 괴로워하십니까?
6: 아휴,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지 뭐냐.
4: 실수라니요?
6: 석가래 말이다. 분명 자루 재면서 잘랐는데 나무가 모두 석간의 도면보다 짧지 뭐냐. 다시 만들자니 시간도 없고 나무도 없고.
0: 시아버지를 도울 수 없어 답답해하던 며느리는 며칠 후 우연히 집 앞에 처마를 쳐다보게 되었는데요.
4: 잠깐, 저 석가래? 그래, 그거야! 아버님, 석가래 두 개를 덧붙이면 어떻겠습니까?
6: 덧붙이다, 부연하다. 그래, 그거야! 나무를 늘릴 수는 없지만 이어붙일 수는 있으니까.
0: 그렇게 두 석가래를 곡선으로 이은 도갑사의 건축 양식은 우리나라 최초의 부연식 지붕 양식이 되었답니다.

0: 표정이 왜 그래?
1: 흥, 신둥이가 나랑 안 놀아줘. 내가 맨날 밥도 챙겨주는데.
2: 치, 귀엽다고 맨날 귀찮게 하니까 그렇지.
1: 난 귀찮게 한 게 아니라 엄마처럼 보살펴준 거라고.
2: 그래서 흰둥이한테 효도라도 바랬냐?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파주 보광사로 정했어.
1: 보광사?
2: 파주 고령산의 보광사는 신라 진성여왕 때 구근을 키우기 위해 도선국사에게 명령해 창건한 비보사찰이야. 그래서 임진왜란이랑 한국전쟁을 겪으면서도 부처님의 가피로 창건 당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1: 그리고 조선 영조의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가득 담겨있는 사찰이기도 하고.
2: 오, 잘하네. 그럼 영조 임금의 효심을 따라 절따라 전설따라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보광사로 고고. 조선 숙종의 후궁 숙빈 최 씨는 원래 궁중의 최하계급 무술이었는데 우연히 숙종의 눈에 띄어 후궁이 되었죠. 그리고 훗날 영조가 되는 아들 연인군을 낳게 되었습니다.
3: 어쩜 아이가 이리 천하게 생겼을까? 애미 신분이 천해 그런가? 이를 어쩌나. 나 장희빈이 낳은 아이는 훗날 왕이 되겠지만 자네가 낳은 아이는 평생 천대받을 텐데.
2: 장희빈의 말처럼 숙빈은 인현왕후와 장희빈이 죽고 나서도 신분이 천하다는 이유로 왕비에 오르지 못했죠.
4: 어찌서 어머님은 왕비가 되지 못하는 겁니까?
3: 이 애미는 우리 연인군의 어머니로 충분히 행복하답니다.
4: 어머니, 말씀만 하세요. 어른이 되면 어머니가 원하는 걸 다 들어드릴 테니.
3: 그냥 저기 고생하는 무수리들한테 잘해주세요.
4: 무수리들이

0: 고생이 많은가요?
1: 그럼요. 이 애미도 무수리 생활을 할 때 누비못을 얼마나 꿰맸는지 손가락에 피가 마를 날이 없었답니다.
0: 그리 고생을 하셨다니. 전 평생 누비못은 입지 않을래요.
2: 어머니를 생각해 평생 누비못을 입지 않았던 영조는 어머니 숙빈 최씨가 죽자 신분 때문에 무시를 당했던 어머니의 한을 풀어주기로 결심했죠.
3: 내 어머니는

0: 어머니의 위패를 모셔 예우하라.
1: 그렇게 영조는 어머니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해 어실각을 짓고 그 옆에 어머님을 지킬 향나무를 심어 효심을 표했답니다.
2: 근데 왜 향나무를 심은 걸까?
1: 효심 때문이지. 옛날엔 향이 귀했다고. 그러니까 향나무를 심어 향을 쉽게 구하려고 했던 거지.
2: 어머님한테 올리는 향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던 거구나.
1: 맞아.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 그게 바로 효라는 거다.
2: 그러네.
1: 그리고 그 마음으로 임진왜란 때 죽은 영혼들을 지장전에 모신 거고.
2: 임진왜란? 여기 파주에서도 전쟁이 났다는 거야?
1: 맞아. 가슴은 아프지만 승병과 의병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그때로 고고.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한양과 개성을 잇는 보광사 주변은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명대사를 필두로 스님들과 백성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투에 뛰어들게 되었죠.
3: 우리 조선과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모두 전투에 힘을 보탭시다.
4: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5: 함께 하겠습니다.
3: 자, 돌격하시오.
6: 돌격!
1: 싸움은 7년이나 이어졌고 보광사 주변 전투지는 죽은 이들의 피로 물들었다 하여 피밭골이라 불리게 되었죠.
4: 전쟁은 끝났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3: 죽은 이들이 다 내 친척이고 이웃이니 명복이라도 빌어야 할 텐데.
4: 그럼 보광사의 죽은 영혼을 모시고 극락왕생을 빌자고.
1: 그렇게 전란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보광사 지장전에서 죽은 이들의 극락왕생을 빌었답니다.

0: 외국어 공부? 오, 동이 네가 웬일이냐? 오늘 절에 외국인 불자들이 왔거든. 그런데 내 쪽으로 다가오더라고.
1: 오, 그래서?
0: 도망갔지 뭐. 말 시킬까 봐. 그런데 좀 신기하지 않아? 요즘 한국 불교를 배우러 외국에서 엄청 오잖아.
1: 원래 옛날부터도 많이 왔거든. 좋아. 오늘 절 따라 전설 따라는 당나라 공주의 이야기를 담은 강원도 춘천의 정평사다.
0: 정평사는 내가 잘 알지.
1: 진짜?
0: 소양로를 지나 오봉산에 위치한 정평사는 고려 초에 창건되어 조선 명종 때 보우대사가 중거나 대사찰이야. 그래서 정평사엔 조선과 고려의 문화유산들이 가득한데 그 중에서도 고려 선원과 인공 연못 영지는 빼놓을 수 없는 정평사의 자랑이지.
1: 오, 맞아.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하자고. 수리수리 마한수리 정평사로 고고. 중국 당나라엔 태종의 아름다운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주를 사랑하는 가난한 평민 청년이 있었죠.
2: 감히 가난한 평민 주제에 공주와 사랑을 나눠?
3: 아버지, 용서하세요.
2: 당장 저자를 처형시켜라.
1: 결국 청년은 공주를 사랑한 죄로 사형을 당했고 그 원혼이 다시 태어나 상사뱀이 되었죠. 죽어서도 공주를 잊지 못하던 상사뱀은 궁궐 담을 넘었고 사랑하던 공주의 몸을 칭칭 감아버렸죠.
3: 그만 한을 풀고 나를 놔주십시오. 제발.
1: 하지만 상사뱀은 공주의 몸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공주는 매일매일 여위어 갔습니다.
2: 사방에 알아보니 뱀이 떨어져 나가려면 그 한을 풀어줘야 한다는구나.

0: 그러니 신라 청평사로가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거라.
1: 그렇게 공주는 뱀을 감고 먼 길을 걸어 청평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2: 근처에 사찰이 있는 듯합니다. 밥을 얻어올 테니 잠시만 몸에서 떠나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1: 뱀이 몸에서 떨어지자 공주는 목욕 재개 후 때마침 열린 법회에 참여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시간 상사뱀이 공주를 찾아 회전문에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벼락이 쳐 상사뱀은 죽고 말았죠.

0: 가엾은 뱀아, 부디 극락왕생하거라.
1: 공주는 청평사에 공주탑을 세우고 뱀이 된 청년의 해탈을 기원했답니다.
2: 뱀은 해탈했을까?
1: 당연하지. 윤회에서 이 회전문을 통과하고 해탈했어.
2: 잘 됐다. 엄청 불쌍했는데.
1: 그러니까 모든 것에 욕심을 부리면 탈이 난다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엔 욕심이 없던 청평거사 이자현에 대한 이야기로 고고!
2: 잠깐만, 이자현이 누군데?
1: 아, 이자현은 고려 예종 때 대학 서승이라는 높은 벼슬을 지낸 선비야.
2: 아하.
1: 자, 그럼 다시 이야기 속으로 고고!
3: 대학 서승, 관직을 내려놓겠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요?
4: 아내가 죽고 나니 권력이고 금은 보호하고 다 필요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자연에 집거해 욕심 없이 살아보고자 합니다.
3: 아, 이복의 대학 서승, 다시 생각해보시오.
4: 신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1: 예종의 만류에도 이자연은 모든 걸 내려놓고 청평산으로 향했고, 나물밭과 배옷으로 생활하며 암자를 짓고 정원을 만들고 연못을 만들며 수행의 삶을 살아갔죠.
5: 이 연못도 직접 만드신 겁니까?
4: 네, 오봉산 그림자가 들이운다 해서 그림자 영, 연못지, 영지라 이름 붙였지요.
5: 이리 청평을 가꾸며 수행하시니 사람들이 대학 서승을 청평거사라 부르는가 봅니다.
4: 청평거사라, 참으로 귀한 직함입니다.
1: 그렇게 청평거사로 평화로운 삶을 살던 어느 날, 예종이 금은 보화를 들고 이자연을 찾아왔습니다.
3: 이 금은 보화면 다시 궁으로 오겠소?
4: 욕심을 버린 자에게 금은 보화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만 돌아가시지요.
3: 그럼 가끔 찾아와 가르침을 받는 건 허락하겠소?
4: 저야 영광이지요.
1: 그 후 예종은 이자연을 찾아와 스승으로 모시고 지혜와 덕을 배웠고, 이자연은 평생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수행하며 청빈하게 살아갔답니다.
6: 개는 청량한 목과 같아서 능히 모든 좋은 꽃을 길러내며, 또한 맹렬한 불과 같아서 능히 모든 악초를 불살라버린다.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달색에 이룬 것은 오랜 거불 목손 바쳐 수행하신 까닭이요 중생들이 생과 사의 고해 속에 윤회함은 끝이 없는 저 세상의 탐욕심을 낸 탓이니

불제자라. 호의호시아껴 봐도 몸은 끝내 죽어가니 손과 발이 얼어와도 불생각을 아예 말고 간절한 신심으로 더욱더욱 정진하여 생사윤에 벗어나서 모든 중생 제도하라.

방이라나 배운 것과 실천행위 함께하는 사람들은 쌀을 줘서 밥을 짓듯 불국토에 쉽게 가며 배운 것이 많다 해도 실천행위 없는 이는 불국토로 안내해도 가지 않는 사람이라. 배고프면 목을 조른 사람마다 알면서도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 고칠 생각 전혀 없네. 수행 않는 헛몸뚱이 보살펴도 이익 없고 거품처럼 든 목숨을 아껴 본들 무려 타라.

음생은 의할고 사람 몸을 받는 것이 어렵고도 어려운데 한평생을 수행 않고 용락마를 탐차가며 부처님 법 만나기가 더욱더욱 어려우니 하루속히 정진하여 생사윤회에 벗어나라.

하니 없이 많은지라 오늘 또 부모처럼 인연 있는 중생들이 지옥에서 밤낮으로 고통 속에 헤매이니

누구의 답도다. 부처님도 옛날에는 우리 같은 범부인 걸 청정한 보리심과 광대한 원력으로 설산에서 정진 끝에 마음 개처 성불하여 생사윤회 벗어나서 해탈인이 되었나니 지극한 신심으로 뜻을 세워 수행하면 누구든지 성불한다 부처님은 말씀했네.

말해주소서 세존이시여. 파멸의 둘째 문은 무엇인가요? 거짓된 것 좋아하고 진실한 것 싫어하고 못된 행실 용납하면 이것이 파멸로 가는 문이다.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오직 자신의 마음을 살피라.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 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안돼!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3: 당했다!
5: 아빠 봐봐, 나 핸드폰 깨졌어.
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3: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6: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 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7: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8: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결 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곧 해골더미를 향하여 이 말을 땅에 대고 건절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 마가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여 설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안 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세 때에 피를 흘리고 여덟 섬 노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굵고 가벼울 것이니라.

하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끄야

달에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때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오포란 머리가 1포여 두 팔꿈치가 3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5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숙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같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간 아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숯에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기나 다리로 어머니의 골반뼈를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님이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시방세계 무불연 보령동생인 무이 운하명자면 삼도 견하형자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거 필경무부

경극락 현존 사친 수여해 법계 온 이고취 산문 숙정 절비오 산해 재앙 영소멸 토지 철룡 호삼보 산신 국사 보정상 준동 함정 등피안 세세 상행 보살도

지옥체가 가면 칼산철로 꺾여지고 화탕지옥체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세계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아기세계제가 가면 아기절로 배부르며 소라세계제가 가면 악한 마음 선해지고 축생세계제가 가면 지혜절로 얻어지다 남관세음보살마살

나무 대륜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댓글 없으니 삼보 전령 이도량의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없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서. 죄업을 니으치는 계속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무성장을 오강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배거 항하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명각소복해산불 포강월전 묘음존황불 환희장 만이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환희장 엄주왕불 제보당 많이 승강불 열 가지 악업을 참회합니다. 살생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참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집을 못해 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못해 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못해 준 제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원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 오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한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결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몸을 놔두어 모든 중생 빠짐없이 건져지다. 네 가지 큰 서원 가없는 중생을 건지오리다. 끝없는 번뇌를 끊으오리다.

별도를 이루리다. 제가 이제 삼보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의견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승가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시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 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지금 보이는 저 싱그러움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저 경치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름답게 보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먼 곳에서 찾지 말고 가장 가까운 자기 자신으로부터 찾아보세요. 행복은 바로 내 곁에 와 있습니다. 현재 내 자신이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살아있다는 그 단순한 사실에 감사해보세요. 행복으로 충만해질 겁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 이 순간 마음 다해 충실해보세요. 행복이란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들어내는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 하나 바뀜으로써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 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부

0: 우리 하와 중생의 원력 종착 태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 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 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안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길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겠사오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 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안아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 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 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 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0: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아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 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열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 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0: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열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1: 세상에서 가장 위없이 높고 존귀한 열의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0: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1: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2: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1: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권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2: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극락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망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수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부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2: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0: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1: 법장비구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 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2: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1: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2: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량억겁의 제업을 소멸하고 연불삼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4,000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의

0: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0: 다음에는 대세지 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 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삼학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 방등 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회향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 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석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부를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법어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욕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재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의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죄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염불 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죄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 죄업과 십악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 하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죄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이니라.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되는

0: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ARS-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좋은 강의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2: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3: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2: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동정예하 성파대종사가 병원은 하은거 해제를 앞두고 법어를 내렸습니다. 성파대종사는 걸음걸음이 중생을 평안히 하는 무진법문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했던 정념 스님이 후보직을 내려놨습니다. 정념 스님은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대승적 차원

0: 차원에서 결단했다며 경호 스님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봉은사 선불당에 마련된 명진 스님 빈소에 추모의 물결이 흘렀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 진우 스님과 김민석 민주당 대표,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각계 대표들이 조문했습니다. 진각종이 전국의 회당 장학생들을 진각문화전승원으로 초청해 특별한 힐링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통리원장 능원정사는 마음의 때를 벗기려면 육자진언을 염통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고문종 고문사가 성북천 바람마당교 일대에서 제4회 7월 7석 별별잔치를 개최했습니다. 불자와 시민들은 낙화놀이로 7석 밤하늘에 별을 띄우고 마음엔 각자의 소원을 담았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가 오는 27일 병원연 하은거 해제를 앞두고 법어를 내렸습니다. 중봉성파 대종사는 수행을 마친 안거 대중에게 종문의 수행자들이 정법안을 갖췄으니 온 국토에 경사하여 만중생의 복전이 원만함이로다라며 안거를 성만한 대중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그러면서 걸음걸음이 중생을 평안히 하는 무진 법문을 전할 수 있어야만 부처님의 은혜를 갚고 시주의 정성에 보답하는 수행자라 하리라며 안거를 성만한 대중이 중생을 교화하는 주인이 되길 당부했습니다. 한편 조계종 전국선언 수자회에서 전국선언의 정진 대중 현황을 정리한 병호년 하은거 선사 방함록에 따르면 전국 95개 선언에서 총 1,738명의 대중이 용맹 정진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했던 기호 2번 정념 스님이 후보직을 내려놨습니다. 정념 스님은 어제 단일화를 둘러싼 지지부진한 논의가 종단 개혁의 문제의식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절박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후보 사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기호 1번 경우 스님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념 스님은 비록 사퇴의 길을 택하지만 산문을 나서며 품었던 청정 승가 회복과 불교 중흥의 원력은 결코 내려놓지 않겠다며 나아가는 길의 형태만 바뀔 뿐 사부대중의 열망을 받들고 한국 불교의 희망을 만드는 노력에 쉼없이 정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전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이 갑작스럽게 입적한 가운데 서울 봉은사에 마련된 분향소엔 종단 안팎과 정관계, 시민들의 조문 행렬이 온종일 이어졌습니다. 조계종 총무원 집행부를 비롯해 각계 인사들이 빈소를 찾아 스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는데요. 현장을 윤호섭 기자가 전합니다.
1: 제주에서 이혼해온 명진 스님의 법구가 서울 봉은사 선불당에 들어섭니다. 갑작스러운 입적 소식에 봉은사에 마련된 분향소엔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스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명진 스님의 출가 본사인 제5교구 본사 법주사 주지 정덕 스님은 직접 상주를 맡아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 집행부도 일찌감치 분향소를 찾아 예를 올렸습니다. 총무원장 권한대행 정문 스님과 기획실장 묘장 스님 등 총무원 부실장 스님들은 민주화 운동과 종단 개혁 등 종단 안팎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긴 선배 스님을 추모했습니다.
2: 항상 호탕하시고 어떤 뭐 경계에 잘 끄달리지 않는 모습, 그리고 그 분별이 별로 없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훌륭하신 수행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정부와 정관계 인사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사회 현장을 수행처로 여긴 명진 스님의 자비정신을 되새겼습니다. 평소 스님과 인연이 깊어 자신의 블로그에 추도의 글을 올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조문을 마친 뒤에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 정말 불꽃처럼 살다 가셨는데 명진 스님의 정신을 잘 특히 지도층이 되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김민석 당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분향소를 찾아 늘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섰던 스님의 뜻을 기렸습니다. 김 대표는 방명록에 사람들에게 늘 따뜻하셨던 명진 스님의 미소와 덕을 기억하겠다고 적었습니다.
4: 불교계의 큰 스님으로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역할을 많이 해주셨고 특히나 그 과정에서 젊은 학생들이

0: 제야 인사들한테 늘 큰 품을 갖고 이렇게 안아주시는 그런 덕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1: 총무원장 선거운동 중인 진우 스님도 바쁜 일정을 쪼개 분향소를 찾아 명진 스님 영전에 예를 올리고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스님은 선배 수행자의 갑작스러운 입적을 안타까워하며 명진 스님이 남긴 자비와 실천의 정신을 기억했습니다.
2: 불교와 사회에 스님의 뜻이 화합으로 이렇게 회향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께서 그렇게 마음 담아서 회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시대의 아픔이 있는 곳마다 주저없이 달려가 위로를 건네며 현장형 수행자로 살다간 명진 스님. 스님이 남긴 화합과 자비의 울림은 사부대중의 가슴속에 깊은 여운으로 남았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3: 진각종이 전국의 회당 장학생들을 진각 문화 전승원으로 초청해 이틀간의 특별한 힐링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단순한 장학 수여를 넘어 청년들이 종단의 든든한 품 안에서 내면을 성찰하고 자긍심을 높이는 자리였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4: 서울 성북구에 있는 진강문화전승원 대강당. 왼손 검지를 오른손으로 감싸하는 금강직원의 자세를 취한 청년들의 육자진원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진각종의 창종정신을 이어받은 제자들인 회당 장학생들이 종단의 든든한 품 안에서 내면의 성장을 마주하는 특별한 여정을 시작한 겁니다. 진각종이 어제부터 이틀간 전국의 회당 장학생 48명을 초청해 2026년 회당 장학생 연수를 열었습니다.
5: 우리 마음속에 끄지지 않는 영원한 도파민,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1박 2일 동안 내 자신을 잘 돌아보고 성찰하여서 내 내면을 성숙을 시키고 성장을 시키는 그런 좀 계기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4: 이번 연수는 단순 장학금 수여를 넘어 청년들이 종단의 따뜻한 지지를 받는 핵심 인재임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특히 기존 정적인 템플스테이에 역동적 소통과 현대적 감성을 결합한 진각스테이 형식으로 진행돼 호응을 얻었습니다.
6: 우리 회당 장학생 모두는 진원행자로서의 공분인 희사와 염성으로 스스로의 지혜를 밝히는 데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4: 연수 주제는 다 때가 있다. 시절 인연의 의미와 함께 마음속 쌓인 번뇌의 때를 벗겨내자는 메시지입니다. 장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 직접 칠판 앞에 나가 특강을 진행한 통리원장 능원정사는 번뇌를 없애는 방법으로 참회를 꼽으며 삼밀 관행법인 온마니 반매훔, 육자진원 염송을 강조했습니다. 능원정사는 나쁜 세포를 물리치는 것이 아닌 나쁜 세포까지도 좋은 에너지로 바꿔나가는 불교적 가르침을 전하며 마음의 때를 없애는 제일 좋은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또 종조 회당대종사의 정신과 종단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장학생들이 진각종의 뿌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진각행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5: 때가 묻었을까 안 묻었을까? 묻었지. 번뇌망상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 참회를 통해서 밝아진 마음을 시민이라 이렇게. 그래서 시민불교라는 시대가 있었어요.
4: 진각종은 회당 장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면서 청년들의 마음에 자부심과 애종심을 심었습니다. 이후 진각스테이 프로그램에 돌입한 장학생들은 번뇌를 없애는 필터링 명상, 걷기 명상, 소리 명상 등 마음결을 찾는 명상을 배우고 퀴즈 대회 등을 통해 진각종의 정체성과 가치를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밀교의 핵심 생활규범인 육행과 삼밀수행을 현대적 감각으로 녹여낸 이번 진각스테이는 청년들에게 불교가 삶의 태도를 바꾸는 세련된 힐링 문화로 다가서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박성인입니다.
3: 밤하늘에서 별처럼 쏟아지는 불꽃을 바라보며 재앙은 소멸하고 행복이 깃들길 기원하는 한국 불교의 전통 낙화놀이가 서울 도심에서 펼쳐졌습니다. 한국 유일 비구니 종단 보문종 보문사가 7월 7석을 맞아 올해로 4회째 별별 잔치를 개최했는데요. 신나는 잔치 한마당을 비롯해 성북천을 밝힌 낙화의 의미까지 배수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7: 어둠이 내려앉은 성북천 위로 수백 갈래의 붉은 불꽃이 빗방울처럼 쏟아집니다. 천천히 타들어가는 낙화봉에서 피어난 불씨가 바람을 타고 흩어지며 도심의 밤을 환하게 밝힙니다. 천년고찰 탑골승방 보문종 보문사가 지난 23일 성북천 바람마당교 일대에서 마련한 제4회

0: 7월 칠석 별별 잔치. 칠석 밤하늘에 별을 띄우고 마음에는 각자의 소원을 담자는 취지로 마련된 행사에는 불자를 넘어 지역 주민들도 함께했습니다.
1: 너무 새롭고 또 좋은 의미로 이렇게 진행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네, 너무 감명 깊게 잘 봤습니다. 모든 사람이 좀 행복하고 평안하게 지냈으면 좋겠는 그런 소원 드렸습니다.
0: 한지에 숯가루와 쑥등을 담

0: 낙화봉 제작 과정마다 재앙 소멸과 만복을 기원하는 스님과 신도들의 발언이 담겼습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사찰 내 명맥이 끊겼지만 노스님들의 기억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4년 전부터 보문사만의 낙화법을 복원하고 전승을 시작했습니다. 보문사 주지 인태 스님은 정성을 다해 만든 낙화봉 하나하나가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과 다르지 않다며 구민들의 마음이 환희로 가득하길 축원했습니다.
1: 또 기쁨이 생기고 환희심이 생기는 거죠.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런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공양 올리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크죠.
0: 이승로 성북구청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 등 오랜 시간 보문사의 행보를 응원해온 정계이사들도 참석해 행사가 원만히 회향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2: 모든 희망,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 여기서 모두 다 성취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음으로 나라와 우리 공동체의 미래에 함께 빌었으면 좋겠습니다.
0: 한편 BTN 라디오 오늘따라 신승태입니다의 진행자 가수 신승태 씨를 비롯한 트로트 가수들의 신나는 축하 무대로 무더위로 지친 성북구민들의 흥을 돋웠습니다. 보문종 보문사에 세대를 아우른 7월 7석 별별잔치는 한때 명맥이 끊겼던 불교 낙화놀이의 전통과 그 안에 담긴 발언의 의미를 도심 한복판에 다시 밝히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4: 기후위기로 대형 산불과 폭우 같은 자연재난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가유산청이 올 하반기 핵심 과제로 365일 빈틈없는 국가유산 안전망 구축을 추진합니다. 지난해 경북 산불과 수해로 고은사를 비롯한 사찰 문화유산이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불교계에서도 달라지는 국가유산 재난 대응체계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대부분 목조 건축물로 이뤄진 전통 사찰은 산림 속에 자리한 경우가 많아 대형 산불 등 재난에 특히 취약합니다. 기후위기로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난이 잇따르면서 문화유산을 사전에 보호하고 피해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전망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이 올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 가운데 하나로 365일 빈틈없는 국가유산 안전망 구축을 내세우고 사전 예방과 초동 대처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 마련에 나섭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산불용 대형 차단용 스프링클러 시범 설치 사업입니다. 오는 2027년까지 안동 봉정사, 여수 흥국사, 고성 옥천사, 영천 은혜사 백흥암, 함양 용추사 등 5개 주요 사찰과 암자에 설치합니다. 산불 발생 이력과 문화유산 밀집도, 소방차 진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 곳들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유산 주변에 미리 물을 뿌려 산불 위험을 낮추고 실제 산불이 발생하면 직접 살수해 초기 진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유산청은 또 국가유산 주변에 가연물을 정리하고 내화수림대를 조성해 산불이 문화유산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완충지대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6: 대형 산불 상황에서 국가유산 자체의 방화 능력을 높이고 또 초기 단계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이중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5: 오는 9월부터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감시체계 고도화도 추진합니다. 국보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을 비롯해 주요 문화유산 180건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감지체계가 도입됩니다. 24시간 관제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능형 CCTV와 열 감지 센서가 화재나 침입 등 이상 징후를 실시간 탐지하고 감지 화면을 선별해 모니터링 효율을 끌어올립니다.
6: 무엇보다 화재나 침입 같은 위험을 미리 감지해서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제도를 통해서 가장 큰 변화이자 기대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 재난 이후 복구 지원도 한층 빨라집니다. 특별 재난 지역에서 국가유산 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2천만 원을 즉시 지원하는 긴급보호조치 제도를 새롭게 운영합니다. 기존에는 지자체와 합동조사를 거쳐 복구 계획을 확정하고 복구비를 지원하기까지 통상 한 달 반 정도 걸렸지만 긴급보호조치는 이 같은 시간적 공백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6: 재해가 발생한 직후 현장 정리나 부재 수습 등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응급조치를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자체가 바로 시행을 하고 이때 들어간 비용은 추후 정산해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5: 사후 복구에 머물렀던 국가유산 관리 체계를 사전 예방과 초동 대처 중심으로 전환하는 국가유산청의 안전망 구축이 전통 산사와 불교 문화유산을 지키는 새로운 방패가 될

0: 될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1: 공조 신원사가 백중 육제를 맞아 인공지능과 부처님 가르침이 어우러진 특별한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신원사는 지난 22일 경내 벽수선원 앞마당에서 주지 성관스님을 비롯해 한국불자가수협회 이창환 회장과 회원들이 동참한 가운데 백중맞이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성관스님이 직접 작사한 노랫말에 인공지능 기술을 입혀 완성한 34곡의 불교 음악 중 대표곡을 선보였습니다. 성관스님은 지친 현대인이 부처님의 지혜와 위로의 말씀을 친근하게 접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음악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작은 음악회는 성관스님이 작사한 노래 중 10곡을 선곡해 한국불자가수협회 가수 신나라, 최강미, 진혜심, 화영 등이 출연해 인연 따라왔다가 천수천안 관세음 등을 선보이며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과 치유의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관교 근린공원 조성으로 철거 위기에 놓인 인천 수미정사가 공원 속 사찰로 도량을 존치해 줄 것을 인천시에 촉구했습니다. 수미정사 존치 및 동국명상원 보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수미정사에서 주지 금선스님과 신도, 온세상 나눔재단 후원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원법회를 열고 공원과 사찰이 공존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 계획 변경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금선스님은 수십 년 동안 불자들의 기도와 수행이 이어진 수미정사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 지역 공동체의 삶이 축적된 신앙 공간이라며 공원 조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찰과 공원이 상생할 해법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책위는 9월 이지구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동국 명상원 나한상에 대해서도 종교적 문화적 가치를 반영한 합리적 보상을 요구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8월 25일 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수원 복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복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0: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봉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 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가평 대원사에서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 좋은 인연을 위한 발언을 미래의 부처님, 미륵세존의 자비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해가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10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오란 분절 백중은 도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도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도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3: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4: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안녕하세요.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가야금의 아름다운 선율과 명상을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감동을 주는 분을 모셨습니다. 국악 명상 연구소 이연아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1: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국악명상연구소 소장 이연아입니다. 현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을 하면서 국악과 명상을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명상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뜻깊은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제가 살아온

0: 길과 그리고 제가 느꼈던 것들을 진솔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가야금과 명상에 좋아라. 또 이렇게 좋은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키워드 세 가지를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 키워드 첫 번째 무엇일까요? 국악, 명상의 길. 국악이면 국악이고 명상이면 명상이지. 국악 명상하니까 새로운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0: 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국악 명상은 국악으로 마음을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국악으로 감상을 해서 명상을 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누구나 할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연주자들한테 좀더 해당이 되는 걸 수도 있는데, 국악을 연주하면서 하는 명상이에요. 아무래도 연주자들이 평가를 받는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긴장을 하게 되는데, 그 긴장을 좀 덜어내고 자신의 호흡과 소리에 집중을 하면서 연주하는 것, 그 자체가 명상이지 않나 싶습니다.
1: 예, 그걸 우리 불교에서 굳이 꿰어 맞추자면 알아차림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겠네요.
0: 네, 맞아요.
1: 예, 또 국악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알아차릴 수도 있고,
0: 네,
1: 또
0: 맞습니다.
1: 그 아름다운 선율을 통해서 더 깊은 명상에도 들어갈 수 있고,
0: 네.
1: 참 좋네요.
0: 아유, 감사합니다.
1: 지금 국악 명상 연구소 소장님이라는 이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국악 명상 연구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0: 저는 국악 명상이라는 이제 장르로 음악을 제작하고 있고, 또 올해 10월달 이제 두달 뒤에 이제 가야금 명상곡집을 이제 개발하려고 제작 중에 있습니다. 또 이제 불교 음악인 범패를 연구하면서 이 범패를 가지고 명상 콘텐츠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게도 연구도 하고, 나아가서 이 불교와 명상과 이 국악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 연구하는 게 저의 이제 목표입니다.
1: 지금 당장이라도 그 국악 명상의 아름다운 선율을 듣고 싶은데, 또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조금 이따가 직접 들려주실 거죠?
0: 네,
1: 예,
0: 물론이죠.
1: 기대해
0: 아이고,
1: 보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그러면 국악 명상이 기존의 다른 명상 음악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0: 제가 처음에 음악을 만들었을 때그 음악을 가지고 대학원 수업 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학우분들께서 명상 음악을 많이 들으시는 분이다 보니까 긴장을 했었는데, 다 들으시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다른 명상 음악이랑 다르다. 이거는 마음 깊숙이 뭔가를 이제 건드리는, 내면을 건드리는 느낌이 있다. 이제 거기서 저는 강점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다른 명상 음악은 편안하고 이완함을 추구를 한다면, 이 국악으로 만든 명상 음악은 나 자신, 내면의 깊이와 만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기존의 명상 음악이 그냥 뭐 릴렉스, 이완, 편안함을 추구했다면 국악 명상은 더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게끔 도와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0: 네,
1: 되겠네요.
0: 맞아요.
1: 예. 그리고 가야금을 전공했다고 들었는데요.
0: 네.
1: 가야금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0: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방과후 학교로 이제 시작했는데, 제가 항상 학교를 끝나면 학원으로 바삐 이동을 했어야 됐는데, 그때도 어느 날과 같이 이제 복도를 막 뛰어걸고 있는데 가야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 그래서 그날 이제 부모님께 가서 가야금을 너무 배우고 싶어요 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공부가 더 중요하니까 공부학원을 다녀야 된다. 악기는 나중에 커서. 이제 좀 너무 슬펐는데, 그러던 와중에 담임 선생님께서 방과후 수업을 무료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학원을 다니지 않는 학생이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을 들고 저는 학원을 다니지 않는 사람이다. 저 너무 가야금 듣고 싶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치고, 그날 이제 집에 가서, 제가 또 거짓말쟁이가 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부모님께 설득을 했죠. 그래서 가야금 너무 듣고 싶은데 무료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학원을 좀 끊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득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이렇게라도 시작을 하지 않으면 과학은 못 만나게 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그게 또 지금의 삶이 된 것도 너무 신기하고 근데 또 반대로 부모님

0: 님은 그렇게 무료로 시작한 가야금이 이렇게 많이 돈이 들줄 몰랐다면서 웃으시거든요.
1: 예체능이 원래 좀
0: 조금
1: 나간다고
0: 네,
1: 들었어요.
0: 그래서 이제 내가 효도할게라고 합니다.
1: 지금은 부모님들이 흐뭇해하세요?
0: 네, 너무 흐뭇해하시고 예전에 이제 좀 걱정이 됐거든요. 아무래도 예체능으로 밥을 먹고 이제 살아남는 게 힘드니까. 근데 이제 저를 너무 잘 믿어주시고 지지를 해주십니다.
1: 좋은 부모님을 만난 것도 복이래요. 네, 복이 많으신가 봐요. 리액션 엄청 화려하시네요. 네, 연습하시나요, 거울 보고?
0: 감사합니다. 아, 이게 전데
1: 네.
0: 그래서 차분하게 말하는 게 오히려 지금 연기라고
1: 지금 좋아요. 예.
0: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 가야금의 길을 걸으면서 특히 고등학교 때뭐 박범운 선생님의 자서전을 보고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0: 저에게는 예술이란 분야도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술을 넘어서 불교로 확장을 시키고 자신의 음악과 삶을 표현한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3학년 대학 붙기도 전에 그 입시 기간에 그 책을 읽고 너무 영감을 받아서 나 무조건 친구들한테 이제 동국대로 박사 간다. 그렇게 말했는데 친구들이 이제 기가 차서 대학이나 붙고 말해. 이제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게 말했던 게 지금 현실이 되었다는 게또 신기할 따름입니다.
1: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꾸준히 꾸준히 노력한 결과겠네요.
0: 네,
1: 예.
0: 맞아요.
1: 그리고 가야금을 이렇게 연주하고 전공하면서 어떻게 불교를 만나고 이 구강 명상이라는 길을 걷게 되었는지 또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0: 제가 사실 이렇게 불교를 공부는 하고 싶었는데 이거를 가지고 컨텐츠로까지 개발을 할 생각은 엄두도 안 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입학을 하고 나서 이제 한 교수님을 찾아 뵈러 갔었는데 그 교수님께서 범패를 연구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속마음은 나는 그럴 역량이 안 되는데 왜냐면 전공자들, 국악 전공자들한테도 범패는 되게 어려운 음악이거든요.
1: 많이 어렵죠.
0: 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음악도 만들고 그리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범패를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때 교수님께서 저한테 씨앗을 심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어떻게 보면 고전 음악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국악, 고전 음악. 동양의 고전 음악이잖아요. 우리 한국의 고전 음악과 굉장히 인연이 깊으신 것 같아요. 가야금, 범패, 국악. 그래서 이 불교의 가르침을 접목해서 국악 명상의 길을 걷고 국악 명상 연구소도 만드셨잖아요.
0: 네.
1: 좀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0: 네. 사실 가능성은 너무 무궁무진한데 어려움이 더 많았어요.
1: 가능성은 많은데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튈지 모르겠고
0: 네.
1: 가능성만 있잖아요.
0: 네. 그래서 이게 연구는 그래서 일단 없으니까 연구 자체를 시작했는데 연구에서만 그치는 거예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실용화시키고 쓰임이 있게 발전시키는데 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걸 또 보완하기 위해 저도 이제 명상 지도자로서도 역량을 쌓아가고 있고 또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리고 보통 실력자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취미로 가야금을 하고 국악 명상을 하신 게 아니라 무려 문화체육관광부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상을 받으셨다고
0: 네.
1: 수상의 경력이 있어요. 또 이런 거는 좀 자랑해 주셔야죠. 예, 자세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0: 너무 이제 사실은 그 성과를
1: 저 사진
0: 네.
1: 나왔네요. 이야. 두
0: 부끄러운데
1: 개나 받으셨네요.
0: 네, 하나는 이제 문체부고 하나는 이제 환경부 장관상을
1: 예.
0: 받았는데 뭐 이제 운이 좋았다고 생각은 해요, 늘.
1: 겸손은 잠깐 내려놓고, 또 자기 자랑 좀 부탁드립니다. 예.
0: 그냥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1: 굉장히
0: 근데
1: 건조한데. 열심히 했어요. 교과서만 보고 공부했어요. 열심히
0: 근데
1: 했어요.
0: 이거를 받으려고 노력하다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해보자. 그 과정에 조금 더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성과보다는 제가 지금 국악명상연구소를 지금 활동을 하면서 느낀 거는 그렇게 이제 성과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그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0: 저는 항상 뭐 교재를 발간할 때도 이제 유치원생들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읽어야 되는데 그걸 다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항상 그것도 고민을 하고 또 어떤 설명을 해도 얘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쟤는 저렇게 받아들이고
1: 맞아요.
0: 또 그렇게 또 다르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항상 그런 고민을 하는 힘이 생겨서 또 국악명상 연구소에 또 앞으로의 가야 될 길도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고 또 이렇게 수행을 했던 습관이 생기다 보니까 또 연구도 게을리지 않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네, 그냥 바라는 바 없이 묵묵하게 노력했는데 꾸준하게 해 나가다 보니까 상도 받게 되고, 예, 국악 명상 연구소도 만들게
0: 네,
1: 되었고,
0: 맞아요.
1: 네, 참으로 멋지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솔직히 상 받아서 좋죠?
0: 아니요. 오히려 저는
1: 부담스러워요?
0: 네.
1: 어, 되게 겸손한 성격인 것 같아요.
0: 아니요. 훌륭하신 국악 선생님들도 너무 많으시고 저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뭐 자만하지도 말고 오히려 그런 상을 받았으므로 내가 더 열심히 활동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1: 아니, 상을 받은 모습을 보면서, 아, 멋지다, 훌륭하다, 칭찬받아 마땅하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더 빛이 나는 것 같아요.
0: 오!
1: 예.
0: 감사합니다.
1: 국악명상 가면 이렇게 겸손해지나요? 그거
0: 아니요.
1: 아니고요. 예,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아무튼, 예, 멋있습니다. 예,
0: 감사합니다.
1: 앞으로의 길 응원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일까요? 12줄의 지읒, 기읒, 디귿, 이읒. 제가 저거 보는 순간 짜증이 확 났어요.
0: 왜요?
1: 저 가뜩이나 맞추기가 힘든데 보통 두개 아니면 세 개인데 네 개나 나와가지고 아 뭐야? 그래서 딱 제가 줄다리기 했는데 안 맞잖아요, 줄다리기. 그 뭘까 하다가 아 제가 맞췄어요. 이거 100% 맞을 거예요.
0: 뭐죠?
1: 징검다리. 아 틀렸습니까?
0: 아니요, 맞습니다.
1: 아, 다행이다. 아, 나 순간, 아니, 표정 연습하시는 것 같은데? 예, 아니에요? 어, 나 표정 보고, 어, 틀렸나? 했는데. 12줄의 징검다리. 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0: 제가 가야금을 전공하고 연주자로도 활동을 하면서 경쟁과 평가를 많이 받게 되었는데 안 좋은 평가를 받을 때마다 저의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불교를 만나면서 이제 내 자신과 또 마주하는 방법도 배우고 또 그런 계기를 통해서 또 제가 연주자에서 연구자로도 성장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이 저에게 12줄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능적으로 연마를 하기 위한 악기가 아니라 제가 새로운 장으로 건너기 위한 징검다리라는 이제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1: 예. 국악을 연주하면서, 아, 이게 불교의 깊은 가르침이구나. 아, 이게 명상이구나. 그런 강렬한 어떤 느낌, 체험을 한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0: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정말 많이 느끼는데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학생들마다 다 고유의 색깔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초기에는 그 색깔들을 다 지우려고
1: 아,
0: 했어요.
1: 개성들을.
0: 네, 그래서 그 저랑 똑같은 색깔로 입히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더 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고 이제 아, 불교도 공부를 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느꼈고 각자 고유의 색깔을 어떻게 하면 더 밝게 빛내는 건가 그게 저의 역할이고 또 스승으로서 또 때로는 기다려주고 조언해줄 땐또 조언해주고 또 그런 과정이 또참 알아차림이랑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 우리 불교 최고의 경전이 화엄경이거든요. 화엄경의 원래 이름이 잡화엄이라고 부른대요. 잡. 잡이 섯 글자. 복잡하다 할때 잡. 그러니까 똑같은 꽃만 있으면 그게 그 아름답고 이쁘긴 하지만 똑같은 꽃들만 있는 것보다 수많은 서로 다른 꽃들이 서로가 어우러졌을 때더 장엄하게 빛난다. 그래서 잡화엄이라고도 불리거든요. 그게 개성이잖아요.
0: 맞아요.
1: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고유의 색깔, 그 개성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거. 음악도 그런 거 아닌가요? 서로 다른 화음과 악기들이 서로
0: 네.
1: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잖아요. 아마 다 같은 이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12개의 줄이 불교의 가르침과 비슷한

0: 혹은 같은 어떤 이치가 있다라는 말씀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자세히 듣고 싶어요.
1: 그거를 가야금 조율을 하면서 느끼는데, 가야금은 이제 연주하기 전에 한번 조율했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온도나 습도에 되게 예민해서, 그거에 따라 또 달라지고, 또 연주하면서도 음이 달라져서, 항상 귀를 이제 곤두세우면서 이제 조율을 맞춰야 돼요. 근데 이제 또 그런 게또 무상이랑 또 닮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내가 이거 마음을 이제 새겼다고 해서 그게 쭉 이어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히 마음을 살피고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게참그 조율하는 과정이랑 참 모습이 같다, 비슷하다.
0: 놀랍습니다. 무상과 닮았다. 불교의 가장 핵심 교리가 무상이거든요. 끊임없이 변한다. 가야금의 그 선율 속에서 불교의 무상과 같은 이치를 느끼신 거네요.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불교 공부를 많이 하시나요?
1: 많이 하는데
0: 네.
1: 부족해요.
0: 항상 겸손.
1: 아니요, 아니요, 정말.
0: 선생님들께 겸손해라 이렇게 조금 교육을 많이 받으셨나요?
1: 아니요, 아니요. 정말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항상 배우는 입장으로.
0: 앞으로 더잘 되실 것 같아요. 겸손하셔서. 예.
1: 감사합니다.
0: 실례가 안 된다면 나이 좀 여쭤봐도 될까요?
1: 아, 제가 33살입니다.
0: 굉장히 뭐랄까, 해맑게 아니, 소녀 같은 감성이
1: 아,
0: 있으신 것 같아요.
1: 진짜요?
0: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좋게 보는 친구들은, 넌 아직도 소녀 감성이 있다, 이러고, 좀안 좋게 보는 친구들은, 야, 이제 철좀 들어라. 그런 얘기 안 들으세요?
1: 많이 들어요.
0: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광우야, 좀철좀 들어라. 저도 소년 감성이 좀 있거든요. 예. 그냥 제가 한번 떠들어 봤습니다.
1: 철안 들면 또 어때요?
0: 그렇구나. 자, 그래서, 그러면 불교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혹은 명상 수행을 하면서 수행을 하기 전에 어떤 가야금, 수행 후에 가야금을 접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서로 다른 차이점이라나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까?
1: 저는 그한 일화를 설명해 드리자면, 제가 독주회를 준비했을 때 진짜 자신 있었던 곡이 있었어요. 조금 과장을 하자면, 새벽 5시에 현우야 일어나서 연주해야지 하면 그 곡은 진짜 내가 완벽하게 연주할 수
0: 벌떡
1: 있다.
0: 일어나 살 정도로.
1: 네, 그렇게 자신 있었던 곡이 있었는데, 독주회 날 연주를 하는데 새하얘진 거예요. 그때 제가 손을 들고 관객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다시 시작한 적이 있었어요.
0: 그때 왜 그런 걸까요?
1: 모르겠어요.
0: 모르겠어요. 뭔가 쉬인 것처럼.
1: 네. 그 어떻게 보면 또 자만을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0: 자다가
1: 정말.
0: 벌떡 일어나서 연주할
1: 그니까 연습도 정말
0: 정도였는데.
1: 많이 했는데,
0: 희한하네.
1: 네. 그래서 너무 이제 그때 연주가 끝나고서 자괴감에 빠졌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2달 뒤또 독주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또 마침 그때 불교를 공부를 하고 있었던 과정이었고,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그때 불교에서 배운 그런 것들을 이제 저한테 응용을 했죠. 지나간 소리 붙잡지 말고,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연주할 수 있게 이어갈 수 있는 힘이다. 그때 딱그 마음을 먹으니까 그 2달 뒤에 정말 잘 준비를 해서 끝마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0: 야, 멋있습니다. 지나간 소리를 붙잡지
1: 네.
0: 말아라. 야. 근데 저희 스님들도, 저뿐만이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스님들도 그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어요. 저희 스님들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달달달 외우는 게 천수경하고 반야심경이거든요.
1: 네.
0: 10년, 20년을 외웠는데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중간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혹은 중간에 틀려가지고 갑자기 이상한 데로 새어 나가가지고 나도 당황하고 뒤에 신도들도 뭐지 막 이러고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저희는 그럴 때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로 마가 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연주자들은 그럴 때 엄청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1: 너무, 네, 사실 힘들었죠. 그래서 불교를 접하지 않았더라면 그 자괴감 때문에 이제 몇 년을 그렇게 좀 힘들게 살았을 텐데, 그때 바로 이제, 아, 정신 차려야지 했던 것
0: 근데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네요. 지나간 소리를 붙잡지 말아라. 참 좋은 말씀입니다. 예. 가야금의 매력이 뭔것 같아요?
1: 가야금의 매력은 너무 무궁무진한데.
0: 무궁무진한데. 하나만, 한두 개만 툭.
1: 한 개만?

0: 하는 그런 성음이 정말 일단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 뜯는 그런 서양에는 이제 비슷한 게 하프가 있잖아요. 근데 하프는 단지 이제 뜯는다면 이제 국악에선 또 식임새, 노면이라든지 꺾는 음을 또 표현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아름다운 성음이 다른 서양 악기랑 비교했을 때또 매력이지 않나 하고
1: 잠시 후에 그 아름다운 선율, 예,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세 번째 키워드
0: 네.
1: 살펴보겠습니다. 볼까요? 3분의 울림. 무슨 뭐 카레 짜장도 아니고, 컵라면 3분도 아니고, 예, 3분의 울림.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0: 제가 요가 스튜디오를 가서 이제 명상을 하는데 주로 이제 인도 음악을 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공간에는 다 한국인들 뿐이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 여기 한국인들 뿐인데 우리나라 국악으로 명상을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 또 음식이 우리나라로 이제 올때 우리나라 입맛에 맞게 변형과 이제 발전을 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명상의 본질은 그대로 두되 우리의 소리, 우리의 정서를 넣으면 되지 않을까?
1: 오,
0: 예, 이런,
1: 그렇죠.
0: 네, 그런 계기로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1: 너무 잘하셨네요. 예. 우리나라, 한국의 소리, 한국의 선율. 그 아름다운 선율. 지금 두근두근거리며 기다렸습니다. 그 3분의 아름다운 선율 청해도 될런지요? 예. 그러면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와.

0: 정말 잘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멋집니다. 아,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정말 아름다운 선율 들으면서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진심으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3분으로 편집한 이유가 있나요?
1: 제가 K-POP을 정말 자주 즐겨 듣는데
0: K-POP?
1: 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듣잖아요.
0: 제일 좋아하는 K-POP이 뭔가요?
1: 아, 빅뱅의 뱅뱅뱅입니다.
0: 아, 굉장히 오래된, 네. 연식이 오래된 노래인데 아, 네. 어떻게 명곡을, 고전 명곡을 좋아하시는군요. 예,
1: 그런 것 같아요.
0: 예, 예.
1: 근데 이제 요즘 음원의 길이를 보면 3분이 채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호흡이 많이 짧아졌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만의 플레이리스트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이 3분 명상곡을 넣어도 이질감이 없이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3분으로 이제 명상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0: 탁월한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집중력이 그렇게 길게 가질 못한데요. 오히려 짧고 굵게 3분. 제가 또 3이란 숫자를 또 좋아해요. 왜냐면 저희 불교도 불법 쓴 3부거든요.
1: 예. 오늘 보니까 이것도 33회 방송이더라고요.
0: 이야, 오, 소름! 그 생각부터네요. 이야, 훌륭하십니다.
1: 네, 예.
0: 그런 걸 어떻게 다 간파하셨을까요?
1: 저 3을 좋아하거든요.
0: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가야금 명상곡, 네. 국악 명상을 만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점, 핵심, 뭐 고려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1: 일반 연주곡은 기승전결로 이제 전개를 간다면 저희 명상곡은 기승전결을 덜어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의 마음, 하나의 장면만 담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곡을 초안을 만들었을 때도 아침, 뭐 저녁, 운전할 때나 계속 들으면서 나의 마음을 이제 거스르는 게 하는 음들이 있다면 또 다듬고 다듬는 과정을 거쳐서 또 최종적으로는 너무 이제 나의 감정이 들어가지 않게 또 덜어내고 또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정말 이게 명상을 유도하는 곡인지 상상하면서 그렇게 다양하게 고려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0: 예, 제가 뭐 심리학이나 뇌과학 같은 책이나 그런 어떤 영상, 동영상 내용들을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뇌과학자들이 혹은 심리학자들이 아름다운 선율에 어떤 곡이든 좋다. 아름다운 선율의 곡을 듣다 보면 실제로 뇌파도 안정되고 심리적으로도 스트레스가 실제로 해소하는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물론 알고 계시는 거죠, 소장님도.
1: 아, 예. 네.
0: 예, 예. 그래서 이 국악 명상을 실제로 체험하신 분들의 어떤 그분들의 이야기도 한번 듣고 싶어요.
1: 제가 앞서 연주했던 그 도파민이라는 그 곡이
0: 도파민?
1: 네. 오. 그 곡을 이제 들으셨던 청자분께서 해주셨던 말이 그 곡을 듣고 힘이 생겼다. 이거 나한테 응원을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곡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도파민이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곡이 아니거든요.
0: 오.
1: 그래서 그때 또 인상 깊고 깨달은 게 있다면 저는 음악을 열심히 만들고 또 잘 연주해서 발매까지가 완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발매를 하고 다른 분들이 들어서 그걸 또 마음속에 어떻게 느끼는 것까지가 비로소 진짜 완성이었던 거예요.
0: 아.
1: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또 아, 내가 음악을 더 잘 만들고 열심히 많이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0: 그러면 우리 이연아 소장님의 아름다운 선율, 국악 명상을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음악 플랫폼에 저의 이름을 검색하시면
0: 이현아?
1: 네, 예. 맞습니다. 다양한 국악 명상 음원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0: 다른 가수 이름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1: 근데 이제 누가 봐도 이렇게 가야금을 들고 한복을 예. 잡고 있기 때문에
0: 국악 명상이라고 검색해도 될까요?
1: 아, 이현아라고 쳐야지 나오더라고요.
0: 아, 그렇구나.
1: 네.
0: 예,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선율 함께하고 싶다면 음악 플랫폼에서 이현아 클릭해주세요.
1: 네.
0: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이렇게 아름다운 선율을 직접 연주하면서 또 이렇게 국악 명상, 아름다운 명상곡을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 하루 종일 듣는 거잖아요. 제가 느낀 감정이 뭐냐면 되게 밝으시다. 되게 환하고 밝으시다.

0: 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주변에도 그런 얘기 많이 듣나요? 너참 밝다.
1: 네, 많이 듣습니다.
0: 그래, 예, 밝게 살면 좋죠. 예, 저도 밝다는 소리 많이 듣거든요. 표정이 별로. 네, 이제 우쭤간 얘기였고요. 앞으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도 국악 명상을 널리 전할 계획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1: 저는 이제 해외에 이제 진출도 하고 싶고 이제 너무 이런 국악과 명상과 불교 콘텐츠를 알리고 싶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 콘텐츠의 체계성을 이제 먼저 잡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기반이 마련이 된다면 불교 TV와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0: 예, 우리 불교TV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이연아 소장님의 국악 명상, 이걸 꾸준히 함께 듣는다면 우리 소장님처럼 사람이 환해질 수 있을까요? 겸손? 되게 겸손하시다.
1: 물론 기복이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답도 없고 요즘은 AI 시대에 다 물어보면 정답을 알려주잖아요.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그걸 버텨내는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버텨내는 힘이 국악 명상 음악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0: 예, 국악 명상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감사합니다.
0: 더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싶은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토크쇼 가피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연아 소장님, 가피란 무엇일까요?
1: 네, 저에게 가피란 나도 모르게 이미 이끌리고 있었던 힘입니다.
0: 이끌리고 있었던 힘.
1: 이제 돌이켜보면 선생님들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 한마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자라나고 있었던 그런 동경들이 점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커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힘들이 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요. 가피라는 것은 특별한 기적이라기보다는 제가 열심히 살아오면서 쌓아 올리고, 또 그게 바르게 쌓아 올린다면 그게 길이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0: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느낌이 들어요.
1: 부족합니다.
0: 앞으로도 아름다운 활동 응원드리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재밌는 시간 보내셨나요? 토크쇼 가피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060 800에 7000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1: 오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0: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1: 태화강의 숨결이 흐르고 사모산이 감싸는 대한불교 천태종 울산 정광사. 옥으로 빚은 관음상과 삼천의 부처님, 그리고 대불보전. 정광사의 신심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수천 개의 연등이 불을 밝힌 도량. 주지 경혜 스님과 함께하는 간절한 기도의 마음. 아이들의 웃음이 자라는 정광사 금강유치원. 부처님께 전하는 향기 가득한 화정회. 지역민과 불자들의 마음 공부 서예반. 바라합창단의 음성 공양이 울려 퍼지고 다도회의 정갈한 차 한 잔이 마음을 잇습니다. 법문으로 길을 열고 차 한 잔을 나누며 마주 앉아 마음을 듣습니다. 연꽃향기 가득한 경내에서 드리는 향긋한 기도. 행복으로 가는 아름다운 동행, 천태종 울산 정광사.
3: 불국토가 있다면 이런 모습일까요? 적어도 천년 전 신라인들에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름답지만 아름다운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당대 최고의 과학과 수학, 공학의 힘으로 완성했습니다. 1300년 전, 과학과 예술이 빚어낸 이상향의 공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함께 등재된 불국사와 석굴암입니다.

들이마시고 토해내는 모습 같다고 붙여진 이름 토암산. 이 일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구역입니다. 토암산 기슭에 자리한 불곡산은 751년부터 20여 년을 불사했습니다.

0: 굴곡사 전면에는 두 개의 입구가 있습니다. 서쪽 안양문을 통하려면 연화교와 칠보교를 올라야 하고 청운교와 백운교는 동쪽 자암문으로 통합니다. 높고 가파른 계단은 속세와 부처님의 세계를 명확하게 구분짓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당대의 기술 덕분이었습니다. 석축은 돌기둥으로 만든 틀 안에 자연석을 채운 가구식 석축입니다. 윗돌의 아랫면을 아랫돌의 윗면에 맞추어 깎아 얹는 그랭이법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랫돌이 움직일 때 윗돌이 같이 움직여 지진에도 잘 버틸 수 있습니다. 신라인들은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이상향 불국토를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극락전으로 향하는 연화교 칠보교 바닥에 새겨진 연꽃잎 문양은 극락정토로 가는 길이라는 상징입니다.
1: 불국사와 석굴암은 신라불교를 온전히 담고 있는 신라불교 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8세기의 신라인들은 불국사와 석굴암을 통해서 불국을 그대로 신라 땅에 구현하려는 이러한 의도를 가졌고 그것이 당시의 과학과 예술과 사상이 접목되면서 빛나는 그런 성과를 이뤘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불국사의 상징, 석가탑과 다보탑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부처인 석가열애가 설법할 때 과거의 부처인 다보불이 옆에서 옳다고 증명하는 법화경의 내용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보탑은 목조 건축의 복잡한 구조를 석탑으로 재창조한 8세기 통일신라 미술의 정수입니다. 아쉬운 것은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네 개였던 돌사자가 하나만 남고 사리와 사리장치도 사라진 것입니다. 석가탑이라 불리는 불국사 3층 석탑에도 목조 건축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기단의 모서리와 탑신의 기둥 모양이 그것입니다. 경쾌하게 날아가는 듯한 지붕돌의 모서리는 석가탑의 백미입니다. 두 탑이 호위하고 있는 것은 대웅전입니다. 대웅전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을 표현한 삼존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후불탱으로 영산 회상도와 사천왕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그림과 벽화가 어우러지는 독특한 구성입니다. 비로전에는 귀한 불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당시의 탁월한 주조 기술을 보여주는 금동 비로전압을 좌상입니다. 비로전압 부처님은 화엄 세계의 부처님으로 태양같이 밝고 변치 않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비로전압 부처님을 철로 만든 것은 이곳이 영원한 불국토이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았기 때문일 겁니다.

불국사가 불국토를 상징한다면 그 정점은 석굴암입니다. 석굴암은 토암산 중턱에 동해를 향해 들어앉은 인공 석굴입니다. 토암산에서 구한 화강암을 재료로 360여 개의 판석을 만들어 쌓아 올린 세계 유일의 화강암 석굴이죠. 본존불은 깨닫는 순간을 표현했습니다. 항마 촉지

0: 마음속 온갖 번뇌를 조복하고 위대한 성취를 이룬 모습입니다. 천정은 돌못이라는 부재를 이용해 돔 형태의 원형으로 완성했습니다.
1: 초기 불교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깨달음을 조형으로 표현해라 라고 하면은 원상, 동그랗게 표현을 했습니다. 원형의 신전, 원형의 궁룡을 덮어서 이 원형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은 깨달음의 정수 그 자체를 건축물에 그대로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본조불의 광배는 뒷벽에 새겼습니다. 얼핏 조금 높은 듯 보이지만 참배자의 위치에 서면 마치 부처님을 비추듯이 보입니다. 바닥은 높은 기온과 습기 때문에 내부가 훼손되지 않도록 차가운 샘물이 솟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당대의 과학이 석굴암을 완성하고 지켜온 것입니다. 석굴암은 원형의 주실과 통로, 장방향의 전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실에는 불법과 불국토를 수호하는 팔부 신중과 금강 역사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전실과 주실을 잇는 통로에는 사천왕이 지키고 있습니다. 잘록한 허리, 과장된 신체와 딱 붙은 갑옷은 7세기 중후반 이후 동아시아에서 유행했던 국제 양식에 신라 전통 미술이 더해진 것입니다. 주실의 본존불 주인은 깨달음을 이룬 10대 제자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외국인 모습까지 있을 만큼 각각의 특색이 뚜렷합니다. 주실 위쪽에는 반구형 감실들이 둘러 있습니다. 감실 안에는 다양한 자세의 보살들이 있습니다. 보살상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감실 속 감실이라는 독특한 설계로 공간을 더욱 확장되어 보이게 합니다. 본존불 뒤에는 가장 아름다운 보살상으로 평가받는 11면 관음보살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착한 중생에게는 기쁨을 주고 악한 중생에게는 참회를 권하며 다양한 표정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입니다. 이렇듯 석굴암은 종교, 건축, 수리, 기하학, 예술의 총집합체입니다.
2: 석굴암은 불국사와 마찬가지로 8세기를 대표하는 우리나라의 전통 건축입니다. 1300년 이상을 내려온 이 석굴암이 물이 차지도 않고 습기도 차지 않고 현재까지 내려왔던 점은 그 과학적으로 증명한 사실인데요. 그것은 그 안에 내부에 바람을 통해서 혹은 공기를 통해서 그 습기를 말렸다는 증거입니다. 그만큼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아주 중요한 과학적 전통 건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고대 불교 건축과 불교 예술의 걸작으로 당대 과학 기술의 증거로 그 탁월함을 인정받은 인류의 유산이자 신라인들의 지혜와 신앙심이 집약된 이상향. 유네스코 세계유산 불국사와 석굴암입니다.

0: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남한산성 장경사에서는 오는 9월 5일 제11회 남한산성 을순군 문화제를 봉행합니다. 을순군 추모 수륙 무차대법회와 송민준, 로지, 김혜미 등 다양한 출연진이 함께하는 산사 음악회가 열립니다. 을순군의 넋을 기리고 호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2023-6547번입니다.
4: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 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3: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수원 봉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봉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봉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0: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2: 저는 오늘 사찰에 온 게 맞나 싶습니다. 와.
3: 모든 게 좋아하거든요. 적절하게 보합감도.
4: 와, 너무 맛있습니다.
5: 아, 천지이시지 않으면 이 요리를 하실 수가 없겠구나라는.
3: 대중이 반가워하지 않는 음식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4: 맞습니다.
3: 밥으로 남에게 밥한 그릇이라도 편안하게 주는 것이 큰 공덕이란 걸 알게 됐죠, 어려서부터. 궁금하시면 와주세요.

하며 구설되이 너 또한 그러하느니라. 사리 우리여 끝나시기 등봉득장음으로 이

수밖에 없느니라. 우리가 극락이라고 하면은 마음이 편안한 곳이 극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토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70%가 물질에 대한 물질에 물질이 풍요하지 않으면은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어. 나물 먹고 물 마시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만족하다 하는 치를 짓는 사람들은 대성인의 경지에 이르러야지. 이 사바세계 중생들은 물질이 풍요로워야 마음도 넉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갑에 뭐가 좀 있을 때 그래도 안 서더라도 어디 가도 친구들하고 밥 먹더라도 큰 소리 칠 수 있잖아요. 지갑이 텅 비어 있으면은 가서도 주눅이 들리고 기가 죽는다고. 70%가 물질에 대한 30%가 뭐냐? 부처님과 거기에 있는 대중들이. 또 아무리 물질이 풍족하더라도 함께 사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 함께 사는.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저기 사랑 걷지 않는 사람들이 같이 살면은 괴로운 거라. 괴로운 거라. 지금 우리나라는 물질도 풍요해졌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괴롭냐? 사랑 걷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계속 시끄러운 거라. 계속 시끄러워.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 내가 늘 얘기했지만도 임진왜란 때 많이 죽었지요. 6.25 사변 때 많이 죽었지요. 많이 죽은 그런 영가들이 원한이 맺혀가 태어난 거야. 원한이 맺혀가지고 태어나가 있으니까 이북에 중공군들이 또 북한군들이 와서 여기 와서 죽은 사람들은 남한에 대해서 원한이 많이 맺혀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태어난 거, 그 사람들이 태어나가지고 그냥 전부 해가지고 그냥 군단 말이야. 함께 사는 사람들이 성인들이 같이 살아요. 성인들이. 그래서 거기에는 아라한들이나 거기에 사는 극락세계는 전부 도를 깨달은 사람들만 살아. 도인들만 살아. 도인들만 살기 때문에 시비가 없는 거야. 시비가. 어떤 단체도 말이죠. 모임에 20명이다. 그러면 그 중에 한 두세 사람만 고약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단체가 깨져요. 동창회도 그렇잖아. 나보고 꼭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은 다음부터 가기 싫어진다. 그래서 거기에는 전부 아라한들이야. 도를 깨달은 사람들이야. 그 숫자가 너무너무 많아. 그리고 거의 전부 대보살들만 살아. 우리 절이 왜 이래 조용하냐. 전부 대보살들이거든. 전부 여 대보살들만 살기 때문에 스님자한테 시비하지 않는단 말이야. 다른 절에는 스님자한테 삐쳐가지고 안 나온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절금강에 그런 사람들이. 그럼 우리 절은 전부 좋은 사람들만 모여 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사중이 조용하고

0: 평화로운 거예요.
1: 그 세계에 태어나는 모든 중생들은 모두가 불태전의 아비발치를 선지, 불태전의 신심을 이루어요. 불태전의 신심이 뭐냐? 물러서지 않는. 부처님을 믿고 절에는 다니는데 긴가민가하고 의심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의심이 없으려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그것을 불태전이라고도 하고 아비발치라고도 해요. 아유월치라고도 하고. 그 경지에 딱 이르려면은 그 다음에 불교에서 물러서죠. 그런데 거기에까지 이르르기가, 의심을 가지 않고 거기에까지 이르르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 아비발치를 성취해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일생보처예요. 일생보처는 뭐냐? 한 번만 더 태어나는, 한 번만 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다음에 극락세계 가는 것이 한번 다시 태어나는 거란 말이요. 한 번만 더 태어나지, 더 이상 태어나지 않아. 이제 생사윤회를 다 끊어버렸어. 생사윤회를 끊고 다 성불의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금생에 이제 해가지고 다음 생에 극락 가면은 사막도 윤회에 올 필요가 없나. 올 수도 있지, 올 수도. 그것은 왜냐? 중생 구제를 위해서 원력을 세워서, 원력보살로, 원력보살. 아미타 부처님의 아바타로 온단 말이야, 아바타. 이 세상에 보면은, 내가 사람들을 쭉 보면은, 저 사람은 업으로 태어났는지, 원력으로 태어났는지, 대략 짐작이 가요. 업으로 태어난 사람은 사는데 아둥바둥해, 아둥바둥. 뭐든지 남하고 다투기를 아둥바둥하고 살아. 그 원력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포용하면서 살아. 다 포용하면서. 여기 보면 우리 오늘 법당에 앉은 분들은 전부 원력보살로 와가지고 왔기 때문에 신도들끼리 싸움이 안 나잖아요. 어떤 절에 가면 신도들끼리 싸워 야단 나는 데도 많이 있어요. 특히 신도들 끼리 개 하다가 그냥 개 깨져가지고 개똥 떼먹고 도망가고 해가지고 절이 풍진박산 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 여기 아무도 없잖아. 또 주식하라고 막 권유하는 사람도 없잖아. 꼬시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한테 신고해요. 딴 데 가면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절에 와서 자기는 주식해서 얼마 벌었다 얼마 벌었다 해가지고 남 속기다 해서 그냥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 그래, 대보살들만 모여 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보고, 그렇지 않고, 업으로 태어나가지고, 싹, 눈에 도끼만 들어가 있는 사람은 보면, 아이고, 내가 제도하기 어려우니까, 큰 스님들한테 찾아가라고. 큰 스님들한테 찾아가라고 내가 보내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 49제 지내다가도, 아이고 저 사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위패 가지고 다른 절로 가시라고, 가시라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만 깨어도 미꾸라지가 물에 하나만 있어도 그냥 물이 흐려지듯이 그래 된단 말이야.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무량무변 아성지의 그런 사람들만 산다 이런 말입니다. 자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아미타경의 가장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거라. 중요한 얘기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리불이여, 이 말을 들은 중생들은 서원을 세워 저 나라에 가서 나기를 바라네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전부 그냥 훌륭한 사람들만 다 있기 때문에 거기는 보통 사람이 갈 수 없어. 보통 사람은. 보통 사람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극락세계는. 사리불이여, 조그마한 성근이나 뽁득의 인연으로는 저 세계에 가서 날 수 없어. 그런 곳에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적은 복귀여가지고 안 된단 말이야. 적은 복귀여서. 그래서 거기에는 조그만한 성근이나 복덕의 인연으로는 저 세계에 가서 날 수 없어. 큰 복을 지은 사람이라야 거기 가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아무나. 거기에는 돌을 닦아도 적어도 십신, 십지, 예, 이를 초지에 이르를 수 있는 사람 정도가 갈 수 있어. 인도나 중국이나 여기에서는 전부 이 아미타경을 주석서를 서면서 수행을 많이 한 사람들이라야 극락까지, 수행을 적게 한 사람 못 간다 그랬어. 또 거기에는 훌륭한 사람만이 갈 수 있다. 그런데 신라 원효대사는 그것을 다 깨고 극락세계 왜 만들었냐? 극락세계를 만든 이유는 범부 중생을 위해서 만들었다. 돈 많이 닦은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범부 중생을 만들었으니까 범부 중생들이 극락세계 가는 제1번 우선순위다. 그러고 있어요. 그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대목이에요. 거기는 적은 복을 지어서는 갈 수가 없는데 단 갈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아미타불에 대한 설법을 듣고 아미타불에 대한 법문을 듣고 그 명언을 굳게 지니어 그냥 큰 아미타불을 움켜쥐듯이 당신들의 시카레트 다야 반지 끼고 있으면 내 손을 이렇게 움켜쥐고 있듯이 그 확 쥐고 지니가지고 하루나 이틀 혹은 사흘 나흘 다섯 여섯 일회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아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아미타불에 대한 것만 생각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돌을 안 닦아도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재밌는 게 반드시 7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루나 이틀, 사흘, 나흘, 다섯, 여섯, 일회 동안 하루 내지라 그랬거든. 그러기 때문에 하루 해도 좋고 한나절 해도 좋고 반나절 해도 좋고 누구든지 나무아미타불만 탁 움켜쥐고 있으면은 그 사람 임종할 때 아미타불이 여러 성중들과 함께 그 사람 앞에 나타난다. 그 그림이 이 그림이란 말이야. 후불탱화 이 그림이야. 아미타불이 25보살을 데리고 관세음보살의 연꽃을 들고 임종 때 오는 거야.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듣고 와서 곧 숨이 넘어가는 망자 앞에 연꽃을 내민다. 그러면 연꽃에
딱 앉으면 그냥 한지간에 흉 하는 자리에 흉 하는 순간에 그냥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원효 스님은 아미타경소에서 이 대목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하루에서 3일을 하면은 하품금 나가. 4일에서 7일을 하면은 중품금 나가. 8일에서 10일을 채우면 상품금 나간다. 해가지고 날짜를 많이 할수록 좋은 극락 간다고 원효 스님은 아미타 주석서에 그랬었어요. 누구도 아미타 주석서에 그런 성격 없어. 그러니까 일본이나 중국에는 염불을 하는데 염불의 숫자 몇 번 했느냐, 1000번 했느냐, 몇 번 했느냐. 그 숫자를 중요시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날짜를 중요시해요. 일본에 경도에 가면은 경도대학이 있는데 경도대학 옆에 히야코만편 지연사라는 절이 있어요. 백만편 지연사라는 절이 있어요. 일본이 전염병이 무성하고 가뭄이 들어서 그냥 전 국토가 폐허가 되게 된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스님이 나라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에 100만 번 남아미타불을 하고 100만 번. 100만 번 남아미타불을 일주일 동안 하고 났더니 하늘에서 비가 막 쏟아진 거야. 그리고 비가 쏟아지고 난데 전염병이 싹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나라에서 100만 편 지연사라는 절을 지어가지고 그 스님께 지어드렸어. 지금도 경도대학 바로 옆에 가면 그 절이 있어. 큰 절이 있어. 그러 이제 그 100만 번 남아미타불을 하는 그런 기도하는 절이야. 일주일에 100만 번 한다는 것은요. 하루에 14만 번이에요. 엄청 어려워. 우리가 1000번 하려면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여러분들이 남아미타불 하면서 염주는 따로 빨리 돌리고 염불은 천천히 하고 그래요. 그거 달라. 자기가 뭐 만 번 했다 그러는데 만 번 안 돼. 염주만 빨리 돌리지. 한번 해봐요. 안 돼. 그냥 100만 번 하기가 어려우니까 자, 이 스님들이 그 전통은 이어가야 되고 그래서 1년에 6번씩 그 100만 번 남아미타불하는 행사를 해요. 행사를 하는데 그 법당 안에 가면은 염주가 우리 주먹만큼 되는 염주알이 되는 염주가 천 염주가 주먹만큼 굵은 염주알이 천 염주가 쫙 끼어져 있어. 그 지난번 우리 일본 갔을 때 경도대왕 옆에 저녁 때 그 잠깐 들렸잖아요. 다 잊어버렸을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천염주가 쫙 깨져 있는데 법당에 큰 법당에 한 200명이 쫙 앉는 거라. 앉아가지고 이제 돌려요. 남아미타불 남아미타불 하면서 이제 남아미타불 한번 하면서 하나씩 옆으로 돌리는 거야. 그래 1000명이 앉으니까 한 번 하면 부처님은 통계로 보거든. 한 번 딱 남아미타불 하면은 참 200명이 앉으니까 200번
두 번 하면 400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 그 한 200명이 앉아가지고 그래도 한 6시간에 6시간 해서 염주를 돌리면서 이제 남아미탑을 해요. 그 1년에 6번 정도씩 하는 그런 행사가 큰 행사가 있어요. 그 염주가 법당 안에 쫙 걸려가 있어 지금도.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제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염불의 숫자를 중심으로 숫자를 중심으로 해서 염불 숫자를 가지고 하는데 중국의 도작 스님이라는 스님은 하루에 염불을 얼마나 했느냐? 염불을 하루에 2만 번 했는데 처음에는 염불을 하다가 이렇게 숫자를 세려니까 힘들거든. 그래서 콩을 갖다 놓고 썼어. 콩을 한 번 하면 콩 하나, 두 개 하면 두 번 이렇게 하니까 아 콩이 나중에 많아져 가지고 그냥 몇십 석이 된단 말이야. 그럼 큰 스님이 염불한 콩을 먹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곤란하니까 이 스님이 생각을 하신 거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염불하는 숫자를 셀 수 있을까 생각한 거야. 그래서 목환자라는 나무를 가지고 목환자라는 나무를 가지고 108개를 꿰었어요. 108개를 꿰가지고 한 것이 지금 염주라. 108염주라. 108염주의 저작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당나라 시대 도작 스님이 가지고 있어. 이 염주가 얼마나 중요하냐? 근데 그 상표 등록만 했으면 지금 엄청나게 돈을 받을 텐데 상표 등록을 안 해가지고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이 도작 스님은 염불하는 걸 가지고 염불 숫자를 세기 위해서 그것이 7세기, 8세기경이었는데 그걸 세기 위해서 염주를 만든 거야. 그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염주가 쉽게 가지지만도 이것이 엄청나게 연구하고 연구하고 연구해서 만들었고 지금 하고 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여기서 나오는 거야. 여기서 아미타경 1일 내지 7일 동안 일심불란하게 염불해라 하는 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합장하시고

이제 염불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습관이 되면 말이지, 습관이 되면은 임종 때에도 그 남아미타불 소리가 나. 남아미타불. 일본 도오겐 스님이 정보만장이라는 책에서 그랬어요. 임종 때 나무아미타불까지 못 부르고 나무불만 불러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나무불만 불러도. 왜 그러냐? 임종을 맞이해서 자기 정신을 탁 차려야 되는 거야. 임종 때 정신이 혼미해져 버리면 어느 귀신이 와서 데려가는지 몰라요. 임종 때 정신을 차려야 돼. 임종 때. 그 임종 때 정신을 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소에 많이 연습을 해야 돼. 김연아 선수가 얼음의 여왕이 되었는데 어릴 때부터 연습하고 해가지고 끊임없이 연습해가지고 나중에 피겨스케이트에 세계적인 여왕이 된 거야. 연습하지 않으면. 그래서 임종을 다 맞이하게 되면은 남아미타불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안이비설신의 가운데 눈고 귀 여기에 가운데서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 임종 때가 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말문이 막혀. 말문이. 말을 못하게. 제일 끝까지 남아있는 거 이거입니다. 귀로 들리는 거야. 여러분들 어른들 그 임종하는 거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도 이게 귀로는 들리는데 혀로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임종 때 염불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참으로 어려운, 참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귀로는 들리니까 옆에서 염불을 해줘야 돼요. 염불을. 나는 취미가 뭐냐 하면은 사람 죽는 거 보는 게 취미야. 사람이 죽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죽느냐? 저 사람 지금 극락 갈라고 죽느냐, 지옥 갈라고 죽느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연불 연락 오면 가서 해줍니다. 가서 보면요. 임종 때가 되면은 망감이 교차하고 후회가 막급하고 원망이 많고 그러는데 그 마음을 다 놓게 하려면은 자기에게 죽음을 인식시키. 이제 염불해라. 염불. 생명에 대한 집착을 딱 놓아버리면은 그 다음에 죽음을 받아들여. 죽음을 받아들일 때에 희망이 있어야지. 희망이 없으면 극락세계 가면 이런 좋은 세계가 있다. 내가 당신이 지금 좋은 세계로 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애착을 하고 집착을 하냐. 그러면요 그 얼굴이 찌들고 상이 찡그리고 원망에 가득 찬 그 모습이 싹 달라집니다. 달라지면서 편안하게 옆에서 염불하면 염불 소리도. 그런데 이제 임종 염불을 해달라 그래서 몇 군데 갔더니 곧 돌아가신다 그랬는데 안 돌아가시고 임종 염불 끝나고 1년 이상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 그래서 임종 염불 가서 해주면은 안 되겠구나.
사람의 생명이 그 희망이 있는가고 없는가고 그렇게 다른 거라. 완전히 돌아가신다고.